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한국의 중앙그룹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사옥 세 곳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그리고 JTBC 일산 스튜디오를 묶어서 5,500억 원 이상에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건물을 팔고 나서도 10년 정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앙그룹의 재무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중앙일보의 순차 입금은 2022년 말 1,1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58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312%로 높아졌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최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앙그룹은 이번 사옥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빚 상환에 쓸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주 자사 매각서를 퍼뜨린 인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 하락하면 되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유가 급등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휘발유에 갤런당 18센트 경유에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불 50센트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세 중단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11주차에 접어들었고, 종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유가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이란이 보낸 수정 종전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소고기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이르면 11일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게 풀리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계란과 우유 가격은 주춤했지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올라 다진 소고기는 5년 전보다 40%나 비싸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가축 가격 급락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목축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줄였고,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육 두수가 회복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호주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 파운드에 이를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축업자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고속 전기자전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 사고가 잇따르자 주 정부가 나선 결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 토드 스피처는 주 법무장관 로보 본타가 베이 지역 검사들과 함께 지난달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페달 보조 방식으로 시속 28마일 또는 스로틀 방식으로 시속 20마일을 넘는 이륜 차량을 모패드나 전기 오토바이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제품은 운전면허와 연령 제한이 필요하며 아마존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판매를 중단한 것은 주 속도 제한을 초과하지만 자전거로 분류돼 판매되던 일부 고속 모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편리하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판매 제품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X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 부문 대표들을 만나 미일 경제관계를 논의합니다.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회동이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서울 방문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일정은 미중 관계 재조정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부유층 사이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다수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이 프로그램 신청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는 외국인이 최소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거주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연방의회의 입법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비자 업무를 맡았던 마이클 와일즈 변호사조차 고객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은 338건이지만 환불 불가 신청 수료 15,000달러를 납부한 사례는 165건에 그쳤고 실제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약 59명 수준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십만 명이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제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법원 제출 문서에서는 기존 비자보다 더 빠른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확장 억제 공약 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4: 네, 안규백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정신을 회복해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

0: 펜스 장관은 또 한미 국방 장관은 이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이비 어브런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임기 내인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1: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엔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도 살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0: 헥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0: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미상의 비상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남우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안보 현안도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에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한미 안보 협의회 SCM 협의 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 국방 협의체 키드 회의도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걸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한미 간의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해군 장관 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

0: 삽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유가 급등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휘발유의 갤런당 18센트 경유에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불 50센트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세 중단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11주 차에 접어들었고 종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유가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이 보낸 수정 종전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휴전이 생명 연장치에 의존할 정도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각국으로 귀국한 승객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방역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앞바다에 정박했던 MV 혼디우스호는 11일 저녁 마지막 승객 6명을 하선시킨 뒤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지 40만입니다. 이틀간 20여 개국 출신 승객 122명이 모두 하선을 완료했고 승무원 26명만 배에 남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로 귀국한 승객 한 명은 항공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밤사이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미국인 승객 한 명도 네브래스카로 이동 중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 상태입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자국민 14명을 검사한 결과 한 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이므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인 보건장관은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발견되는 안데스 변종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하지만 밀접하고 장기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항 이후 사망자는 총 3명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외딴 섬으로 귀가한 의심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수부대와 군의관을 투입했습니다. 각국은 귀국 승객에 대해 최대 45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격리 조치 위반 시 최대 25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미 해군이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11일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이 미국의 역량과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잠수함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군사전문지 성조지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알래스카호로 추정됩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사항이며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드물게만 공개됩니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기동하다 기습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 핵전력 3축 체계 중 생존력이 가장 큰 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란이 제시한 수정 종전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맹비난한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을 멍청한 제안이라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방선거 참패 후 거세진 사임 압력에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11일 런던 연설에서 일부 국민이 자신에게 실망한 것을 알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대표 경선이 열리더라도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임 보수당 정권의 잦은 총리 교체가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돌파구로 철강 기업 국유화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6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청년이동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당 하원의원 40명에서 50명이 스타머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 부총리 앤젤라 레이너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5.68%까지 올랐고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구글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의 인공지능 사용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코드 이해 평가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기존 코드를 읽고 오류를 수정하며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AI에 내리는 명령어 구성 능력과 결과물의 수준, 그리고 디버깅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글은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시험 도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대에 인간이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실제 업무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글은 미국 내 일부 팀의 초급과 중급 직급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하며 성과가 좋으면 전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지난달 회사 내 신규 코드의 4분의 3을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스타트업 캔바와 AI 코딩 스타트업 코그니션도 이미 유사한 AI 활용 채용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덴이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 최고 투자 전략가는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7,700에서 8,2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7,40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1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덴이는 기업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며 실적 주도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인 공매도 투자 마이클 버리는 나스닥 지수의 평가치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리는 나스닥 100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43배로 높아졌으며 월가 기업 이익을 50% 이상 과대 계산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헤지펀드 거물 폴 튜더 존스도 현재 증시가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AI 붐이 강세장을 이끌고 있지만 거품이 꺼질 경우 주가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됐던 이란 공격 작전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불로 3% 가까이 올랐고 서부 텍사스 산원유도 배럴당 98불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품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처음으로 7,4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증시를 떠받쳤는데 퀄컴은 8% 넘게 급등했고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지난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덴이 리서치는 올해 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목표치를 8,250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업 실적 개선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 부문이 중동 긴장 같은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매체가 양측 합의 핵심 쟁점 세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이 핵심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의 별도 합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전쟁 종식과 배상금,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전을 끝내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 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1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3: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 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9: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레시 로스앤젤레스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파격적인 치안 공약을 내놨습니다. 프렛은 당선되면 범죄자들에게 3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자들이 스스로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그 이후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렛은 2000년대 MTV 리얼리티 쇼 더 힐스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몇 년간 노숙자 문제와 재산 범죄 증가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프렛의 공약은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범죄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이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는 치안과 노숙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운전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무차별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희생자는 금융분석가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부업으로 우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달리는 차량에서 총을 쏘는 드라이브바이 슈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이후 전소된 채로 발견됐지만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낯선 승객을 태우고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와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우버 운전자들에게 야간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화물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훔친 물건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도범들은 주로 물류창고나 배송트럭을 노리며 전자제품과 의류 등 고가 상품을 집중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단순히 기업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도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정상가보다 지나치게 싼 제품을 발견하면 도난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물류업체들과 협력해 화물절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서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 동안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5월 초 오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벌리 그로브는 고급 주택가로 최근 몇 년간 주택 침입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문과 창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로스앤젤레스 시가 세금을 들여 조성한 코리아타운의 소규모 공원이 개장 직후 폐쇄됐습니다. 공원은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자들이 몰려들면서 사실상 야영지로 변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낙서와 쓰레기 그리고 약물 주사기가 곳에 널린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공원 조성에 수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리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인들은 공원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치안 불안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폐쇄 결정 이후에도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설 조성 시 사후 관리와 치안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례는 도심 공간 운영에서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이 월요일 식스 플래그스 매직 마운틴에 대한 폭탄 위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원 측에 여러 차례 폭탄 위협 전화가 걸려왔고 즉시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국과 경찰이 공원 전체를 수색하고 있으며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위협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원은 전면 폐쇄됐고 수천 명의 방문객이 대피했습니다. 식스 플래그스 매직 마운틴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 중 하나로 연간 수 100만 명이 찾습니다. 당국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원 재개장 시점은 수색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희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유망 직업으로 전기기사와 배관공을 꼽았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런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육체노동자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올해에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에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세계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가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인력채용회사 랜드스테드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숙련 기술직 수요가 27% 급증했고 건설 노동자는 30% 용접공은 25% 증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들 직종이 조만간 초봉부터 6자릿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은 작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됐고 관세와 이민 단속으로 건설 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무직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위협받는 동안 기술직 노동자의 미래 역시 인공지능 산업의 부침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이민들에 대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서한지구에서 폭력을 저지른 정착이민들을 대상으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제재가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유럽연합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13: 이란 전쟁 이후 폭력 행위가 한층 심해졌다는 판단인데 이스라엘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는 집에 수십 명이 몰려와 돌을 던지고 공격합니다. 집 앞에 둔 차량에 불까지 지릅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벌인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계속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가자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을 겨냥한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한층 심해졌다고 현지 당국과 유엔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EU는 폭력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단체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나온 제재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친이스라엘 성향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총선에 패해 물러나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15: Today we reached a political agreement to sanction Israeli extremist settlers and entities. This means that we move from the political deadlock that was there for a long time. Violence and extremism carry consequences.
14: 이스라엘은 EU가 아무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이스라엘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EU와의 외교관계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레바논과의 휴전이 무색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작전 중 성모상 모독 사진을 찍은 군인 두 명을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레바논 기독교도 마을에서 예수상을 부순 일로 지탄받은 데 이어 다시 종교 모독 논란을 부른 만큼 악화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6: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17: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16: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17: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6: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7: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4: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특징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타운의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8: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9: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0: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9: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나무 함정의 피격 장면이 공개되며 과거 이란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미국 군사당국은 공개된 영상을 통해 나무 함정이 선체 측면에 집중적인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 방식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거 걸프 해역에서 사용한 수중폭발물 또는 소형 보트 공격 패턴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위치와 손상 형태를 근거로 관계기관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의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13: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함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LA 지역에서 흉기를 이용한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발론 블루바드와 버논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시민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20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검은색 스키 마스크와 어두운 색상의 후드티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칼을 소지한 채 버논 에비뉴를 따라 동쪽으로 센트럴 에비뉴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지역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디나 지역에 차량 충돌 사고가 신고되었습니다. 오늘 퍼체 에비뉴만 4165번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민 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신고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 상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4: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3: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4: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보물 같은 저서인 천금 여방에는 내과, 부인과, 소아과, 외과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번성한 시기로서 불교 문화가 번성하고 과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은 미개인처럼 살고 있었으며 음식도 손으로 먹을 때입니다. 절세인빈 양귀비도 역시 당나라 사람이죠. 바로 양귀비를 일컬어 낙극생비라고 합니다. 즉 쾌락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비극을 맞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초에 태평성대를 잘 이끌어가던 총명한 현종은 요염하고 풍만한 양귀비에 반하여 매일 음란과 쾌락으로 나날을 보냅니다. 과일 여지, 우리가 지금 부르는 리찌를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하여 현종은 수천리 밖에서 말을 달려 공수해 오는데 섬섬옥수로 라이찌를 까먹는 양귀비를 바라보노라면 몽롱해진 술이 깰 정도로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무 11홍이라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안사의 난을 맞고 양귀비는 목을 메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때 양귀비 나이는 겨우 37세였습니다. 17세에 왕궁으로 들어가 20여 년을 젊디 젊은 나이에 특히 그 당시에 여인이 몸으로 거대한 나라를 주름잡았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여인임은 틀림없습니다. 양귀비 이야기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백거이가 쓴 장편서사시 장한가에 잘 반영되어 있고 또 천여 년 동안 수많은 문학작품, 드라마, 오페라, 영화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서양이 클레오파트라처럼 역사를 바꿀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여자는 너무 이뻐도 팔자가 센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4년 만에 어제부터 부활했습니다. 9일에 마지막 혜택 받으려는 분들이 구청에 몰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4: 네, 한마디로 막차 타기 열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들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덕분에 구청 창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들고 온 민원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현지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잘 전해지는데요. 잠실에서는 전용 98제곱미터 아파트가 8일에 급매로 팔리면서 9일에 바로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도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두 건의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올해 줄날리기를 하던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이 임박하자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단을 내렸다. 자, 이번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세금은 얼마나 더 붙게 되는 겁니까?
4: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집을 팔 때 원래 내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가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는데요.
3: 그쵸, 예.
4: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으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6년 전에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팔아서 양도차익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2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공제도 없고 중과까지 붙어서 5억 7천만 원, 또 3주택자라면 6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1주택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3: 저 10억 원 벌었는데 6억 8천만 원 내놔라 하면은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말이 현장 중개업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이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 최고점이었던 8만 건 수준에서 불과 이제 한 달 새 10% 이상 줄어든 6만 6천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17% 상승했고 용산구는 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강벨트로 꼽히는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또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설문한 결과 무려 78%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딱 두 명뿐이었고요. 또 신규 공급 물량 부족,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아파트 쏠림 심화 등이 상승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의 우려도 큰데요. 설문 응답자 전원이 서울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노원구 같은 강북 중저가 지역은 지금도 전세 물건이 단지 전체에 한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자, 실제로 지금 전세는 물건도 없고요. 거기다가 수급지수 같은 지표들을 봐도 전세가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4: 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개제 첫날인 어제 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매물장기 우려는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새벽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한 겁니다.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2년 안에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만큼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세대 개편안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이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요합니다.
3: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르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정책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OECD가 지난달에 발표한 임금과세 2026 보고서가 화제라고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4: 아, 예.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 올랐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이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3: 네.
4: 먼저 이 조세 격차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주가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사대보험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버는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격차는 24.8%입니다. OECD 평균이 35.1%이고 또 38개국 중에 한국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니까 이 절대 수준만 보면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 맞네라고 느낄
3: 그렇네요.
4: 수 있습니다.
3: 예.
4: 또 자녀 두 명을 둔 가구가 다 가구로 가면 더 낮아지는데요. 외벌이 가구는 14%, 맞벌이 가구는 18.6%까지 이 조세 격차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인데요. 2000년에 16.4%였던 조세 격차가 25년 만에 8.5%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이 증가폭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입니다. 이 절대 수준은 낮은데 오르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역설이 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불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3: 자, 이거는 지표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반박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세율 같은 거에 변화가 없었는데 왜 세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4: 예,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정부가 세율을 올린 게 아닌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OECD 보고서는 이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 우리말로는 과세 구간 밀림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소득이 많아지고 각종 공제 항목의 실제 가치는 물가 상승만큼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실효세 부담이 의도치 않게 커지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고 동의한 적 없는데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자동으로 느는 은밀한 증세 효과인 셈인데요. OECD는 영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도 이 메커니즘으로 세 부담이 올라간 나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별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24.8%의 조세 격차 가운데 소득세는 6.4%인 반면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이제 8.5%포인트, 또 회사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10%포인트로 이 사회보험료 합계가 18%포인트를 넘습니다. 이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소득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3: 맞아요. 뭐 엄청 때가더라고요. 저도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솔직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흥미로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5년간 노동소득과세의 누진성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나라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 단 두 나라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세제를 손보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브래킷 크리프 효과로 이 누진성이 일부 약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표 구간과 공제 기준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의도치 않게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수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은 근로소득 기반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노동소득의 부담이 더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부과 기준 상한이 올해 상반기 617만 원에서 하반기 637만 원으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OECD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인데요. 세율 인상 여부보다 중요한 건 물가와 임금이 오를 때 실효 세부담이 의도치 않게 자동으로 커지지 않도록 과표 구간 물가 연동, 또 근로소득 공제 자동 조정 같은 이 세제의 자동 조정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통장에 그대로인 이 구조적 문제, 또 세율표가 바뀌지 않아도 생기는 이 문제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OECD 보고서가 한국에 던진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계속 제기됐었는데 다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서 여기까지는 시원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게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데 물구나무 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육군 본부가 조만간 로봇 공급

0: 강점입니다. 특히 일반 전초인 GOP나 해양 번개 임무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1: 자, 스파핫이라는 게 애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기도 했고요.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스팟 말고 모베드라는 로봇도 투입한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0: 네, 모베드는 바퀴 4개로 이동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인데요. 정찰과 보급, 수송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전장에 먼저 보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현대전이 드론과 정밀 타격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 대신 움직이는 플랫폼이 중요해진 건데요. 모베드는 바퀴 4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바퀴형 로봇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 기 익숙한 곳까지 탄약, 식량, 배터리, 의약품 등을 운반하는 데 쓰였고요. 들 것을 실어 원격으로 부상자를 후송하는 용도로도 이미 활용됐습니다. 이 실전 검증이 된 방식인 셈인데요. 여기에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까지 더해지면 이 병사의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 임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이 로봇 강국도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한국 방산기 업체 LIG 넥스원이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비전 60는 2021년부터 미국 플로리다 틴들 공군기지 등 여러 기지에서 감시, 정찰,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단순히 카메라 영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와 AI가 적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군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1: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PD가 세상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한탄을 하다 들어갔는데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로서도 이분 납품이 많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단순 납품을 넘어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군이라는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 운용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축적하면 글로벌 방위산업 로봇 시장에서 다양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텐데요. 2028년부터는 아틀라스를 현대차 그룹 미국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부품 조립과 물류 이동 등으로 활용 범위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군 입장에서도 절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5만 명이던 상비 병력이 올해 이미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서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북한 병력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안기부 국방부 장관이 GOP 병력을 2만 2천 명에서 6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로봇이 그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1: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경제브리핑 허랏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마이티엔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거의 8,000선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00선에 있었는데요. 아니지, 작년이지. 작년 초에 2,000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을 보자면 역시 ETF를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은 개별 주식을 팔고 ETF로 넘어가는 수요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ETF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듣기로는 ETF 코덱스에서 타이거로 스카웃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국내 최고의 이 ETF 양쪽에 다 계셨던 거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됐고요. 저는 원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역시 그냥 보고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품을 원하시기도 하고 저런 상품을 원하시기도 해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삼성자산으로 이직을 했다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미래 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파생상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생상품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들 손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ETF는 개인들한테 다 추천한단 말이죠.
2: 그렇습니다.
1: 이걸 해라. ETF가 갖는 장점이 뭡니까?
2: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투자 문화가 어떻게 본다면 몰빵, 집중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ETF는 기본적으로 10개 종목 이상 으로 구성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는 하나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사게 되고요. 하나의 섹터를 사다 보니까 그 산업, 그 섹터가 선순환 구도, 굉장히 대세 상승기에

0: 접어들었을 때 종목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런데다가 또 분산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ETF가 떠오르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1: 뭡니까?
0: 이달 말에 개별 종목도 레버리지 ETF 상장하지 않습니까? 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제가 앞서서 전직이었던 파생 애널리스트에 딱인 그런 상품이거든요.
1: 그러니까 얘는 ETF라는 이름은 붙었는데 성격은 좀 다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본다면은 집중 투자하듯이 아니면 비투하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니, 분명히 그렇게 활용할 텐데요. 조언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이거 수익률이 두 배다, 세 배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 좀 해주시죠.
0: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지수가 횡보했을 때입니다. 즉 저희는 전문용어로 음해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는데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 원에 상장을 해서 기초자산 삼성전자가 10% 오르게 된다. 한다면 11,000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1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원위치에서 10%가 빠지게 된다면 기초자산은 9,900원이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 ETF는 12,000원에서 20%가 빠지는 거니까 9,600원이 됩니다.
1: 아, 9,800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즉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이것만 반복해도 레버리지 ETF는 조금씩 기준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음해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레버리지 ETF는 그날 당일 수익률의 두 배를 쫓아가는 거지 장기 수익률의 두 배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음해 복리 효과가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보유했을 때에는 뭐 그 종목이 대세 상승 아니면 빅 사이클을 그리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또 글로벌리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AI 산업에 대해서 정말 굳은 확신이 있다면 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일부 정도 한 2, 30%
1: 조금만.
0: 정도 조금만 정도만 가져가는 목적으로 전술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몰빵 투자 특히 레버리지 ETF의 몰빵 투자는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이런 거는 몰빵으로 하시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ETF, 레버리지는 좀 다른 영역이 있고요. ETF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섰어요.
0: 아닙니다. 450조가 넘었습니다.
1: 그새 또 늘었습니까?
0: 네.
1: 아, 대단. 오늘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0: 오늘 더 늘었을 겁니다.
1: 일단 기관 자금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 4.6% 어마어마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7,800선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0: 일단은 저는 ETF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는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사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나눠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01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올해가 26년 차인데요. 이런 장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고민을 합니다. 과연 미국에서 AI 산업이 과연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AI가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제가 아침마다 하는 고민인데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정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산업에 진입을 안 한다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오늘 방송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믿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라. 만약에 내가 하나도 투자를 안 하셨다면 한 30% 40% 정도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씩 분할해서 더 사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 저같이 AI 쓸 때마다 이 환각 때문에 짜증이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는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믿는 저 같은 사람들도 사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걸 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IT 쪽으로 고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하. 이런 걸 예, 봤을 예. 때에는 결국은 AI 산업이 미국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ETF에 대한 매수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아. 대신에 좀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 아하. 때문에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나눠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래도 위험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0: 그리고 가격도 너무나 높고요.
1: 너무 높습니다.
0: 너무 높고요. 아, 예, 예. 가장 높고 따지더라도 소부장, 즉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천차만별입니다. 다 같이 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에 능하다면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아. 되겠지만 만약에 정밀 타격에 능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지역을 다 폭격하는 아, 네. ETF 폭격 방식이 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목 가운데 20%만 오르고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20%를 잡아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전부를 다 사는 게 낫다.
0: 맞습니다. 그게 존버글 즉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던 투자 네. 구루의 철학입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ETF를 했을 때 확실히 손실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ETF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5804번 쓰시는 분이 팔면 오르고 사면 내려서 이번에 계속 붙들고 있는데 계속 내리대요. 친구들이 저 팔면 주식 산다는데 우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ETF가 잘 어울리는 분들 아닙니까?
0: 아, 저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잘못했 다든지 종목을 예. 잘못 건드린 게 아닙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성향. 즉 ETF는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 머니쇼에서 MBTI를 이용한 ETF 투자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예, ETF가 맞는 성향이 있고요. 예. 아니면 종목이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예, 예, 좀 진득하게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성향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1: MBTI 어떤 성향이 MBTI 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공격적입니까?
0: 결국은 좀 직관적이고요. 예, 직관적이고 예. 그리고 또 사고를 좀 많이 하시는 T 네. 스타일의 MBTI를 갖고 계신 예. 분들이 좀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또 약간 감각적이고 이런 분들이 테마 ETF를 또 좋아하신다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처럼 여쭤봤고요. T 하시니까 밖에서 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장기 투자입니다. 갖고 안 팔아요. 그런데 어쨌건 저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정적인 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먼저 안정적으로 ETF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0: 너무나 쉽습니다. 예.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기업이 모여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1: 미국이요.
0: 맞습니다. 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1: 그 두 개 사면 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스닥 100을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건 AI 산업이 테크, IT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든지 오픈 AI가 상장을 하든지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든지 아무래도 나스닥 거래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찮게 스페이스X 찾아가지고 개별 종목 투자하고 엔트로픽 찾아가지고 개별 종목 투자하는 번거로움을 이 나스닥 100 ETF가 한 방에 해결해 주거든요.
1: 알아서 해주니까.
0: 그런데다가 저는 AI가 과연 버블이 올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는 예.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70%, 80%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을 믿어보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궁금한 게 있어요.
0: 네.
1: 그 나스닥 100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보면은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QQQ도 있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0: 자신의 투자 금액과 세금을 예. 따지셔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해외 상장된 나스닥 100 ETF QQQ 같은 경우에는 예. 2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 많이 되가네.
0: 그렇습니다. 네. 물론 기본 공제가 있긴 합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긴 한데 22%의 양도세를 떼게 되고요. 한국 상장된 나스닥 100 ETF는 15.4% 매매 차익의 15.4%를 떼기 때문에 요걸 좀 꼼꼼하게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연금 계좌에서 절세 계좌에서 한국 상장 나스닥 100 네. ETF를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뭐 QQQ가 유명하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네. 지금 상황에 잘 맞는 상품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계신 타이거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0: 자,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조금 더 난 ETF라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0: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짜는 게 좋아요?
1: 이미 많이 갖고 계실 거지만 예. 이 AI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0: 아, 예, 예.
1: 반도체. 저는 이제 나라를 볼 때도 그 나라에 반도체 산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인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0: 예, 예, 예.
1: 인도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생각나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0: 없죠.
1: 없습니다.
0: 아.
1: 그게 바로 인도의 현 주소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그렇지만 예. 우리가 대만, 한국,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키옥시아 뭐 또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0: 있죠,
1: 그리고 네덜란드
0: 네.
1: ASML 그렇지만 독일 반도체 기업
0: 없어요.
1: 인피니언 같은 전력 반도체 기업 있긴 하지만 전력 반도체니까 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0: 아주 엄청나게 높은 기술도
1: 그렇죠.
0: 아니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그 나라의 생태계, 그 나라의 성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왔으니까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절반 정도는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나머지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AI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멈췄는데요. 네. 멈추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력 때문입니다.
0: 전력기기.
1: 그렇습니다. 예. 전력도 모자르고 전력기기도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멈췄다라는 얘기가 있고 결국은 엔트로픽도 장사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 인프라 때문에 멈췄다라고 얘기한다면
0: 예.
1: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공격적인 성향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0: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1: 네.
0: AI 전력기기,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또 이 걱정이 되거든요.
1: 네. 저는 그래서 예. 지난주에 한번 영업이익률을 한번 쭉 뽑아갖고 왔습니다.
0: 예.
1: 영업이익률을 뽑아갖고 온 이유는 그 회사가 공급이 모자른 건지 아니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뽑아갖고 왔는데요.
0: 네.
1: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78%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이닉스, HBM 반도체, 즉 고부가 가치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거의 70% 근처까지 야, 머무르고 있습니다.
0: 100원짜리 팔아서 70원 본다는 얘기네요.
1: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글쎄요. 숫자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믿는 것보다는 숫자를 믿어야 되고요. 숫자를 믿는다면 영업이익률을 믿는다면 AI 산업은 아직도 더 갈 길이 멀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1: 최소한 10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에 만 포인트도 이제 한 달 정도 남긴 했지만
0: 네.
1: 만도 어려운 숫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저평가는 맞긴 맞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자유로를 400km로 달리고 있었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다가 시간 조절을 못했는데 네, 끝으로 한번 50대 이상 타겟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은 이제
1: 네.
0: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꼭 모아야 될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자, 한국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예. 뜯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던 AI 산업은 둘째 치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0: 네. 아, 그렇죠. 네.
1: 결국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3차. 저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 3차까지 통과될지 몰랐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0대, 60대 은퇴자분들이 모아야 되는 ETF는 배당입니다.
0: 아, 배당.
1: 네. 저는 배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예.
1: 혹시 아드님한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용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0: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네. 많을 수밖에 없죠.
1: 맞습니다. 네. 주주에 대한 사랑은 배당입니다. 배당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배당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는 모든 기업들도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은퇴자분들이라면 배당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배당 성장 ETF를 모아가신다면 저는 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반도체가 날아가는 국면에서는 좀 소외받을 수 있겠지만
0: 괜찮아요. 네. 길게 보면 되죠.
1: 네. 네. 그거 소외받는 부분만큼 조금만 뭐 반도체 ETF 같이 가져가시면서 배당주, 배당 성장주 ETF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커브드 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 맞습니다.
0: 커브드 콜이 ETF란 게 뭡니까 일단?
1: 자, 우리는 모든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0: 네.
1: 즉 커브드 콜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을 갖고 있지만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즉 상승을 조금 포기하든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얻어서 연금 생활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0: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르는 거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배당이 나온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과거의 교과서적인 커버드 콜은 상승을 포기했습니다.
0: 아,
1: 네, 예.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만큼 왕창 좋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투자자들이 많이 현명해졌기 때문에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일부를 배당 형태로 주는 그런 형태의 커버드 콜을 2세대 또는 3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2세대, 3세대가 연금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그 포기한 정도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까?
1: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ETF를 보시면은요. 예. 나는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어느 정도 포기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1: 네,
0: 거군요.
1: 그래서 인덱스 예. 이름을 보면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내가 돌려받게 되는 인컴이니까 그 인컴을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성향별로 ETF 전략까지 한번 짜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ETF와 관련해서 자세한 네. 그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은 예.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보낸 쓰레기 같은 제안을 보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그걸 읽느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물질이 이란의 손에 닿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묻혀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시설에서 이를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이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امروز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خطای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ما
5: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모즈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를 브리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4: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8: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7: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9: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남우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정부가 공개한 남우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에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남우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남우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10: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한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청와대는 남우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서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남우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13: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12: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13: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4: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 등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선거를 의식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중한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을 위한 군불부터 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이나 20일에 이를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절대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개혁신당은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에게 한국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주한 이란 대사에게 이준석 당대표 명의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으며 해당 서한이 이란 외무부에도 지체 없이 전달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 군사적 확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만약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개혁신당은 한국 정부에 더 강력한 외교적,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3: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재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뒤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양국 장관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탓에 미뤄졌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9년 전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5: 那么有房间但是订不了。
16: 就是有外事活动。
15: 이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란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元首外交对中美关系具有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0: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에서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최근 몇 주 사이 이례적인 군사 경제 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톡톡 시리즈.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대 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2: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세 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헛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3: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찌르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되겠죠.
1: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 정부 여당에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5: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예.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뭐 계엄, 얘는 확실히 몰라. 계엄이란 뭐?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뭐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6: 우리가 장사하는 어둡니까?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이 하면은 뭐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7: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1: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5: 웬만하면 그런 대로 뭐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9: 아, 그렇죠.
10: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1: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1: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12: 네.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13: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14: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1: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10: 통일교? 거건이 뭐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5: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2: 활기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난 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6: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 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이런 부동산 주거 문제 없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탓만 하시는 겁니까?
16: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 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18: 토지거래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1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빚 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19: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16: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한풍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19: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언론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첫 번째 뉴스 정리해 주실까요?
4: 예, 남우호 피격 관련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3: 네.
4: 예.
3: 정부 조사 결과가 1차로 좀 나왔네요.
4: 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 선사의 배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었죠. 두바이항으로 옮겨진 배에 대해서 정부가 4일간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남우호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
3: 네.
4: 또 CCTV 영상, 선원들의 진술, 또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요.
3: 네.
4: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비행체를 누가 날린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외교부는 비행체가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발사 주체 또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다시 돌아가줘서요.
4: 네. 네.
3: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4: 그러니까 사실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요.
3: 네.
4: 이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전달을 했고 48시간을 좀 답변 시한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재 시간 10일 이란이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는 그 이란 국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어요.
3: 네.
4: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속보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3: 오.
4: 자신의 SNS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3: 네.
4: 한편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는데 종전 협상이 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 외교가에서 쓰지 않는 용납이라는 단어, 이건 협상용 단어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3: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예. 걱정이 많이 되네요.
4: 맞습니다.
3: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예, 두 번째 뉴스는 4년 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 집값 영향 줄까 촉각입니다.
3: 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거죠?
4: 네.
3: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4: 그 양도세 기본 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인데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 네. 네,
4: 그러니까 2주택자는 26에서 65%,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6에서 75%가 부과가 되는 건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3: 네, 아무래도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에 실제로 매물이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내림세로 전환된 거는 일단 사실입니다.
3: 네.
4: 다만 중저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되겠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지금 실현된 차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면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매물 잠김 현상은 방지를 해야 하니까 비거주 1주택자나 또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전 일산 살고 있어가지고
4: 예.
3: 또 1주택자거든요.
4: 예, 예.
3: 다주택자, 뭐 양도소득세, 뭐 2주택자는 20% 뭐
4: 다 먼 얘기. 예. 잘 실감이 알아요. 되지 않는데. 예.
3: 하여간
4: 예.
3: 이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4: 예.
3: 마지막 소식, 지방선거 소식도 한번 넘 짚고 넘어가 볼까요?
4: 예, 먼저 부산 북갑 이제 핫한 지역이죠.
3: 네.
4: 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0일 오후 2시 또 한날 1시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거리가 불과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민식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또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서 세를 과시를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어요.
3: 네. 네,
4: 국민의힘이 분열해서 어렵게 됐다. 뭐 갈등과 분열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 정미경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3: 네.
4: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그 친한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3: 네.
4: 그런데 개소식에 참석할 경우에 이제 분열이라는 말로 겨냥당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참석을 말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예.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게 분열 때문인지 좀 이런 상황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4: 네.
3: 근데 왜 하종 후보 개소식 했는데 그거는 왜 얘기 안 해요?
4: 아, 하종 후보 개소식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는데
3: 네.
4: 예, 정청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영남권도 계속 주목이 되고 있죠?
4: 예, 대구 경북하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수가 얼마나 결집할 것이냐가 계속해서 주목이 좀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좀 표어지는 양상이 좀 관측되고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에 두 달 새 다섯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3: 네.
4: 예, 부울경 탈환하자라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지역 특성상 정청래 대표가 강성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3: 네.
4: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이는 게 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는데
3: 그러니까요.
4: 예. 어쨌든 당대표가 간다는 거는 이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좀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오빠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왔습니다.
3: 네.
4: 예.
3: 장동혁 대표는요?
4: 예, 장동혁 대표는 조금 자신감을 찾은 듯한 좀 모습이 있어요. 이 보수 결집을
3: 찾아가지고.
4: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섣부른 걱정일 수도 있기는 한데
3: 네.
4: 혹시 선거 이후에도 장동혁 체제가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3: 네.
4: 당내 우려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최종 무산됐죠? 이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4: 예, 예, 맞습니다. 그 39년 만에 이제 헌법 개정 추진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이런 내용을 수록하는 게 그 개헌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3: 네.
4: 예, 근데 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도 넣자 근대화와 관련된 내용도 넣자고 주장하면서
3: 엥.
4: 개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하자라는 말도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고 모처럼의 기회를 좀 살려보자라는
3: 네.
4: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말 좀 설득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요.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헌안을 상정하지 못한 뒤에 우원식 의장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3: 네, 어쨌든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맞습니다.
3: 국민의힘 의원 한 12분이
4: 그렇죠.
3: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4: 네.
3: 다 불참했죠? 그래서
4: 다 불참해버렸습니다.
3: 투표가 불성립되었다.
4: 네.
3: 지방선거 후에 개헌 논의가 활발해져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문제도
4: 예.
3: 한꺼번에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4: 네, 맞습니다.
3: 네,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월요일부터 예. 고생하셨어요.
4: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3: 안녕하세요.
4: 감사합니다.
3: 네, 이와 관련해서 HMM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5: 예, 전정근입니다.
3: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제 정부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외부 비행체의 충격 때문이다.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해당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5: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3: 그렇죠.
5: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선박이 그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흔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이 높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3: 네.
5: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상선이 이제 정박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3: 네.
5: 단순한 해상 사고 뭐 차원을 넘어가지고 국제 항행 안전과 뭐 선원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 발표에서도 뭐 미상의 비행체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된 것처럼 공격 주체나 뭐 구체적인 경위까지 최종적으로 규명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추가 감식과 뭐 국제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외교부는요 결과 발표와 함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별관에 불렀어요. 공격 주체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 일단 정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이제 뭐 초치하고 그 상황 설명이나 뭐 소통에 나선 것은 외교적으로 또 필요한 뭐 초기 대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3: 네.
5: 아, 다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그 조사 결과를 또 바탕으로 그런 국제사회하고 관련국들하고 긴밀히 이제 공조하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그런 걸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동시에 뭐 정부는 또 우리 선박하고 선원 보호를 뭐 위한 뭐 안전 대책 같은 것들 더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3: 네.
5: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호르무즈 해역에는 한국 선박들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선원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조치나 그 선원들 심리 치료 이런 심리 지원 또 필요시 최소한의 승무 정원만 남기고 하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어우 전 위원장님. 먼저 저 외교부 당국자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 네. 이거 정부 당국자 하셔.

0: 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변 선박들이 또 구해하러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다들 주변에서도 다 걱정하고 다 같이 거기 같은 해역에 있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정말 다행인 게큰 인명피해는 이제 없었지만, 남우 선박을 포함해서 다른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달 넘게 전쟁 기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해역이 고립돼 있으면서 이런 폭발하는 것을 이제 그런 위험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폭발을 또 겪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1: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 뭐 협조 잘 해주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0: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승무원들 심리적인 거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 하고 있고, 다른 선박들에게도 이제 안전한 구역을 이제 뭐좀 분산되게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인터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HMM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이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네, 부산 북구가 배출만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어제 몽땅 하루에 열렸어요. 특히 보수 진영의 두 후보는요, 불과 600m 사이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후보 쪽 개소식에 직접 다녀오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대표님,
2: 예.
1: 어제 왜 가셨어요?
2: 그 한동훈 후보가 초청을 했더라고요. 나는 여러 사람 초청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은 뭐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사 한마디 했습니다.
1: 뭐좀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제 축사에서?
2: 이저 선거법이 워낙 이렇게 치밀하게 돼가지고
1: 맞아요.
2: 그말 실수하면은 뭐안 됩니다.
1: 그래서 뭐 지지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또 못하게 돼 있고 막 그렇죠.
2: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동남쪽에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울 사람.
1: 아,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2: 한동훈.
1: 지지하세요?
2: 제가 놀란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생활 환경이.
1: 맞아요.
2: 어제 가보니까 완전히 북값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1: 오.
2: 바닥을 기는데 완전한 정치인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어떤
2: 완전한.
1: 포인트에서 그렇게
2: 그건 뭐
1: 생각하셨어요?
2: 제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오선 의원인데 그분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은 자기도 놀랐다는 겁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바뀌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꿇어앉을 때는 꿇어앉고 항상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현지 사람들과의 이 소통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에 그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하여튼 그 개소식은 특이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현직 의원들은 한 사람도 안 오고
1: 그러니까요.
2: 그 철저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 아니, 대표님은 지역 사람 아니잖아요.
2: 나는 뭐 손님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하더라고.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뭐 할머니도
1: 소개를 해요.
2: 소개하고 뭐 소방관 뭐 경찰 출신 소개하면서 완전히 방송 진행자가 된 그런
1: 아니,
2: 느낌이었습니다.
1: 너무 푹 빠지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2: 아니
1: 대표한테?
2: 뭐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을 다 좋아하니까.
1: 어느 지점에 실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2: 아니 뭐 말과 글 신속한 행동.
1: 푹 빠지셨네. 아무리
2: 아니
1: 생각해도.
2: 뭐 저는
1: 어제 뭐저 개소식에서 재밌는 일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2: 근데 그 좁은 건물이어서요. 그 7층인가 하는 데인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꼭그 무슨 스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

0: 느낌으로 대하더라고. 그 입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지, 그것도 저는,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어제 늦게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서울에 사는 할머니예요. 한 60대더라고. 자그마한 가방을 들었는데 거기 구포 가서 호텔 하나 빌려놓고 한달 동안 도와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대단하네요. 근데 그것이 좀 한동훈 대표에게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 거기 많이 와서 더욱더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표가 없는 투표할 선택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저렇게
0: 아니,
1: 지지대
0: 어제는 서울에서 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1: 없었어요?
0: 예. 거의 다 현지 사람들이었습니다.
1: 밖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요?
0: 예, 다 현지
1: 아,
0: 사람들이었어요. 예, 제가
1: 그렇습니까?
0: 다 일일 물어봤습니다.
1: 되게 많이
0: 예.
1: 모이셨더라고요,
0: 그래서 어떻게
1: 진짜.
0: 현지에서 꼭그 서울에서처럼 그런 팬덤을 만들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장동혁 대표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0: 예.
1: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비교해 보시면
0: 뭐
1: 대표님
0: 저는 그쪽은
1: 어떠세요?
0: 제가 안 갔으니까 뭐 신문 보도만 보면 아는데 거기는 이제 새 과실을 한 셈이더구만.
1: 그렇죠. 현역원들 많이 왔더라고요.
0: 현역원국.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새 과실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장동혁 대표가 요사이 이제 공소 취소를 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게 명분이 없으면 저런 새 과실을 하게 돼요. 명분이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남풍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동남풍을 진화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동남풍의 핵심은 한동훈 출마 플러스 박형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이걸로 해가지고 동남풍이란 말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종의 자객공천으로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걱정하는 게 현실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싸움처럼 비칠 거고, 하정우 후보는 그걸 어제도 세게 공약을 하더라고. 예, 집안 싸움을 한다고. 그게 결국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박형준 시장이 될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시장 후보가 될것 같아요.
1: 어제 박형준 시장은 뭐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가지고 보수가 뭐 통합해야 합니다 막 공개
0: 그렇죠. 그건 아주
1: 예고했잖아요.
0: 그 절실한 이야기 같이 들렸어요. 예.
1: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게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를 하면 그 책임은 장동기 대표가 져야 됩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가 됐어요. 대구가 아니고. 대구 경북은 상당히 좀 보수 쪽이 유리한 쪽으로
1: 결집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0: 전개되고 있는데, 부산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1: 한동훈 후보 좀 선거 메시지라든지 선거 운동 이런 것들 봤을 때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0: 그렇게 비판할 여유가 없는 게 너무나 절박하게 하고 있고,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양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1: 2대1로 싸운다.
0: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게 한동훈 후보를 아주 영웅적으로 만들어줄지, 아니면 협공을 당해가지고 그 지지세가 내려갈지는 앞으로 이제 한 며칠 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감지가 되겠는데, 저는 바닥에 의외로 바깥에서 온 분이 북갑이란 그 바닥에 스며들고 있는 어떤 호감도 이런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1: 근데 한동훈 후보가 북갑을 좀 발전시키려면 그냥 그러한 정서적인 접근보다는
0: 그렇죠.
1: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정책적인 접근이잖아요. 나 부산 북구갑 이렇게 발전시킬게요. 그거 좀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것은 이런
1: 공약.
0: 식으로 접근하더구만요. 그 항상 북갑이 아니라 을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갑을 만들겠다.
1: 어떻게 만들어요?
0: 그렇죠. 어떻게는 없어요.
1: 아직은요?
0: 예.
1: 오, 그러면 안
0: 그건 할
1: 되잖아요.
0: 수가 없죠. 정책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1: 네.
0: 근데 이거는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죠.
1: 그렇죠. 집권여당 후보가
0: 또
1: 유리하죠.
0: AI 전문가에다가 집권당이 뒷받침할 거라고요.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공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여기 살려고요. 뭐 저 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 과연 표를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비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0: 그건 전략의 완전히 차이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1: 네.
0: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1: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정영근 전 의원이요.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많잖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영근 씨가 그동안에 마지막 공직이 저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공적인 활동을 안 했거든요.
1: 안 했죠.
0: 안 했는데 네. 보고 아마 이런 계산은 있겠죠. 그 북구갑에 있는 보수층 이분이 상징하는 게 보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거기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표가 있는데 근데 요사이 비판하는 게 뭐 공안 검사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먹히지 않아요.
1: 왜요? 의혹 있잖아요.
0: 정영근 뭐. 네. 의혹이 있지 증거가 없잖아요.
1: 네. 예.
0: 그것 때문에 무슨 처벌받은 적도 없고 네. 정영근 전 의원은 저도 잘 알고 저도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1: 아 그때 막 고문 안 했어요?
0: 그런 거 없어요. 1986년에 월간조선에
1: 네.
0: 한국 내 미 CIA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1: 네.
0: 한국 미 CIA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썼더니 그때 미국 대사가 장세동 안기부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1: 네.
0: 그것도 좀 우스운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조사한 사람이 수사단장인 정형근 씨였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때 주제가 됐던 거는 주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 이롭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걸로 하여튼 제가 감탄한 게 저야 뭐 조사 받으니까 잠도 못 자고 괴롭지만은 그 업무에 딱 충실하게 하는 어떤 그 직업정신이랄까 그걸 느꼈습니다.
1: 네.
0: 그 뒤에 이제는 민주화가 되고 하나의 이제 취재원이 됐는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1989년 90년 초에 걸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었어요.
1: 네.
0: 큰 사건 뭐 김현희 칼 폭파 사건 그다음에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남조선 노동당 사건 굵직굵직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 사건을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게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과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1: 그런데 이번 선거에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하면 대표님 보시기엔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표에?
0: 현지에서는
1: 나쁘지 않아요.
0: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0: 그러나 이제 언론 더구나 젊은 기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1: 잘 모르죠.
0: 기사를 통해서만 정영근 씨를 알고 있는데
1: 네.
0: 제가 90년대 음지의 전사란 별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음지의 전사.
1: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0: 아니 나름대로 지금 남북 대결에서 바로 그 현장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지.
1: 네.
0: 그러나 이분이 법률가니까 수사를 통해서 뭐 고문을 했다든지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게 확인된 건 없어요.
1: 명확히 아직 나오지 예. 않았다. 어제 개소식은
0: 안 왔습니다.
1: 안 왔습니다. 예. 왜 안 왔습니까? 후원회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 건강이 좀 나쁘다면서 저 후배를 보내가지고 짤막하게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1: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 상징적인 의미다. 뭐 이렇게 좀 봐야
0: 그러니까
1: 되겠네요.
0: 실질적으로 현지를 누비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1: 네. 알겠습니다. 그 박민식 한동훈 두 분 다 검사 윤정부 장관 출신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보수 쪽에서 갈라져가지고 출마하게 됐어요. 개소식도 지금 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가 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선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0: 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들고
1: 네.
0: 또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분이고 그분 부처님의 월남전에서 전사한 분이지 않습니까?
1: 네.
0: 예. 다 인재죠. 다만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노선에서는 뭐친 윤석열 윤호계인으로 볼 면도 있고
1: 네.
0: 해가지고 저는 박민식 한동훈 두분다 평화 시기에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분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1: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0: 완전히 의절할 정도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그 장동윤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8일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이 국민의 어떤 상처와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계엄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건 그 전에 했던 뭐 전륜선언이 거짓말이었고 국민들을 속인 거라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도대체 말을 바꾸는 게몇 번이나 바꿉니까? 결국 뭐 이번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공천은 윤호경 공천 아닙니까?
1: 그렇죠. 많은
0: 다만
1: 분들이. 예.
0: 그것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죠.
1: 네.
0: 뭐 극적으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또 개헌 뭐 소동을 벌리고 하면서 그 처음 이 선거 출발은 윤호경 심판 선거로 출발했죠. 그래서
1: 네.
0: 15대 1 이야기도 나오다가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거의 반전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거판 전체를 보면은 극우와 극좌의 대결입니다.
1: 네, 그렇게 보세요.
0: 극우는 장동혁 체제는 극우 아니겠어요?
1: 네.
0: 윤호경 극우. 그 핵심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을 좌파라고 볼수 있지만은 저는 극좌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1: 네,
0: 다만
1: 그렇죠.
0: 정청래 노선은 극좌로 볼 면이 있는데 최근에 공소 취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정권 전체가 노선이 극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와 극좌 대결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 이 중원이 넓어졌는데 이 중원에 들어가야 될 국가 중심 세력이 있는데 이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70%의 이 합리적 국민이 고민에 빠진 거죠. 장동혁 극우파를 심판할 거냐, 아니면 눈앞에 있는 극좌 성향의 이 권력에 중독된 것 같은 이 민주당을 심판할 거냐 하는 건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 보수와 중도가.
1: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 그것은 글쎄요.
1: 장동윤
0: 한번
1: 대표가
0: 더또 이렇게
1: 출락?
0: 요동치는 계기가 있을지 모르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은 손해예요.
1: 나서고 있어요,
0: 예,
1: 현재 점점.
0: 국힘이 손해고.
1: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권에 좀 실망하신 게 공소취소 부분 때문에 좀 실망하셨나요? 좀
0: 그
1: 그런
0: 실망
1: 의견
0: 정도가 있을 수 없는 것
1: 있을
0: 아닙니까?
1: 수 없는
0: 예,
1: 겁니다.
0: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도 실용 정책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고 또 그게 주식이라든지 반영이 되어가지고 또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검찰청 해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법리적인 문제니까 국민들 실감에는 안 왔어요. 그런데 공소 취소, 자유재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다 하는 이게 너무나 자극적이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동안 했던 이 사법부 또는 사법 독립에 손대는 것까지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된것 같아요. 이건 이럴 수가 없지. 여기에 또그 무슨 장난스럽게 한그 개헌 있잖아요. 개헌 투표도 못하면서 하다가 결국 제풀에 저 우원식 의장이 포기한 거
1: 불성립.
0: 이게 겹쳐버렸습니다.
1: 그 계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좀 부정적이세요,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0: 저는 개헌은 무겁게 해야 되고요. 특히 그 헌법 전문에 여러 사례를 넣는 건 위험합니다. 사례가 점점 늘어가지 않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 헌법 전문에 구체적 사건을 넣지는 않거든요. 큰 가치, 그걸 짤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면 이건 누더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법률 개정안을 다루듯이 헌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지금 약화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이른바 사법개혁도 상당 부분 헌법과 충돌하는 건데 이번에 또 헌법을 희화화하는
1: 오, 희화라는 표현까지
0: 아니
1: 쓰세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법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1: 네,
0: 헌법
1: 충분히 뭐 논의했다 막
0: 더구나 헌법
1: 그러시면
0: 개정은 국민 투표와 연관되잖아요.
1: 해야죠. 네.
0: 굉장히 무거운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 헌법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논의도 좀 타결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 그 공소시효 논란하고 헌법 개정 이 문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구에서요 김부겸 후보랑 추경호 후보 이 각종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좀
0: 좁혀졌죠.
1: 예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0: 그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번에는 추경호 후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지지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공소시효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시나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1: 아, 그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대구 시민들이 곤혹스럽게 될것 같아요.
1: 곤혹스럽게 된다는.
0: 예컨대 추경호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한 5년, 1, 6년 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네.
0: 그럼 대구, 그게 대구 시민들은 알고 이런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되는, 대구 시민들은 명예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3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나갔지만은
1: 조용.
0: 조영 독자 출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선택지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김부겸 후보까지 제가 무슨 극좌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
1: 그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구시장 선거 전망을 해보신다면?
0: 저는 어떤 근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1: 근접한 결과?
0: 예.
1: 아직은
0: 어느
1: 그럼
0: 쪽인지는
1: 아직은
0: 아직은
1: 판단하시기가 좀
0: 모르죠.
1: 어려우세요?
0: 예.
1: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막 이제 영남권에 지금 판세가 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영남권 유세에 좀 집중을 해요. 그게 영남 분들에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
0: 마이너스 영향이 훨씬 크죠.
1: 근데 왜 가요, 근데?
0: 그건 다른 이 선거 이후에 그 대표 선거와 연관되어서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1: 본인 당대표 미리 선거 유세하러
0: 그건
1: 다닌다?
0: 장동희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동희 대표 지금 행동도 어차피 이번 선거는 크게 지는 것 아닙니까? 뭐저 영남권에서 어떤 몇 가지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판은 크게 지는 거고. 크게 지는 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12대 5,
1: 아,
0: 5죠
1: 예.
0: 아마. 예.
1: 그 뭐.
0: 최소한 한 광역단체장 5개 정도는 5개, 6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그건 나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이후에 당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한다 또는 정청래 대표는 대표 게임에서 이긴다 하는 그런 포석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1: 다 자기 정치적인
0: 예,
1: 욕심이.
0: 그러니까 현지의 민심과는 안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표면화될수록 그리고 활동할수록 나는 당에는 손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1: 참 희한한 선거판이다 이렇게 볼
0: 그렇습니다.
1: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 모셔가지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4: 또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 종전안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 군사 공격 가능성을 또 시사했네요.
5: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6: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5: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이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자신은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가져가야 할 거라고 앞서 말했지만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서 이란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 건 이 휴전을 종료하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3: 군사적인 행동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협에서 상선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이거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죠.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방 프로젝트는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으로 지난 4일에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종전안에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1기 당시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6: Yeah,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You know, in war,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flexible. But the plan is tha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say that in their letter.
4: 네,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6: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There's bee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5: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전쟁 종식과 배상금,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전을 끝내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란 언론들은 미국 기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 متعلق به مردم ایران که سالهاست به ناحق به خاطر فشار آمریکا در بانک‌های خارجی محبوس شده آیا اینها مطالبه زیاد خواهانه است؟
7: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 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3: 미국의 전방위적인 해상 봉쇄 이후에 이란의 경제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 만화바린 뭐 گریز و گزیری جز مقاومت چون نداریم هم این فشارها رو باید تحمل کنیم و هم این که
9: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4: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1: 네, 안규백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정신을 회복해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험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헥세스 장관은 또 한미 국방 장관은 이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임기 내인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12: 우리도 이 발맞춰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번에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도 살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11: 헥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3: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11: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미상의 비상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남우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안보 현안도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에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 SCM 협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부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도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걸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한미 간의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해군 장관 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격된 HMM의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4: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15: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14: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6: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선거체제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4: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강원도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7: 공식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치켜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8: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17: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19: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에 한번 왔다가 김진태 후보한테 쓴소리 보고 쫓겨났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17: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20: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처박혔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17: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21: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7: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2: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국민의힘은 영남권 표심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4: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오면서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공유했습니다.
24: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23: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경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 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24: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25: 정당에 그냥 침만 뱉은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23: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감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26: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23: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27: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23: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중원 충남과 보스턴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며칠 만에 8천선 돌파마저 눈앞에 뒀습니다.
4: 그 중심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1: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2: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네, 이런 호황의 중심에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 이 노조의 총파업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첫날,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평택을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전화로 연결해 지역 현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4: 예, 오랜만입니다.
3: 넘어가세요 후보님.
4: 제가 평택에 뛰고 있다 보니 네. 사실 서울에 올라가질 거의 못합니다.
3: 아니 너무 늦게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셨잖아요. 진작
4: 아, 그런가요? 예, 네. 미안합니다. 예.
3: 그 오늘 아침에도 뭐 거리 인사 하셨어요?
4: 예, 아침 6시부터 1시간 했고요. 지금 네. 돌아와서 인터뷰하고 다시 또 나가야 됩니다.
3: 안 힘드세요?
4: 아이 뭐 힘든데 그 네. 시민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그걸 또 힘이 나죠.
3: 그 처음에 시민들 만났을 때랑 지금 한 선거 운동하신 지 3주 이상 됐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면 네. 이제 한 번 보던 분 또 보실 수도 있고 반응이 좀 달라지던가요?
4: 네, 점점 이렇게 그 열기가 오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 왔네 뭐 이런 반응이었다면
3: 연예인 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4: 네, 그렇죠 말입니다. 그 뒤는 이제 반응이 이제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돼서 좋다. 네. 언론에서 평택 관심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조국 당신이 뛰어들면서 여기가 정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평택이 좀 떴으면 좋겠다. 평택 네. 수건 사업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발언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 이렇게 쭉 이렇게 고조되는 느낌을 확연히 봤습니다.
3: 민주당에는 섭섭한 마음 없으셨어요? 처음에 뭐 김용남 의원 공천 받았다, 공천한다라고 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4: 저는 뭐 공당에서 후보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광재 지사님하고 친교가 있는데 이 지사님한테 먼저 제안이 갔던데 이 지사님이 나는 조국하고 싸울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네. 점에서 이 지사님께는 감사했고 또 그와 별도로 민주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결정하는 것은 그 공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그리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아 그래도 진짜 공천했네 뭐 이런 마음 안 드셨어요?
4: 아이고 무슨 말씀.
3: 알겠습니다. 지역 공약 여쭤볼게요. 주민들 네. 만나시면 공약 얘기 뭐 현안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4: 네네.
3: 제일 시급한 해결 뭐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4: 제가 뭐 시민, 기업인들, 투자자들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공통된 딱 하나의 공약이 교통입니다.
3: 아, 그래요?
4: 예,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 1차 제1 공약으로 교통 혁신, 뭐 사통팔달 교통 혁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평택항 있고 캠프 험프리스 있고 해 가지고 이 중요한 물적 기반들이 다 평택에 모여 있는데요. 네. 평택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또 바깥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평택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모두 불편합니다.
3: 네.
4: 실제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진짜 상상이 안 될 건데 평택시에서 버스 노선을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네. 노선의 반 이상이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입니다.
3: 오, 그렇습니까?
4: 너무너무 불편하고 네. 그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이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통 공약을 저희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3: 그럼 가장 중요한 공약이 곧 교통이에요?
4: 1차 가장 1번 공약은 교통이죠. 그래서 고덕 지역 같은 경우는 KTX 경기 남부역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평택 전체로 봐서는 세종시에서 이제 간선 급행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BRT라고.
3: 네.
4: 세종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걸 도입해서 그 평택 내부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교통의 공약이라면 다른 하나를 더 들자면 여섯 번째 이제 공약을 하나 저기 했는데 네.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덜 알려졌는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APEC 정상회의에서 그 AI 이니셔티브 제안했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가 한국에 설립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덜 아,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 아시다시피 평택에 이미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네. 가장 심장인 있기 때문에 이 AI 센터의 물적 기반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이미 확정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한국 설립하는데 어디냐가 남아 있는데 저는 평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지금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두 축입니다. 교통과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네. 이렇습니다.
3: 그 인프라 확대 있잖아요. 교통 그거는 네네.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 네네 그렇죠.
3: 그 후보님 대표님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돼요?
4: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석십삼조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3: 12분의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4: 저까지 제가 당선되게 되면 13이 되지 않습니까?
3: 네.
4: 사실 어제 이제 평택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3: 네, 봤어요.
4: 평택지원특별법을 이제 개정하는 또 상설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 발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다 비례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의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현안별로 다 책임제를 다 이제 책임 의원제를 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서쪽, 동쪽,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지역과 지역별로 책임제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평택 발전을 위해서 뛸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을 뽑느냐, 13명을 얻느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3: 그 읍면동에 다 배치하신 거죠?
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 그런데 네, 기초위원이라든지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4: 네, 그렇습니다.
3: 조직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 네, 조직의 한계는 민주당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떨어지죠. 그런데 네. 제가 실제 와보면 와서 요즘에 말하는 그 피부 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 시민들 직접 만나보게 되면 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요. 이 조직이 민주당이 조직이 강하다면 저희는 조직은 없지만 밑으로부터의 그 흐름, 민심의 역동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직은 부족하지만 매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 조직의 열세를 극복하려고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그 의원님도 뭐 지역 출마 처음이시고 비례대표
4: 예.
3: 의원들도 다 처음이잖아요.
4: 예, 그렇습니다.
3: 조금 좀 다른 지역 출마자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좀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4: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처음 아닙니까?
3: 네.
4: 그래서 이제 근데 다들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체득을 하고 또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고 그리고
3: 네.
4: 고맙게도 평택 시민들 여기 계신 범민주진보진영의 시민 그 유권자분들이 자원봉사를 매우 많이 와주세요.
3: 아, 네.
4: 그래서 뭐 당적 관계 없이 저희 캠프에 오셔서 뭐 이제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피키팅 뭐 새벽 인사 때 또 동반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 분들이 아주 많아서
3: 네.
4: 그 당원들 수를 기준으로 한 조직 열세는 당연히 있지만
3: 네.
4: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오, 캠프 분위기가 좀 으쌰으쌰하면서 기분 좋게
4: 그렇습니다.
3: 시작을 하시겠네요.
4: 맞습니다.
3: 네. 네, 김용남 후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4: 예예. 예.
3: 그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막 공격을 많이 해서 김영남 후보가 막 질린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그 세월호 문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영남 의원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을 때 했던 발언은 정당 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3: 네.
4: 그거는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 저 개인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께 사과해야 되고 실제 그 세월호 가족들이 막 격분하셔서 입장도 내고 방송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3: 네.
4: 문제 제기하는 게 무슨 네거티브겠습니까? 전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고 백남기 농민 관련 그 발언 그만 사과를 하시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사과를 거부하셨어요.
3: 네.
4: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김영남 후보께는 기회라고 보고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하고 앞으로 자기가 모님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좋은데 왜 이태원 세월호 그 참사 관련해서 사실 심각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거부하신 이해하기 좀 사실 힘듭니다.
3: 네.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요. 아이 국힘 제로 만들다고 하겠다더니 왜 민주당 제로 만들려고 하냐. 자꾸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 막 티격태격 싸우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누가 민주당 제를 만들다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그 김영남 후보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사과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렇게 덮으려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와 보면 네. 저는 제가 출마를 함으로써 이미 조국과 김용남 양강 체제로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제로는 이미 순항 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여론조사에도 뭐 나옵니다만 실제 저는 현실에서 유이동 플러스 황교안 또는 범 이제 내란 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보는데 유이동 플러스 황교안 합은 점점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그 국힘 제로는 이미 실현되고 있고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 발전 평택 혁신을 혁신과 도약 위해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을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국힘 제로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어제 대구에서 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동구청장 후보 단일화 했거든요.
3: 아, 네.
4: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정리되고 같이 또 김부겸 후보 당선 위에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빼고 그 김영남 후보와 조국 사이에 서로 이제 검증 작업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또는 조국이 민주당 제로로 만드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네.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그 송영길 의원께서는 뭐 김용남 후보를 뭐 원균과 뭐 원균의 모함 속에서 싸운 외적과 싸운 이순신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이게 뭘 가리키는 네. 말씀인지 좀 무례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서로 상호 비판하고 검증하는 건 좋은데 네. 조국이 뭐 민주당 제를 위해서 뛴다거나 뭐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뭐 원균 외적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례한 말인가 생각해요.
3: 알겠습니다. 그 캠프 내에서 김영남 후보 과거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 했던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 다 조사하셔.

0: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특히 김영란 후보의 그 과거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국민의힘 또는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에 오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민주당으로 합류하시고 이재명 정부 지지하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하신 것은 잘한 일이고 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범민주진보진영 민주개혁진영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걸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질문은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그 답을 하지 않고 사과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전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얼마 전에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이 저희 방송에 네. 나와가지고 김영남 네.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혹시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0: 전체 방송은 보지 못하고 기사화된 것만 봤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언론을 방송을 다 보기가 힘듭니다.
1: 힘드시죠.
0: 민 만나는 때문에. 네. 네.
1: 말 잘했네 김지호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0: 아, 그건 사실 그 전체 문장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국민의힘 계시다가 민주당에 오셔서 그 점 제가 환영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민주진보진영의 그 시민들 주권자가 갖고 있는 핵심적 가치 네. 또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정서란 게 있는데 네. 그것과 세월호 이태원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사과를 거부하시는지 저는 사과를 거부한다고 지는 거라거나 사과를 하면 진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1: 네.
0: 저도 사실은 과거 2019년 이후에 이른바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거의 약 한 20번 이상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게 저는 그래서 아까 공인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요 질문을 좀 해달라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0: 예.
1: 말씀드리는데요.
0: 네네.
1: 그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를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0: 네네.
1: 아직도 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대표님
0: 그
1: 생각이
0: 그것도 저는
1: 어떠신
0: 완전히
1: 건지.
0: 잘못된 보도인데요.
1: 네.
0: 그 이제 제가 약속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사장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뭐 한 명도 저희 가족이 거기 없습니다.
1: 네.
0: 이미 사퇴를 다 했어요. 저도 뭐 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웅동학원 이사회에 조국 일가란 표현을 어느 언론에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문제를 삼던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조국 일가의 그 재단이 아닙니다 현재.
1: 그러면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0: 자체가
1: 없다?
0: 없어요. 자체가 없고 네. 완전히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뭐 언론에서 그 문제를 다시 최근에 거론하면서 조국 뭐 학교 조국 재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참 매우 좀 유감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단 한 명도 저희 일가가 그 재단에 없기 때문에 그 없는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 이사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0: 이사분들이 한 명도 저희 일가가 없다니까요.
1: 일가가 아니라 그냥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는 분들이라든지 뭐 당신이 가서 이사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분들은 아니고요?
0: 전혀 아니고요.
1: 네.
0: 그렇게 거기 뭐 교장 선생님이 아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이 아마 자동적으로 이사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 네.
0: 제가 아는 분인 것 어머니께서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 어머니나 등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 네. 그러면은 이 사회 환원 문제는 이제 손을 떠난 거네요.
0: 완전히 떠났고 새로운 이사진이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요. 일체 그 저희가 관여가 아예 없어요.
1: 그러면 새로운 이사진이 오기 전에 뭐 좀 사회 환원을 뭐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했으면은 후보님께서 하신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네.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희 어머니가 이사장 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 선생께서 인수를 하시고 건물을 짓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IMF가 터져서 그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운동학원의 자산은 실제 아주 많습니다. 산이
1: 네.
0: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저희 어머니 이사장으로서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38년생이세요.
1: 네.
0: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십니다. 그
1: 네.
0: 시점에서 거의 어머니께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시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다 학교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0: 네네. 네.
1: 그 법무부 장관도 지금

0: 지내시고 오랜 법학 교수 경험을 가지셨잖아요.
1: 예.
0: 공소 취소 특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 작년 9월에 저희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 민주당 어느 분보다 먼저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이란 걸 제안했는데 그건 저는 재판중지법은 문제가 된다, 안 되고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 나온 특검법은 제가 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법안 내용을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시기상으로는 6.3 이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문제로 봐서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내란전담재판부법, 그리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과정에서 조문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위헌 재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그렇죠.
1: 소지가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저는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럴 여력은 없고, 제가 그6.3 이후에 이 공소취소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그 점에서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로 복귀해서 합헌적 틀을 갖춘 그런 공소취소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봐볼 생각입니다.
0: 법학 교수 입장에서요,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는 지적, 그리고 자기 재판에,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런 비판, 그런 뭐 위헌 소지가 없애는 방식으로 전 조문이 구성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법안 과정에서 제가 합헌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합헌적 방식,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그런 문제는 저는 어렵지 않게 제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공소시효 특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뭐 밝혀진 건 없는 것 같고, 지난번 국정조사에서도 의혹만 서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법은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지만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현재 다른 특검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건 또뭐 검찰 수사도 없고 가능할 것인데, 이 조작,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허위 조작건에 대한 특검 수사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걸 기초로 그 다음 단계에 공소시효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요, 공소시효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1: 저는 뭐 과한 정치검사 출신으로 정치인이 된 사람의 과한 발언이고요. 입법부가 국회가 의논을 해서 상임위 통과해서 법률이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주장입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코스피
1: 예.
0: 지수 7000 달성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셨고, 이재명
1: 맞습니다.
0: 대통령을 도울 사람은 조국이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시는데, 이거 너무 저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잘하시는 건 잘한다고 말씀드린 게 당연한 일이고요. 모든 시민이 그럴 것입니다. 7천 그 달성할 때 거의 모든 국민이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잘하시는 거 박수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만 그뭐 이름을 판다거나 기대거나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대통령께서 더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제5기 민주정부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0: 그 배우자께서 지금 선거운동 지원하시는 사진이 또 공개됐었잖아요. 현재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1: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그게, 네네, 이게 정말 저도 참모 언론에 단독으로 났는데, 그 특정 사찰의 요청으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그렇게 공개된지 모르겠어요. 제 배우자가 건강이 좀 나쁩니다 등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전혀 없고, 그 시점에 사찰에서 좀 와달라 해서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게 공개되면서 막 거의 선거운동 한다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뭐 쉽게 평택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저도 막그 사진 보고, 직접 이제 선거 도와주시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1: 지금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네. 걸을 때도 이제 부축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네. 선거 운동을 하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그 이 단일화 문제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1: 아 예예. 예,
0: 진보당
1: 예.
0: 김재현 후보랑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1: 누구와 누구 말씀이신?
0: 진보당 김재현 후보랑 김용남 네. 후보.
1: 저는 뭐 언론상으로 또는 풍문으로 이게 뭐 울산 지역하고 평택 사이에 평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일종의 딜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0: 네.
1: 저는 뭐 글쎄요. 그 두 분 다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저희가 저는 그런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뚜벅이 유세 계속 할 것이고요.
0: 네.
1: 뭐 유희동과 황교안 두 분이 단일화를 할지, 뭐 김재현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뭐 저는 정치 공학에 기대지 않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무슨 각종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계산하지 않고
0: 안해요.
1: 네, 뚜벅이 유세를 계속해서 제가 기자회견 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표 차로 이길 것입니다.
0: 네. 그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조국 후보님도 김재현 후보랑 단일화할까? 김용남 후보랑 단일화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1: 전 유희동 황교안 후보의 합이 예.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분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0: 네.
1: 지금은 조국과 김용남의 양강 체제로 이미 잡혔고요.
0: 네.
1: 그래서 민주당 또는 뭐 김용남 후보 측이 저에 대한 견제나 또는 심한 발언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역시 정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네.
1: 저는 계속 뚜벅뚜벅 그냥 걸어갈 것입니다.
0: 후보님 남은 네. 선거 운동 기간 건강 제일 조심하시고요.
1: 남은 선거 주세요.
0: 네 기간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떤 공약과 비전으로 임하실 건지 짧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1: 네 저는 그 정치인 조국 한 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선거가 전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평택 발전 외에도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완성하는데 예컨대 검찰개혁 문제를 완성하는데 누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보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평택의 난개발 문제 저개발 문제 해결하고 검찰개혁 등 대한민국에서 시대적 과제인 그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
1: 네.
0: 당선되시면은요
1: 네.
0: 저희랑 세 번째로 인터뷰해
1: 네.
0: 주세요.
1: 꼭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이상 네.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셨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젊고 신선한 눈으로 여야 정치권의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국정감사 송영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0: 네, 어제 부산 다녀오셨고요.
2: 어제는 아니고 저는 지난주 주중에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2: 네.
0: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지역 방문 안 하셨어요?
3: 네, 저는 일단 지역 방문 없이 서울에 네, 있습니다.
0: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네,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안 다녀오셨어요?
4: 가고 싶은데 후보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0: 네.
4: 예, 앞으로 연락을 좀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한번 현장 봐보면은 네. 좋아요.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다.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3: 저도 이제 평택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아탄 지역구니까.
0: 누구 편 들어주시려고요?
3: 일단 가서 한번 좋게 쭉 둘러봐야죠.
0: 알겠습니다. 그 저희 PD님하고 작가님이 양도세 중과 이거 달라질 민심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저도 집도 절도 없고 집도 절도
2: 당이 있으시잖아요.
0: 아이고 당은 또 우리 이런 양도세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넘기고요. 부산 개소식 대전 뚜껑 열어보니 어떻다 이거 한번 볼게요. 송영훈 변호사님 좀 뭐 답변이 뻔히 보이는데 어제 개소식 어땠어요?
2: 아니 한동훈 후보 측에서 네. 이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쭉 소개를 하고
0: 시민
2: 부산 북구 네. 시민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그분들 말씀 듣고 이런 방식으로 개소식을 하는 게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도 같이 봤어요. 네. 영상 띄워놓고 네. 거기는 사회 보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북구 시민들은 6명 소개하고 끝이에요. 그 앞에 뭐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0: 30여 분 이상
2: 그렇죠. 네빙들 쭉 소개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구 시민을 6명 소개하고 그 밖에 소중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하는데 소중한 분들이면 이름을 불러줘야죠.
0: 그 밖에다.
2: 그렇죠.
0: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 박민식 화이팅 이러면 새가 모이는 것처럼 기세 싸움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딱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2: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야당이 힘이 약하다는 건 북구 시민들도 다 아세요. 그러면은 그런 야당 의원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건가?
0: 네.
2: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와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과연 북구 시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깊이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최근에 지적했던 것처럼 아,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주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을까 봐서 결정을 못 하겠다. 라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투샷이 시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건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신인규 변호사님,
3: 네.
0: 두 분의 개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니 뭐 박민식 후보는 좀 뻔하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1야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그 확보한 그런 선거 전략이고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을 앞세워서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거의 3요소가 이제 구도 인물 바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도와 인물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얼마만큼 바람을 만들어내서 한동훈 돌풍을 만드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0: 가능하리라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처럼 뭐 시민들을 일부 앞세우고 내지는 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은 바람을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0: 네.
3: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동훈 후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보통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게 why 그리고 how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좀 로드맵으로 다가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정책 공약이 구체적인 게 없다.
3: 뭐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도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내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부족해서 남은 시간 안에 바람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2: 그 토요일에 기자회견 했던데 안 보셨나요? 거기서 20분 이상 설명하던데.
3: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영훈 대변인의 논법인데 항상 우리는 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는 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퍼지도록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0: 저도
3: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정치권의 고관여층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뭐 갖고 지켜보는데 그 20 기자회견 한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3: 아 일부 보신 분들도 네. 계시겠죠.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네. 거죠 사람들한테.
0: 네, 정인철 세컨님. 네.
4: 저는 레거시 언론이 지금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NS에서 완전히 SNS는 뒤덮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0: 뭐예요?
4: 한동훈 후보가 네. 그 부산 기자회견 때 그 본인을 찍던 카메라맨이 무대 위에서 무대 밖으로 쓰러졌어요.
2: 그거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표될 수 있는데
4: 아니요,
2: 자신 있어요?
4: 아닙니다.
2: 아니요. 잠깐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4: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0: 듣고,
4: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0: 듣고,
4: 후보에서도
0: 설명을...
4: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알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얼마만큼 SNS상에서 뜨거운 여론이 되었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의 오빠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레거시 언론이 똑같이 다루고
0: 네.
4: SNS에서 뜨겁게 다루고
0: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4: 했는데
0: 거예요?
4: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SNS 민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 카메라맨이 무대 밖으로 쓰러졌는데
0: 네.
4: 이렇게 못 봤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봤는데 무슨 일이지? 정도 생각하시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본인이 하던 기자회견에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아쉬웠냐면
0: 네.
4: 한동훈 후보에게는 사실 별의 순간이 왔던 거예요.
0: 네.
4: 그 부분에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아, 이게 무슨
0: 잠깐.
4: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0: 네.
4: 바로 조회수 더 많이 올랐을 텐데
0: 네.
4: SNS상에서는 왜 한동훈 후보는 저걸 보고도 어쨌든 카메라맨이 저렇게 뭔가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건 보였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마치 국민을 바라보는 한동훈의 시선 아니냐라는
0: 네.
4: 것들을 SNS에서 많이 이제 질문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캠프에서 허위 사실은 고소하겠다,
0: 네.
4: 고발하겠다라고 지시했어요.
0: 네.
4: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캠프가 똑같이 하정우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사과했던 것처럼 아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뭔가 부산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나서니 그러면 또 이걸 시민들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에서 너무 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난 게 없어요. 근데 SNS에서 정말 뜨겁습니다.
0: 뜨거워요?
4: 이 격차가 저는 레거시 언론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화가 난
2: 안 다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허위 사실이니까 안 다루죠.
0: 그러니까
2: 레거시 미디어 아니 레거시 미디어의 게이트키핑을 너무 무시하는데
0: 상황을 설명해
2: 그 SNS
0: 봐요.
2: 영상을 저도 봤는데 영상에 일단 자막부터 허위 자막이 입혀져 있어요.
0: 어떤?
2: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 모르는 척 그냥 진행한 것처럼 자막이 입혀져 있거든요. 그 넘어지신 분은 언론사 카메라맨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의 스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영상은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목적으로 재가공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인지를 못했고 그 단상 바로 아래에 한동훈 대표 측의 공보를 담당하는 그 스텝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그 카메라맨과 부딪혔던 스텝이 괜찮다고 사인을 주니까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데 평론은 항상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평론의 임무입니다.
0: 네.
2: 정청래 대표가 8살 난 여자애한테 오빠라고 한 그 영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면에서 찍은 걸 봤어요. 거기에 무슨 허위가 있죠? 반면에 지금 오늘 정민철 세커가 들고 온 그 영상은 자막부터가 허위로 입혀진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고 말씀하세요.
4: 근데
2: 선거 국면에 안 끝났어요. 선거 국면에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론장에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4: 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SNS 계정에서 그렇게 붙였던 거지 그 영상이 수많은 SNS 계정에서 올라왔었고 그 사안 자체가 그 SNS상에서 공론화가 됐는데 저도 뭐
2: 그러니까,
4: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는 한동훈 캠프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동훈 캠프의 스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SNS상에서도 어떠한 논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소식에서 한동 후보를 촬영하던 사람이 무대에서 무대 밖으로 쓰러졌고 그 사안에서 한동 후보가 챙기지 않았다. 이런 드라이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2: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챙깁니까?
4: 그러니까 그것까지 인지하는
2: 초장부터 게 초장부터 네거티브하려고 지금 라디오에 그러니까
4: 그게
2: 나오셨어요?
4: 인지하는 게 이제 한동 후보의 역할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 여론을 보시면
2: 선거
4: 되고
2: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허위 낙선목적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하시면요
4: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끊었는데
2: 분명히
4: 왜 이렇게 말을 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니,
4: 저는 허위 사실
2: 공론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0: 잠깐만.
2: 돼요. 이거는 악성 마타도어잖아요.
0: 잠깐 한 분 말하고 한 분 얘기해.
3: 마이크가 물리니까.
4: 네. 네. 아니 저는 말을 안 끊습니다.
0: 잠깐 마이크가 물리죠.
4: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2: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4: 그러니까 저는
0: 송변호사님
4: SNS상의 민심을 얘기하고
3: 거예요.
4: 있는데
3: 아니 막으세요, 근데.
2: 네. 선거 국면에서 아니, 이렇게 허위사실 얘기를 하면 이거는 수만 명이 이미 보고
3: 아니 저도
2: 와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질 거예요?
3: 본인만 변호사가 아니고 저도 변호사예요. 다 알아요 그 내용을.
2: 아니 아는데
3: 책임하는데
2: 그러면은 그걸 지금
3: 그럼
2: 본인도 지금
3: 아니,
2: 방지하고
3: 왜
2: 계신 거예요?
3: 발언을 막으세요.
2: 시작부터
4: 알겠습니다.
2: 이렇게 악성 마타도를 하는데 이거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3: 막으니까.
4: 그러니까. 네, 뭐 그거는 제가 담당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서 드라이하게
2: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0: 자, 이제 그만. 자, 송 변호사님. 자.
3: 한 분씩 얘기를 하셔야 돼요.
0: 한 분씩.
2: 아, 이거는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PD님들께서 영상 찾아가지고 네. 차라리 유튜브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보면서 평론하죠.
3: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괜찮은데 왜
4: 그렇게
3: 말을
4: 치면 뭐 저기 그 정청래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뭐 아동 성학대다까지 논평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악성 마타도가 아닌가요?
0: 송 변호사님
2: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네. 못하시는데 정청래 대표가 8살 난 여자아이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에요?
0: 송 변호사님
2: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의견의 영역이에요. 그 의견이 옳은지 그런지는 유권자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또는 일리가 있네 판단을 하실 겁니다.
0: 사회자 말 안 들을 거예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정민철 세커 얘기하고
2: 아니 이거 너무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악성 마타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3: 근데 그 의도를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0: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각자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말 끊으면은 마이크가 물려가지고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좀 우리 넘어가도록 하고 그 송 변호사님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야 시원하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어떻게 생각하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2: 아니,
0: 모습이 안 될 것 같아요.
2: 악성 마타도를 하면 이건 사전에 경고하고 끊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막 끼어들면은
2: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건 어떻게 악성 마타도가 퍼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0: 그러니까 말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됐어요.
2: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인지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한 거면은 저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한 건 아니겠습니까?
0: 그만하네요.
2: 저도 책임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알았어요. 그만하네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참나 아침부터 화끈하게 하시네. 그 심효로사님.
3: 네.
0: 그 부산 북구 판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제 하정우 뭐 후보도 개소식했잖아요.
3: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하정우 후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좀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은 이제 흔들렸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좀 그것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정우 후보가 뭐 정당의 그런 후광들 때문에 나름의 일단은 좀 1위의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관건은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후보, 이 무소속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여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박민식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고 또 한동훈 후보도 나름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단일화가 성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1강 2중 체제가 조금 더 고착화될 수 있겠고 마지막 변수는 만약에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조직력의 열세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지지율이 유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2강 1중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한 5일에서 10일 정도가 네. 상당히 좀 판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0: 전망은
3: 싶습니다.
0: 하정우 후보가 좀
3: 단일화 안 되면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되면? 수밖에 없는 구도적인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정민철 세컨이
4: 뭐 하정우 후보는 지금 이제 항만 AI, 피지컬 AI부터 어쨌든 부산 북구 갑을 위한 주민 일꾼이기도 하지만 또 부울경 전반적인 비전들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산 주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또 뭐 박민식 후보는 이제 부산 북구 출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 하고 계시고 한동훈 후보에서는 항만 AI, 피지컬 AI가 부산 북구 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부산 북구갑에는 항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잘 대응하고 있고 또 본인이 부산을 위해서 북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응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0: 송 변호사님 최종 뭐 우리 판세 분석이라든지 전망
2: 저는 이 선거에 대한 전망은 일관되게 2016년 부산 사상 모델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에 26% 민주당 후보가 35%, 네. 무소속 후보가 37%대 득표를 했던 오. 그 선거의 모델과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0: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가 꽤 높았네요, 그때.
2: 그런데 부산에서 26%면 사실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은 일단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지율 천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여러 번 선거에서 겪어봤고 뽑아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아는 후보에 대해서 현재 나오는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산에 온 지 아직 한 달 남짓 되는 한동훈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 엇비슷하다면 어느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느 쪽이 더 한계에 부딪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앞으로 한 일주일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흐름이
2: 일주일에서 어떤... 한 열흘 정도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35% 근처에서 많이 못 올라가게 묶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하정우 후보가 그 공격 포인트는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피지컬 AI 말씀하셨는데 그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 구성을 보면 옆에 사상에 가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피지컬 AI가 대거 도입되면 일자리 잃어요. 그럼 그런 것 강조하는 후보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정 후보의 사실은 명백한 전략적 미스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0: 아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아니, 좋구만.
2: 허위사실 공표만 안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0: 허위사실은 나중에 또 저기 법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토론하는 건데. 아셨죠?
2: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평택으로 가볼게요. 김용남 조구. 아 지금 화끈하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정민철 세컨님. 네. 이 지역 뭐 흐름. SNS 상 여론 어때요? 뭐 그 제일... 지난번에 김지호 대변인 나와가지고 네. 대형사고를 쳐가지고.
4: 아니 뭐 가장 뜨거운 지역구죠. 그만큼 김지호 대변인의 발언도 바로 화제가 됐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이라든지 뭐 다음 날인가요? 바로 평택에 방문해서 김영남 후보와 이렇게 손잡고 찍는 것
0: 맞아요, 맞아요.
4: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큼
0: 표정들은 근데 별로 떨떠름한 네. 것 같은데.
4: 뭐 모르겠습니다만.
0: 뭐 포옹도 하고 그랬어야 네. 되는데.
4: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지역구인 거는 뭐 자명한 네.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도 조국혁신당 의원 뭐 12명인가요?
0: 맞아요.
4: 전원이 각 읍면동에 붙어서 선거 맞아요.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SNS나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대대표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네.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인데 조국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모든 비대대표 의원들이 평택에 내려간다? 거의 지역을 맡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국 사동하였냐 뭐 이러한 비판들이 있고 이 부분은 뭐 조국 혁신당이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정말 간절히 뛰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 도당에서 이제 지원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지켜보고 있고 김영남 후보의 매일 유튜브 그 시청자 수가 급성장을 하더니 어젠가요는 실시간 7,500명을 찍었습니다.
0: 실시간으로.
4: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김영남 후보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시죠?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상당히 초반부터 이 네거티브 공세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발언을 다 긁어와서 그 원뜻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만의 공격을 위한 공격을 상당히 거칠게 좀 해왔는데 전 그것이 조국 후보가 초반에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일부 됐겠지만은 전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별로 크게 저는 매력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름의 장점을 찾자면 유희동 후보가 워낙 그 지역에서 착근된 후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유희동 후보가 반사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용남 대 조국, 조국 대 김용남의 구도가 더 고착화되면서
0: 그렇게 보세요?
3: 오히려 유희동 후보가 좀 관전평에서 좀 멀리 밀려난 듯한 그런 모양새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는 아마 황교안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이건 또 워낙 지지층들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과연 유권자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네거티브를 쓴 부분이 나름의 장단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결국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김영남 후보가 약속을 하는 것들은 현실이 되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는 많은 공약들을 내걸더라도 지금 평택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혼자 출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도의원이 같이 받쳐주지 않고 뭐 시장 후보도 못 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국 후보가 아무리 어떤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현실이 과연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시간이 갈수록 조직력과 어떤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서서히 저는 우위를 더 점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송 변호사님 지금 뭐 구도가 뭐 김용남 조국이다 유희동은 좀 뒤로 쳐졌다. 근데 진영의 표가 분열되면 솔직히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가 좀 유리하잖아요. 이러한 전반적인 판세 전망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일단 단일화는 평택을도 잘 안 될 걸로 봐요.
0: 진보건 보수건?
2: 그렇죠. 일단은 네. 범여권에서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연히 야권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으면 그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마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에 적극적인 유인이 없다. 그런데 왜 범여권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느냐. 김영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간에 계속 감정적 거리가 벌어지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0: 그렇죠.
2: 김영남 전 의원은 내가 허위사실 말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단일화하면요. 진 쪽은 이긴 쪽에 손을 잡고 선거운동 하러 다녀야 돼요.
0: 네.
2: 그거를 할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단일화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의 판세는 저는 87년 대선이 좀 연상됩니다. 제가 정치 오래 하셨던 분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987년 대선 때 대학생들끼리 그 당시 대학생들끼리 김영삼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김대중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1등을 다툴 건데 왜 단일화를 해야 되냐.
0: 그런 얘기 많았어요.
2: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현실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네. 저는 평택을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유희동 전 의원이 약간은 오차범위 내에서 뭐 뒤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연고가 탄탄한 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 득표는 여론조사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0: 네, 이 상황도 여론조사 계속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보고요. 마지막 주제 정청래 장동혁 그 이 두 분이 이렇게 선거 유세 뭐 지원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4: 뭐 이번에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이제 당대표께서 안 가셨고 뭐 초청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는 본선에 가까워졌고 각 후보가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도부도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다 해드림 뭐 이 상황실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도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는 네. 각 후보의 그런 매력들과 비전들이 더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더 이렇게 지역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은 지도부 차원에서 뭐 울산시장 단일화라든지 이런 중앙에서 볼 수 있는 큰 판들을 더 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신민우 사장님, 정청래 대표 영남에 자주 가요. 득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3: 그러니까 뭐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오빠 발언이나 이런 발언들을 할 거면은 안 가는 게 낫죠. 그건 오히려 후보에게 도움보다는 이제 실이 더 많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놔두고 뭘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현장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을 누가 더 이걸 유지 강화시키겠느냐. 그래서 중도 확장과 뭐 심지어 보수 확장까지 더 나아갈 담대한 구상들을 당에서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한 도움도 좀 미약한 것 같고 정부의 성과조차도 잘 알리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별로 저는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니다.
0: 부정적으로 보시고
3: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0: 송영훈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2: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지금 후보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클 거예요.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개소식에 갔다가 큰 소란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란은 벌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지금 개별 후보 간의 투샷이 잡혔을 때 과연 그게 중도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러 개 그려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의 고충이 있을 거고 네. 일단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지원 유세에 장동혁 대표를 초청할 것인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0: 부정적이에요? 어쨌든.
2: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템 다 다뤄봤고요. 송영 변호사님, 아까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저도 화났는데
2: 시청자들께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0: 저한테도 사과하시고 그 벌로 좋아요 빨리 더 많이 눌러달라고 얘기하세요.
2: 우리 시청자 여러분 뉴스명당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구출하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롭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8: 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모성 복원 관련 행사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9: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8: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가져가야 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 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서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취약한 휴전을 언급한 건 휴전을 깨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6: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 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인데 지난 4일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큰 군사작전 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종전안에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이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스스로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일기 당시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0: Yeah,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You know, in war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flexible. But the plan is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say that in their letter.
11: 네, 이번 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네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오늘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0: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There's bee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8: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1: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2: 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역량을 확보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든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위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의 양측이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3: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네,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2: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테그세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4: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12: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남우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은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 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크리미스가루,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굴비까지
4: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3: 지금 바로 윌샤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이란이 어제 미국에게 보낸 답변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totally unacceptable이다.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이란이 도대체 뭐라고 답변을 보내왔길래 그러는 거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는 답변에 대해서 나는 totally unacceptable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자,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안입니다. 당초 미국이 먼저 보낸 그 제안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즉 60%까지 농축이 됐다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핵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라. 그럼 우리 미국이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란이 보내온 답변서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지만 제3자에게 보낼 수는 있다. 즉 농축 우라늄을 미국 너희들이 보관하는 대신에 너희들도 믿을 수 있고 우리 이란도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여기에 조건도 하나 달았습니다. 단 추후 언제라도 너희 미국이 우리 이란을 다시 공격한다면 그 제3국에 보관되어 있던 농축 우라늄을 이란은 즉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totally unacceptable이다,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또 폭탄 폭격하고 전쟁이 일어난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YTN 보도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란의 입장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어제 밝힌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이란은 사실 지금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너희들이 농축한 우라늄을 우리 미국이 보유하겠다, 우리 미국이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미국 쪽의 요구가 애초에 무리였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YTN의 보도입니다.
1: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امروز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مح.
1: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0: 네, 오늘 아침 이란 상황은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요. 그 밖에 중요한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호화 크루즈선에서 이번에는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리브해 크루즈선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커리비언 프린세스 호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에는 승객 3,116명과 선원 1,131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에 승객 102명 그리고 선원 13명 등 총 11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배는 4월 28일 플로리다주를 출발해서 카리브해를 현재 항해 중에 있는데 오늘 안에 플로리다주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CDC에 보고된 시점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프린세스 크루즈는 이 입장문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경미한 위장 질환을 보고했다라며 선박의 모든 구역을 신속히 소독했고 항해 기간 내내 추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발병이 발생했던 터라 승객들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번에 발병한 한타바이러스는 1976년 한국의 경기도 한탄강에서 한국인 과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것과는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이보다 10여 년 빠른 1960년대에 발견돼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면서 감염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도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타바이러스는 전염력은 낮지만 치사율이 최고 35%로 매우 높은 편이며 반대로 노로바이러스는 치사율은 1% 미만으로 낮지만 전염력이 또 매우 강하다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잘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너무 매정한 정책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승객 3명이 사망한 대서양 크루즈선 혼디우스호가 어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이 배는 입항하려는 국가마다 입항을 거부하면서 마치 떠돌이 배처럼 대서양을 떠돌다가 결국 스페인의 한 섬, 그것도 육지에 배를 대지 못하고 섬 인근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승객들을 각국으로 보냈습니다. 혼디우스호는 당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기항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보건기구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한 스페인 정부의 결정으로 카나리아 섬에 겨우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섬의 주민들과 항만 노동자들의 거센 방발로 인해서 항구에 직접 정박하지도 못하고 섬 앞바다에 머물면서 승객 하선과 귀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각국에서 자국 국민들을 데려갈 헬기를 보냈고 이에 따라서 승객들은 섬에 내리는 게 아니라 헬기를 타고 자국으로 이송됐습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민 이송을 위한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스페인 국적 승객들은 마드리드 내 군용 병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 안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과 사망자의 수화물은 현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선 내에 남아서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항을 거부당해서 대서양을 떠돌던 크루즈선이 겨우 바다 한가운데서 승객 하선을 했다라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너무 매정한 정책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잘하는 정책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3: 일본 도쿄에서 책을 훔친 한 한국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년 동안 만 개가 넘는 책과 영상물을 고물상에 팔아 5천만 원, 즉 3만 5천 달러가 넘는 현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경시청 혼조경찰서는 49세의 한국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나카노구의 한 서점에서 책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의 현 주소와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이 남성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책과 블루레이 디스크를 계속 훔쳐 고물상에 팔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고물상과의 거래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이 남성이 팔아온 물품이 11,334개에 달했습니다. 판매 금액으로는 총 582만 엔 정도로 3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한국의 중앙그룹이 중앙일보 4억 등 3개의 부동산 자산을 5,500억 원의 통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로 신용 등급이 하향된 중앙그룹이 핵심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산 유동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은행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JTBC 등의 모그룹인 중앙그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또 경기 고양시 JTBC 일산 스튜디오 등 3개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를 주관할 주관회사까지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3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입자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중앙그룹은 3개 사업의 통매각 조건으로 5,500억 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이 중앙일보 측의 입장입니다. 중앙그룹은 이번 4억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말 1,130억 원이었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2,58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182%에서 무려 312%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사는 최근 SLL 중앙과 중앙일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우버를 운전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무차별 총격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한인은 금융분석가로 일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추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우버 운전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ABC7, 시카고 등 이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시카고 서부 가필드 파크 지역 노스 호먼 에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한인 올해 38살의 제이슨 조 씨는 당시 18살의 남성 승객 다마리온 존슨을 태운 상태로 이동 중이었으며 주행 도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회색 SUV가 조 씨가 운전하던 차량 옆으로 근접하게 접근한 뒤에 내부에서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아이 슈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직후 조 씨의 차량은 현장에서 멈춰섰으며 조 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승객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직후 용의 차량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을 가한 용의 차량은 인근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8살의 이 승객이 용의자들의 범행 표적이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조 씨는 시카고 알바니 파크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디폴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금융분석가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추가 수입을 목적으로 우버 운전을 부업으로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버 측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서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이들 12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테러 조직 지원, 전쟁 범죄 연루,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대상자들은 28살에서부터 75살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아프리카 출신 5명, 아시아 출신 3명, 남미 출신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애초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으며 중대한 사실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부유층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상대해온 유명 이민 전문 변호사들까지도 이걸 권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신청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송 위험이 큰데다가 실제 효력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카드 비자는 외국인이 최소 100만 달러 내지 최고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거주 및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홍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연방의회의 명확한 입법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그저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들 권한은 없으며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골드카드의 경우 자칫 수백만 불을 내놓고도 추후 적법한 신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혜택에 일부 포함시켜서 월 $50 정도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부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던 비만 약값을 크게 낮춰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이 메디케어 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는 현재 약 6,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랜드 지역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규모 4.7을 포함한 수백 건의 연쇄 지진이 발생해서 약 2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연쇄 지진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임페리얼 카운티 지역에서 1년에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9일 밤 11시 10분쯤 규모 4.7의 지진이 브롤리 지역을 강타하는 등 10일 오후까지 총 35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기록됐습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가 연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카지노 나잇 행사를 지난 7일 한인타운 아로마 윌셔센터 5층 뱅퀴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매년 개최했던 이 골프대회 대신에 올해는 카지노 나잇 행사를 개최했다며 회원들과 후원사들의 높은 호응 속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이 모아진 금액은 오는 7월 실시될 장학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0: 홈쇼핑 월드 행복한 대박 세일. 100% 아라비카 원두 커피 3박스 6불99.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6불99. 꽃게로 만든 명품 간장게장 16불99. 6년근 에브리온 홍삼스틱 1개월분도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UFO 관련 파일 대거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냐, 아니면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에 UFO 관련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니라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UFO라는 용어 대신에 미확인 이상현상을 뜻하는 UAP라는 용어를 쓰면서 관련 파일 160건을 게시했습니다. 우주공간과 달에서 수집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에 진행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아폴로 11호 비행사들의 보고를 보면 버즈 올드린은 달에 가까워질 무렵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보았으며 달에서도 몇 분 간격으로 나타난 섬광들을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969년 11월 달에 간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착륙 지점에서 달 표면을 바라봤는데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972년 12월 마지막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한 아폴로 17호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에는 세계 곳곳에서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정찰 도중에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봤다는 미군의 보고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구소련이나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입수한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여러 명의 목격자가 하늘에서 약 60m 길이의 타원형 청동색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1968년 UFO 수사 기록에는 테네시주에서 비행 접시가 목격됐다라는 목격담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파일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항공우주국과 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파일 분량이 방대해서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FO 관련 파일이 공개된 후 SNS에 이전의 행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했지만 나는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FO 관련 파일을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라면서 뜬금없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다라고 떠들썩한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소문은 왜 그렇게 크게 냈고 잔치는 또 왜 갑자기 열었을까요?

이어서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2세 요리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인 2세로 위스콘신주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윤정 의원은 자신의 주지사 도전과 관련해서 근면, 겸손, 봉사와 같은 한국적인 가치가 나 자신을 더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국계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내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선출직 지도자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며 한국적인 가치, 즉 근면, 겸손, 봉사와 같은 한국적인 가치들이 나를 더 나은 주지사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2세인 홍 의원, 홍윤정, 영어 이름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1988년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매디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 1세대인 그의 부친 홍진국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홍윤정 의원은 셰프 출신이라는, 요리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디슨 시내에서 7년간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식당 운영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리더십의 실패를 인식한 게 자신을 정치로 이끈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주는 백인 인구 비중이 80%에 달하는 곳으로 미국 내에서 백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 홍윤정 주지사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14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을 떠날 때까지 2박 3일이지만 시진핑 주석과 최소 6번 이상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이란 문제, 러시아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무역 현안을 관리할 무역위원회 설치, 그리고 투자 문제를 전담할 투자위원회 설립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서 시주석과 양자회담을 한 뒤에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다음 날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에 시주석과 오전에는 양자 티타임을 할 예정이며 또 점심때는 업무 오찬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0: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가? 아, 오늘 하루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커피 먹을 잔에 커피가 담겨 있네요. 네, 마시다 남겼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커피를 내리기엔 귀찮고, 네, 결국 이 컵을 들고 전자레인지 앞으로 갑니다. 1분쯤 돌리니까 커피에서 다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네, 커피를 한번 다시 데웠다고 그게 뭐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뜨거운 김은 다시 생겼지만 맛의 결은 거칠어진 뒤죠. 평소 위가 편한 사람은 뭐이 차이를 맛이 확실히 좀 별로네라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쓰림이 잦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쓰고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커피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불편감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죠.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꽤 불편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있어서 내용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건데, 뭐,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식물 역류가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역류 증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게 카페인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피 자체보다 그 커피의 산미, 마시는 시간대, 또 함께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는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혹시 마시다 남긴 커피를 자꾸 전자레인지에 재가열해서 먹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또 공복에 그것도 빨리 한꺼번에 들이키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블랙커피보다 더 조심해야 될게 라테, 믹스커피,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우유가 상온에 반나절 이상 방치된 것을 다시 데운다고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커피는 처음부터 마실 만큼만, 또 보온 텀블러를 이용해서 따뜻한 온도를 오래 유지해서 천천히 마시는 편이 낫겠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자꾸 속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꺼번에 커피 끓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먹었던 게 아니었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9: 누구랑? 우리끼리?
8: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0: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1: golfpromi.com.
12: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0: 골프.
12: 누구랑 해?
10: 프로랑.
12: 어떻게 해?
10: 골프 프로미에서.
8: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golfpromi.com.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키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숏폼 영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모바일 앱에 클립스라는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립스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 경기 등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에서 발췌한 하이라이트를 1분 내 짧은 영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클립스 피드에서 숏폼 영상을 이것저것 연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숏폼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아마존 프라임 숏폼을 보다가 마음에 들 경우에는 긴 길이에 원래 아마존 콘텐츠를 시청 목록에 추가해놓거나 또는 즉시 구매 시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클립스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기존 맛보기용 하이라이트 영상과 차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여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잇따라 숏폼 영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숏폼 영상 콘텐츠 버츠 기능을 추가 도입했고 또 넷플릭스는 지난달에 숏폼 비디오를 신설했습니다. 덴버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는 여객기가 이륙하려는 순간 활주로에 갑자기 한 보행자가 나타나서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11시 20분쯤 덴버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 한 대가 이륙을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왔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덜컹거리더니 항공기 창밖으로 빨간 불꽃이 번쩍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버공항 국제선 활주로에서 LA로 향하던 프론티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륙하던 중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침입해서 활주로에 마구 뛰어들었습니다. 이 침입자는 공항 보안망을 뚫고 울타리를 넘었으며 그 직후 활주로로 뛰어들었고 결국 이륙 중이던 항공기에 치였다라고 연방교통부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또한 보행자는 즉시 사망했으며 그가 활주로 울타리를 넘어서 고의로 뛰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아 리파의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두아 리파라는 팝스타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그들은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게 라파 측의 주장입니다. 영국 출신의 두아 리파는 2015년에 데뷔한 후 그래미 어워즈를 세 차례나 수상한 세계적인 팝스타입니다. 한편 언론들은 삼성의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대학가의 축제이자 낭만이었던 졸업식도 정치 갈등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학가의 축제이자 낭만이었던 졸업식이 정치와 이념 갈등의 새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사회 진출을 축하하던 명사들의 축사가 이제는 정치적 지뢰밭으로 변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비롯해서 DEI 정책과 관련된 논란,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 등을 둘러싼 정치 논쟁이 격화되면서 졸업식 연사들의 연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또는 스스로 물러나고 있으면서 보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럿거스대 공대는 최근 동문 출신 바이오 기업 CEO 라미 엘간두르의 졸업식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비판한 엘간두르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아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초청을 받았던 모턴 샤피로 전 노스웨스턴대 총장은 친이스라엘 논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연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물러났습니다. 졸업식 연설 논란이 학교 재정지원 중단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흑인 대학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와 반 DEI 입장으로 논란이 된 공화당 소속의 팸 에벳 부지사의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에벳 부지사는 대학 자금 지원 중단을 거론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유타 벨리 대학에서는 연사가 졸업식 가운 안에 방탄 조끼를 입는 방안까지 검토하다가 결국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대학 졸업식 문화까지 파고든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던 졸업식 연설, 연사 선정이 이제는 대학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대는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졸업 연설을 아예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대체해서 축제이자 낭만의 현장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라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못 믿는 미국 사람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 포컬데이터가 지난주에 실시한 전국 단위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약 58%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1: 아빠!
3: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25: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6: 세종송보감,
2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6: 세종송보감,
25: 쌩쌩 돌아라 하하,
26: 세종송보감이잖아.
27: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8: 213-383-8899 383-8899
29: 세종.
3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겠다, 다른 나라로 이동하겠다라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 이 5천 명의 병력을 폴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내 말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 내 말 잘 듣는, 그리고 나하고 주기 잘 맞는 폴란드로 이동시킬 거야 라는 발언입니다. 자, 그러자 친 트럼프 성향의 폴란드 대통령이 좋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미군을 유치하겠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뭐 재밌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재미있을 일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전 세계 안보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튼의 보도입니다.
32: 지난 6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에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화답한 겁니다. 독일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는 미군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사이로 알려진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군 병력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재배치를 시사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이스라엘 하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군을 장기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군의 이스라엘 주둔설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중동 지역 내 미군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군 MBC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멈춘 이유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의 기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작전의 제약을 받자 작전 수행이 비교적 수월한 이스라엘에 미군을 주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거치며 미군의 대규모 이동이 점쳐지는 상황, 해외 주둔 미군을 전쟁 비협조국을 향한 응징수단으로 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전 세계 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이어서 트럼프의 압박에 강경 대응을 선택한 ABC 방송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ABC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국이 정치적 콘텐츠를 처벌하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한 셈입니다. 특히 ABC 방송의 입장을 설명한 서류에는 연방 법무부 차관 출신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가 서명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이처럼 발끈하고 강경 대응으로 나선 것은 FCC가 ABC의 장수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 더 뷰에 딴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FCC는 더 뷰가 정치 후보자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연방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면서 그 자격과 즉 면제되는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 자격과 관련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BC 방송은 정부 측에 보낸 서류에서 FCC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며 표현의 자유와 공개적인 정치 토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며 누군가 그 프로그램의 관점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규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ABC는 또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토크쇼는 이렇게 압박하고 제한하면서도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ABC 방송국은 결국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이번 ABC의 서류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압박에 대한 TV 방송사가 그동안 내놓았던 가장 공격적인 방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서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오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안 장관이 취임 후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공항의 일반인 입국 통로 대신 국방부의 주요 인사 경호 동선에 따라서 공항을 빠져나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안 장관은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에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한국의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란이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안 장관이 미국행 여객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 화재가 발생한 이 한국 화물선 HMM의 화재 원인이 비행체의 타격으로 공식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과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파병을 일방적으로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이제 이에 대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네, LA 지역 오늘은 조금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LA 84도, 오렌지 카운티는 82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쭉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72도, 수요일 73도, 목요일 74도. 그러면서 주말까지 이어서 쭉 그저 한 73, 4도 정도 쾌적한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아, 정말 모처럼 날씨가요. 아우, 포근하고 햇살은 눈부시고 월요일이라 그런지요. 마음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아침. 네? 아유, 월요일. 아우, 이래야 돼. 아우, 몸 무거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나는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점점 더 성장한다. 사람은 멈추는 순간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바로 호기심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익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 공부 아닐까요? 학교 졸업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누군가는 사랑을 통해 배우고, 누군가는 이별을 통해 성장하고, 또 누군가는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한 곡의 음악에도 또 하나를 배웁니다. 중요한 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사람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하나씩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마음을 갖자고요. 나는 오늘도 나아진다. 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배우며 성장하는 멋진 사람이다.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셨다면요, 새로운 거 하나 시작해보세요. 책 한 페이지, 산책 한 걸음, 영어 단어 하나, 미소 한 번도 좋습니다. 작은 배움이 큰 변화를 만든다니까. 자, 여러분의 에너지 충전소,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강변으로 먼저 나가볼까요?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Mother's Day 잘 보내셨나요? 나는 마더도 아니고 그렇다 가족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또 주위에서 챙겨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무도 없어서 야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딸내미가 어머니 날 식사 대접한다는데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집에서 우리 야옹이와 함께 모처럼 집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그렇고요. 저희 점돌이가 이렇게 기운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 빨리 여친을 구해줘야 될 텐데 롱디는 힘들어요. 여친이 있는데 너무 롱디스턴스라 가까운 곳에 여친을 하나 구해줘야 되는데 세 살 된 남자 고양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자 고양이면 더 좋고요. 어리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가 좀 너무 이렇게 벌써 벽이 생겨서 친구하기가 힘든 게 이 고양이더군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참 안타까워서 차라리 길로 내보낼까? 응?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도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쥐가 한 마리 휙 지나가길래 어머나 쥐가 많다. 요즘 한타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이 설치류 쥐 때문에 이 한타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죠. 왜 한타라는 이름일까? 여러분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6.25 전쟁 때 뭐 한탄간 유혹에서 쥐로 인해서 발견된 어떤 그 쥐로 매개체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거를 도대체 뭔가를 모르다가 뒤늦게 한국의 어떤 박사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끝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바이러스지만 이름의 유래는 우리의 한탄강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타 그러니까 우리도 한인타운으로 한타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이 한타바이러스 얘기가 세상에 그 정말 럭셔리한 크루즈를 타고서 이도저도 못하고 이제 겨우 뭐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잠깐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지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에 따르면요, 이 쥐의 그 배변에서 어떤 먼지 날리면서 이게 코로 흡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쥐똥 같은 거 쥐가 한번 생기면 이게 없어지기가 힘들죠. 쥐의 놀라운 번식력. 그래서 쥐의 배변을 청소할 때는 이 물로 먼지가 날리지 않게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더욱이 이게 소독제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청소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뭐 이런저런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고들도 있어서 겁도 나지만 어쩌겠어요. 흐름을 타면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손도 자주 닦으시고요.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을 잘 정리를 해주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면서 왜냐면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요 이게 희한하게 몸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말에 스트레스 잘 푸시면서 컨디션 회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요 사람이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냥 적응하기 마련이에요. 나중에는 그래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것도 다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생존 법칙이 그 인도양 한복판에 암스테르담이라는 아주 작고 외로운 섬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령이었는데 아무튼 이 소 얘기입니다. 이 소들이 과연 다섯 마리만 남겨졌는데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면서요. 오늘은요. 그런 날이에요. 뭐든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건강도 좋지만 너무 억눌렀다면 오늘만큼은 와 먹으면 야 진짜 맛있어서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건강하고

너무 상쾌한 노래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그 저희 야옹이 애인을 구한다, 여친을 구한다, 여친 아니어도 좋아요. 이 애완동을 키우시는 분은 아유 얘를 놓고 어디를 갈까 이래서 자유가 없는데, 그럴 때는 서로 베이비싯을 해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네트워크로 돼서요, 네가 급하게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네가 또 도움을 주고, 이러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특정 시간 동안 연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인데잉 서비스도 있다고 그러죠. 1인 1가구가 늘어나면서 또 렌탈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데이트 연습을 하거나 혼자 가기 힘든 맛집이나 어떤 공연 전시회에 함께 갈 수도 있고, 또 결혼식 하객이나 상견례, 동창회 등 파트너가 필요한 자리에 동행도 해주면서 대외적인 체면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산책하면서 심리적인 외로움을 달래주는 헬퍼 개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얼마 할까요? 아, 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럭키비키님이 탱자님 만날 월요일을 기다리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라고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니호누님도 아, 음료수를 딱 보내주셨는데 왠지 하와이 코코넛 주스 같은 느낌이라고 럭키비키님이 하셨어요. 하와이 얘기하니까요, 제가 아는 언니가 계신데 어떤

0: 그 여동생이 어디에 갔다가 어머, 이분은 우리 언니랑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 언니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 해주면 좋겠다는 분은 저쪽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인데 라스베가스에 골프 투어인가 뭐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둘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몇 번의 그 톡으로 인사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제는 저한테 뭘 보내온 줄 알아요? 이 남자분이 일본 분하고 어디 그 유럽이랑 이렇게 섞이신 분인데 어우 세상에 그렇게 자상하게 하와이에서 나는 뭐 있잖아요. 하와이 하면 뭡니까? 마카데미아 넛 거기다가 뭐 초콜릿 그리고 하와이에서 나는 각종 그 열대 과일 말린 그런 거 그리고 또 특별한 무슨 코코넛 쿠키 이래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어느 날 띵동 하길래 뭐가 배달이 온 거야. 봤더니 그 박스에 그 남자분이 뭐 값으로 따지면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우 그래도 그 정도 하려면 뭐 몇십 불은 듣겠죠. 그리고 그 정성이 어딥니까. 그렇게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웃님께서는 괜히 부담돼 이러면서도 또 부담 갖지 마. 전화 통화하는데 또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는데 그러면 코나 커피 얘기해 놓고도 내가 왜 얘기했을까? 왜냐면 받는 것만큼 또 이렇게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에게 보내주는 그런 작은 캔디 하나에도 그렇게 마음이 통하면서 혹시 알아요? 그런 좋은 일들이 잘 돼서 이 언니가 하와이로 시집 가고 저는 또 하와이에 놀러 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줄줄이 사탕녀처럼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봄은요, 저도 집을 나오면서 우리 점돌이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 준비한다고 또 오늘은 게스트분이 갑자기 취소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시간 준비 때문에 아침에 못 놀아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요. 턱 깨면서 방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특히 이짝 없는 우리 자식들 보면 아휴 저것이 아휴 빨리 짝을 찾아가지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우 나 결혼 안 해. 제가 아는 언니는요. 그 롱디로 남자분과 사귀셨는데 몇 년은 한 4년을 사귀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은 결혼을 원했지만 남자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또 결혼이야 하고 결혼을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응? 그놈만한 놈이 없더라 이래서 한 2년 후에 전화했더니 어? 너 아직도 싱글이야? 그래? 그럼 우리 다시 이래서 뭐 형식적인 결혼은 안 했지만 살림은 합쳤습니다. 그게 또꼭 결혼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인생의 동반자로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옆에 그래도 아플 때 죽이라도 끓여주고 응? 그리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병원 가면 무슨 대장내시경 이런 거 하면 반드시 누가 와서 택시도 안 된대요. 와서 데려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아파봐야지. 아우 정말 아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에게 좀 든든한 지지자, 서포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시라고 이런 얘기를 오늘 정확하게 했네요. 아 정말 애인 데잉 서비스. 여러분의 애인이 되어지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고요.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아 그래서요 결론은 아 빨리빨리 짝을 좀 찾으시고 또 그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좀 만드시고 혼자여도 즐기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주위에 우리 점돌이 3살 남아입니다. 여자친구 될 만한 어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RS1650 라디오 서울 카톡이죠. RS1650 그리고 라디오서울1650.com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함께 채팅도 나오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뉴스도 가득하고요. 여러 정보도 가득합니다. 라디오서울1650.com 잠시 나 말씀드리고요. 저쪽 그 남태평양 아 인도양 그 마다가스카르와 호주하고 딱 중간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는 외딴 섬. 그 섬 속에서 이 정착민들이 단 5마리. 근데 이 5마리가 수컷 하나고요. 암컷 4마리예요. 그렇게 남겨진 그 암스테르담 아일랜드에서 최근 과학자들이 오 놀랍다라는 거를 발견했대요. 멸종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멸종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할게요. 잠시 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주한상 개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6: 제주한상 개시 제주화로에서 간장게장 3마리와 사시미, 매운탕 이 모든 것이 99불
5: LA에서 제일 싱싱한 화로회를 제주화로에서 즐기세요.
6: 제주화로는 피코와 크랜셔 문의는 323-731-3030 323-731-3030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0: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남인도 양의 세상 끝의 섬이라는 암스테르담 섬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프랑스령 해외 영토였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남동쪽으로 약 2760마일 거리에 위치한 화산섬입니다. 호주와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의 그 동남쪽에 있는 섬이죠. 정말 외딴 섬이고 이 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화산섬입니다. 21평방마일의 아주 험진한 절벽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는 또 멸종위기종인 암스테르담 알바트로스의 서식지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 진짜 아, 더 나은 신세계가 없을까?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별의별 군데를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가 워낙 척박하니까 떠났어요. 그때 소도 가져가고 야 소도 키울까 이랬는데 떠나면서 그 소를 남겨놓고 왔다고 합니다. 딱 다섯 마리를 두고 갔는데요. 황소 한 마리, 암소 네 마리.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멸종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요. 근친 그 자기네끼리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결함이 생긴다고 그러죠. 사실 건강하게 그 종이 잘 성장을 하려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질 때는 질병에 취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근친 상관을 못하게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뭐 왕족들 보면 뭐 사촌하고 결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안 좋은 그런 근친 교배에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떻게 그냥 멸종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연구 결과 최근 연구 결과 이 소들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녀석들이 스스로 유전적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유전자를 세대를 거치면서 스스로 걸러내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유전자만 남긴 거죠.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셀프 개조를 한 셈입니다. 최근 저도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한 집에 조강지처와 또 첩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형님 형님 하면서 너무 사이가 좋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다큐뿐만 아니라 또 제 주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셋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거를 뭐 비판할 적이는 없죠. 뭐 세 명 모두가 평화롭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뭐 네. 그래서 이 황소 한 마리, 암소 네 마리인데 아주 그렇게 유전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유전자를 걸러내면서 건강하게 튼튼한 유전자만 걸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몸집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화산섬의 험한 절벽을 타야 하니까 조상들처럼 덩치만 크면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환경에 적응을 해서 아주 작고 날렵하게 몸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축 투기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아주 민첩하고 독립적인 야생 전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보다 보면 계속 그것만 보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개는 잘 안 뜨고 고양이만 계속 이렇게 뜨면서 그 한국의 섬인데 거제도가 아니고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섬에서 워낙 그 섬에 쥐가 많았대요. 그래서 쥐 잡아라 이러고서 고양이를 풀어놨는데 와, 이 고양이가 너무 번식을 해서 이 섬에 최상의 포식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들이요, 그냥 뭐 그냥 도울 고양이가 아니고 그 섬 안에서 뭐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거죠. 뭐 뱀도 잡아먹고, 어? 그리고 철새들, 멸종 희귀종이 되는 보호종 철새들 지나가면 철새도 막 너무 잡아먹고 이래서 이게 문제여서요. 제가 봤던 그 다큐는 2008년도 건데, 그래서 포획틀을 놓고 그 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요, 피 터지게 싸워요.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둘이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서, 야, 이 생명은 진짜 잔인하고, 또 무슨 고양이들이 잘못이겠는가. 결국은 환경을 거스르면서 인간이 개입을 해서 쥐 잡아라 하고 고양이를 놨더니 그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덫을 놓아서 그 고양이들을 그날 보니까 20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을 거를 유인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그 다큐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지금도 좀 문제라고 그러더군요. 저희 한국에 대전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6년 전에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뭐 2층에는 또 누가 사시니까 그러려고 가면 이 고양이들이 너무 똥 싸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너무 막 진짜 약 타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응? 아무튼 이 생태계의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다 보면 분들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거친 세상과 맞짱뜨는 용사가 되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암스테르담 섬의 소들이 나쁜 유전자를 걸러내고 강한 것만 남겼듯이 우리도 이민생활의 풍파를 겪으면서 사소한 걱정 그리고 나약함은 털어버리고 오직 인내와 사랑이라는 가장 단단한 유전자를 남긴 게 아닐까.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 이민 이 한인타운을 읽어내신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한국의 그 첼리스트, 천재 첼리스트라고 불리는 한지민의 오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곡, 이 바이올린은 뭔가 막 말을 하는 막 드러나는 거라면 첼로 소리는요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첼로 소리로 들어보시죠.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0: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으셨는데요. 인류가 사랑이 멸종이 될까요? 아, 우리 인류가 멸종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요. 여러분 좀 비우시면서 또 많은 소비를 또 하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오히려 비우고 안 사고 이랬더니 옷장에 옷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네 벌씩 해서 16벌만 딱 만들고 거기에 뭐 겨울에는 외투 뭐 두 개 이렇게 해서 다 비웠대요. 그랬더니 맨날 옷 입을 때 아우 입을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딱 입으면 항상 나한테 맞는 거를 정해놨더니요. 맨날 뭐 입을까 이러면서 결정장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줄었고요. 오히려 삶이 윤택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물건을 비우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지만 물건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물건에 눌려서 물건이 주인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냉장고, 냉동실 딱 열었는데 우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우리 언니들 제발 그 냉동실에 있는다고 그게 상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도 늘 이 냉장고 또 냉동실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음식 그 푸드 쇼핑도 안 했어. 일단 냉장고가 좀 보니까 안 먹고 버리는 야채, 아우 아까워 어떡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잘 매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쇼핑을 하러 가기 전에 특히 푸드 쇼핑의 경우는 냉장고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봐요. 어쩔 땐 어머 저게 있었어?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요즘 또 아우 왜 이렇게 식자재 값도 올랐는지 그나마 캘리포니아에 특히 LA가 저는 뉴욕에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아니 오이가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어? 이렇게 싸?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마켓 보기가 진짜 너무 다 올랐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 없이 매니지를 잘하면 썩어서 버리는, 상해서 버리는 그런 돈을 절약하게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여백의 미, 공간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복이 또 상상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비어져 있는 공간은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하게 만들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묻히고 비빌라면 꽉 찬 그릇에서는 비벼지지가 않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비워내고 적당하게 그게 맞춰지면 이게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화분을 키워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이렇게 남향이라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서 화분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돼서 야 어떡하지? 하고 내비로 두잖아요. 화분 가리를 제때 안 해주면 그 잘 자라던 식물이요 금방 그냥 시들시들하면서 그냥 터지려고 하면서 결국은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나중에 꽃잎도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그릇에 맞는 화분으로 탁 갈아주고 새로운 흙으로 해주니까 또다시 부활을 해서 놀랍게 쭉쭉 뻗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꽉 채워지는 게 아니고 비워두면서 냉장고든 옷장이든 그리고 이제 비워야 에너지도 돌지만 아유 나중에 이만한 거 이렇게 지구 메고 살면요 힘들어져요. 몸도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오늘같이 아직 선선하고 좋을 때요 한번 뒤집어 보면서 그리고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이러고 있다 보면 바로 그 과거에 묶여있는다고 그러죠. 과거막에 누구한테 잘 쓰여질 건가 보시고 주시든가 아니면 뭐 기부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옷 쓰레기도 너무 문제가 크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를 사더라도 편안하면서 어느 때 입어도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 핏이나 뭐 컬러나 퀄리티가 딱 내가 원하는 거 사도 딱 하나 좋은 거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100% 만족하지 않으면 이 소비도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주말에 그렇게 옷장을 비워냈어요. 또 지난 6개월 동안 쉬면서 집에서 한 일이 청소 대청소였고 정리였는데 아직도 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더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건강해지고 삶도 윤택해지고 또 복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 유지승의 모닝뉴스
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5: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뉴스
1: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2: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차에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4: 진짜 감쪽 같네?
15: 역시 벤트웨이야!
1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6: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7: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8: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3: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2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5: 올림픽 골프니까.
2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공로로 갈까요?
26: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창건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AM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에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나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런 아침 루틴 있으십니까? 바로 11시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 2부의 남자 우리 한혼씨.
9: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모든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남자 훈이훈이 한혼입니다. 안녕하세요.
8: 아, 훈이훈이 훈훈합니다. 훈훈하게 어머니 날 잘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훈이 씨?
9: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
8: 왜요? 네? 얼마나 또 봉사를 하셨길래?
9: 아, 주말 동안 쉰 게 아닙니다.
8: 네, 바빴죠? 우리 아들 저는, 또 남편분들.
9: 그렇죠. 진짜 네. 저는 다 걸려 있잖아요.
8: 네.
9: 장모님께는 사위죠. 네.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죠. 네. 와이프한테는 남편이죠. 아이한테는 네. 아빠잖아요.
8: 응.
9: 세 가지 마더쉘 주말에 다 하는 거야 저는. 야. 너무 힘들어요.
8: 그래서 장모님께는 네. 케겔 운동기 드렸어요?
9: 해드리면서 했는데
8: 어, 어땠어요?
9: 아, 너무 웃긴 게
8: 왜요? 궁금해, 궁금해.
9: 어, 이거 안 들으시겠지. 네. 아니 장인어른이 더 신나갖고 듣고 막
8: 앉아보세요.
9: 네.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충전하고 막 어떻게 네. 넣냐? 혼자서 막 해서 저 아버님 이거 어머님 좀 먼저 하시는 예. 건데 그랬더니 어 일단 구경해 보자고 하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네. 그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안 되더라고요.
8: 네.
9: 그래서 저 몰랐어요. 아.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님이랑 저는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8: 이게 그 바이브레이션이 큰 게 아니군요.
9: 그게 그 고주파라 이게 탁탁탁 예. 오는데 예. 중요한 거는 얘가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네. 살이 안 닿는다고 느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8: 아 그래요?
9: 저기 위험하게 네.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두꺼운 바지 입고 올라가시니까 네. 자꾸 얘가 꺼지는 거예요.
8: 네.
9: 근데 아버님은 그거를 꺼졌다 생각 안 하시고 네.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8: 계속 앉아 있어.
9: 아니 꺼졌다고 해도 제발 안 들으시고.
8: 네.
9: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저기 아버님 불이 꺼졌어요. 아니야. 아까 내가 켰. 아 꺼졌는데요. 한참 신랑이 버리다가.
8: 네. 중, 어머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9: 장모님은 이제 저 간 다음에 가신 다음에 가셨고. 네. 근데 일단은 거기는 이제 일요일에 갔어요. 장인 장모님은 내가 네. 일요일날 가고 토요일날은 네. 어머니 댁 가고.
8: 네. 바빴군요. 아니 뭐. 그 케겔 운동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네. 게. 옛날에 혹시 훈이 씨는 그런 버스를 안 타보셨겠다. 왜 버스에
9: 저 승무원 있는 거?
8: 엔진이 네. 엔진이
9: 뒤에 있어갖고
8: 딱 운전석 거. 옆에 있는 거
9: 위에 튀어 튀어나와 있잖아요.
8: 그래서 거기 앉으면 덜덜덜덜덜덜덜덜
9: 뜨끈뜨끈하고
8: 어
9: 알죠.
8: 그것도 효과 있지 않을까요?
9: 아니야 이게 네. 근데 보니까 그냥 열이 아니고요. 네. 고주파 고주파가 저주파가 하여튼 아, 주파가 그게 중요하지. 나와요. 그게 나와야
8: 그게 돼요. 나와야 되지.
9: 그게 나와줘야 이게 몸에 좋은 거지.
8: 네.
9: 그냥 뭐 뜨겁다고 야. 되는 게 아니죠.
8: 장모님을 위해서 거금을 쓰셨네요.
9: 근데 일단 네. 아직 모르겠어요. 저 처음 해보셨으니까 좀 더 좋아하시기를 아직은 저도 모르겠고. 네.
8: 뭐 어머님은
9: 어머님은 본인께서도
8: 현금
9: 가기 전에
8: 넘버 원이
9: 넘버 원이 현금이죠.
8: 현금이에요.
9: 현금인데 네. 그 전에 하도 이것저것 원이 사다 드려가지고
8: 네.
9: 본인께서도 야 선물 필요 없다 그러셨는데 이제 와이프 슬쩍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그냥 캐시로 드리자고. 네. 왜냐면 필요하신 물건들 다 사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8: 네. 아우,
9: 그래서 효자다. 그냥 와이프가 알아서 카드랑 현금을 챙겼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고맙다.
8: 현금으로
9: 와이프가 해서 드렸고.
8: 네. 네.
9: 근데 이제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또 네. 아이들은 엄마, 자기 엄마잖아요.
8: 네.
9: 저한테 와이프지만 그럼 그것도 챙기려고 걔가 혼자 합니까? 아. 제가 도와줘야지.
8: 네.
9: 아,
8: 안마 한 시간 막 이런 거.
9: 아, 저희는 쿠폰 디바가 만들어서. 있어서.
8: 아 그렇구나.
9: 저희 디바가 있어서.
8: 네. 아우 제가
9: 그럼 안 해도 돼.
8: 제가 네. 마사지를 워낙 잘해요.
9: 진짜요?
8: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좀 여기 좀 심을라라.
9: 오.
8: 밟아 잘 밟아 이렇게 밟는 거 선수예요. 거. 제가 밟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9: 근데 미옥씨는 가벼우니까 위에서 네. 밟아도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는 못 밟게 했어요. 제가 밟으면
8: 네.
9: 허리가 나가시는 거예요. 아 이러고 막 화내시고 아. 무거우니까 아프니까.
8: 그게 온몸을 다 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체중을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 돼요. 옆에 기둥을 잡으면 좋은데 벽이나 그런 걸 잡고 이렇게
9: 남자가 그런 게 어디서 그냥 받는 거지. 받는 거지.
8: 아, 우리 아이비님도 네. 저는 어머님께 꽃바구니 그리고 선물 배달을 해드렸고 또 우리 2세 아들은 마더스데이에 꽃다발과 카드 선물을 배달받았어요 하셨네요. 아 너무 근데, 좋았겠다.
9: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이 꽃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실용성은 제일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8: 네.
9: 현실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건데
8: 네.
9: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금과 꽃 둘이 네. 용호상박인 것 같아요.
8: 근데
9: 특히 어머니 나이 되시면
8: 아니 아유 이런 걸 왜 돈 쓰고 이러는데 사실 꽃은 하늘이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 씨앗에서 그런 색상과 그런 무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볼수록 진짜
9: 맞아요.
8: 신비로워.
9: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뭐 이게 좀 많이 받으니까 좀 그런데 네, 네. 확실히 어머니 연배들 됐을 때 꽃을 받으시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맨날 네. 카네이션 이런 거 말고
8: 네.
9: 그냥 이쁜 뭐 장미 거. 뭐 그냥 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튤립 아니면은 뭐 저 네. 뭐야 하얀 애 누구지 내가 좋아하는데 네. 라일락이 백합? 아니고 뭐죠? 백합 말고요. 그 뭐지? 네.
8: 하얀 거가 뭐지?
9: 라일락이 아니고 뭐죠? 하얀색인데 이렇게 막 릴리
8: 국화.
9: 릴리.
8: 아.
9: 릴리리야 릴리리 그것도 예. 되게 예뻐요. 그런 거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8: 근데 자격.
9: 무심하게 들어야지.
8: 아 무심하게.
9: 네, 무심하게.
8: 아 이쁜 꽃들 너무 많죠.
9: 아 하여튼 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8: 네.
9: 오늘부터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당분간 저를 위해 살기로.
8: 아 애쓰셨네요. 우리 특이할님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9: 무엇을 신청해 주셨어요?
8: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9: 잠깐만 이 노래 아는데?
8: 그래요?
9: 네.
8: 로이킴이 부른 노래.
9: 아, 요새 노래구나.
10: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9: 사랑은
10: 눈물의 씨앗.
9: 아, 그걸 너무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저는 사랑은 give and take다.
10: 아,
9: 누구 한 명이 주면 안 되고 누가 한 명이 받기만 해도 안 되고
10: give and
9: take가 있어야 된다.
10: 그러면 장모님한테 드렸는데
9: 장모님은 받아야 제일 이쁜 셋째 따님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10: 아, 역시
9: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하죠.
10: 말로 먹고 사는 남자 아니랄까 봐 딸을 주셔서 이쁜 딸을 주셔서
9: 제가 야. 어머님 근데 진짜로 장모님이 예전에 아유 항상 아유 제가 막내 사위거든요. 아유 뭐 사위 맨날 이렇게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사오고 그만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서 막 이러시면 제가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따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딱 그러니까는
10: 감동이 그냥 어머님이, 여러분 이거 써먹으세요.
9: 진짜 여러분 이 써먹으세요. 이게 진짜 마음에 와 진심에 사는 얘기예요.
10: 아,
9: 저희 장모님이 됐다요.
10: 네.
9: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10: 네.
9: 본인께서 살면서 네. 네.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막내 사위에게 우리 딸을 맡긴 거라고. 크, 이게 뭐 끝난 거지 뭐.
10: 아, 진짜.
9: 아우,
10: 저 너무 얘기... 정치 잘한다. 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야, 말 한마디로
9: 네.
10: 진짜 오늘 그래서
9: 갚아요.
10: 우리가 정 떨어지게 하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9: 아, 있죠. 이런 것과 완전 정반대. 이걸로 말 한마디에 청년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있던 정도 떨어지는.
10: 네.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순매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티켈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9: 네. 아, 잠깐만.
10: 물어본다면.
9: 아이비님께서 후니 씨 남편이자 아들 이꼴 어머니 날 지나면 모두 지갑도 피곤 몸도 피곤 맞죠? 라고.
10: 아우 애쓰셨어요 여러분.
9: 맞아요.
10: 아우 이제
9: 근데 또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야죠.
10: 그럼요. 또 계실 때 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9: 잊으시고.
10: 지나가면 네. 어머 그때 계실 때 잘해드릴걸.
9: 이 또한 지나가리라.
10: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계실 때
9: 계실 때 잘해야 돼.
10: 잘하세요.
9: 그 옛날에 최양락 씨가 그랬잖아요. 있을 때
10: 있을 때 잘해.
9: 나는
10: 있을 때 잘해.
9: 본이야.

0: 가사가 너무 좋네요.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 지나서 응? 그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거. 설레임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함을 소중히 하면서.
1: 왜 설렘이 끝나지?
0: 아직도 설레요.
1: 제가 결혼 16년 차거든요.
0: 네.
1: 전 아직도 설레요.
0: 와.
1: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서로 허그하고 뽀뽀하고 잘 때도 굿나잇 하고 뽀뽀하고 자는데.
0: 아, 정말 염장을
1: 지르고 16년이면 뭐 신혼이지 뭐.
0: 아, 때론 맘 같지 않아도
1: 이제
0: 포기하지
1: 이름
0: 않고
1: 기억한다.
0: 서로를 바라보면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가사.
1: 근데 이게 원래 있던 노래 아니면은 신곡이에요?
0: 저도 이게
1: 신곡이 치고는 너무 가사 서정적인데.
0: 네, 이게 24년에 나왔던
1: 노래예요. 로이킴 씨?
0: 네. 우리 TKR님은 별 노래도 다 아시고.
1: 그러니까 좀 몰랐네요.

0: 남녀 관계도 물잖아요, 서로.
1: 물어요?
0: 아니, 살짝 물잖아, 깽 이렇게. 안 해요?
1: 물어요.
0: 안 해보셨어?
1: 아, 좋겠다.
0: 아니, 아니, 조금, 아니, 맨날 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 어느 때 물어요? 네? 어느 때 물어?
0: 그냥 이렇게 팔 같은 게 앙 이렇게 물고 그러지 않나? 볼 같은 것도 앙 물고.
1: 아, 아닌가? 좋죠. 아니,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물죠. 약간. 어느 때야? 어렸을 때.
0: 막 불탈 때?
1: 아니, 어. 아니. 아니, 꼬맹이 때 엄마, 엄마 이러고 앙 가가서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0: 와, 저는 어머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아마
1: 그래요?
0: 물었으면 맞았을걸요?
1: 젖꼭지.
0: 저는 모유수유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래요?
0: 네, 저희는 모유수유가 네. 아니라서.
1: 저는.
0: 배즙일반 분유반이라. 어?
1: 저는 모유 먹고 컸거든요.
0: 아, 정말요?
1: 근데 학교 갔다 와도 4학년, 5학년 때도 엄마 어. 품이 안겨서.
0: 진짜요?
1: 예. 네. 엄마 저도 만지고 그런 완전, 기억이 나요.
0: 완전 아이처럼
1: 막내.
0: 이쁨 많이 받으셨네. 저희는 그 1도 없었어요.
1: 그래요.
0: 네. 아. 야, 그, 야.
1: 특이하다. 오늘 애정 표현을 한번 물으면서 하세요.
0: 아니, 저 어디를 물냐가 중요합니다. 네.
1: 아, 그냥. 귀를 물어주세요.
0: 아, 아, 안 돼, 안 될 거 안 돼.
1: 제일 그 쫄깃하잖아.
0: 뭐가 또 쫄깃해?
1: 귀가.
0: 혀.
1: 혀. 혀를 왜, 아! 지저분해.
0: 왜요? 엄마. 살짝.
1: 아니.
0: 아니, 아니, 진짜 저 네. 농담이고 팔 있잖아요, 팔.
1: 팔.
0: 여길 뭐라 그러죠? 여길 뭐라
1: 팔뚝.
0: 그러죠? 팔뚝. 팔뚝 아니고 여기 네. 손목이랑 팔뚝. 네. 이런 데 살짝 깡깨물어 주면 귀엽잖아요.
1: 앙 하고.
0: 오케이.
1: 저희 점돌이가 그렇게 살짝 물어요. 애정 표현 같아. 빨리 여친.
0: 걔는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앙 하는데.
1: 자.
0: 네, 좋습니다.
1: 네.
0: 우리 굿모닝 스타 2부 함께 하시고 2부 함께 도와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0: 아유,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반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 오겠습니다.
1: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듯이 말 한마디에 정 있던 정도 뚝 떨어지게 만드는
0: 그렇죠.
1: 순위 오늘 네. 10위까지 네. 1위에서 10위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0: 떼실 분한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대로.
1: 잠시만요.
0: 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 순위를 매기는 남자 오늘은 말 한마디로 정 떨어지는

0: 순간 탑 10. 진짜 말 한마디로 네. 모든 걸 성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1: 그럼요. 응. 정말로 한마디로 안 될 걸 되게 하고.
0: 응. 근데 너무 그동안 잘했는데 딱 말 한마디로 모든 거를 파토라고 그러죠.
1: 그렇죠.
0: 다 그냥 도루묵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1: 전문용어 나가리.
0: 나가리.
1: 네. 이름 나가리인데.
0: 말짱 도루묵을 시키는.
1: 그렇죠.
0: 그런 말 한마디. 개인적으로 저는 전화 딱 걸었을 때 왜 이 소리 듣기 싫더라고요.
1: 어?
0: 왜? 그런 뭐. 거.
1: 아니 네. 정말 친한 친한데도
0: 친구인데 네. 여자 그냥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말을 조금 그렇게. 해.
1: 어, 저 가끔 그럴 때 있는데.
0: 근데 같은 외래도 조금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거 기분 나쁘죠. 조금
1: 그럼 어떻게 받는 거를 선호하십니까? 자 또르르릉 어떻게 받아?
0: 안녕 그럼 웬일이야 왜도
1: 아,
0: 그냥 이제
1: 반기는 거 반기는 거
0: 왜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
1: 그래요?
0: 응
1: 그런 거 여기 10위 안에 들어 있을 거야 아마.
0: 진짜?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정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별것 아닌 한마디라고 합니다.
1: 그렇죠. 분명 방금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에이씨 얘랑 끝이야. 이런 마음에 워닝이 빵 뜨죠.
0: 네. 이 사람과의 호감 서비스 종료.
1: 띵띵띵띵.
0: 네.
1: 종료됐죠.
0: 자,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1: 거꾸로 10위부터 알아봅니다.
0: 네.
1: 10위는 말을 하는데 그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0: 그래서. 상대방은 중요해서 얘기한 건데.
1: 아니, 뭐가 중요해?
0: 응. 뭐 중요해? 이런 거.
1: 뭐 어쩌라? 뭐가 중요해? 와, 이러면 진짜 화나요. 나는 중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쓱 듣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
0: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니까.
1: 아, 근데 진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짜증나겠다. 그죠?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러면은, 정말, 나 여자친구가 막, 오빠 쪼쪼 얘기해. 그래서, 뭐가 중요해?
0: 그게 뭐 중요해?
1: 야, 그럼 뭐 헤어지자는 거지.
0: 근데 설령 그게 중요치 않더라도 이걸 잘 돌려서 얘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글쎄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1: 뭐야,
0: 돌려서
1: 똑같아? 이거 옛날에 그 영화에 뭣이 중원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갖고 그런 친구 있어요. 듣기 싫으면 했다. 그래서 뭣이 중원디? 무엇이 좋은디?
0: 그거 괜찮다.
1: 근데 그것도 되게 좋지
0: 내가 말해줘야 돼.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를 막 내가 너의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니고 막 미주알 고우절 얘기하면 야, 전 그렇게 얘기해 솔직하게. 아유 그냥 1절만 하면 안 될까?
1: 대놓고요? 대놓고? 아니 뭐 친한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지.
0: 네. 짧게 봐. 그래.
1: 아니 결론이 뭐야 이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누가 얘기하는데 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0: 아 이거 좀
1: 이걸 조금 기분 나쁠
0: 그래요,
1: 수 있죠.
0: 상대방이 좀
1: 그러니까 10위 정도죠. 1위가 아니고 10위.
0: 10위.
1: 네, 10위고요. 자 9위에 못 가요.
0: 9위.
1: 뭐야? 야. 너 좀 미호가 오늘 좀 예민하다.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0: 네. 왜 이렇게 예민한데?
1: 너무 좀 예민한데? 약간 이런 거. 이거를 핑계를 너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예민한 거야.
0: 본인이 잘못해놓고.
1: 본인이 잘못해놓고.
0: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1: 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 이거? 야, 나는 그냥 얘기한 것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럼 나만 예민하고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0: 말한 사람은 쿨하게 너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뭐? 내가 예민하다고? 아니? 뭐 이러면서 좀 그럴 수 있죠.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는군요.
1: 근데 진짜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긴 있어요.
0: 너무 예민해.
1: 너무 정말 미호가 밥 먹었어? 아닌데. 했는데 되게 예민하게 받으면 왜? 난 밥도 못 먹고 다닐 것 같아. 왜 난 친구도 없냐? 나 돈 없어 보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0: 뭐든지 꼬아서 얘기하는
1: 꼬아서 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데 또 오늘 좀 예민한 것 같다?
0: 네.
1: 이러면 기분 나쁘죠.
0: 이 말도
1: 전 실제로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상대가 굉장히 저를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형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보다 형이라는 위치 하나 때문에 저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되게 듣기 싫은 게 막 하는 거 자기 깔깔대면서.
0: 네.
1: 짜증나고 아주 그만해. 그랬더니 야 되게 예민하네. 야 사내 새끼 예민해. 왜 이렇게 안 쿨하냐? 열이 확 받는 거.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해놓고 내가 예민하다고? 그다음에 형 동생 없는 거지 막.
0: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 말로
1: 맞아요.
0: 이렇게 조만한 것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언쟁을 하게 될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1: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0: 그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어서.
1: 맞아, 그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0: 잘 돌려 말하고 좀 그래야 되는.
1: 맞아요. 예민하더라도 특히 여자친구가 이제 여성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나 와이프나 여성분들이 좀 몸에 그런 특이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예민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민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남자 너 예민하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
1: 이거는 자기 무덤 파는 짓이야.
0: 아
1: 제가 이거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싸대기도 만든 것도 봤고 침 만든 것도 봤고. 절대 여자분이 예민할 때 너 그래서 예민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자분들 차라리 조용히 초콜릿을 내다 주세요.
0: 어.
1: 아니면 진통제 갖다 주든가.
0: 네.
1: 절대 그런 분한테 너 그래서 예민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뭐 죽자는 겁니다. 네. 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0: 너무 예민하다 이런 말. 네.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파리는 뭔가요?
1: 파리는 이 여자분들이 아주 그냥 단골 메뉴죠. 미역적으로 뭐 먹으러 갈까요?
0: 아무거나.
1: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아무거나. 뭐 할까?
0: 아무거나.
1: 우리 데이트 뭐 할래 주말에?
0: 아무거나.
1: 어디 갈까? 우리 여행 어디 갈래? 아무데나. 아, 이제 다 아무거나래. 아 그냥 너가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골라. 아무거나 먹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0: 네.
1: 그래? 그러면 그냥 순대 여기 어디 순대 갈까? 순대집 갈까? 그러면은 여자분이 그러죠. 어, 그래. 근데 거기 순대 말고 뭐 있어?
0: 어.
1: 야, 순대집을 갈 건데 순대 말고 뭐 있다면 순대가 싫다는 거잖아요. 어, 그럼 우리 어디 횟집 갈까? 어, 그래.
0: 나 회는 안 먹는데.
1: 어, 나 회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딴 거 시키지 뭐.
0: 응.
1: 그럼 걔가 싫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0: 네, 네.
1: 아무거나라고 그랬고
0: 아, 아무거나. 푸드코트 가.
1: 아, 그래. 차라리 푸드코트 가.
0: 그냥 각자 그냥 사가지고 먹어.
1: 푸드코트 가도요.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거기서 못 골라요. 아시죠? 계속 뺑뺑뺑 돌아.
0: 아우 저거 먹을 걸.
1: 맞아. 시켜놓을 것도. 야, 저 옆에 좀 맛있어 보인다. 저 맛있어 보인다. 막 이러고.
0: 아, 짬뽕이냐 짜장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이거 갖고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을 해요.
1: 어, 우리
0: 행복한 저, 고민이죠 뭐.
1: 우리 그 한번 해볼까요? 시간 남는데. 그 뭐라고죠? 이구동성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원하는 거 맞추는 네. 거.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0: 짜장. 아, 우리는 맞네. 안 맞아.
1: 자, 군만두 찐만 물만두. 군만두 물만두 하나 둘 셋
0: 군만두.
1: 아, 안 맞네. 안 맞네. 아.
0: 지난번에 우리 군만두 먹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보고 아무거나 시키라고 했잖아요.
0: 시킨 거 먹고 그러니까
1: 아이,
0: 안
1: 살치지.
0: 되지.
1: 아,
0: 물냉이야 비냉이야.
1: 하나 둘 셋
0: 비냉. 물냉.
1: 야, 우리 이렇게 안 맞긴다. 야, 이렇게 안 맞긴 줄 나 진짜. 잠깐만 지금 세 개 우리 세 개 했나요? 네 개 네 했나요?
0: 하나만 했어. 맞는
1: 하나
0: 게 없어.
1: 다섯 개 해봐요. 다 안 맞아 이거 대단한 거야. 자 네.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자. 네.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될까? 돼요? 안 돼요?
0: 생선가스 돈가스.
1: 생선가스 돈가스 이게 될까? 생선가스 돈가스.
0: 생선가스
1: 하나 둘 셋 틀렸어. 나 돈가스였어.
0: 서로 안 맞아.
1: 마지막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네. 더 해. 뭐가 있을까?
0: 뭘로 할까요?
1: 이것까지 아니면 진짜 인정. 뭐가 있을까?
0: 육개장 갈비탕.
1: 육개장 갈비탕. 오케이.
0: 아 부먹찜 먹으러 할까요?
1: 부먹찜 탕수육 아니면 네. 육개장 갈비탕.
0: 응, 육개장 갈비탕.
1: 육개장 갈비탕. 자 육개장 갈비탕 하나 사면은 거야. 육개장 갈비탕
0: 하나 둘 셋
1: 갈비탕.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도 안 짰는데
0: 아, 진짜 야, 한 개단 맞네.
1: 다섯 개가 다 틀리냐.
0: 그러니까 한 개 맞을
1: 대박이다.
0: 여러분 한번 파트너랑 해보세요. 이렇게 맞나
1: 이거는,
0: 이렇게
1: 이거는
0: 진짜?
1: 야, 저 뭐 아니면 돕니다.
0: 어? 식성이 안 맞아서 어떡하나 이거
1: 와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저도... 아무거나 진짜 이럴 때 아무거나 하시는 분 야,
0: 이거, 아무거나
1: 우리 이러면 못 먹겠다.
0: 조금 네. 오늘은 뭐가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탁 떠오르는 걸로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저는 원래 저는 물냉보다 네. 또 비냉보다 그게 합쳐진 걸 좋아해요.
1: 이게 축축
0: 축축한
1: 축축한 축축도 아니고
0: 축축한 비빔냉면.
1: 아 비빔냉면에 육수 살짝 넣는 거?
0: 물이 들어있는
1: 약간
0: 거.
1: 약간 막국수 같이.
0: 약간 뭐라 할까 칡냉면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축축한 축축. 그 흥건한 비빔냉면을 좋아해.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 나는 진짜. 그래서 비빔냉면이 너무 뻑뻑하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럼 누가 옆에서 물냉면을 시켰으면
1: 그 육수?
0: 그 육수를 물냉면 국물 좀
1: 그럼 비빔 막국수도 드세요 그냥. 되게 특이하게 드시네.
0: 아,
1: 또
0: 잡탕,
1: 그거는.
0: 잡탕을
1: 좋아해죠. 짜장 짬뽕도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짬뽕 짜장에다 짬뽕 국물 넣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래요?
1: 네. 어떤 분은 퍼 있잖아요. 쌀국수. 쌀국수 시켜갖고 국수를 빼요. 그리고 밥을 시켜 밥을 말아 먹어요. 국수를 안 먹고.
0: 야 희한하네.
1: 쌀국수를 가서 국수를 안 먹어. 너무 신기해.
0: 아 그것도 맛있겠다 밥
1: 맛있게
0: 말아서.
1: 맛있게 맛있는데
0: 그 되게 고기랑 창의적인 분이네.
1: 밥만 말아갖고 소스에서 네. 그걸 국밥으로 먹는 분이 있는데
0: 네.
1: 정말 특이하죠.
0: 아 갑자기 야, 먹는 얘기했더니
1: 신기하네.
0: 너무 먹고 싶네요.
1: 그렇죠. 맛있겠다.
0: 자
1: 아무튼 뭐 아무거나 아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네. 미옥 씨가 데이트를 해요.
0: 네.
1: 근데 뭐 먹을까 했는데 역시 아무거나라고 했어요.
0: 네.
1: 남자분이 예를 들어서
0: 네.
1: 그래 그럼 오늘 그냥 뭐 예를 드는 겁니다.
0: 네.
1: 그냥 삼겹살 먹을까?
0: 네.
1: 근데 삼겹살이 별로 안 땡겨. 그러면 안 땡긴다고 말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0: 아 저는 그래도 표현을 해요.
1: 뭐라고요?
0: 아, 난 근데 삼겹살보다
1: 느슨하니까.
0: 우리 생선구이가 건강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1: 그럼 왜 애초에 생선구이를 말씀을 생각이 안 난 건가?
0: 네, 생각이 안 난 거죠.
1: 근데 싫은 건 싫다라고 말 수 있다.
0: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가서 안 나요. 먹을 거.
1: 그러니까 그게 나요. 사람이 싫다라고
0: 정확하게
1: 얘기하면,
0: 내 의사 표현을 해야죠.
1: 맞아요. 막 중식 가자, 중식 갔는데 나 어제 저녁 점 중식 먹었는데 이러면 못 줘.
0: 그러면 안 되지.
1: 갔는데.
0: 그래서 연달아 그렇게 먹기도 해요. 네. 뭐 할 수 없지 뭐. 네. 사주는 게 어디야.
1: 맞아. 사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8위는 아무거나 라는 말이었고요. 자, 사람 있던 정도 떨어지는 말 7위.
0: 나 원래 그래.
1: 너 왜 이래 나한테.
0: 나 원래 그래.
1: 너 말투가 왜 그래.
0: 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1: 아, 이것도 너무 싫지 않아요? 나 원래 그래?
0: 나 원래 그래. 이 말이 정 떨어진대요.
1: 정 떨어지죠.
0: 원래 그래.
1: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0: 그러니까 몰랐어? 원래 그래 이러지 말고 네. 웃자다 보니 이렇게 됐어.
1: 웃자다
0: 보니 이렇게 됐다. 나,
1: 이거
0: 진짜.
1: 남자들이 여자분이랑 헤어지거나 싸울 때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이런 놈이야. 몰랐어?
0: 아, 그 말 듣기 싫지.
1: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막 이런 거 말, 여자분 너무 싫지.
0: 나 원래 그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그래.
1: 그래. 아까 뭐라고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요?
0: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1: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0: 네. 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드는 말 한마디. 6위.
1: 6위. 뭐 장난인데 왜 그래? 장난이잖아. 왜 그래? 장난인데.
0: 장난이지만 장난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되죠. 아니면 자기는 딴에 말했는데 이 사람이 기분 되게 나빠하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지. 장난인데 왜?
0: 장난으로 유머라고 너, 본인이 했는데 썰렁하면서 좀 나쁘고. 인격적으로 좀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죠.
1: 맞아. 그런 것도 있죠.
0: 왜 먹었다 좀 그런 거.
1: 어떤 예를 들자면?
0: 만나자마자 막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늙었냐? 막 이런 거. 왜 먹었고.
1: 그러면 진짜
0: 그 왜
1: 기분이
0: 확 나쁘죠.
1: 기분 나쁘죠.
0: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아이 장난이야. 뭐 이러면
1: 저희 형이 이거 되게 잘해요.
0: 뭐라고요?
1: 자기 딸은 장난이래요. 농담이고 장난이라는데 사람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 자기로 그냥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제가 기분 나빠하면 왜 진짜 웃긴다? 장난 농담도 못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0: 네.
1: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짜증나서 그랬어요. 장난이나 농담은 서로가 웃고 서로가 재밌어야지 너만 재밌고 내가 기분 나쁜데 이게 장난이냐? 그랬더니 제가 쿨하지 못해서 못 받아주는 거래요.
0: 네.
1: 근데 난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장난이라고 내가 못 받아주는 내가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말해놓고 나 장난인데 왜 그래?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싫어.
0: 참 근데 그런 거 안 되겠다. 장난인데.
1: 근데 장난할 거면 정말 재밌게 장난을 하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여기서 말도 안 돼 개인의 취향 드라마 개인의 취향의 OST에서 우리 윤하가 부른 말도 안 돼 한번 들어볼까요?
1: 윤하.
0: 네. 윤하의 말도 안 돼.

0: 말도 안 돼, 진짜. 아우, 진짜. 응? 되면 우리 훈이 씨 네. 그거 사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장 번호 하나도 안 맞아.
1: 그것도 장난이죠?
0: 네. 뭐가요? 어?
1: 그거 되면 뭐 주시려고 했던 거.
0: 아, 진짜인데.
1: 진짜로? 네. 되셔야지.
0: 네.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1: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사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6: 이제 걱정 그만.
7: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8: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9: 다양한 메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7: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1: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2: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0: 순위를 매기는 남자 후니에. 오늘은 말 한마디로 정 떨어지게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순위 1위부터 10위. 자,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는데 5위는 뭔가요? 이거 잘 외워뒀다가 진짜
1: 이거는 하지 말. 싸우자는 겁니다.
0: 뭐야?
1: 너 별거 아니네.
0: 너도, 아, 별거, 너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어, 이거는 진짜 딱 들으면 진짜 그 한마디에 와, 인간이 진짜 응?
1: 이런 거 솔직히 살면서 들을 일이 별로 없죠.
0: 너도 별거 아니네.
1: 근데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0: 이거 싸우자는 말이죠.
1: 싸우자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0: 어, 들어봤어요?
1: 들어봤어요.
0: 가만히 있었어요?
1: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제 학교 얘기를 누가 하다가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친구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조기축구를 어릴 때 대학 때인가 조기축구회를 누가 오라고 갔거든요.
0: 네.
1: 갔는데 이제 한번 하고 저녁 때 이제 회식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처음 본 사람들이죠. 한 명 빼고. 근데 그러다 그 한 명 형이 저를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하다가 얘가 막 뭐 그냥 그분은 이제 저를 좀 띄워주려고 좋은 얘기를 한 거야. 막 얘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고 얘가 되게 똑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아,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비를 딱 거는 거죠. 그래서 아, 그 학교 들어봤는데 그거 나온 사람도 별거 없네. 똑같네. 이런 식으로 딱 저한테 시비 거는 거야.
0: 그 학교 나와도 별거 없네.
1: 어, 이러고 우리랑 똑같네.
0: 그 말은 뭐냐면 너 별거 아닌데.
1: 그게 딱 그 얘기잖아요.
0: 좋은 학교 나와도 너 별거 아니야.
1: 별거 없네. 딱 얘기하는 거여서.
0: 야,
1: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가 그 자식 아직도 얼굴 기억나요.
0: 어, 그 자식 그 가만히 내비스?
1: 근데 그 회식장에서 제가 그치? 어떻게 뭐
0: 참아야지. 뭐.
1: 참아야지 어떻게. 아유. 제가 주먹 날리면 죽었죠 벌써.
0: 그렇죠. 한 대 맞으면 그 진짜.
1: 근데 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0: 응.
1: 그때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0: 응.
1: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은 걸 알잖아.
0: 응, 응.
1: 그때 막 옆에 딴 사람들 막 딴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쪽에 서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근데
0: 아.
1: 그리고 난 그 친구 한 번도 못 봤는데.
0: 에이,
1: 그런 거 비슷한 거 옆에서
0: 근데
1: 여자분도 이런 거 있었어요. 여자분들도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여동생인가 누난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야 근데 너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0: 아, 그거 아주 기분 나빠.
1: 그 순간 때릴까?
0: 아, 너 별거 아니네.
1: 싸우자.
0: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1: 어,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0: 너 별거 아니네.
1: 농담이라도.
0: 에브리바디 우리는 모두가 스페셜합니다.
1: 그럼요.
0: 우린 다 별거예요.
1: You're so special.
0: 그럼. 네. 별나잖아, 우리 다.
1: 그럼요.
0: 저 갑자기 개성 스페셜.
1: 그러니까 you're so special unique. 그럼요. 하여튼 이거는 정말 우리 평소에 쓸 일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0: 그래요. 네. 야, 그래도
1: 우리가 지성과 매너가 있는 분들이라면 쓸 일이 없죠.
0: 네.
1: 자, 4등 넘어가겠습니다.
0: 네, 3위는 뭘까요?
1: 아, 됐어. 됐고. 아, 됐고.
0: 아, 됐고. 이거.
1: 아. 3위는 뭘까? 아, 됐고. 그다음 뭔데? 아, 됐고.
0: 이거는 완전히 대화를 칼로 자르는 느낌.
1: 근데 이거는 상사들이 많이 쓰죠. 직장 상사들.
0: 아, 됐고.
1: 어, 진짜 그걸 많이 쓰지 않아요? 저 옛날 생각해 보면은
0: 기분 딱 나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 됐고.
1: 보고하고 이거. 있는데. 막 계속
0: 닥치고 이거랑 아, 됐고. 똑같은 거지.
1: 저는 어떤 얘기 들은 줄 아세요? 아, 됐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났어? 이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0: 아.
1: 저한테 서류를 던지면서.
0: 상사가?
1: 본부장이.
0: 어, 그거는 완전히.
1: 근데 그분 다음에 잘리셨어요.
0: 그럼요. 그거는
1: 사람을. Everybody hates. 그러니까 아.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0: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1: 어, 말하는데 아. 됐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났어? 딱 그러고. 아, 그죠. 너무 없었고. 제가. 잘, 그만큼 못났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0: 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1: 제가 그만큼 잘했으면 지금 본부장께 보고 들지 않았겠죠. 딱 그랬더니
0: 야, 잘했다.
1: 그랬더니 뭐?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너 인마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혼자 잘했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0: 아, 잘했네. 대처했네. 나가! 나가! 그래?
1: 야, 그거 나갔죠 뭐. 아우 진짜 아, 말 끊는 거 너무 싫어. 됐고! 이거.
0: 됐고! 이거는 진짜 정 떨어진다. 그죠? 그러네요. 됐고 그러지 말고
1: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순화가 될까?
0: 됐고 말고
1: 그렇구나.
0: 그렇구나. 비비고
1: 원고 두고 뚫리고
0: 됐고 뚫리고
1: 근데 일단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됐고 그러지 말고
1: 아, 됐고 이러면 안 돼.
0: 자, 안 돼.
1: 3위는
0: 자, 3위.
1: 아 이거 예민할 수 있습니다.
0: 아 아까 제가 한 말이랑
1: 아까
0: 비슷해요.
1: 어.
0: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1: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0: 어 아우 너무
1: 야, 너무
0: 그건
1: 너
0: 왜 이렇게 살쪘어? 걱정해 주는 건 아닌데.
1: 저 되게
0: 저 이렇게 살쪘어.
1: 요새 너무 많이 듣는 얘기라서. 야, 너 터지겠다, 터지겠다 막.
0: 아.
1: 불러라, 불러 막 이러고. 네. 아, 근데 기분 나쁘고.
0: 지금 그렇죠. 살이 쪄서 그렇죠.
1: 아, 알겠다고 찐 거 알겠다고. 근데 꼭 그렇게까지 대놓고.
0: 근데
1: 보자마자.
0: 오랜 걱정해 줘서 그런 건.
1: 그게 좋은데, 걱정 아니야.
0: 보자마자 그런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솔직히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1: 몸이 좀 안 좋니?
0: 몸이 좀 부었네. 뭐 이제
1: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죠.
0: 좀 괜찮은데 보자마자 야, 그렇게 살쪄서 오야. 막 이거는.
1: 그러면 싸우자.
0: 특히 여자들한테는.
1: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0: 왜 이렇게 살쪘어?
1: 에이,
0: 하죠.
1: 여자분들 서로 언니 왜 이렇게 예뻤어? 어, 자기는
0: 없는 말.
1: 막 이러잖아요. 여자. 자기들끼리 칭찬이 바쁘더구만. 그죠? 여자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0: 여자들은 사교성이 있어. 눈치가 있어.
1: 사교성일까요? 사기성일까요?
0: 사기. 이게 다 뭐.
1: 여자분도 맞죠? 항상. 언니, 어떻게 언니는 그대로야? 얼굴 나이가 하나도 안 먹는다.
0: 피부 너무 좋다.
1: 피부 애기 피부네. 씨는?
0: 아, 너도 뭐 어디 많이 돈 썼지? 뭐 이러면서.
1: 남자들은 그런 거 없고. 야, 너 이렇게 굴러다니냐?
0: 아.
1: 야, 너 할아버지 됐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0: 보자마자 외모 때문에
1: 지적하는, 거.
0: 지적하는 거는 삼가야 되겠군요.
1: 아,
0: 이거 하지 말아야 돼.
1: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뭐 살쪘다, 뭐 늙어 보인다, 네. 그죠? 뭐 아파 보인다. 이거를 딱 보자마자 하면 사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0: 그래서 외모적인 거는 좀 나중에 하고.
1: 누가 누굴 지적하는 거야?
0: 어머 너무 반갑다. 잘 있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1: 차라리 남자분들은 이제 요새 건강해 보이네. 그래서 운동하나 봐? 뭐 이 정도면 되지.
0: 책에 커졌네.
1: 어 좋아 보인다.
0: 뭐
1: 어 그럼 되지.
0: 마음 편한가 봐.
1: 어 그래 괜찮다. 야 너 결혼하더니 마음 편한가 보다. 뭐 와이프가 잘 챙겨주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지. 살쪘구나. 뭐 굴러다니는구나.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네.
0: 훈이 씨는 요즘 살이 찐 편이에요?
1: 그러니까 요즘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 요즘.
1: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무럭무럭 쪘죠. 몇 년 동안 팍 쪘죠.
0: 아니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1: 아니 할 거예요.
0: 할 거야. 맨날 한대.
1: 할 거예요. 근데 저 이번에 어머니 뵀잖아요. 거의 네. 매주 뵙긴 했지만 네. 어머니가 식사하시다가 저를 보더니 너 그래도 다이어트 하나 보다 왜요? 그때 옆에 아까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0: 야 어머님이 덕담을 해주셨군요.
1: 그래서 어라 어떻게 또 이거 용돈 챙겨드릴 걸 알고.
0: 아~ 자 말 한마디 정 떨어지게 하는 말
1: 2위. 에이 뭐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0: 그 정도 갖고 그래.
1: 이 정도 갖고
0: 야 별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굉장히 그 고민돼서 얘기하는데 야 별거 아니야. 아야 그런 거 같다. 아 치워 이런 거.
1: 치워.
0: 그러니까 뭐 왜 그런 거 같다 그래.
1: 그런 거죠. 뭐 남녀간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나 고민 있어. 야 나 어떡하냐. 그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야 나는 더해. 우리 상사 나 발로 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 얘기는 그렇죠. 별거 아니야. 우린 더 많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0: 그렇죠. 내가 힘든 얘기인데 나 옛날에는 그쵸. 내가 더.
1: 야 우리 때는 막 이러면서 보면은.
0: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힘든 마음에
1: 맞아.
0: 그 공감을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완전히 찬물 확 뿌리는
1: 그쵸. 기분 되게 나쁘죠. 그냥 그럴 때는 아 그랬구나.
0: 아 그래 많이 힘들겠다.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 한마디가 훨씬 낫겠네요.
1: 근데 그때 그게 영혼이 없을 수가 있죠.
0: 힘들었겠다.
1: 아, 힘들었겠네요. 됐고 그렇고 다음
0: 자, 자 정떨어지게 하는 말 1위
1: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0: 꽝
1: 군아 넌 그래서 안 돼 임마.
0: 넌 그래서 안 돼.
1: 넌 그래서 안 돼. 와. 야 이거는 세다 세.
0: 넌 그래서 안 돼. 야
1: 이건 진짜 서로 안 네. 보자는 거 아니에요?
0: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1: 그건 안 보자는 거잖아. 그렇죠.
0: 넌 그래서 안 돼.
1: 어쩔 때 이런 얘기 나올까요? 넌 그래서 안 돼. 막 야 내가 막 이래서 우리 와이프랑 싸웠거든. 막 뭐 막 넌 그래서 안 돼 임마 이런 건가? 근데 그 친구끼리는 이거 그렇게 욕은 아닌 것 같은데 늘 하는 얘기니까.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느 데이트 하는데 여자랑 뭐 잘 안 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야 임마 넌 그래서 안 돼. 이거는 뭐
1: 나쁘지 그냥
0: 뭐 괜찮아요. 일상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1: 야 나 요새 회사도 방도 딴 데 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넌 막 그래서 안 돼 임마. 그러니까
0: 너는 그래서 안 돼.
1: 너 약간 패배자 같은
0: 야,
1: 느낌.
0: 그렇지 지금 너무 너무 그 필이 온다 지금 방금. 야.
1: 요새 그 백수를 네. 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 아세요?
0: 백수?
1: 직업군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네. 뭐 하세요? 그럼 집에서 놀아요, 쉬어요, 백수예요 네. 이렇게 네, 표현했으면 네. 요새는
0: 뭐라고요?
1: 직업군이 생겼어요.
0: 뭐야?
1: 홈 프로텍터. 아, HP라고 그런대요. 홈 프로텍터래. 나는 죄송해 나왔고 저는요 뭐 나이 몇 살이고 홈 프로텍터예요. 그래서 홈 프로텍터가 뭐지?
0: 근데, 집을 지키고
1: 뭐, 집을 지키는 백수가 홈 프로텍터고 줄여서 HP 담당이래.
0: 나는 EP라고 할래요.
1: EP가 뭐예요?
0: 나는 지구 지킴이.
1: 아, Earth Protector? 어, 괜찮다.
0: EP예요.
1: 환경 프로텍터, Environment.
0: 아, HP가 홈 프로텍터 백수군요.
1: 백수를
0: 난 집을 지킨다.
1: 신조어.
0: 그래서
1: 넌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나 옛날에 우리 어른한테 들었던 것 같아.
0: 네.
1: 그냥 어르신들은 어린한테 그냥 쓰시죠.
0: 맞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셨어.
1: 상처 주시는 말 많았죠.
0: 야, 넌 그래서 안 돼.
1: 넌만 남들은 이래도 넌 그래서 안 돼 임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될성 싶은 나무
1: 자존심 팍팍 밟고
0: 너는 진짜 싹이 그냥 넌 그래서 안 돼 막.
1: 저는
0: 이건 안 돼.
1: 무슨 얘기 들은 줄 아세요? 결혼식을 네. 이제 끝나고
0: 네.
1: 나중에 이제 어른들 인사했는데
0: 네.
1: 저희 고모부가 저한테
0: 네.
1: 넌 임마 결혼 두 번째냐 그러시는 거예요.
0: 왜요?
1: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을 잘 당당히 걷고 그냥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칭찬을. 야, 너 결혼식 때 그냥 되게 순조롭게. 왜냐면 그분 아들 우리 사촌 형은
0: 네.
1: 너무 긴장해갖고 걸을 때 왼발 오른발이 같이 움직였대요. 이렇게 행진할 때
0: 네.
1: 북한 분처럼.
0: 네.
1: 근데 제가 너무 아무리 당당히 막 까불면서 나가니까.
0: 아, 넌 결혼 두 번째냐? 아.
1: 근데 그것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0: 조크를 좀 세게 하셨구나.
1: 하시는 거죠.
0: 그러면 괜히 그 말을 듣고 제 결혼 두 번째래.
1: 괜히 기분 나빠.
0: 이런 유언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조심해야 되겠군요.
1: 맞습니다.
0: 진짜 말하는 때는. 어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 말은 그냥 줄이는 게 나은 것 같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주워 담을 게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예쁘게 나의 품격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1: 그렇죠.
0: 그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0: 말씀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잠시 듣는 말씀 드리고 올게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멋있게 이쁘게 얘기해야지.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 행복이 너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우리 만나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5: 너무너무 좋습니다.
1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0: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1: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0: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1: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0: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2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훈이 씨,
1: 네.
0: 요즘 다들 스마트폰으로 일정 관리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아직도 종이 달력이나 다이어리 고집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1: 오, 주변에 꽤 계세요.
0: 네.
1: 그냥 막 주변에도 달력 있어 그러면 아, 좀 옛날 사람 아니야? 냉동인간 아니야? 놀림 받기도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저도 책상 위에 달력 큰 거 하나 있어요.
0: 저도 이게 있어요.
1: 어, 종이 달력 그거?
0: 네.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돼. 맞아. 전체적인.
1: 맞아요. 한 달이 딱 보여야 돼요.
0: 네. 근데 최근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 네?
0: 종이 달력을 쓰는 게 우리 뇌를 훨씬 더 똑똑하고 풍부하게 만든대요.
1: 어? 진짜요?
0: 네. 그 MRI로 뇌를 찍어봤더니
1: 네.
0: 종이에 직접 펜으로 쓱쓱 적는 사람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아주 전구켜지듯 반짝반짝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1: 오호.
0: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각인됐다는 거죠.
1: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이거를 타이프로 타타타닥 치면은
0: 응.
1: 그냥 쑥 까먹어 치고만
0: 그쵸?
1: 돌아서면 까먹는데
0: 응.
1: 달력에 우리 옛날 동그라미 치고 막 글씨 쓰잖아요.
0: 응.
1: 그건 또 오래 가더라고요.
0: 그 눈에 딱
1: 찍혀 있어.
0: 그게 바로 공간 정보 덕분이래요.
1: 아...
0: 왼쪽 모서리 적었던 그 메모 그 색깔 살짝 번진 잉크 자국
1: 그 모습을
0: 응. 그런 게 뇌한테는 기억을 되살리는 보물 지도가 되는 거죠.
1: 괜찮다.
0: 어, 그래서 좀 쓰면서
1: 네.
0: 응. 아날로그다 이러지 말고.
1: 근데요. 저도 쓰고 있는데 진짜 오늘부터는 조금 더
0: 네.
1: 이 종이 달력에다 뭔가 좀 마크도 하고
0: 네.
1: 쓰고 뭐 아날로그라 놀려도
0: 네.
1: 그냥 오히려 뇌가 섹시한 남자
0: 나...
1: 당신은 뇌가 섹시하군요. 이렇게
0: 아~
1: 하면 되겠다.
0: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글씨 써본 지가 좀 오래됐다 생각 안 들어요?
1: 진짜 그렇긴 해요. 글씨 쓰는
0: 네.
1: 손에 힘이 우리가 없네요.
0: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배운 지가 진짜 얼마나 노력해서 배웠어요.
1: 맞아 맞아.
0: 오늘은 한번 뭔가 소중한 계획 하나쯤은 종이 꾹꾹 써서 그러면서 붙이세요.
1: 좋다.
0: 뇌도 좋아하고 나의 네. 손가락도 좋아하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이렇게 손가락 꾹꾹 눌렀을 만한 아주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마지막 끝곡 준비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아니죠? 말하는 대로.
0: 말하는 대로.
1: 네.
0: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오늘 끝곡으로
1: 네.
0: 띄워드리면서요.
1: 네, 지금까지 저는 후니훈이 한훈이었고요.
0: 저는 탱자 한미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내일 뵐게요. 안녕.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성.
9: AM 1000곳이 라디오에서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네, 요즘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자꾸 속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꺼번에 커피 끓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먹었던 게 아니었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작은 습관.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아 주말들 잘 보내셨지요? 아 덥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좀 뭔가 괜히 짜증스럽기도 하고, 아마 월요일서부터 일이 안 풀리신 분들, 아 저희 어렸을 때는요 화가 난다는 얘기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 뚜껑 열린다. 오늘 혹시 뚜껑 열리신 분 계시면 저희 이 시간과 함께 조금 닫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들 편히 보내셨고요. 지난주였죠. 드디어 왕과 사는 남자의 주연으로 맡았던 우리 유해진 배우가 백상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정말 기쁜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우리 유해진 씨가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으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랬어요.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일터에서나 또 본인 비즈니스에서 또 집에서 주목받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재능보다 버티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들이 얼마나 버티면서 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 더 버티시겠습니까? 자, 안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본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없다. 주목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그런 얘기. 아, 참 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티시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마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0: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우리 강산의 씨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바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포함이 되지 않는 얘기가 않는 얘긴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버텨보려고 그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치는 정말 짜증나는 3시부터 5시까지 다행히도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저는 여러분을 뵐 수가 있어서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고, 마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시원한 팥빙수를 먹는 거하고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욕심도 많이 부려봅니다. 자, 오늘 아이고 통계님, 저 멀리 대구에서 오늘 LA는 되게 더워요. 안녕하세요, 신청곡 주셨고, TK님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 뚜껑이 열려면 또 아재 개그 나오셨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화나는 게 아니고 야 뚜껑 열려 뚜껑 열려 이런 표현 남자들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티셔츠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위 내시경 검사 잘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계시다고. 예, 편안하시고 별일 없으실 겁니다. 목금토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나 바쁘시다고. 예, 벨리에 있는 마켓에서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TK님도 지난주에 토렌스 메모리얼 호스피탈에서 위 내시경 하셨다고. 샌디님, 아, 지난주는 만두 굽다가 오후에 냉면 삶다가 정신없이 보내시고 오늘은 수면 내시경으로 조금 전에 정신이 완전히 드셨다고. 아이고, H님도 오셨네. 네,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다들 잘 지내셨고, 자,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조금은 짜증나지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좀 시원하게 냉면 같은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너무 아쉬웠어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파워스포츠 최세원 의원님의 또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 2주걸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데, 아, 글쎄요, 이번 주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축구, 야구, 농구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커밍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고 일단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음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7: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7: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0: 네, 저 뽕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훈 의원님.
1: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0: 네.
1: 그 방송사 사장으로 예, 예. 제가
0: 아, 무지하게 답답했어요.
1: 끝발이 눌려가지고 예. 바로 밀려보세요.
0: 네, 오늘 뭐 날도 덥고 조금은 아마 제가 방송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좀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아요.
1: 그걸 짜증이 나는 거는 짜증이 나는 건데
0: 네.
1: 짜증을 푸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이 조끼를 입는 이유가
0: 네네.
1: 우리가 사는 동네가 추운 동네거든요.
0: 아~
1: 거기 여기 한 15도 차이 나는 것 같아.
0: 아, 그러시구나.
1: 여기 오니까 예. 약간 후덥지근해.
0: 예예. 예.
1: 그래서 이거 버스잔이 그렇고 그래서 항상 조끼를 입고 다녀요.
0: 아,
1: 근데 오늘 어제가 마더스데이 아니에요?
0: 마더스데이죠. 예, 예.
1: 제가 뚜껑 열린 얘기 하나만 하고.
0: 어, 예, 예.
1: 뚜껑 열린
0: 예,
1: 얘기.
0: 예, 예, 예.
1: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해당이 될 얘기 같은데 스포츠와 조금 관계없는 겁니다.
0: 네, 네. 말씀하세요.
1: 이제 일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딸들이 둘이서 이제 뭐 좋은 데도 예약도 해놓고 뭐 네네. 이벤트를 만들어 놨어요.
0: 네, 네, 네.
1: 손주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딱 했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그 맥박이 140, 150이 막
0: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1: 더 올라가는
0: 어떡하셔.
1: 거예요.
0: 예, 예.
1: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집에 나 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911이죠. 제일 편안한 게.
0: 예, 예,
1: 어차피
0: 예.
1: 뭐 보험이 되니까.
0: 그
1: 병원에 갔는데 엄청나게 저 추상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 얘기 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누구라고 의사 얘기는 할 수는 없고
0: 네네.
1: 한인타운에 있는 의사분이에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관계로 일을 이제 심장과 관련된 것 때문에
0: 네네.
1: 약을 계속 먹어오다가 의사를 6개월 전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 새로 바뀌신 의사분이
0: 네.
1: 그 뭐로 먹냐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UCLA 그 응급실에서 얘기가 그거를
0: 네.
1: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0: 네.
1: 그 먹지 말라 그런 게 잘못이다. 얼마나 뚜껑
0: 뭐
1: 열려요.
0: 그런 뭐 됐네요.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게시판에도 우리 TK님이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 개 있으면 메디메디죠.
1: 메디메디.
0: 곳이 없대니까 네. 우리 샌디님이 이달 말까지는 엔던 보험으로 다음 달부터는 K-Day 페이스로 보험을 바뀌어요. 시니어 센터와 클리닉을 하나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메디칼, 메디케어는 그대로고 시니어 센터가 바로 집 뒤에 있어서 그렇게 바꾸신다고. 근데 간혹 주변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주치의가 바뀌고 뭐 약 그런
1: 그렇죠.
0: 것 때문에 잘못돼서
1: 물론
0: 그런 경우가
1: 그
0: 없잖아요.
1: 의사가 뭐 주치의가 꼭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0: 네네네.
1: UCLA에서 모든 검사를 한 20명이 달라붙어요. 뭐 잘못하면 이제
0: 그럼요.
1: 저 세상 가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론이 이틀 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때 그 약을 뭐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면 다시 그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에 어떻겠어요?
0: 그렇죠.
1: 이게 뚜껑 열리는 얘기 아니에요?
0: 그게 큰일 나실 뻔하시네.
1: 의사 선생님들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더 좋으신 분들인데
0: 네네.
1: 가끔 이런 얘기들을 내가 당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캔서를 세 번 이겼잖아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 네.
1: 오똑이 같이 일어나면 된다.
0: 네네.
1: 아, 이 나이에 캔서 세 번 다 이겨내고.
0: 아 그럼요.
1: 그리고 아유, 새로운 잡도 가질 수 있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오늘 스포츠 얘기를 갖다가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준비를 잔뜩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0: 이긴 게임이 있어야지.
1: 하나도 없어.
0: 네, 없어요.
1: 농구 전멸.
0: 전멸이에요. 전멸.
1: 야구
0: 전멸.
1: 전멸.
0: 축구
1: 꽝.
0: 꽝.
1: 완전 꽝.
0: 그러니까 뭐 방송 용어 아닌데
1: 네.
0: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1: 견 박살난 거예요.
0: 네.
1: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세 종목이 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에 사실은 미국 살면서 좋은 비한 것 중에 하나가
0: 아 그렇죠
1: 주말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0: 경기들
1: 농구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왜 그렇게들 못해?
0: 아니
1: 상대방이
0: 뭐,
1: 강한 거죠. 그러니까
0: 사실 뭐 축구나 LAFC나 다저스는 지금 시즌 중이니까
1: 네.
0: 몇 게임 저도 큰일 안 나는데
1: 그렇죠.
0: 농구는 그래도 세 게임 중에 한 게임은 이길 줄 알았어요.
1: 저도 홈에 들어와서 한 게임 정도는 이길 줄 알았는데.
0: 근데 그렇게 없이 맥없이 무너지냐고요.
1: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돈치친지 그 친구가 빠진 게 그렇게 공백이 커요.
0: 그러니까 그 점수 진 차이가 딱 돈치치 목만큼 짓

0: 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못한 게 아니고 네. 나머지는 자기 점수를 냈는데 그 구멍이 빠져서 그래서 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뭐 농구 얘기 먼저 하셨으니까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김빠진 주말이었는데 네네네. 르브론 제임스 41살이에요. 참 그 진짜 대단한 그 나이에
0: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1: 뭐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예, 예. 그 나이에 분전을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분전을 하고 그 후배들 데리고 한번 이겨보려고 고면서 그 애를 쓰고 홈에서 또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그랬는데 루카 돈치치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공격력에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골 밑이 다 뚫리고
0: 예,
1: 3점슛 그러니까요. 막지도 못하고 해갖고 결국은 108대 131로 크게 패하면서 7전 4승제 아닙니까? 근데 세 번을 졌으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결판이
0: 아마
1: 나는데
0: 아마도 뭐 오늘 어떻게 해서 이기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1: 그 제가 봐도 그래요.
0: 올해는 여기까지고.
1: 예, 예, 예. 그리고 예. 보세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오늘 이긴다 치면 오클라호마 또 가야 되잖아요.
0: 가잖아요.
1: 가기 싫겠다. 예. 차라리 그냥
0: 만일에 뭐 오늘이라도 돈치치가 나타난다면 혹시나 사람은 또 이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1: 희망 사항이죠.
0: 예, 그렇죠.
1: 그렇게 갖고 아무튼 저도 이제 경기를 보겠지만 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르브론 제임스 정말 노력하는
0: 아유, 그분 그 나이에 그 사람은 인정해요.
1: 인정.
0: 예, 그 역시 대단하다. 슈퍼스타예요.
1: 그러면 네. 그리고 돈치치의 공백이 컸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일본계 선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0: 좀
1: 아유 어디 갔어 이 친구.
0: 그 친구가 이름이 뭐 그
1: 아무튼
0: 예.
1: 오스틴 리브스하고 루이 하치무라.
0: 아, 하치무라.
1: 예. 2m 4cm인가 그런데 아유, 난 일본 선수가 NBA 뛰는 거 최근에 알았어.
0: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 공격에 기여하나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0: 그래도 올해 수확이라면 저는 리브스 선수가 이제 20점대 이상의 선수가 됐다는 거.
1: 그렇죠.
0: 그거 네. 하나만 해도 레이커스는 건진 거예요.
1: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이번 뭐 농구가 이걸로 시즌이 끝나는 거겠지만 내년도 있고
0: 네.
1: 뭐 9년도 이제 10월이면 다시 또 새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다시 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이제 제일 큰 공에서 제일 작은 공은 아니다. 제일 작은 공은 골프니까 마지막이고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틀란타와 홈 3년전이 열린다 해서 제가 어제 아 지난주에 준비하기를 참 어려운 경기가 될 것 네, 같다 네, 했는데
0: 네, 네.
1: 첫 경기 1차전에 오래간만에 오타니가 결승타를 치면서 3대1로
0: 그렇죠.
1: 이겼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아, 야, 역시 홈에서는 뭐 네, 네. 그렇죠. 강팀도 이길 수 있겠구나 네, 했는데 네, 네. 두 번 다 그냥 투수들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전혀 타격이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야, 과연 이게 월드 시리즈 그 우승팀이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다저스도 정말 그리고 그 감독의 그 어떤 표정도
0: 네.
1: 정말로 다 죽어가는 그런 표정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야, 그래서 그런데 김효성은 또 고세에 또 포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글러브 그 배트가 글러브에 맞는 거 있어요.
0: 예예. 예.
1: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적어 왔는데 아무튼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0: 네.
1: 그래서 두 번 출루하긴 했습니다만은
0: 네.
1: 다저스가 1승 2패로. 결국은 루징 시리즈를 맞이
0: 반면에 또
1: 근데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0: 굉장히 심하죠.
1: 오르막내리막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돈 포기하고 뭐 이런 뭐 데려가야 되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0: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항상 제가 보곤 하는데 매일매일 경기를
1: 네.
0: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직은 덜 정교한 것 같아.
1: 정교함이 부족하다.
0: 네. 그러니까 스윙은 좋은데 그러니까 선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1: 선관이지.
0: 예. 그러니까 조금 덜 정교한 거.
1: 메이저리그의 짬밥이 예, 아직 부족한
0: 예,
1: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김혜성도 마찬가지고.
0: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볼 때 아, 저 딱 노리고 치는 그런 모습이다가 아니고 그냥 휘두른다라는 느낌을.
1: 그럼 어쩌다 한 방을 노리는 예, 건데.
0: 전 뭐 야구에 대해서는 무례한이지만 어쩌다 걸리면 안타 되고 걸리면 넘어가고.
1: 이정우도 그런데 오타니도 요즘 예. 슬럼프 아니에요.
0: 오타니는 열심히 던져서 그런 것 같아요.
1: 열심히 던져서 그런 것 같지만 예. 아무튼 오타니도 보면 일단 치고 보자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자기가 그 타격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오타니 선수는 뭐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정우 선수도 좀 물론 이제 지금 와 있겠죠. 오늘부터 이제
0: 그렇죠.
1: 3년 전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또 김혜성과 다시 또 한번 친구 사이니까.
0: 오타니가 작년보다 투수하는데 공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투수는 오히려 좋아졌죠.
0: 오히려 좋아진 네, 것
1: 투수는
0: 같아요.
1: 투수는 좋아졌는데.
0: 아, 이제 인류 투수가 됐어요.
1: 타격이 문제야.
0: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게 그게 쉽진 않은.

0: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데스크에서도 그렇고 그 로버트 감독도 그렇고 오타니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옳은 길인가. 예, 저는 예.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잘하는 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네, 우리 저 TK님이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퇴출 상황에 있다는데 뭐 어쨌든 뭐 소문일 수도 있고 아직은 사실로 확인된 거 없으니까 유사히는요. 네. 안타까운 게 유튜브가 너무 난무해요.
0: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1: 이거 외람된 얘기인데 3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올 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근데 제가 신증인인데 제가 미국에서 어머님 그 유품 정리하고 정리하는데 유튜브에는 벌써 미국에 어머님 모시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많이 떴길래 아 참 이거 속상하네 이런 것도 있었고
0: 저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좀 심한 얘기 같은데 유튜브 망국대에서 너무 많이 해요.
1: 그리고 안타깝게 많은 연예인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0: 네, 죽었다고 그러고 보면은 멀쩡하고. 네. 그, 저, 뭐, 가수 중에 그 왜 코털나고 호랑나비 불른 김웅국. 그 친구는 이제 군대 후배라 가끔 보거든요. 뭐, 그 친구 잘하고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또 뭐 뜨고. 들어가 보면은 뭐,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좀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1: 연예인 뉴스 같은 게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돌아가시면 거기 뜹니다. 바로 사망이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좀 문제가 있고. 자 이제 축구 얘기 안 했어요.
1: 아 드디어 이제 뭐 월드컵이 다가왔어요. 손흥민도 얘기를 해야 되고.
0: 일단 뭐 손흥민 예. 선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LAFC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홈에서 휴스턴이 사실은 그 뭐 경기 전에 그 어디가 이길 것이냐는 확률하잖아요.
1: 예예예.
0: 거기서 LAFC가 거의 60-70% 승률을 네네. 갖고 있었어요.
1: 센팀이 아니죠.
0: 네, 그런데 4대 1로 깨졌어요. 근데 부안가 그날 안 뛰었죠.
1: 안 뛰었죠.
0: 부안가를 왜 뺐는지 모르. 아 경고 누적이다.
1: 예예 경고.
0: 경고 누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커요? 아니 LAFC가 휴스턴에서 더군다나 홈에서 4대 1로 질 수 있는 팀이냐고요.
1: 손흥민 조금 쉬는 것 같아요.
0: 대충하죠.
1: 예 대충해요.
0: 왜냐하면은 월드컵 때문에 몸조심.
1: 왜냐하면 그 박스 근처에 가면 아무래도 네. 깊은 태클이나 이런 부상 우려가 있으니까.
0: 당연하죠.
1: 본인이 지난번 월급 컵 때 마스크 쓴 거 아마 본인은 혹독하게 기억할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전에 토트넘에서 조금만 조심했다면 아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마지막 월드컵으로 일단 봐야죠. 네, 그래서 자기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1: 세 게임만은 혼신의 힘을 가져야 되고
0: 그렇죠.
1: 더더군다나 본인이 멕시코 가서 게임을 해봤잖아요.
0: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딱.
1: 예, 얼마나 고지대에서 고생인지
0: 그렇죠.
1: 느끼고 와서 네. 아마도 조금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얘기를 할게요. LAFC 뭐 4대 1 진 거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그렇죠.
0: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목표를 8강으로 잡았어요.
1: 아.
0: 오늘 인터넷 보니까.
1: 네네네.
0: 그게 꿈이 아니었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1: 아, 그럼요. 정말 바라죠.
0: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개최 지역 학교에서 휴교를 다 시킨대요. 더군다나 멕시코가 네. 경기하는 날은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휴교란대요.
1: 야.
0: 그러니까 그 응원 지옥을 견뎌야 하는 그런 큰 숙제가 남았다.
1: 그렇죠. 어차피 얘기고. 뭐 알고 있는 일이고 각오해야 될 일이고.
0: 그다음에요.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악재가 요번에 손흥민 보세요. 갔다 오더니 맥 못 쓰잖아요.
1: 네,
0: 물론 본인도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전방에 안 내세웠잖아요. 감독이. 예, 그래서 그 고지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 악재가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LAFC 부진에 대해서 언론을 다시 한번 백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감독의 전술 부재를 딱 찍고 나오더라고요.
1: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0: 그래서 휴스턴의 4대 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자 선수들은 물론 팬들까지 이구동성으로
1: 네.
0: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을 거론하면서 맹폭하고 있다 하는 그런 네. 얘기예요.
1: 네.
0: 이게 한 골차도 아니고 네 골이나 내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 그래서 그렇죠.
0: 앞으로 네.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가 이제 문제인데
1: 네.
0: 일단 월드컵 특집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1: 네네.
0: 오늘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안 남았구나. 네네. 얼마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1: 뭐 그냥 하는 데까지 하세요. 괜찮으니까.
0: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대팀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변경된 게 좀 많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죠. 그 변경된 거 먼저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16일 날인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드컵 최종 멤버가 결정이
1: 네,
0: 되고
1: 결정이 나죠.
0: 17일 비행기 타고 이제
1: 예.
0: 어디야?
1: 멕시코로 가죠.
0: 아, 아니요. 솔렉시리로 가죠.
1: 아, 솔렉시리로 갑니까?
0: 네, 거기서 고지되니까.
1: 아, 거기서 이제
0: 연습 게임 두 번 하고 예. 그건 뭐 공식적인 경기는 아니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로 돌아간다는데요. 일단 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참가국이 늘어나는데 경기 방식을 먼저 좀 소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잖아요. 16팀이 늘어난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각조 1, 2 팀과 1, 2 팀은 당연히 올라가고.
1: 그렇죠.
0: 3위 팀 중에서 12팀이 나오죠. 3위
1: 예,
0: 팀이.
1: 예, 그렇죠.
0: 12팀에서 휘파가 정한 규칙에 따라 8팀이 추가로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최종 결승까지 넉아웃 방식으로 이제 네. 토너먼트가 시작이 네네. 되고요. 이제 달라진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후반 22분경에 22분쯤에 물 마시는 물 시간을 마시는 준다는 시간. 거. 네네네. 그래서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잘 활용하는 것도
1: 그렇죠.
0: 연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1: 네.
0: 또 이야기는 또 실제로는 미국의 강한 입김으로 중계방송 스폰서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이야기도
1: 뭐,
0: 있는데
1: 어쨌든
0: 선수들 입장에서는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1: 그럼요.
0: 또 이래가지고 또 불리해지는 팀이 있을 테고 좋은 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호불호가 있죠.
0: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선수들이 무슨 경기 뛰다가 뭔가 나쁜 F자 들어가는 말이나 이런 걸 하려기 위해서는 또 상의를 걸치고 이렇게 걸치지 않고 막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지금은 그 올려서 이렇게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네네. 퇴장감이에요.
1: 아...
0: 퇴장감이지만 전적으로 그거는 심판의 주심의 판단에 맡깁니다.
1: 아, 네, 이거
0: 저도 열받았는지 마이크 막 치네. 그런 게 좀 바뀌었다 하는 말씀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예, 지금 뭐, 32강까지는 일단은 뭐 쉽다는 보다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 가운데서, 지금 그, 아까 황희찬 선수인가요? 황인범?
1: 황희찬? 네, 황인범.
0: 황인범 선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1: 예, 굉장히 안 좋죠.
0: 그것도 좀 큰 문제 같다 하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0: 아무튼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대가 체코잖아요.
1: 네,
0: 체코
1: 네.
0: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1: 네,
0: 제가
1: 네.
0: 계속 마이크를 칩니다.
1: 네.
0: 오늘 열을 많이 받았나 봐요.
1: 예, 예.
0: 일단 체코가 우리나라하고 현재까지 5번 했어요. 5번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1승 2무 2패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코 팀의 그 특징을 보니까 팀의 조직력을 이용한 탄탄한 수비력. 수비가 좋다는 얘기죠.
1: 네네.
0: 그리고 체력이 좋잖아요.
1: 예.
0: 강한 신체 조건을 이용한 공중전 및 세트피스를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 그리고 유럽의 복병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1: 네네.
0: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주로 사용하는 전법은 3-4-3, 3-4-3 포메이션과
1: 네.
0: 수비 때는 뒤로 쭉 빠져갖고 5-4-1 전법, 깊은 수비를 특징으로 전환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승부 예상은
1: 네.
0: 내가 적어왔는데 희망은 승리지만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과연 체력이 좋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공략하는 점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리고 특히 양쪽 윙백을 이용한 역습에 수비수들이 대비한다면 승리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해볼 만한 상대다 하는 말씀이고
1: 예.
0: 체코의 또 약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동 거리가 무지 멀어요.
1: 멀어요. 네.
0: 왔다 갔다 하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637km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1: 네.
0: 체코는 4,524km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멕시코 홈팀보다도 이동 거리가 적어요.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 윙백을 이용한 역습의 수비수들이 잘 대비한다면은
1: 네.
0: 승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1: 야.
0: 자 체코 얘기 뭐 쭉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가 멕시코인데
1: 네.
0: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1: 저는 뭐 변함없이 체코는 2-0 정도의 승리를 예상하고 저는 뭐 초지일관
0: 저는 2-1
1: 네.
0: 2-0과 2-1
1: 네.
0: 방송 들으시는 분들
1: 네.
0: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1: 네.
0: 우리 저 도니 씨는 우리나라가 2-0으로 이긴다고 예상을
1: 네네.
0: 했고 저도 이기는 건 맞는데
1: 그럼요.
0: 2대 1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1: 네네.
0: 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0: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 아, 첫 팀부터 멋지게 깨고
1: 네.
0: 멕시코하고 비기고 그다음에 남아공을 깨고
1: 네네.
0: 그래서 2승 1무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1: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 이제 체코의 경기에 그 골 스코어를 승리와 함께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0: 네.
1: 다음 주에 그 광고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사진 찍어놓고 기억해놨다가 체코 끝난 후에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좋은, 지키겠습니다.
0: 좋은 약속입니다.
1: 네.
0: 아 제가 아직 선물 준비를 못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시간 아직 있으니까.
0: 그 주말에 그 난리치는 바람에 예, 예, 잊어버렸어.
1: 예. 예. 자, 이 방송은 항상 산이 도와주고 계시죠?
0: 네, 산에서 열심히 네, 도와주고 네, 계시고 네, 네. 뭐 산이 아직 뭐 제가 이번 주에 못 갔어요.
1: 네,
0: 지난 주에는.
1: 네, 네, 네,
0: 그,
1: 네.
0: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 식당 가서 드시고
1: 네.
0: 요즘 뭐 또 이게 산 식 이거 하나 하는 그런 큰 식당이 생겼잖아요.
1: 아~
0: 그 뭐야 그 쇼핑센터 푸드코트.
1: 예, 예, 예, 예.
0: 근데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입을 올릴 거라고. 그래서 그럼 안 가는데.
1: 예, 예.
0: 그리고 가니까 아는 사람을 한 대여섯 명을 만나.
1: 어, 그래서
0: 이제 다음부터는 가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1: 네.
0: 머리 아픈데 이렇게 농도 하고
1: 아 그럼요
0: 재밌는 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살아가는 얘기죠.
0: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월드컵 때 이제 여러분들 체력 비축했다가
1: 예.
0: 응원 때 모든 정력과 힘을 쏟아가지고
1: 예.
0: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1: 예.
0: 라디오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32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리 TK님께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월드컵 앞으로 다가왔다를 영어로 더 월드컵 경기가 코앞에 왔다를 영어로 The World Cup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우리 TK님 화이팅입니다.
0: 그분이 대구에서 오시 보내는 거예요?
1: 아니요. 우리 TK님이라고 계시고 대구에는 우리 통계님이
0: 대구가 굉장히 더운 데인데 그죠?
1: 굉장히 더운 데인데 하루도 변함없이 이 시간 되면은 꼭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실 때 주말에도 오시고
0: 대구에서
1: 예, 아주 그냥 열성 당원이세요.
0: 제 기억에 대구 중앙산거하고 시아브로로 여름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1: 아, 그러셨군요.
0: 지긴 졌지만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1: 아, 요새 비염 두드레기 등으로 약 들고 계신다고 그래서
0: 아 대구 중앙산고가 상원고등학교로 바뀌었어.
1: 아,
0: 요즘은 그 럭비팀이 굉장히 강한데
1: 네.
0: 대구에는 시합으로 자주 갔던 기억이 나요.
1: 아 우리 저 통계님 한국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혹시 다저스 사사키와 스넬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0: 사사키는 아무래도
1: 예.
0: 좀 물러날 것
1: 스넬은
0: 같고
1: 스넬은 뭐 곧 복원할 것 같은데 복귀할 것 같은데
0: 글쎄 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네. 그래도 아마 지금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난 팀이 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구멍이 보충되면 그래서 오히려 월드컵
0: 아,
1: 끝나고
0: 스넬이 어제 던졌잖아요.
1: 아 어저께 던졌습니까?
0: 초반에 무너진 거예요.
1: 아 그랬구나. 오래간만에
0: 예, 세점인가 네점 내주고 뭐 자세히 네. 보지도 않았어요. 짜증나가지고
1: 대구는 정말 덥대요.
0: 네 더울 거예요.
1: 예. 그래서 아, 그... 어쨌든 뭐 다저스도 지금 뭐 구멍이 많이 난 거고 월드컵 이후에 가을 약을 잘해야 돼. 야구는.
0: 그러면 근데 대구 얘기하니까
1: 네.
0: 고향 생각나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네, 네.
0: 난 대구 가서 놀란 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막창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예.
0: 막창 길인가? 뭐.
1: 예, 예.
0: 한번 대구 계신 분이 아마 답을 주셔야죠. 가서 놀란 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몇 킬로가 되는데 전부 똑같은
1: 막창집. 오, 야 대단하네.
0: 근데 그 우리 너무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다 잘 돼.
1: 어, 그만큼 맛있다는.
0: 그게
1: 얘기네.
0: 대구에 무슨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1: 달성공원.
0: 어, 달성공원. 그 근처 어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 대구는 지금 27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는 원래 막창이 유명하대요.
0: 그렇죠.
1: 통계님.
0: 네, 막창 그러니까 막창 골목이라고 네. 잊어버리질 않았는데
1: 네.
0: 그때 같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골프장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칸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1: 아,
0: 골프장.
1: 아.
0: 거기 우 무슨 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 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1: 네네.
0: 야, 여름에 가서 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1: 하, 더워서.
0: 너무 더워 가지고.
1: 근데다 예, 달성공원은 새벽시장이 유명하고
0: 음?
1: 원래는 돼지 막창이었는데 어느 순간 소막창으로 바뀌었대요.
0: 글쎄, 아 그렇구나. 그 소막창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저 대구 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아, 그럼요.
0: 좋네요.
1: 예.
0: 좋고 또 기억나는 게 대구가 제가 이제 그 대구에 그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 뭐 군인이었어요.
1: 네네네.
0: 거기 놀러 가고 대구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 예. 그 위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아 거기 가서 대구 아가씨 좀 만나려고 그랬더니 언제에 어. 언제에 그래요.
1: 어.
0: 그래서 언제에 그래서 오늘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래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게 사 언제라는 게 언제요로 들었고
1: 아.
0: 어디에 그러는 게 아 예. 택도 없다 이 소리인데
1: 네.
0: 그걸 나는 그 사투리를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언제 오늘 만나자는 걸로 들어 가지고 어. 오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예. 오늘
0: 대구는 추억이 참 많았어요.
1: 뭐 그렇게 밝은 소식은 아니지만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0: 네.
1: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월드컵부터는 계속해서 월드컵 특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동로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7: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8: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0: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네, 통계님 함께하고 계시죠. 비비안님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0: 네, 비주의 러블러브 우리 통계님이 신청곡이었습니다. 비비아님, 착한님 노래 늘 팡팡 튀겨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3: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 좀 덥다면 낙엽지는 가을이 오고 쓸쓸하다 싶으면 더 쓸쓸한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고 너무 춥다 하면 새 생명이 솟아나는 봄이 오고 아, 멋있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다 느껴봤지요. 아, 이것은 여름인지 봄인지 그래요. 좀 사람들이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은 매우 따뜻한 공간입니다. 항상 오셔서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H님 함께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2부에 뵐게요.

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 이제 걱정 그만.
2: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3: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4: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5: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2: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6: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7: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3: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2: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3: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추억.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귀걸이사 김신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 여러분 그 힘이 빠질 때 이 노래에 소리 지르면서 부르신다고 누구나 그런 노래들이 한 곡씩 있다라는 거 저도 그런 노래가 있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방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커피가 식으면 전자레인지에 이제 이렇게 그 커피를 데워서 마시는 저도 그렇게 마시는 건데 그게 한 번 정도 괜찮은데 여러 차례 데워서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난다는 그런 경고가 나와서 저도 이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시든지 혹시 소화기관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 여러 번 데워진 그 커피를 마신 뒤에 증상이 좀 심해졌다는 그런 그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한 번 정도 데우는 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가열할 경우에 내부에 있는 화학 구조가 점점 달라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어떠실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좋은 정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면 시니어 생활 또 국내외 뉴스가 항상 빠르게 업데이트돼 있어서 여러분의 아마 푸짐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H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예치님의 신청곡 박윤경의 부처였습니다. 노라님 지금 퇴근하시고 운전하시는 중이신가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신청곡 잘 받았습니다. 네, TK님 신청곡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TK님이 오늘은 신청곡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예,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오늘 신청곡이 안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신청곡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못 들었어요. 제가 놓친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신청곡 주시면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제 이제 어머니 날 그 마더스데이에서 외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그 할머니가 끓여주던 만둣국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만둣국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그 집에서 먹는 만둣국 같은 국물이 아주 진한 그런 만두를 좋아하는데 바로 그 만두의 아주 뭐랄까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우랑 올케랑 그러면은 아 이름이 참 매력 있네라는 우리 신우랑 올케랑의 우리 에드워드 구 대표님 모시고 만두에 대한 또 이야기 보따리 한번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지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신우랑 올케랑의 우리 에드워드 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일단 뭐 전 처음 뵙지만

0: 새롭게 인사하게 돼서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부동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1: 네네.
0: 부동산에서도 사업체 및 이제 사업체 전문을 해왔고 아. 그 사업체 중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체인스토어 디벨롭 쪽으로 그동안 아. 해오다가
1: 네.
0: 이제 신원 올케랑을 케이푸스로 지금 미 주류사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1: 네.
0: 또 열심히 우리 한인사에 밥을 제대로 준비하는 밥집 주인 에드워드입니다.
1: 아 혹시 그동안 많은 그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저희가 알만한 비즈니스 개발하신 거 있으면?
0: 제 그 개발도 있고 또 처음에 동업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1: 네네.
0: 이제 가장 제 저에게 그 인상적이었다면 호두리 분식 디벨롭 했고요.
1: 네. 호두리 분식이요? 네. 예.
0: 지금 이제 작고하신 우리 북창동 순두부
1: 우리 예, 예, 예.
0: 그 이 회장님 작고하셨지만 초창기에 제가 이제 같이 저 형하고 같이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아.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다가
1: 아. 이제 예, 예.
0: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팔고
1: 네네.
0: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웬만한 또 한인타운의 고깃집
1: 예, 예.
0: 많이 했었고요.
1: 아.
0: 뭐 제품만 플라자에 있는 여러 식당들
1: 아.
0: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한국에서 또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또 뚜레쥬를 제가 또 처음으로
1: 아,
0: 예, 또 미국에
1: 맛있는 빵집
0: 네, 네, 네, 예, 또, 예. 또 이렇게 진행도 그 컨설팅하면서 또 진행했던 것도 있고요. 뭐 그에 뭐 많이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우리 그 게시판에 애청자 여러분께서 비비안님께서 그 집 엄청 갔는데 쫄면 팥칼국수 참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우리 샌디송님은 신우랑 올케랑을 교회 권사님이 하던 집이라 여러 번 갔었고 본인은 해물칼국수 비비안님이 사장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기 단골 손님들 많답니다
0: 네.
1: 어머 인상이 좋으셔요 그랬는데 자 근데 사실 그 저도 굉장히 애용자예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인상에 남는 건 항상 갈 때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만두를 빚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차곡 넣는 모습 네, 보는데
0: 네, 네.
1: 저희 그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이 이북이라서 그 평양 만두지만 명절 때가 되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만두 빚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0: 네. 지금 이제 2000년에 초에 열었으니까 올해가 26년째 되고요.
1: 네네.
0: 26년째 일하신 분도 계시고
1: 와.
0: 네 작년에
1: 네.
0: 또 한 분은. 20년 넘게 일하시다가 또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고
1: 아~
0: 네,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 할머니들
1: 예,
0: 연상시키는
1: 예.
0: 그대로 있고 또 웨이트러스들도 대부분 다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1: 아, 근데 네, 네. 굉장히 특이한 게 식당 그 브랜드가 신우랑 올케랑 혹시 진짜 신우랑 올케랑입니까?
0: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를 신우하고 올케가 의기 투합해서 일하게 했고요.
1: 오.
0: 이제 올케는 리타이어 하셨고
1: 오.
0: 지금 신우가 계속 남아서 지금 신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이제 그 신우와 올케랑이 이제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제 신우와 올케 이제 손솜씨도 좋고
1: 네네.
0: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벽에 야채 고기 이를 사서
1: 오.
0: 아침마다 네 분이서 이제 손으로 만두를 빚죠.
1: 그러니까요.
0: 예, 수제 만두라는데
1: 예, 예, 예.
0: 초창기에도 여러 군데서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저희만 남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수제로 이제 만두를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켓에서 산 그 기계로 만든 만두와
1: 네네네.
0: 이제 손으로 만든 그 육즙이 틀립니다.
1: 아, 그럼요. 다르죠. 네, 예. 네, 네. 지금 우리 샌디님이 리터하신 분이 올케 분이시네요. 본인 교회시라고. TK님 손맛이 좋다고. 자, 그런데 뭐 저는 뭐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데니까 기억에 남는 게 이 만두를 끓이는 그 만두 국물 있죠. 육수라
0: 네.
1: 그러나.
0: 네, 네, 네.
1: 아, 전 그게 너무 진해서 좋더라고요.
0: 네.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저를 끓고 있고요. 최소 이제 24시간 이상 끓는 이제 빕숲이죠.
1: 네네.
0: 네, 그 맛이
1: 예.
0: 이제 만두와 만나서
1: 아주 조화가 잘
0: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1: 예예예. 예. 그리고 자 그렇다면 뭐 만두 전문이지만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습니까?
0: 이제 아무래도 그 만두가
1: 네.
0: 이제 인기인데 주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고기 만두 또 김치를 넣는 김치 만두
1: 네네네.
0: 이렇게 하는데 씨는 이제

0: 부추 만두가 있고 예. 또 베지터블 만두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 분들은 또 부추 만두를 굉장히 차입스 부추 만두를 굉장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러한
1: 그래요?
0: 이제 만두가 이제 그 떡을 좀 넣어서 떡만둣국이 있고
1: 아,
0: 이런 게 등등 있는데
1: 예, 예, 예.
0: 아무래도 이제 만두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마 한인타운에서는 저희만 한 것 같아요. 수제비 손으로
1: 아,
0: 만든 수제비인데
1: 예, 예, 예.
0: 수제비 또 그냥 수제비 아니고 단호박과 들깨를 넣는
1: 오.
0: 단호박 들깨 수제비
1: 네네네.
0: 아주 영양 만점이죠.
1: 네. 네,
0: 그러한 이제 수제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유명한 게 팥죽으로 유명합니다.
1: 팥죽이요. 예,
0: 네,
1: 예.
0: 1년 내내
1: 예.
0: 그 동지 팥죽을 드시고
1: 아,
0: 싶으면
1: 예. 예.
0: 팥죽이 이제 또 굉장히 맛있고 이제 칼국수가 있는데 마나님 칼국수라고 해서
1: 네.
0: 할머니들이 직접 이렇게 정말 맛있게 해요. 뭐 해물 칼국수, 닭 칼국수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이제 특별히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올케가 이제 만들었는데 올케 콩국수가 있습니다.
1: 아.
0: 네, 콩만 넣는 게 아니고요. 저희
1: 네네.
0: 비법을 있어서
1: 네.
0: 손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1: 오.
0: 그날 한 끼를 그 영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올케 콩국수 너무 좋습니다. 메밀로
1: 아.
0: 만들어요.
1: 메밀로.
0: 네, 네.
1: 그러시구나.
0: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쫄면.
1: 네네. 네.
0: 다른 분식점에서 먹는 쫄면과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만든 쫄면인데 한번 드시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아, 우리 비비아님이 콩국수 진짜 진하다고 국물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시네요.
0: 아, 이제 보니까 하나 빠뜨렸네요. 예, 저희들이 또 유명한 게 청국장입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청국장이 만들게 된 동기가 그 쇼핑몰이 26년 전에 이제 지어지면서 이제
1: 네네.
0: 이 가게가 생겼는데 그 쇼핑몰 주인이 이제 연세가 들면서 집에서 청국장을 담으세요.
1: 어, 예.
0: 그러면서 그 집에서 손으로 만든 청국장을 좀 팔면 어떻겠느냐.
1: 네네.
0: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청국장이 나가는데 지금 뭐 매일 그 옛날 향수 그대로
1: 네네.
0: 청국장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그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메뉴가 있다면 어떤 거?
0: 네. 예. 아무래도 그 우리 신우랑 올케랑은 무엇보다도 국물과 함께 만둣국, 네, 네, 신우 이제 만둣국이 이제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단호박 들깨 수제비,
1: 아, 단호박 들깨 수제비, 참 그다음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0: 그렇죠.
1: 특별한 메뉴네요.
0: 올케 콩국수,
1: 아, 올케 콩국수,
0: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은 여름에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열무 강된장 보리밥이 또 인기짱입니다.
1: 그걸 또 이건 말만 들어도 사실 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지금이 가장 배고픈 시간이에요.
0: 네,
1: 근데
0: 네.
1: 말만 들어도 열무 강된장, 열무 비빔밥. 네. 아, 대단하네요.
0: 이제 보통 이제 점심 때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줄을 서서 먹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오후에는 의외로 3시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1: 아.
0: 이제 분위기가 저희들은 집밥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도 있고
1: 오.
0: 특별히 이제 손으로 만든 떡볶이
1: 아,
0: 또 수제 떡볶이 있어서
1: 네네네.
0: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1: 그런데 네. 저는 기억에 뭐 우연찮게 제가 그 우리 신우랑 올케랑 가서 돈가스를 먹게 됐어요.
0: 네네네.
1: 근데 속으로 제가 아니 여기 만두집인데 돈가스를 왜 이렇게 맛있게 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그 돈가스도 지금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깜빡했는데 이 돈가스도 제가 수제 이제 그 돼지를 사서
1: 아.
0: 제가 손으로 이게 수제 굉장히 정성껏 합니다.
1: 네네네.
0: 다른 돈가스 전문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쫄깃한 그 돈가스 맛을 즐길 수가 있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뭐 그 물론 뭐 저거 한 얘기지만 아, 물론 사실 그 뭐 만두국을 취급하는 식당들도 여러 곳 있고
0: 네.
1: 뭐 돈가스 전문점도 있고 뭐 콩국수 전문점도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식당들과의 조금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 장을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1: 네네.
0: 이제 그 만두 속을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어서
1: 아,
0: 팔고
1: 예.
0: 또 겉절이 매일 만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1: 아, 그게 곁절이게 묘미예요 아주.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식당과 조금 이제 뭐 나은 점이 있다면 예, 신선한 재료를 매일
1: 아,
0: 구매해서
1: 매일
0: 합니다.
1: 부지런하게.
0: 네,
1: 예.
0: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언급한 저희들은 그 대부분의 음식들이 수제로 만든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물건을 사입해 가지고
1: 아, 그럼요.
0: 거기에서 네. 이제 그 좀 이렇게 메리넷 해 가지고 이제 파는데 저희들은 이제 원자재를 사서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네. 이제 보통 냉동만두 이렇게 마켓에 사놔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이렇게 꺼내서 끓여 먹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빚은 만두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니
0: 네.
1: 얼마나 그 만두가 신선하고 맛있겠습니까?
0: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얼바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데서 많이 오거든요.
1: 아.
0: 그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그날 만들어서 급냉동을 합니다.
1: 아.
0: 급냉동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1: 아.
0: 집에 가서
1: 아 그럼 이렇게 내가 사다가 끓여 먹을 수 있게
0: 네,
1: 집에서도
0: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 소위 그 고기 국물이라고 그러죠.
1: 네네.
0: 그 고기 국물도 따로 저희가 또 팔고 또 그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 급속 냉동이니까 한 가족이 드실 수 있는 패키지를 집에 가셔서 조금씩 덜어서 드시고 또 그 프리저에 냉동에 넣어서 한 달 동안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냉동한 거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1: 네, 네. 그러시구나. 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주소를 말씀드리면 1032 사우스 크랜셔 블루보드고요. 룸피지만 여러분 아마 위치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올림픽으로 서쪽으로 가시다가 크랜셔를 만나서 좌회전을 하시면 조금만 내려가면 좌측에 큰 몰 안에 신우랑 올케랑이 26년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예약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지역번호 323-935-2724 935-272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개인 사적인 질문인데
0: 네.
1: 부동산도 하셨고 뭐 컨설팅도 많이 하셨는데
0: 네.
1: 개인적으로 요식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뭐 동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식당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세요.
1: 네.
0: 또 이제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식당을 하다 보니까
1: 네네.
0: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식당 주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1: 네.
0: 이제 실은 제가 80년 초에 이제 그 US 아미로 제가 한국의 용산에서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인사과에서 하는 게 이제
1: 네.
0: 이제 미군들을 이제 도착하면 이제 한국의 각 포스트에 이제 어사인하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용산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마켓이라든가 이제 커미셔너리 이런데 커미셔너리라든가 PX 또는 이제 그 한국 이제 그 직원들 이런 분을 뽑고 관리하는 게 이제 인사과에 다 하거든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군들이 그 식사하는 그러한 식당들을 관리하게 되고
1: 네네.
0: 또 식자재를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식당에 이제 그 많은 게 이제 접했고요.
1: 네네.
0: 실은 이제 US 아미를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영어를 배우게 사는데
1: 아.
0: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 갔는데 그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제가 중국집에서 이제 버스보이 이제 접시 닦기 80년 초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그 수단으로 했었는데,
1: 네네.
0: 그러니까 식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고 팁을 많이 주고 하면서
1: 네.
0: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아 식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1: 아.
0: 막상 이제 US 아미를 조인하게 돼서 인사과에 있는데 저는 인사과에 있는데. 또 괜찮게 식당 관리를 맡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1: 네.
0: 자연스럽게
1: 네.
0: 이제 이러한 오랜 세월 30년 넘게 이제 식당과 관계가 된 거죠.
1: 아,
0: 그런데 이제 그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들이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접시닦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식당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접시닦이하고 디시워셔를 했기 때문에 디시워셔 겸 버스보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식당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1: 밑에서부터 네, 정확하게 네네. 알아왔기 때문에
0: 뭐 우스갯소리지만 식당에 일하는 남미 사람들이 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시워셔 출신이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요식업 일을 해보셨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케이팝의 좀 만두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0: 네, 이제 지금 K-Culture 또 K-Art, K-Music 또 K-Food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도 이제 그 지난 30년간 노하우를 이렇게 집약해서
1: 네네.
0: 나름대로 우리 하나의 음식을 하나의 음식 문화를
1: 네.
0: 미 주류 사회에
1: 네.
0: 좀 소개하고 싶다.
1: 아.
0: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싶다. 그게 이제 그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식당 만두 전문 식당 신우랑 올케랑 우리 에드워드 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위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32 사우스 크랜셔 블루버드입니다. 아, 비 그 호수가 비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 타운에서 웨스턴
2: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8: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9: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9: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8: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9: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1: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8: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0: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TK님, 아,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신청곡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 간혹 미스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도 찾아봤는데 오늘은 신청곡을 아직 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올라가서 봤는데 아, 만일에 있더라도 좋은데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 가끔 지금 비비아님 말씀처럼 아,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아, 안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도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찾은데 저도 찾을 수가 없은 것 같으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청곡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하신 미소 민희라와 함께합니다.

최순철님의 신청곡 민지라의 미소였습니다. 이 노래 아마 그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노래 같습니다. 아, 예, 모르는 노래지만 부드럽고 좋다고. 지금 신청하셨다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글이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했습니다. 영권님 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게시판에는 제목이 올라오질 않았네요. 자, 샌디님 집에 있는 걸로 만두국 끓여 드신다고. 아, 예, 단호박 삶아놓은 거 넣고 드신다고. 예,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만두국. 예, 예, 신청하셨다는 챗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미소란 노래는 노사연 씨가 2007년도에 발표를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사봉 알죠? 언니 노사봉 씨하고 둘이 부른 듀엣 버전이 있어요. 제가 다음 날 이 노래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라님 오늘 하루의 피로를 좀 푸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입니다.

0: 네, 우리 신청곡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습니다. 아, 자, TK님 댓글 썼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라디오 서울 카톡으로 보냈다는데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게시판에 오시는 글들을 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카톡은 제가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항상 이렇게 게시판에 신청곡 올려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왜 카톡으로 보내셨는지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카톡은 제가 지금 이 댓글창 보느라고 잘 볼 수가 없고 방송 마치고 나서 필요할 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 댓글로 신청곡 평소에 하듯이 올려주시면 제가 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캐논 테넌트 관리, 케이지앙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3: 888-941-3311.

네, 아이고 참 재밌는 라디오는 내 친구였습니다. 자, TK님 제가 카톡으로 지금 노래 나오는 동안 광고 나오는 동안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예, 신청곡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시겠는데 다음부터는 이 저희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에 두 개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로 이제 게시판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를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SK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TK님의 신청곡으로 대신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어쨌든 간에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주 또 푸짐한 그런 월요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인사는 안 드렸지만 어제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식사도 하시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시는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당연히 가지셨으리라고 여깁니다. 네. 자, 그래도 1년 중에 이렇게 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뭐 생일 사실 따지고 보면 며칠 안 되는 날짜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너무 서운하고 좀 같이 뭔가를 기념한다는 것보다 그저 식구들이 모여서 핑계대서 맛있는 거 뭐 먹으면 그거 이상 좋은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구실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자체 의미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일까 무슨 노래일까 경청할게요. 아이 비비안님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비비안님을 비롯한 TK님, 로라님, 샌디님, H님 등등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또 댓글은 안 올리시지만 우리 잔선님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이외에 미미님, 세실리아님, 저기 우리 제시카 짱짱님, 또 데니시님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 항상 깊은 감사드리고 또한 또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라디오로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날 오렌지카운이 이제 행사의 사회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이거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 TK님 신청곡 마지막 곡을 하면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 청국장, 전주 콩나물 해장 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15: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말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책상 위에 쌓인 업무와 오후의 식곤증이 동시에 몰려오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 가장 고비인 월요일 오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미 이번 주의 절반을 성공적으로 넘어온 셈이에요.

0: 4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데온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리즈 드라마였는데 OST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에너지 업 시켜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맞죠? 그리고 위기의 한복판에 기회가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인데요.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궁금하시나요? 지금 느끼는 뭐 월요병 그리고 눈앞에 작은 난관들도 결국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과정일 뿐입니다. 자, 오후 1시는 좀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신 후에 식곤증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다시 한번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피아니 해피님들 인사해 주셨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레니오 누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예, 명심할게요. 적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32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해피투게더 1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좋아요. 저에겐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쉬시는 분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피아님도 월요일은 쉬는 날이시군요. 선미님, 편안하고 밝은 날 되시길 바래요. 아,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새로운 주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자, 이 노래 들어도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요즘에 이 노래 자주 듣게 되네요. 들국화예요. 행진.

카페님들 행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네, 들국화가 불러준 행진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20세기 할리우드

12일 출간에 앞서 공개된 인터뷰 일부 내용에 따르면요, 이 멀로는 자신의 유명세와 이 섹스 심벌로서의 이미지, 또 행복,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축하 무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On the river of no return. 네, 마릴린 먼로가 불러주는 노래예요. River of No Return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마릴린 먼로 섹스 심벌로 불리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뭔가의 심벌, 상징이 된다면 다른 것보다는 섹스 심벌이 되는 게 낫다. 성적 매력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일 때만 매력적인데 저는 한 번도 성적 관점을 의식하면서 촬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예요. 한국 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이 눈밭에 있었는데 내가 나오기만 했는데도 10분 동안 마릴린 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이렇게 기억했다는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섰던 것과 관련해서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라면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무대여도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했네요. 내 자녀가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랬다. 어쩌면 이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 심포도 같은 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요 1962년 8월 기사화됐고 이틀 뒤 멀로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책은 다음 달 1일 멀로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그의 다양한 면모를 재조명하기 위해 발간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윈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보험도 이제는 나를 위한 든든한 선물이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데이트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선영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1: 저희 또 5월 달에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0: 와, 진짜 어떻게 감당하세요?
1: 이게 이제 뭐 에이전트분 저희 매니저님들이 많으니까 예, 예, 뭐 저 혼자 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로스앤젤레스, 프레스노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라팔마,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세리토스. 네.
0: 세리토스까지.
1: 그리고 또 샌디에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개 도시에서 5월 달에는 또 네. 세미나를 합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네네.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앵콜 세미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피스 돌아다니면서 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네. 됐고 또 동시에 5월 30일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샌디에고 오피스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랜드 오프닝을 또 5월 30일 합니다.
0: 5월 30일 이날
1: 네, 토요일 날. 그래서 그날 개업식 하면서 개업식 전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개업식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잠시 저희가 또 그쪽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샌디에고에 계신 저희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진짜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0: 네.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0: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 이제 일단은 예. 먼저 저희가 5월 세미나 진행하는 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네네네네. 또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생명보험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문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네. 첫 번째 이번 주 세미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 LA가 아니라 그 서리토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서리토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혹시라도 은퇴에 대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만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0: 오전.
1: 네. 그래서 네.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전 10시에 은퇴 세미나인데요. 네, 네. 그 은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40대건 50대건 60대건 연령을 상관없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리토스 오피스에서 네. 은퇴 이곳으로 네. 준비 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장소가 주소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 적으실 수가 없으니까
0: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네.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리토스 세미나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네네. 10시에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난다. 뭐 네. 이런 예,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6-827-9599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이렇고요.
1: 네네.
0: 또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꿀 수 있다고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네네네. 이제 생명보험을 좀 바꿔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좀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네. 생명보험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은 워낙에 독특하게 생명보험만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한 번 100불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냥 100만 불이 나오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100불을 내고도. 네네. 그러니까 정말 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보험은 가지고 계시면 계속 유지할 것을 저희들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점점 드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그때 들어놨지만 이것을 나를 위한 플랜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한 이제 72세 정도 되시면 아유 자녀들한테 이거 뭐 물려줘봤자 뭐 소용도 없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다 독립해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좀 나를 위해선 플랜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0: 글쎄요. 건강. 노후를 그쵸 그쵸.
1: 건강.
0: 건강이 제일 첫 맞아요. 번째 같아요.
1: 네. 건강인데 그것도 어떤 건강이냐면 네. 그 롱텀 케어 관련해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혼자서 식사 못 하고 혼자서 화장실 못 가고 못 걸어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양로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건강이 좀 좋으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러면 혹시라도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지고 있는 이 캐시 밸류를 그대로 옮겨서 오. 롱텀 케어가 되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0: 라이프 인슈런스를.
1: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의 캐시 밸류가 좀 쌓였어. 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나를 위한 플랜으로 할까? 첫 번째 방법은 네.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캐시 밸류 돈이 좀 있단 말이죠. 쌓여있는 게. 네네네.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옮기셔서 네. 나를 위한 롱텀 케어 플랜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0: 그게 리빙 베네핏하고 같은 겁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보시면 되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조건이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뭐 네. 가입을 하셨는데 네. 캐시 밸류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도 옮기려고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 버리시면 네. 실제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롱텀 케어 플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랜으로 받아주지를 않죠.
0: 아하, 그렇군요.
1: 예, 혹시 내가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 근데 그게 혹시라도 보험이 안 될 거야라고 어숨을 하신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약을 드시고 이게 만약에 컨트롤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0: 관리를 안 드시는 하니까.
1: 것. 맞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라고 하는데도 굳이 약을 안 드시고 네. 병원에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자가요법으로 이게 이제 나물 캐서 드시고 막 이렇게 뿌리 캐서 드시고 액즙 짜서
0: 민간요법으로.
1: 드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네. 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실 수 있는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두 번째, 그래서 건강만 좋으시면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네네네. 내가 정말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더 좋은 롱텀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0: 뭔가요?
1: 캐시 밸류를 옮기시는 거, 뽑는 거예요.
0: 네.
1: 뽑아서 그걸 다 취소하지 마시고 실제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내고.
0: 예.
1: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딱 옮겨가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뉴이티 중에서도 롱텀 케어가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뉴이티로 선생님들이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런 혜택이 있군요.
1: 네. 네. 내가 찾아 쓸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한 거였지만 지금은 내가 찾아서 쓸 수도 있고
0: 네.
1: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롱텀 케어 상황에 맞게끔 어뉴이티로. 혜택이 나올 수 있는 어뉴이티로 또 이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라이프 인슈런스를 라이프 인슈런스로 옮길 수 있다. 두 번째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도 옮기실 수가 있는데 과연 내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에 따라서는 또 자녀들 입장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선생님들이 또 지금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물려주다가 롱텀 케어가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1번의 방법이 좋은지
0: 네.
1: 아니면 2번의 방법이 좋은지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런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1: 네.
0: 그러니까 매달 연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1: 그럼요.
0: 베네핏이 있는
1: 네네.
0: 어뉴이티.
1: 네.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렸을 때 그런 네. 상황에서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그런 어뉴이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0: 살아서 받는 혜택이네요.
1: 그렇죠.
0: 옛날에는 뭐 생명보험 하면은 내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에게 네. 상속 개념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네. 내 건강만 잘 챙기면 얼마든지
1: 맞습니다.
0: 내가 부어놓은 캐시밸류로
1: 네.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라이프 인슈런스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네, 네, 네, 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근데 보통 네. 이 보험을 이렇게 해약하게 되면요. 그동안 네네. 쌓인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 해약을 하시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 라이프 인슈런스 옮겨가는 거, 또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어뉴이티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옮기실 때.
0: 네. 그러면은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1: 네. 그래서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겨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대한 그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꼭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생명보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0: 아니 본인이 가입했는데 네. 어떻게 모를 수 있죠?
1: 어딘가에는 있는데
0: 오래되신
1: 분들. 네, 너무나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예, 예, 예. 일단은 좀 찾아오시면 네. 저희들이 좀 찾는데 또 이제 저희는 또 이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찾아내긴 찾아내요. 그래서 오시길 바래요. 내가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시지 마시고 못 찾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을 지금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네.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나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러신 분들도 좀 상담을
1: 그리고
0: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내가 사망하면은 얼마 나오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다 잊어버리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네. 내가 지금 돈을 언제까지 내기로 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80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만 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만 내야 될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자,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포기하는 대신에
1: 네.
0: 그러니까 평생 그 인컴을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롱텀 케어 때 예. 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양로 시설비라든지 예. 아니면 간호 비용이라든지 네. 요양 비용 같은 거를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바꿀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0: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그러세요. 그 아직도 네. 자녀들한테 예. 뭐 이 집이라도 이 생명보험이라도 이거라도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들이시냐면 이제 키워놨는데 네. 우리가 그냥 패기치지 않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니까
1: 네.
0: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1: 그럼요.
0: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들한테 돈을 네. 물려주는 것보다.
1: 그리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네. 그거 부모님들 꼭 저희 주십시오 하는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1: 어찌됐건 부모님들이 다 쓰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남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0: 네.
1: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각나네요. 어뉴이티 가입을 해놓고 내가 혹시라도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못 쓰고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돈은 어뉴이티를 가입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받는 사람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베네피셔리를.
0: 네.
1: 그러니까 어뉴이티도 내가 사망하면 누가 받을 건지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딱 그게 그분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0: 좋네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은행에다 넣어놓으셔도 사실 다 못 쓰고 남는 돈은 네. 누군가가 받아가겠죠.
0: 그렇죠.
1: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뉴이티는 정말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거기에다 써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남은 금액은 그냥 자녀에게 상속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자, 어뉴이티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1: 많죠. 네. 어뉴이티 종류에도 네. 단기간으로 그냥 묶어놓는 어뉴이티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이가라고 불리우거든요. 네. 이런 마이가 같은 어뉴이티는 그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3년이나 5년 정도 고정 이자로 복리로 받는 그런 어뉴이티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플랜들은 이제 3년이나 5년 후에 그 돈을 찾아 쓰실 목적이 있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으시면 3년 5년 후에 다시 또 이 돈을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 손님들 중에서도 팬데믹 때 마이가 들어가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결국에는 다 그 계약이 끝나서 3년 5년이 벌써 지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음 플랜으로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많이 이제 상담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5년짜리 들어가는 마이가는 딱 그 이후에 찾아 쓰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어뉴이티 한 종류 그리고 다른 종류는 그냥 복리로 자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네. 조금씩 꺼내 쓰는 어뉴이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자는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 주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돼서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0: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16-827-9599번입니다.
1: 네.
0: 자, 요즘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1: 네.
0: 인플레이션이 뭐 장난이 아닌데
1: 네.
0: 지금 정해진 그런 연금 액수가 나중에 네, 네. 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1: 그렇죠.
0: 뭐 이런 고민과 근심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예. 어떻게들 하시냐면 찾았을 때 따박따박 찾아 쓰는 것도 있고요.
0: 예.
1: 나이에 따라서 매년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돈을 점점 많이 찾아 쓰는 플랜들도 있어요. 계획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반에 찾아 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나머지 것들이 더 많이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나오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0: 아하.
1: 어떤 손님들은 아휴 내가 뭐 85가 지나면 돈 얼마나 쓰겠어요.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있을 텐데 그때는 돈이 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0: 네네.
1: 지금 활동이 왕성하는 지금 이제 60대 말이나 70대 까지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네네.
1: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나눠서 쓰자라는 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손님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목돈이 어뉴이티에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1: 네.
0: 쉽게 얘기하면
1: 네네.
0: 그거를 좀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급할 때 좀 꺼내 쓰고 싶은데
1: 그렇죠.
0: 그것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1: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계약을 어뉴이티를 한다 하더라도요.
0: 예.
1: 실제로 매년마다 보통 어뉴이티가 10%씩은 꺼내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0: 네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넣어놔서 12만 불로 자랐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 받은 것까지 12만 불 전체에 대해서 10%인 12,000 물은 그에 꺼내 쓰실 수가 있죠.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거래도 내 상황에 맞게끔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0: 네.
1: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전재산을 어뉴이티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 지적하신 이 시간적인 어떻게 찾아 써야 되는 그 기간과
0: 네,
1: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재정 상황에서 얼마만큼 어뉴이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전문가가 되게 중요한 전문가 인데
0: 네,
1: 전화 주시면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 네.
1: 616-827-9599
0: 네. 네. 9599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 시간은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께서 이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문선영 대표께서는 라디오 서울 1650에서 주말 오후 4시에 문선영의 머니토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와 뭐 5개 시티에서
1: 네.
0: 도시에서 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1: 예, 지금 5월이라 5개인데요.
0: 예.
1: 12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어머나.
1: 12월 되면 12개 도시 해야 되냐고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0: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1: 뭐
0: 네.
1: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니저님들 네.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괜찮고요.
0: 네.
1: 어찌됐건 꼭 전화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서르토스에서 10시에 하는 은퇴 세미나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참석 문의 전화 꼭 주시고요. 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네. 이 생명보험 이런 전환, 어뉴이티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거 고민하는 우리 시니어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어뉴이티 관련해서요.
0: 네.
1: 무엇보다도 계약 기간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상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해도 내 돈을 관리해 주실 분인데 앞으로 30년 동안
0: 그쵸.
1: 함께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 분하고의 네. 그런 게 잘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0: 네. 중요한 거 짚어주셨네요. 네. 자, 5월 가정의 날 5개 도시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 10시예요. 오전 10시입니다. 아침에 있어요. 세리토스에서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 문선영 대표님 개인 셀폰입니다. 여기로 예,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트아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32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큐팡님 반갑습니다. 예, D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디로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요. D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거리마다 보랏빛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자카랜다 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
1: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0: 강수지 노래입니다. 보랏빛 향기.

오늘 11일 월요일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윌시어 블루버드에 조성된 로버트 F. 케네디 인스피레이션 파악이 1년 넘게 철제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과 공공예산을 들여 만든 도심 속 녹지 공간이지만 이 홈리스 문제와 치안 불안 속에 결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탐험 이 크루즈선 이 MV 혼디우스에서 대피한 미국인 17명과 미국 거주 영국인 한 명이 11일 새벽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비행 중 감염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조건을 전면 거부하면서 미국-이란 협상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의 우라늄 동축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종전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요구하면서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두 정상은 미중 관계와 이 세계 정세, 경제 협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운전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무차별 총격 사건, 드라이브 바이 슈팅 형태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한인은 금융 분석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업으로 우버 운전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승객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화물 절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을 통해 스톨런 굿즈가 유통되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LA 폴리스 디파트먼트 화물 절도 전담반은 최근 벨의 한 중고차 매장을 급습해서 대량의 도난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구, 청바지, 드럼 부품, 텀블러, 노트북 등 다양한 상품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뉴스 탑10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들 읽어보셨겠지만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여러분들 방문하시면 매일매일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생방송 듣기, 오늘은 뉴스 듣기가 메인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프라이의 꿈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2부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코너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시는 신청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 2, 3.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8: AM 1650 라디오 서울.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예,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좀 내 자신이 좀 작아진다거나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우린 이렇게 특별하기보다는 참 이 평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게 살고 있어. 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평범하지만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좀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다독이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존재의 이유. 너무나도 좋은 노래죠. 김종환입니다.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김종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아 진짜 명곡이에요. 너무 좋네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평범한 것이 사실 비범한 거 아닐까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지문도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60억 인구 이상의 인구를 다르게 이렇게 빚어 만드셨을까요? 예.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평범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도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평범한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편안한 게 좋아요. 평안한 게. 평안한 삶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요. 맞습니다. 자, Happy Together 2부 듣고 계십니다. 날씨를 좀 전해드려볼까요?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초여름 햇살 가득한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0도의 기온 분포 보이면서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풍이 8마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지수는 현재 보통 수준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요, 낮 시간대 최고 9에서 10,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해서 피부와 눈을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3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입니다. 낮 시간대가 길어지면서 퇴근길에도 환한 풍경 즐기실 수 있겠네요. 남과주 저녁에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기온이 100도 가까이 치솟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와 생활 지표에 살짝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중동 리스크 재부각에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2.45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답변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자, 국제 금시세는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온수당 4,7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중동 협상 과정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과주 가스값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이란 전쟁과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1달러 29센트 기록하면서 다시 10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이 남과주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세와 맞물려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이 반도체주의 폭발적인 강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11일 현재 뉴욕 증시는 미이란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이 관망세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S&P 500은 소폭 상승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좀 띄워드릴게요.

음악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요, 이 노래 청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유진입니다.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0: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32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타운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4: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6: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해피콜 특가세일 가격이나 이벤트.
10: 해피콜, 주방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믿고 쓰는 해피콜이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9: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팬 24불 99, 엣지 블랑 냄비, 프라이팬 6피스 세트 99불 99, 해피콜 2단 직화 오븐 59불 99.
10: 뉴 해피콜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 7피스 세트 119불 99.
9: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지는 해피콜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도, 주방용품 업그레이드도 지금이 기회.
10: 행복을 부르는 소리 해피콜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18: 간다.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사인 스케치. 오늘은 역사 속 인물로 좀 살펴봤습니다. 1904년으로 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까요? 예, 5월 11일 예,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났네요. 초현실주의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가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녹아내리는 시계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기억의 지속을 비롯해서 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발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최고의 즐거움을 느낀다. 내가 살바도르 달리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의 말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아주 넘쳤던 예술가였습니다. 1902년 5월 11일 정지용. 아, 이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지용 선생님. 한국 근대시 아버지라 불리는 정지용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5월 11일이에요. 넓은 동쪽, 이 넓은 벌판, 아, 넓은 벌 동쪽.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짓거리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향수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낸 시인입니다. 섬세한 감각과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기초를 닦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 5월 11일 5월 생일 오늘 생일에 정말 유명인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네요.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파인만이 태어났어요. 리처드 파인만. 어려운 과학 원리를 재치 있고 아주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의심하는 기술이다. 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철학,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던 인물 리처드 파인만이 1918년 5월 11일 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반말리, 예, 레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말리가 또 태어났는데요. 먼저 이 노래 좀 듣고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동원, 박인수입니다. 향수 띄워드릴게요. 정지용 시인의 시를 담은 노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였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를 담은 노래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들었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곡도 너무 멋지지만 이렇게 멋진 시가 담기니까 더 이 음악이 멋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용 시인이 1902년 5월 11일 생일이라서 생신이라서 탄생 기념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말리는 정말 레게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레게 뮤직, 레게 음악의 전설인데 이 반말리가 또 1981년 5월 11일 생입니다. 이 반말리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는 음악을 통해서 평화와 이 사랑을 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저항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린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반말리가 부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말리가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요. 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술과 문학 그리고 과학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 그런 인물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마말리, 또 정지용 시인, 그리고 물리학자로는 누구죠?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살바토르 달리, 미술의 거장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하자고요.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만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싫지 않아요. 그죠? 예, 한 4분 49초 동안 Don't worry, be happy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지루함도 없고 싫지가 않아요.

0: be happy now.
1: Don't worry, be happy now.
0: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1: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정지용 시인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샌디송님 어서오세요. 위 내시경을 1년 만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취는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아요. 어유 고생 많으셨어요 샌디송님.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1: 네, 계속 반복되는 노래인데 싫지 않다라는 예, 댓글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두아리파 노래 듣고 계십니다. Don't start now. 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 대소송을 제기했네요. 세상에. 아니, 1,500만 달러? 약 220억 원 정도 되는데. 아, 삼성전자. 과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미국의 연예인 정보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두아리파의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이 두아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뭐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뭐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상에나 그렇다고 1,500만 달러? 와 어마무시합니다. 자,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두아리파의 사진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후에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두아리파 측의 주장입니다. Don't show up.

0: 결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두아리파의 노래 살짝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32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학 5628-6808-0788.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켄.
7: 우메켄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켄.
6: 저도 우메켄을 받고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켄.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I love your smile. 샤니스가 불러주는 노래인데요. 자,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웃어서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버스를 탔는데 통학버스죠.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버스에 앉으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졸던가 아니면 무표정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던가 너무나도 삶에 찌든 너무나도 고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아,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산다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의 표정은 왜 저럴까? 왜 다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뭐 끄적거리기도 하고 메모장에다가 뭐 이런저런 뭐 적어놓은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때는 그렇게 제 자신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지 내용들이 전부 다 너무 슬프고 인생이란 뭐 무엇인가 뭐 인생도 많이 안 살아본 사람이 여학생이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끄적였던 그런 일기장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좀 해피한 것보다는 즐겁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아,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고민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웃어서 행복한 걸까요? 자,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입에 볼펜을 물게 합니다. 오케이. A그룹에서는 이로 볼펜을 물도록 하고 B그룹에는 입술로 볼펜을 물게 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도록 했대요. 근데요, 똑같은 만화책을 봤는데 A그룹이 B그룹보다 만화책을 더 재미있게 봤다는 그런 평가를 했다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로 볼펜을 물었을 때의 표정과 입술로 볼펜을 물었을 때의 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로 볼펜을 물면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웃는 얼굴이 되기 때문이고 입술로 볼펜을 물면 그럼한 표정이 절로 되기 때문에 내 표정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뇌가 그것을 아 재미없어 내 표정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뇌가 그것을 재미있다 없다로 인식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안면 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뇌가 인식하기를 표정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된다는 가설인 것인데요.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칼 랑게도 같은 이론을 제안했어요. 제임스 랑게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를 얼굴 표정을 바꾼다 해서 모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이자 이론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가정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웃어서 행복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할 거라는 거.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웃어볼까요? 어머나,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사춘기 때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일기장을 보면 그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고 걱정이 많은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읽어보면

네, 김국환의 타타타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오늘은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켈리님 감사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옛 추억에 잠겨보게 되네요. 항상 감사드려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글쎄요. 이 노래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완 박사님이시라고 103세 헌정 생신 축하 이런 특별 음악회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셀링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러주는 The Prayer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반가웠어요.

103세신데도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시고요. 그렇게 편안하시고 그 스마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103세까지 120세까지도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토요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참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말이죠. 제 지인 중에 또 좀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띄워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계속해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이름 두 번 했나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가, 아 오늘 하루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보니까 커피 먹을 잔에 커피가 담겨있네요. 네, 마시다 남겼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커피를 내리기엔 귀찮고, 네, 결국 이 컵을 들고 전자레인지 앞으로 갑니다. 1분쯤 돌리니까 커피에서 다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네, 커피를 한번 다시 데웠다고 그게 뭐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뜨거운 김은 다시 생겼지만 맛의 결은 거칠어진 뒤죠. 평소 위가 편한 사람은 뭐 이 차이를 맛이 확실히 좀 별로네 라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쓰림이 잦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쓰고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커피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불편감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죠.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꽤 불편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있어서 내용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건데, 뭐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식물 역류가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역류 증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게 카페인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피 자체보다 그 커피의 산미, 마시는 시간대 또 함께 먹는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이어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 박사인 박진호 원장님께서 현재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의 비율을 연구해서 한의학 박사가 본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박 원장님은 2014년 김영석 교수님 왼쪽 무릎 통증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이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꿈과 희망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석 교수님은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김영석 교수님은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의종이 되려고 하다가 좀 더 폭넓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셨지만 교회 수양회도 많이 인도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전하고 6.25 때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는 광안리에 광안교회를 세워서 30여 명 데리고 함께 말씀 전하며 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30년 동안 통합측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셨는데 광안리 지역 가면 가장 큰 교회로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모든 철학 강연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유일한 피난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씀합니다. 환난과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의 품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이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하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짧게 지나는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 것은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탄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스 첸 목사님이 Crazy Love,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가 아니면 미직지근한 마지못한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18가지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0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기부하는 일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지 내가 힘들어 오를 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 아닌가. 셋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넷째로 감동은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 들을 때 때때로 감동은 받는데 그대로 살지 않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잊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혼자서만 교회 왔다 갔다 가고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산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나와서 적당히 죄와 타협해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천국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정신 잃고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 열 번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다. 직장을 다니는데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직장에서 매일 저녁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나아졌죠. 옛날에는 헐핏하면 오늘 저녁 회식이다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술이 만취되게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울려 살려니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몇 년을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셨던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 불안해하며 거짓 만족이 있을 것을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을 멈춘 탓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91편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식음을 좀 펴고 기도하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7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래도 말 못할 깊은 고민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 내 동생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염려 것이 걱정한다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만 더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매일 내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에 들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전에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들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6일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몸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여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진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만 심정지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종플루 가다가 와서 그 아이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광기 집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 복도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아들이 그냥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하루 만에 투바닥 세상을 떠나니까 그 고통, 아픔,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종플루인 걸 알아서 타미플루만 딱 먹었어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터인데 스튜디오에 가서 앞으로 우리 아들 이제 활동할 때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환하게 우는 그 사진 그 마지막 생단의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참 잘생겼죠.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 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망연자실했습니다. 날마다 부부가 웁니다.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생각 떠나고 부모님 너무 슬프니까 이 아이는 숙모가 와서 너 절대 엄마 앞에 울면 안 돼. 엄마 아빠 너무 마음이 아프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입을 뒤집어서 울고 나와서 태어나기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 사망보험금이 왔습니다. 그걸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또 울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그때 월드비전 NGO에 활동하고 계신 정혜리 권사님이 거기다 기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망 난 보험금 전액을 올드비전에

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월드비전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그 다음에 1월달에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규모 7.0, 31만 6천 명이 죽고 150만 명이 다친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거기 가보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들이 너무나 많고 길거리에서 배고파서 울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를 꼭 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그 버린 아들을 돌보며 석유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T에 가서 봉사한 것이 계기가 돼서 매년 모금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데 그 다음에 가서도 저들이 무너진 학교를 크게 지어주고 저것이 새로 지어준 학교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은 IT로 건너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있는 티셔츠에는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 그 사진이 또 찍혀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에 감사한 것은요 IT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3년 후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 준서인데 할렐루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하혈을 얼마나 했는지 피가 문치 않아가지고 어머니까지 죽지 않는가 했는데 다행히 피가 문쳐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주님 부르실 텐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 호흡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0: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 감사보다도 불평하기가 쉽고 불평에 익숙해져 있어요. 열 가지를 다 받았어도 한 가지를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보다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이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야 보여진다고요. 이 찾아야 아 그렇지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과 신앙에 깊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영혼을 들어올리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니까 쉬워진단 말이에요. 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를 타면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을 마음을 보시고 내 왕조를 내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 힘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감사할 일인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그 축복이 결국은 불평하는 관계 가운데 다 쏟아져 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와 불평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인지 내가 불평할 것인지. 다윗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곤고한 삶, 괴로운 삶,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심령에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외부 환경 조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연구에서 매일 감사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하는 이 습관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단 몇 주 만에 참여자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계속 감사할 일을 기록한 거, 하루에 세 가지씩 이렇게 계속 감사를 찾다 보니까, 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만족도의 행복이 높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내 마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감사 대신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물밀듯이 그것이 밀려들어온, 감당할 수 없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내 마음의 원망, 불평, 근심 이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웃음 있는 나라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매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육체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감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감사는 몸과 영혼 전체를 살리는 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예?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이런,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 기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걱정, 불안, 스트레스, 번민에 빠져 있으면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예?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염려,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 신앙적 면역 주사가 바로 감사야. 감사. 감사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니까. 네. 감사는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가 사라지고 몸 안에 쌓인 이 긴장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심리 치료제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계속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는 이 수면을 깊게 키운다는 거예요. 깊게 하는 감사한 사람 밤에도 평안해. 감사하면서 잠을 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사랑하시구나. 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지. 네. 여러분, 참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정말 우울증이 사라져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양질의 수면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혈압과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해 보세요. 계속 열받아 봐요.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정말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이 되는 이 박동수가, 예?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겨지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만사가 자꾸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심령의 상태도 육체도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육이 다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정말 여러분의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강을 이루려면 서로를 향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태도로 서로 대하고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감사는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가 깨진다니까. 그럴 때 서로가 냉랭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삭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또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네? 이게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을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성도들,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 비 오는데도 파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성가대 뭐 모든 예배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황금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바로 전문 지식은 15%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인간관계가 85%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관계. 감사는 기술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된 사람들 보세요.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 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직장에서 서로 감사해 보세요.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존 코트만이라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요소를 4대 파괴자라고 불렀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비판이라는 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져요. 또 경멸, 또 변명, 회피 결국은 이런 것들은 관계를 다 깨트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답은 감사다. 감사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비판 대신에 한번 감사해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경멸할 대신에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 감사를 찾다 보면 냉랭한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해독제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서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은혜교회가 예? 지금까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참 사역을 이루올 때 만일 서로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정말 감사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바로 먼저 그 감사를 심는 자에게 그 행복의 메아리가 감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까?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헌금합니까? 뭐하러 열심히 봉사합니까? 바로 나의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나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을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꾸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이 훈련 하셔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예.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작은 일에도. 예? 이렇게 물 한 잔 탁 마신.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물을 착 마셨는데 이 창자로 꼭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도 이렇게 소화되게 해주셔서 감사.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동탄 시온교회 갔더니 그 교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걸 그냥 사방에다 써놓았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참 좋은 표현이요.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자고요. 아주 감사하기로 작정하자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감사함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야외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야외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가끔씩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혼잡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야외 예배 나오면은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와서 내가 사진을 몇 장 찍고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딱 오니까 우리 집 끝에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집 끝에 예, 땅도 제법 이거 한 반은 될 거예요. 크기 크니까 뒤뜰에 가서 보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앞부분에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자꾸 줄어드는데 오리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놈은 암놈이고 저놈은 숭놈이고 여러분들은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예, 저는 많이 키워봤으니까 보면 대부분 알죠. 암놈은 좀 적고 숭놈은 좀 크고 그리고 이게 그 암놈이 많으면은 암놈 머리 위에 여기 털이 많이 안 빠졌는데 암놈 머리에 털 많이 빠진 거는 숭놈이 많고 암놈이 적으면 그래. 예, 그렇게 이제 자연 조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쳐박으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암놈은. 그리고 아까 그 12마리 그 새끼들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여기서 12마리씩 많이 키우면 대단한 거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한 개 또는 이틀에 한 개 놓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길게 생각해서 이틀에 하나 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놓은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놓고 그것도 이거 너무 차운데 이래 있으면 이게 속에서 알이 죽는다고 생명이. 그래 어떤 데 따뜻한 틀을 골라갖고 안식처를 만들어가 알을 맨날 거기 가서 놓고 또 거기 놓을 때 마중 숭놈이 가가 지키고 여 보니까 두더지도 있던데 두더지가 잡아간다고 알도 잡아가고 새끼도 놓으면 금방금방 잡아가고 하는데 12마리 그 정도 키우려고 하면은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이제 암놈들이 관수를 하고 그래 두 놈은 따로 있더라고. 또 그거는 그 옆에 또 큰 놈 있는데 그거 어민 것 같아. 두 상인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유튜브 나오는 거지 하고 내가 조금 봤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 그러면서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참 다 맞추고서 얘기를 해요. 알을 어떻게 놓고 달기를 어떻게 키우고 음식을 뭘 먹고 어떻게 하면서 그 속에 자연의 진리 속에서 돈 버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신앙생활에 크게 위로를 받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활에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큰 놈들 저 놈들 크게 가함 지르는 거 저것도 숭놈이 한 놈이 더 있어 저거. 새 놈이라 그랬긴 해. 지 앞놈한테 지금은 이제 개 조금 그지가 알을 놓고 새끼를 키우는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덜한데 이제 자기들이 알을 놓고 또 알을 모아갖고 새끼 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쑥놈이 가까이 오면 목을 이리 빼갖고 쫓아버리는 게 이거는 내 아내라고 가까이 못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에 오면 이런 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영 재밌잖아. 설교하면 잠 잘 텐데 눈에 보이는 자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처음에 이게 요단 강에 오신 거요. 뭐 어디 뭐 처음부터 설교하러 가고 병 고치러 간 게 아니고 요단 강에 오셨다고. 강에 와서 예수와 믿는 사람 같으면 목욕했겠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그 장면이에요 지금. 강에 오신 거요. 우리 강을 통해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야외 예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5: 아멘.
4: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좀 좀 불편하거나 힘들면 야외 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딱딱한 사각 박스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예. 열심히 안 설교 열심히 안 들어도 되고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는데 이 요 장면 오늘 3절 이 장면을 창세기 장면이라고 딱 이렇게 오버를 딱 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건하고 지금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뒤에서 고린도전서 쭉 넘어가면 설명을 쭉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물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자연에 오셔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물속에 잠그시고 우리의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에 가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구분하시고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모두 사하시고 죽음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올라오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신다. 올라오실다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coming up이요. coming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요거 장면을 잘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돼요. 창조의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면 생각상 오브레 봐서요. 창조의 사건과 같은데 물속에 들어가셨어. coming up. 그래서 coming이라고 할 때 ing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ing. 그래서 설교 제목에 ing 진행형을 써놓은 건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ing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배운 건데 전에도 부활절을 했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coming up 하는 이 ing형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성경의 영적인 진리요. 우리가 지금도 부활을 하는 거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지금도 나오는 거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영적인 진리인 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지금도 예수님 들어가셨다가 coming up 하고 계신 거요. 지금 찰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물속에 다 완전히 들어갔다가 coming up 하는 거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우리의 삶들 한 주간의 삶들을 물속에 잠그고 지금 coming up 하는 거예요. coming up. 예수님께서 coming up 하듯이 우리의 삶을 주의를 통해서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도 오기 싫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물속에 잠겨가 있는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아, 저 사람을 내가 교회 데리고 와서 커밍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게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왜 목사가 있어지고 선교사들이 왜 있어지냐고요. 요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겼다가 어둠의 권세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재현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와갖고 지금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깨달으면 그거 참 골치 아프지. 근데 교회 와가 앉아있어도 커밍업을 못하고 있으면 이건 골치 아픈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커밍업을 했어요. 근데 커밍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오프닝. 이것도 ING가 붙은 거예요. 오프닝. 뭐가 오프닝 됐어요? 하늘.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데 어떤 한국 성경은 하늘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도 어떤 건 하늘이 단수를 썼고, 어떤 것을 복수를 썼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은 어떤 거요? 복수예요. Heavens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할 때 그렇게 했는데, 복수로 안 한 거는 번역 잘못한 게야. 이해되셨죠? 혹시 보시고 성경 보고 하늘, 오늘 성경에 하늘이 열리고 이래 돼 있으면 이거는 성경 번역 잘못한 거야. 하늘 문들이 열리고요. 하늘들이 열리고요. 하늘들이. 창세기하고 비춘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들이. 복수잖아요. 하늘이 자꾸 있어. 사도 요한이 보면 삼청천을 봤어. 하늘들이 삼청천이 있는지 오청천인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 하늘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들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커밍업 하는 거예요. 물에 찰랑찰랑한데 커밍업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는데 보았는데 뭐예요? 하늘들이 열리고. 그래서 어떤 한국 성경은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갈라짐이라는 말이 하늘들이 있으니까 촥촥촥촥촥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축복받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잠기고 우리의 모습이 잠기고 제가 잠기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올라올 때라고 해서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커밍이 ING가 붙어서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오프닝. 헤븐즈가 하늘들이 쫙 갈라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적 해석을 해서 하늘들이 갈라진가라고 성경했고, 원래의 뜻은 하늘들이 열리고 있다.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ING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절차들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배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 물에서 커밍업 하시고 오프닝 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coming up 그 다음에 뭐예요? opening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엄숙함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배의 엄숙함을 알지를 못해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딴짓 하면서. 왜? 이 창조의 질서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coming up, opening,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내려오는 거예요. descending하고 descending. 이해되셨죠? 찰나를 딱 보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뭐예요. ING형이에요. 자, coming up, opening, descending.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비둘기같이,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그래서 교회들 가면 침례탕에 있는 침례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침례탕 위에 비둘기 쫙 그려놨잖아요. 아,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그려놓고요. 뭐 별다른 의미 없이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리는 거예요. 꼭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둘기 같이. 에즈 도브예요, 에즈 도브. 비둘기 같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그거는 뭐 미술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나중에 논쟁하기로 하고, 비둘기 같이, 에즈 도브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독했던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역사적 상황은 광야 40년을

0: 이세들에게 다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갱신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대부분인데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저희 선조들 같이 망하지 않고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은혜의 회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행하신 큰 시험과 표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말씀이 나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고, 모든 깨달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는 애굽에서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딸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다 홍해에 던져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떡이나 포도주가 없어도 살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형통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말하고 계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으니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광야는요 메마른 거였어요.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수 없고, 낮에는 찌는 듯한 태양의 열기에 더워서 짐승조차 살수 없는 그러한 광야였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로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길쌈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과 신도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 대적들을 훈련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4절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더욱 이 일은 감춰진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이 분명히 목도했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지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만드냐? 우리를 애굽에 버려 그냥 두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죽게 만드냐? 신강에서 또 예, 불평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 떠서 떡과 고기를 배물리 먹었는데 이 강하에 불러내서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하고

0: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니비듬에서도 무슨 일로 불평했어요? 물 때문에 불평하죠?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를 당신이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결정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왜 불평 원망했습니까? 열두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신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는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세요. 이러한 이적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감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노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인데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지를 내려 먹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겠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보는 눈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귀에서 들었는데도 소리를 듣는 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듣지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것을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예배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요, 맨날 불평, 불만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다멸망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계획과 역사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열심도 몰랐던 거예요. 단지 눈앞에 전개되는 그 환경과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시인은 존귀한 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섭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형통의 열쇠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상태를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통을 싫어한다면 그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죠. 만사가 불통하면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삶의 의미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께 되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므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들은 모두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행복도 건강도 장수하는 것도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통께 되는 비결이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길 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복만 받아도 좋은데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행하는 길이 형통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는 일이 형통하여. 오늘 본문 9장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 자손이 형통해요.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더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또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또 집안이 가문이 형통해요. 욥기서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범사가 형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통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저는 성경에서 형통케 되는 비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다 지켜 행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칼, 네 개의 칼, 형통, 그렇게 하면 돼요. 사칼, 번창하고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다윗왕의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분이죠.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는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와 용기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신앙의 간증의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영국의 계몽주의 선구자였던 존 노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다니죠.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새벽기도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으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남유다와 10대 왕 으시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으시아 왕을 통해서 나라를 축복하셔서 영토도 확장되게 만들고 무역과 목축과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또 군사정책도 잘 정비해서 강도 기대하고 주변 나라에 조공도 받고 애국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만들어요. 근데 형통하게 되자 그만 으시아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공을 한 뒤에 축복받는 뒤에는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해요.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벨공에서 지내다가 68세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열왕의 무덤에 묻지도 못하고 근처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명예, 권세,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수아 사람 빌다시 와서 욥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쉬지도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인정받으면 형통하게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시 복하게 하시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다시 높여주시고 창대하고 다시 한번 번창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컨미션 히스교의 자리로 이전 결정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합심으로 기도하니까요. 어떤 교만한 사람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방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형통하게 만들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번영의 시작이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번영을 끝내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건강과 축복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무교절, 맥춘절, 수장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일손을 놓고 가족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멀고 위험한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형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르바, 그런데 즉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더 번창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노년을 편안히 살도록 재물의 축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을 가르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열심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예배도 봉사도 열심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토리 박사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은가 새벽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는 교회에 큰 찬양을 드린다. 이것은 교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아주 건강해가지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딱 보면은 한 10년에서 20년이 더 젊어 보이는 아주 정정한 장로님이 계세요. 또 자녀들도 다 잘 되었고 재물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영적 축복을 받아 얼굴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그러다 장로님께서 건강의 복은 끊임없는 봉사 때문에 받았고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김에서 받을 수가 있었고 물질의 복은 주의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을 수가 있었고 영적인 복은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공평과 의리를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5절부터 16절에 레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레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김 왕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경고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김 왕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 때 잘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경고를 해서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김 왕에게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고 왕의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김의 아버지 선한 왕으로 명성 높은 요시아 왕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했던 거예요. 또한 요시아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아 왕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형통하는 역사를 베풀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정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롭게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강철한 카네기는요 사업을 통해서 크게 축복을 받고 재물도 얻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한 경영자 모임에서 그의 사업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공평하게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는 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치가로 불법, 탈법, 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총을 쓰는 사람은 총에 망하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어요. 뇌물 쓰는 사람은 뇌물로 망하게 될 거예요. 심연대로 거두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부여는 의로운 가운데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3대 원칙은요. 주로 사랑과 용서와 섬김. 겸손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우애의 사랑입니다. 믿음에 출발하여 절제와 인내를 거쳐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이르는 균형적인 그러한 잡힌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죠. 상대를 자신의 기준대로 변화시키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중요해요. 존중과 배려를 내야만 합니다. 감정을 앞서기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사랑에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의 용서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툼과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서 선한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섬김은 뭡니까? 바로 겸손과 섬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 나다져 섬기는 자세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어의 섬김이에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는 1,2,3법칙을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창조적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해요. 남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신발이 닳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을 지탱해왔던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형통의 길인지입니다.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풍랑을 뚫고 나가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눈앞의 이익보다 언약의 말씀, 원칙을 먼저 지킬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바로 되고 경제도 바로 돼야 나라가 바로 되고 선진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선진국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영적 무지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생활 속에 가득한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아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매순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없어도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손이나 나의 능력이 나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계산으로 형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오늘부터 며칠간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안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겠고요. 중국 시간으로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날짜는 현지 시각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두 정상.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이뤄진 이후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자,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대만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 무역 전쟁 등 그야말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백악관의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시 주석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1기 집권 때 2017년 11월이었으니까 이후로 8년 6개월 만의 일이네요. 네, 시간별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14일, 15일 이틀간 최소 6차례에 걸쳐서 공식 일정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일단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서 14일에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같은 날 두 정상은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 공원을 둘러보고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중국을 떠나기 전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14일, 15일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을 촘촘히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된 이번 회담이죠. 최대 안보 현안인 이란 전쟁이 아무래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의 종전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는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에 대한 중국의 재정 지원과 무기 수출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네, 대만 문제 역시 주요 의제겠죠. 어쩌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보일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일단 미 정부 당국자는 사정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중동 전쟁 중재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렸듯 미국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은 정부 당국자는 얘기합니다. 기존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겠다. 다만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무역 문제도 역시 양국의 관심사인데요. 현재 약간의 무역 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안정적인 교역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듯 보입니다. 보잉 항공기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대두 같은 농산물, 대중국 수출 확대, 이런 무역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어야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시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전제 아래 미국의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까. 이 대신 미국으로부터는 대중수출 통제 완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결국 양국 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조금 갖고 양보하면서 안정적인 교역 유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극적인 합의나 중대한 양자협정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팽팽하죠. 그런 만큼 이 대신에 투자나 무역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글로벌 투자 업체의 최고 경영자는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시장 분석에 강점을 가진 기관의 총수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이 희토류 비축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제한 완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전제하면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 그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 희토류와 ASML 노광 장비를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기존 선도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미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최근에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업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 데이터 센터 투자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역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최근 반도체주는 뭐 한국도 물론이고요. 여기서도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급등세를 이어왔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에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대 수준의 25거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떨어지겠지? 그러면 사야지 라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한 달 내내 손도 못 댔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수정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라고까지 맹비난하면서 미군이 극비 중에 극비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당도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잠수함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만 해당 잠수함의 명칭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미국 핵 잠수함의 위치는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그런데 제6함대가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핵 잠수함 위치를 이렇게 공개하는 데는 네,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다가 그야말로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언제든 아주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압박인 것입니다. 한편 전쟁 장기화가 결코 이란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란 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업시설 타격과 항구 봉쇄, 또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겹치면서 이란 경제 전반은 충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역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로 정보기술업계, IT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와 관련한 실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쟁으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2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월 25일 한 이란 구직 플랫폼에는 하루 동안만 31만 8천 건의 이력서가 접수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원자재 생산 산업 시설과 핵심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의 대일한 항만 봉쇄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됩니다. 또 전쟁 이전부터 이란 경제는 사실 오랜 제재, 부패, 정책 실패, 뭐 통화 가치 급락,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어지고 인터넷이 차단되고 항만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네, 기업들의 부담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런 가운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근에 가능한 한 해고를 자제하라라고 기업들에게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지난 3월에 급등하는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도 6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서 결국 해고를 가속화하고 말았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상당수 기업이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의 추가 구조조정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미 행정부는 네, 대이란 압박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란 경제가 실패하길 바란다. 그래야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후보들이 꽤 많네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부국인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계획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뉴스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개입에 힘입어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은 2018년 이후 최고치인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석유 산업을 재가동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죠. 미국 석유 회사인 코로코 필립스와 엑선 모빌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산을 국유화하자 2007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바로 미국 에너지 회사 경영진과 회담을 갖고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촉구하며 성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과연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과 베네수엘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그래서 결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캐나다, 큐바, 파나마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고요. 현재는 베네수엘라로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실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승객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거주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5: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LA 추골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주 한국일보 통해서도 후속 기사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디우스호 이미 하선을 다 마쳤고 고국으로 돌아간 승객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6주에서 길면 8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5주, 뭐 6주 안에 증상이 나타날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 앞바다에 있던 크루즈선 혼디우스호가 어제 마지막 승객인 호주인 4명, 또 호주 거주 영국인, 그리고 뉴질랜드인 1명 등 모두 6명을 하선시켰습니다. 이들은 당초 호주행 항공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은요, 네덜란드로 행성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또 승무원 19명과 의료진 3명도 하선해서 별도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 이틀간 20여 개국 조신 122명이 하선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배는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진 후 각국이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떠돌다가 출항한 지 40일 만에 이렇게 승객 하선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 발표 이후 두 명이 더 늘어서 총 7명이 됐다라고 WHO는 밝혔는데요. 어제 프랑스로

0: 해당 크루즈선 승객 가운데 일부가 캘리포니아 주내 거주자로 확인됐고 현재 모두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은 지난 주말 선박에서 긴급 이송돼 연방격리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다른 한 명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인데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에 하선한 상태고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관찰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세크라멘토 카운티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선에 직접 탑승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국제선 항공편에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자택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자택 격리 중인 두 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코로나19처럼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타바이러스는 뭐 많이 지금 보도를 해드려서 아시겠죠.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더욱 긴장하는 것입니다. 네, UC 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가 오는 19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두는 첫 결실이 됩니다. 네, 첫 졸업생이라는 영예를 안는 3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인 김소영 씨, 일리스 김은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향찰과 같은 고대 표기법까지 배우고 고전 문학 등 한국 문화를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는 버클리대 한국학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졸업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인 조앤 문 씨는 윤동주의 시류에 공부하고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분단의 역사 등을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역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UC 버클리가 한국 학과까지 개설하게 된다는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미국 내 대학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기도 일제 강점기였던 1943년으로 올라갑니다. 네, 당시 동아시아 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서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최봉윤 선생이 씨앗을 뿌린 한국어 수업,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간 500여 명이 수강하는 아주 인기 있는 강좌가 됐습니다. 네, 이런 역사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UC 버클리는 지난 2023년에는 최봉윤 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1: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였던 지난 4월에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10만 건을 약 8만 건이나 밑도는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은 주택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힙니다만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현재 집값 부담이 수요를 억누르면서 거래 회복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평균 6.33%로 전달에 6.18%보다 또 상승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직전만 해도 6%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판매 가격은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또 주택 판매 재고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의 재고는 147만 채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재고는 현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4.4개월치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는 재고 수준은 6개월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 크게 못 미치는 재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

0: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가장 약한 상태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게 약하다. 나는 가장 약한 상태라고 부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들이 보낸 쓰레기 같은 답변을 나는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내가 그걸 읽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 라면서 나는 현재로서는 휴전이 가장 약한 것중 하나라고 말하겠다. 현재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7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휴전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행동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엉덩 운동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하나.

0: 류마티스 관절염,
1: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5-3304 385-3304.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8: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스 전기 입구,
7: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8: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스 전기에서 만나보세요.
7: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9: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인데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 13분쯤 주황산 주봉 인근에서 실종아동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이죠.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아서 그 절에 들렀던 초등학생은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오겠다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셀폰까지 맡기고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돌아올 시간이 훨씬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일 오후부터 수색에 돌입해서 사흘째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탐지견도 투입하고요.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살아만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수색대가 주봉 뒤편 일대에서 이 초등학생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발견하고 주변에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 결국 변사자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행 중에 실족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구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었던 듯 했습니다. 실종 당시에 그 삼성 라이온즈 티셔츠와 모자까지 쓰고 있었던 이 남학생.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야구장을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미나 발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30대 회사원이 행사 연기를 목적으로 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던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허위 신고를 합니다. 결국 잡혔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광주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결국 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담양군 B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고요. 당시 A씨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40여 명이 무려 3시간 넘게 호텔 안팎을 샅샅이 수색을 하고 또 출입 통제, 대피 조치까지 진행했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없었죠. 허위 신고였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듯 공권력이 대거 투입이 됩니다. 또 이 호텔의 투숙객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숙박비 918만 9천 원을 환불하는 등의 영업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이유, 바로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학술 세미나 발표를 이 A씨가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행사 치를 자신은 없고 행사 자체를 연기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범행 동기 등에 비춰서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도 역시 힘듭니다.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던 약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합격한 약 100명 가운데 50명이 지난 11일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에어는 불과 며칠 전에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 이런 통보를 보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진에어는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경려금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 항공편 왕복 176편을 대폭 줄이기도 했고요. 현재 한국 내 1위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부터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까지 항공사들이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입 직원들의 입사 연기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커피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니, 커피 머신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진정으로 커피를 즐긴다. 이 말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 그 과정을 다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즐긴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이 여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를 분석해봤더니 폐기물 트레이 있죠? 그리고 물이 머무는 그 부위에서 다양한 세균 군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구균 계열 미생물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커피 추출 직후에는 캡슐이 아주 뜨거워서 그냥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캡슐 내부에 그 커피 찌꺼기 수분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습한 환경은 역시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또 커피 향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눅눅하고 묵은 맛을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좋은 커피 머신, 좋은 커피콩 역시 위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용한 캡슐은 식은 즉시 제거하고 또 물받이, 캡슐 보관함 같은 분리 가능한 부품 자주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겠죠. 디스케일링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식초 아니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석회질 제거, 디스케일링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린 뒤에 물만 한 차례 더 추출해도 내부 세척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커피는 향이 중요하잖아요. 주방 세제까지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커피 내린 즉시 커피 찌꺼기 제거하고 물로 간단하게 헹궈서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시는 커피 콩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커피 기구까지 이 전 과정을 정말 즐기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즈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즈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즈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2: 1020.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케이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뜻밖의 품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서울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누리꾼은 단순한 관광보다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방앗간에는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방앗간 같은 소규모 공간까지 관광 코스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용 등교가 금지된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이 단속을 통해 대학생 7명을 적발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최대 3년의 정학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중앙아시아 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내무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 부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도권 대학가 인근에서 자가용 통학 단속을 실시해 학생 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지난 2017년부터 학생의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0: 차량 등하기를 금지한 것은 교통사고와 불평등 문제 때문입니다. 운전 미숙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개인 차량 등하교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타지키스탄에서는 자가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가용 등교가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영국 웨일스 의회인 세네드 선거에서 한인 2세 조슈아 김승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9일 공식 취임한 그는 영국 하원은 물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자치의회를 통틀어 영국 내 자치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한인 정치인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개표 당일 현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선 확정 45분 후에야 뒤늦게 나타난 그는 개표 날에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사실 당선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 교직에 몸담아온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카이필러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국 개혁당이 해당 지역구에서 약 2만 3천 표를 얻으며 웨일스 민족당과 함께 각각 3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 영국 개혁당의 한 석을 바로 김 의원이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조슈아 김 의원의 이번 당선은 지난 2018년 영국 지방의회에 한인이 처음 진출한 이후 불과 8년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 1999년 웨일스 의회가 창설된 이래 한인 출신 의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계 정치인이 희귀한 영국 정계에서 한인들의 이 같은 약재는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영국 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당 소속 권보라 의원이 최초의 3선고지에 오른 것을 포함해 총 5명의 한인 지방의원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에 힘입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과거 앨범 두 장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대표 앨범인 Thriller와 베스트 앨범 No.1는 빌보드 200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 순위 상승은 영화 마이클 개봉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추모 열기 덕분입니다. 드릴러는 지난주에 비해서 판매량이 36% 증가하며 7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이 넘버원스는 무려 65%의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며 10위권 밖에서 이번 주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넘버원스가 탑10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빌보드 200 11번째 탑10 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보드는 넘버원스의 상승으로 지난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은 1970년대 이래 솔로 가수로서는 10년마다 최소 한 개의 탑10 앨범을 배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솔로와 그룹을 통틀어 폴 매카트니, 롤링스톤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이 다섯 번째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대표단에 기술기업과 금융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의 CEO들도 기업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건립하기 위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중국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또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잉은 737 맥스 여객기 500대와 광동체 제트기 수십 대가 포함된 대규모 계약 협상을 중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2017년 이후 중국이 보잉에서 발주하는 최대 규모의 주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잉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중국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 수행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끝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현재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CEO는 이번 방중 수행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로 초청한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페스코 부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환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 부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러시아 방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다음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0: 네, 5월 12일 오늘은요, 세계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맞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탄생을 기리면서 1965년부터 제정된 오늘, 이 기념일은 전 세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 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의 경의를 표할 만하지요.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건강환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한 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세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네, 하지만 이들을 자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이번 주는요 마더스데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5월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집에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카네이션을 만들고 또 편지도 쓰곤 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2: 빈자리 마른 자리
1: 다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라고 이 어버이날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만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이 해준 것은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해드린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동화 가시고기 그에서 그 주인공 얘기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가시고기라는 말을 했다. 자식을 키우고 기르고 결국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가시고기라는 동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동화 가시고기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 은둔경이라는 그러한 경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은둔경,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경전입니다. 물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부모 은둔경이라고 한번 쳐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특히 용인 스님의 부모 은둔경이라는 이 독송은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경전을 풀어헤친 곡입니다. 이 부모 은둔경, 부모 은둔경에서는요 열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몸을 배워 지켜주신 부모님의 은혜, 두 번째,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를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그리고 네 번째,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여주신 은혜, 또 마른 자리에 누이시고 젖은 자리에 누우시는 큰 은혜, 여섯 번째는요 젖을 먹여서 기르신 은혜, 또 일곱 번째, 더러운 것은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 여덟 번째는 먼 길 떠난 자식 염려하시는 은혜, 아홉 번째는요 자식 이외 나쁜 일도 마다하시지 않는 은혜, 열 번째는요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 참 이제 생각해보면요 우리 기르시는 직접 겪은 부모님의 고통은 더욱더 많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또 참으시면서 부모님의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모 은둔경을 진짜 이해하려면 정말 우리가 한 70 할아버지가 돼서야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읽고 또 듣고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좋은 경전입니다. 자, 마더스데이 주간 여러분 아직 못 들어봤다면 유튜브에서 부모 은둔경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세일
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3: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골프
10: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6: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방문 전에 큰 틀에서 매듭 짓고 싶어했던 이란과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군사 대결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란과 휴전 협상과 관련해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이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이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역량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만 있으니 미국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더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주말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2: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1: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I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1: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3: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1: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 격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 기사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이 기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격추 사건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 추락한 미 공군 F-15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블랜치 장관 대행은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지난 3월 4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을 통한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에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 경량급 장수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있죠.
4: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아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핵무기급 우라늄을 고농축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경고했습니다. 레자이 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됐을 때 이란의 선택지 중 하나는 농도 90% 농축이며 의회에서 이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정전 협상이 공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며칠 새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현재 약 440kg의 60% 농도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도 90%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있을 만큼 고농축 물질입니다. 이란 대미 협상단을 이끈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우리 군은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재공격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 해군이 극비 중에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 군이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전례가 없는 위험한 일입니다. 와이텐입니다.
6: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건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you know, having to do,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6: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 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 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15: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6: 이제 걱정 그만.
17: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8: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9: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0: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7: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1: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2: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 유학사회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유학생, 교환방문, 언론인, F비자, J비자, I비자 이 소지자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심사는 연방규정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돼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때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도 연공 연계 취업 허가 프로그램 OPT나 60일 유예 기간 등을 통해 추가 체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딱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비자는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에서 8년 이상 소요되는 STEM 분야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업 도중 체류 연장을 위해 추가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인 불안뿐만이 아니라 행정비용 증가 문제까지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시스템 악용과 장기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학업 이행 여부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 내 유학생들은 학업 일정과 비자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학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약 25%는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약 20%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 패턴을 조정한 경험이 있고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근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상당수 미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60%는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도 미국은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위험 증가와 보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 인터인슈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2% 인상하는 방안을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6.9%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전기료와 잇따른 산불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요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캘리포니아 독립감시기구 리틀 후보 위원회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미치는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 가정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기후 목표 훼손을 막기 위해 10여 개 이상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한타바이러스 소식입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중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쉽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와 사태가 비슷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인들 뭐 이렇게 격리하고 있으면 전파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비됐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 보건당국자들이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 간에 전파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승객들 일부에서 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민이 그랬고요. 프랑스 국민도 대한에서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집에 돌아가고 격리시설에서 확인해보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도 서서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기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한타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탑승객이며 나머지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행 항공편에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세크라멘토 주민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주민, 이 사람 간 전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국이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4명 모두 양성 반응은 나왔지만 한타바이러스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실험실 검사로 확진됐고 2건은 의심사례입니다. 그리고 한타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망자는 모두 3명에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크루즈 승객 18명 가운데 16명은 네브라스카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최소 1명은 약한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2명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교 생물격리시설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1명이 한타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며 그때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대중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파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니콜 라이오빈 박사는 한타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쉽게 전파되진 않는다며 의료진이 전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감염 후 호흡기 증상, 이 한타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38%에 달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서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제2의 팬데믹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보건 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이가 있다, 대중적인 위험도는 낮다라고 분석합니다. 우선 잠복기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상 2주 정도지만 한타바이러스는 최대 한 달 넘은 42일에 달해서 노출 의심 시 훨씬 긴 관찰이 필요합니다. 전염 방식에서도 두 바이러스는 차이를 보이는데 공기 중 전파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한타바이러스는 사람 간 긴밀한 접촉이 있어야만 전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건 이전의 사례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이었던 무증상 감염 여부가 한타바이러스의 경우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 차이점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치명률은 최대 40%에 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만큼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료적 데이터 충분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0: 보건당국은 과도한 공포보다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국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과했던 일부 세금 벌금과 관련한 환불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 아니며 환불을 원하는 납세자는 7월 10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환불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환급 대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상당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벌금을 냈을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킴 하원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김 의원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 타이거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 사무실은 해당 법안이 중국 당국을 향한 경고적 성격의 법안인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 그리고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타이거. 네. 타이거 팀. UC 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입니다. 첫 졸업생인 김소영, 미국명 일리스 김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접근하는 한국학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졸업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졸업생 조앤 문 씨는 윤동주 씨를 공부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분단의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한국의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UC 버클리의 첫 한국어 수업은 당시 동양어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 개설했습니다. 이 선생은 미국 최초 한국어 대학 교재도 직접 집필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 오는 6월 4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6월 4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는 최고 기량의 골퍼들이 참가해 그린 자켓을 놓고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로 한인사회 마스터스라고 불리고 있죠. 그동안 케빈나, 제프리강, 펄신 이런 한인 골프스타들을 배출해왔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는 물론 프로까지 참가하는 명실상부 미주 한인사회 최고 골프 대회로 참가하는 수준만으로도 일단 뭐 골프 좀 치는구나 이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입니다. PGA 대회 선수로 활동하지 않는 한 티칭 프로도 참가할 수 있으며 골프스쿨 재학생, 중고등학교, 대학교 골프 선수들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참가 부분은 일반부, 여자부 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부분별 우승자들에게는 백상 트로피 그리고 부상으로는 항공권이 수여됩니다. 부분별 준우승자 장타상, 근접상도 트로피와 부상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인원상이 있는데요. 홀인원상은 유니그 프렌드 보험이 제공하는 현금 2만 달러가 상금으로 제공됩니다. 백상배 미주오픈은 규칙과 전통에 따라 USGA 룰과 로컬 룰이 엄격히 적용되며 여자부의 경우 USGA 공인 핸디캡을 적용한 네트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상품과 경품을 대폭 늘려 전 참가자들에게 골프용품 그리고 후원업체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경품과 한국 왕복 항공권 등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미주 오픈 골프대회, 이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대회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1: 가수 데이비드 버크가 14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오늘 법정상태 컨퍼런스에 출석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출신의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버크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으며 버크는 소녀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버크는 불법적인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자신의 음악 경력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온라인으로 전기톱과 시신 운반 가방 등을 주문해 시신을 훼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소녀의 유해는 사건 발생 수개월 뒤인 9월 할리우드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 방치된 버크 소유의 테슬라 전기차 앞쪽 트렁크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버크는 1급 살인과 아동 성학대, 시신 모독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증인 살해와 경제적 이득을 노린 살인 등 특별 가중 사유를 적용해 사형 구형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증거 검토를 위한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오늘 심리를 거쳐 오는 26일 본격적인 예비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에 그리던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첫 출근을 단 열흘 앞두고 있던 20대 가장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의 외딴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며 화재가 발생해 조종사였던 28살 남지 알슈르만과 그의 절친한 친구 테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교 시절 연인과 결혼해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알슈르만은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으며 최근 마침내 항공사 취업에 성공해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며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유족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채 떠난 젊은 조종사의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아동성착 취물을 유포해온 용의자 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년간 대대적으로 전개한 작전을 통해 아동성착 취물을 온라인에 공유한 혐의로 42명을 체포하고 관련 용의자 500여 명이 신원을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이들 중에는 아동심리학자와 의사, 전직 법집행기관 직원과 쪽, 정부교도소 IT 직원, 그리고 병원 기술 책임자 등 이른바 사회적 신뢰가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걸려있던 성폭행 수배범을 검거하는 등 추가 성과를 거뒀으며 국토안보부와 아동범죄대응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수백 명이 10대들이 모인 가운데 산책하던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부인과 함께 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사업가 샘 엘사이드 씨는 갑자기 날아온 유리병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엘사이드 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서자 뒤에서 괴한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곧이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10대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쓰러진 그를 발로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 자전거를 탄 10대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 장면을 지켜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엘사이드 씨는 코와 얼굴 등에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체포된 10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며 경찰이 10대들의 무분별한 집합을 해산시키는 등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전기 자전거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로 다음 날 발생해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0달러 이상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4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주택이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안의 귀중품들을 챙겨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라바사스 인근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짧은 추격을 벌인 끝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3명을 포함해 공범 등 총 4명이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물건과 범행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으며 이들을 주거침입 및 공모 혐의로 구속하고 각각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추가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절도범들이 주로 하이킹 코스나 골프장에 인접한 비어있는 집을 노리는 만큼 외출 시 조명이나 TV를 켜두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가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의 대형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에 달하는 약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킴벌리 클라크 물류 창고는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내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오후마다 연기가 주택가로 유입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집을 떠나 호텔 등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해당 창고에서 일하던 29세 남성 샤멜 압둘카림이 임금 불만 등을 이유로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밝혀졌는데 이 불로 무려 5억 달러 상당의 종이 제품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재 방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시 당국과 창고 측이 철거 및 정화 작업의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주민들은 시 정부를 상대로 창고 재건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보도국에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종합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보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7: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7: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6: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9: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0: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1: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2: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시즌이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1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남무호 피격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자제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1: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남우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3: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강의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3: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1: 이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4: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하루 만에 중원과 호남을 돌며 공천자 새 규합 속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선거 승리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무소속 출마자들의 약진을 제지하려는 듯 내부 단합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5: 선대위를 구축한 민주당은 권역별 선거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강원에 이어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반헌법, 반민주세력 심판의 기치 삼아 지난 2022년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내준 과거를 설욕하자며 후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6: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명의 실패자도 없이 모두 다 승리해야 한다는
5: 낮은 자세는 물론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며 민주당이란 조직의 힘과 가치를 신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도 이 말을 반복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됐지만 최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7: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돋보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5: 남우호 타격 대응차 여의도에 남은 원내 지도부는 대야 공세에 집중하며 선거전 화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체성을 윤 어게인으로 압축하며 내란 세력 심판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8: 윤석열을 등에 업고 지역을 망친 지방 권력을 교체할 차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위대한 국민께서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5: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의 극우 이미지를 재부각해 외연 확장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9: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전국을 한 바퀴 훑으며 진영을 확실히 정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싹쓸이도 가능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초반과 달리 뒤집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도부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분위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선거 지원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내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10: 연이틀 부산과 대구, 울산을 훑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과 국민의힘에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1: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0: 중원 공략을 마친 장 대표는 곧이어 텃밭 경북으로 다시 내려가 사흘 연속 지지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시효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는데,
11: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0: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론 여전히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 결의대에 이어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12: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10: 주강덕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도 장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3: 전국적으로 아마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의 그 불만들에 대한 분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10: 정부 여당 실책에 지지율 호조 기세를 탄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주축이 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인데 잡음이 여전한 만큼 선대의 면면이나 향후 행보에 따라 또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9: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8: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9: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2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1: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1: 올림픽 골프니까.
2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엔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2: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7: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윈 리입니다.
2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한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인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집값 부담이 수요를 억누르면서 거래 회복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했던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를 농가 반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수입 소고기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이 저율 할당 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고 식량 물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하지만 핵심 지지층 소사육농가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단 계획은 연기됐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양귀비가 살았던 당나라 시대 보물인 천금여방에는 약재 처방 종류만 무려 6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책에는 감기에는 생강차와 꿀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소갈, 즉 당뇨에는 번데기가 좋다는 것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학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번창하였던 당나라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가 생겨나서 싸웁니다. 원래 큰 나라가 망하면 여러 나라가 생겨나죠. 5대 10국이 시대라고 50여 년 동안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하다가 송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송나라는 역사학계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불가사의한 나라로서 신혜암이 쓴 유명한 소설 수호지도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는 서기 960년부터 300년이 넘게 존재한 나라로서 방대한 관리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화약과 나침판이 발명되었고 철강 생산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그때 송나라는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대국이기도 합니다. 송나라도 북송과 남송으로 나누는데 17년간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이심할 여지 없이 퀸사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귀한 도시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베네치아 출신인 마르코 폴로의 눈에 비친 퀸사이 남송 때 수도였던 지금이 항저우는 지금도 여전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이학 연구를 하였는데 왕실에서 운영하는 의료 부서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학생들이 과거를 치루었으며 합격을 한다 해도 요즘 말로 1년 안에 50%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시술을 함으로써 아주 큰 의료적 성과를 거둡니다. 실험 대상이 되었던 상위 군인들은 불쌍하지만 그 당시에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는 중국의 사상은 모택동 주석 때와 같이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 다음으로 오는 원나라의 몽골과 칭키스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Sang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 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4: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아이들 들어가세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 해방 프로젝트에서 선박들 탈출 작전입니다. 중국 방문 전에 큰 틀에서 매듭 짓고 싶어하던 이란과 종전 협상이 좌초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군사 대결이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 상황에 대해서 어제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며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주말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16: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15: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6: A lot of people said, "Well."
9: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I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15: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17: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15: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4: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 격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란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4월 7일자 뉴욕타임즈 기자의 기사에 가장 분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4월 7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히 다룬 기사입니다. 또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 추락한 공군 F-15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F-15 전투기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린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빠르면 어쩌면 이번 주말 대대적인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을 통한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YTN입니다.
18: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 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 경량급 잠수함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있죠.
18: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4: 이란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임 레자이 의원은 핵무기급으로 우라늄을 고농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자 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제기됐을 때 이란의 선택지 중 하나는 농도 90%의 농축이며 의회에서 이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이 공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며칠 새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있을 만큼 고농축 물질입니다. 핵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란 대미협상단을 이끈 바게르 갈리바피 의회 의장도 우리 군은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모든 선택지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 대응에 깜짝 놀랄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공격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압박작전이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라고 뽑히는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너네와 이런 지척거리에 핵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어 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0: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9: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you know, having to do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20: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 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4: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2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2: We will fight for you.
2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푸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유학사회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유학생, 교환 방문, 언론인 비자 소지자 체류 기간을 딱 4년 혹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예산관리국 심사는 연방규정 시행 전의 단계로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신분 유지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돼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도 전공 연계 취업 허가 프로그램 OPT나 60일 유예기간 등을 통해 추가 체류 허용됩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한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이민서비스국에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학생들은 심리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증가 문제까지 이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시스템 악용과 장기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학업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카고대 공공문제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 4명 중 1명이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0%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 패턴을 조정한 경험이 있고 그 사례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60%는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들에게 좋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고 현재도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2% 인상하는 방안을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6.9% 인상안을 보험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료 급등의 원인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인 리카르도 라라에게 있다. 그리고 이 보험사들과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한타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처럼 팬데믹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도 4명이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그 크루즈선에 탑승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4명 모두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실험실 검사로 확인됐고 2건은 의심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크루즈 승객 18명 가운데 16명은 네브라스카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최소 1명은 약한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머리대 생물 격리 시설로 이송됐으며 이 중 한 명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대중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타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양상과는 크게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한타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쉽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며 의료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최대한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4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야생설치류의 이 소변이나 배설물, 침 등을 통해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안데스 바이러스, 이 한타 바이러스 가운데 안데스 바이러스는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으로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보건당국 뭐라 했습니까? 한타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0: 별명도 붙어 있을 만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뭐 케빈나 제프리강, 펄신 이런 골프 스타들도 다 백상배 출신들입니다. 참가 부부는 일반부, 시니어부, 여자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백상배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우승자들, 준우승자들 그리고 뭐 홀인원상도 있고요.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품 및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해 음주 및 약물운전 연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P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 모두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관련 교통사고 39건은 LAPD 전체 21개 경찰서 관할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 딱한 건, LA보다 한건더 많은 웨스트밸리 지역이었습니다. 타자나 지역에서 60대 한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올해 61세 한인 여성 박모 씨가 지난 6일 타자나 소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검시국은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의 자살 문제도 심각한 한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어제 폭탄 위협 신고로 수시간 동안 폐쇄됐다가 재개장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매직 마운틴을 겨냥한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되면서 대규모 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원 입구를 통제한 뒤 시설 전체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고 현장에는 장갑차를 포함한 다수의 순찰 차량, 소방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공원에 있던 직원들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이 개장 예정이었지만 어제 수색이 계속 진행되면서 식스 플랭 매직 마운틴 운영이 중단됐다가 오후 늦게 재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가수 데이비드 버크가 14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오늘 법정상태 컨퍼런스에 출석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출신의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버크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으며 버크는 소녀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버크는 불법적인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자신의 음악 경력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온라인으로 전기톱과 시신 운반 가방 등을 주문해 시신을 훼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소녀의 유해는 사건 발생 수개월 뒤인 9월, 할리우드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 방치된 버크 소유의 테슬라 전기차 앞쪽 트렁크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버크는 1급 살인과 아동 성학대, 시신 모독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증인 살해와 경제적 이득을 노린 살인 등 특별 가중 사유를 적용해 사형 구형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증거 검토를 위한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오늘 심리를 거쳐 오는 26일 본격적인 예비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에 그리던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첫 출근을 단 열흘 앞두고 있던 20대 가장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의 외딴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며 화재가 발생해 조종사였던 28살 남지 알슈르만과 그의 절친한 친구 테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교 시절 연인과 결혼해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알슈르만은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으며, 최근 마침내 항공사 취업에 성공해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며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유족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채 떠난 젊은 조종사의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아동

0: 성착취물을 유포해온 용의자 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년간 대대적으로 전개한 작전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공유한 혐의로 42명을 체포하고 관련 용의자 500여 명이 신원을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이들 중에는 아동 심리학자와 의사, 전직 법집행기관 직원과 쪽, 정부 교도소 IT 직원, 그리고 병원 기술 책임자 등 이른바 사회적 신뢰가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걸려있던 성폭행 수배범을 검거하는 등 추가 성과를 거뒀으며 국토안보부와 아동범죄대응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수백 명이 10대들이 모인 가운데 산책하던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부인과 함께 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사업가 샘 엘사이드 씨는 갑자기 날아온 유리병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엘사이드 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서자 뒤에서 괴한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곧이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10대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쓰러진 그를 발로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 자전거를 탄 10대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 장면을 지켜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엘사이드 씨는 코와 얼굴 등에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체포된 10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며 경찰이 10대들의 무분별한 집합을 해산시키는 등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전기 자전거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로 다음 날 발생해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0달러 이상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4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주택이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안의 귀중품들을 챙겨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라바사스 인근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짧은 추격을 벌인 끝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3명을 포함해 공범 등 총 4명이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물건과 범행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으며 이들을 주거침입 및 공모 혐의로 구속하고 각각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추가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절도범들이 주로 하이킹 코스나 골프장에 인접한 비어있는 집을 노리는 만큼 외출 시 조명이나 TV를 켜두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가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의 대형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에 달하는 약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킴벌리 클라크 물류창고는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내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오후마다 연기가 주택가로 유입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집을 떠나 호텔 등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해당 창고에서 일하던 29세 남성 샤멜 압둘 카림이 임금 불만 등을 이유로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밝혀졌는데 이 불로 무려 5억 달러 상당의 종이 제품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재 방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시 당국과 창고 측이 철거 및 정화 작업의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주민들은 시 정부를 상대로 창고 재건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보도국에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종합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전쟁에 따른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습한 미국의 불만을 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이란 강경 세력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점을 노려 경기장은 물론 호텔과 지하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 전날에 텍사스에서 미국과 이란 간 경기가 열릴 수 있어 테러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대테러 전문가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선임국장을 지냈던 자베드 알리 미시간대학교 부교수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내에서 자생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극단 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라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주 많은 경기가 열리지만 이를 보호할 현장 요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는 총 104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간 열립니다. 이 중 미국에서 78개 경기가 열립니다. 장소는 LA와 보스턴, 댈러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입니다. 안보 컨설팅 회사인 수판그룹의 연구 책임자 콜린 클라크는 경기장 안팎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며 무인기는 개인이나 테러 단체가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가장 취약한 요소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글렌데일의 지역 명소 아카풀코 레스토랑 기억나실 겁니다. 아카풀코 왠지 뭐 이렇게 오래된 느낌의 그런 노포 느낌도 살짝 나고 그런 멕시칸 식당이죠. 57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글렌데일 시 당국은 이 식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대형 세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아카풀코 측은 이번 마더스데이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의 아쉬움이 나오자 향후 두 달 정도 영업을 더 연장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0년 파사단에서 시작된 이 레스토랑 체인은 한때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운영사인 익스피리언스 레스토랑 그룹이 경영난으로 지점을 정리하면서 이제 롱비치 매장 단 한 곳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글렌데일의 정겨운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카풀코 레스토랑 자리에는 자동 세차 터널, 26석 규모의 진공 청소구역 등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차장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렌데일 시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미청구 수표 예치금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시 당국은 발행된 지 3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자금들을 시 계정으로 영구 귀속시키기 전에 대상자 명단을 지역신문에 2주 연속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고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시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글렌데일에서 뭔가 시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분들은 미리 웹사이트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5월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LA 시립도서관과 LA 도서관재단에 기부금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기부금은 오는 16일 LA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조이 페스티벌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커뮤니티 문화교육 참여 프로그램 등등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객실수 기준으로 LA 카운티 최대 호텔 순위에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 1위를 고수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2026년 객실수 기준으로 발표한 LA 카운티 50대 호텔 순위에 따르면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은 스윗룸 139개를 포함해 총 객실수 1,358개로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힐튼 LA 공항 호텔이 1,234개 객실로 2위, LA 공항 메리엇 호텔이 객실수 1,004개로 3위, 그리고 JW 메리엇 LA 라이브 리츠칼튼 호텔이 객실수 1,001개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진그룹이 소유한 윌셔 그랜드 센터 인터컨티넨탈 LA 다운타운 호텔은 객실수 889개로 5위에 랭크됐습니다. 재미시인협회의 5월 시인교실이 오는 29일 금요일 6시 박지웅 시인 초청 무료 줌 강연회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경계를 넘어 한국 시의 흐름과 미주 시인의 자리가 주제입니다. 박지웅 시인은 이번 강연을 통해 최근 한국 시단의 흐름을 젊은 시인들의 언어 감각과 변화하는 서정의 방식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현실과 환상, 자기 서사와 이미지의 새로운 결합 방식 등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는 29일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줌에 참여하려면 뭐 아이디랑 이런 거 필요하잖아. 네, 그렇죠. 재미시인 옆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LA와 가깝죠. 알케디아. 알케디아 뭐 쇼핑몰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경마장 있어서 거기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맛집도 많죠. 네. 이 알케디아 시장이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알려져서 연방정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일린 왕 알케디아 시장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상 미국 시민은 미리 신고하면 외국 정부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경우는 금지됩니다. 유죄 인정 합의 후 사퇴한 왕 시장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해 선전 활동을 벌이다 먼저 유죄를 인정한 한 남성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BI에 따르면 왕 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친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친중 게시물 외에도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서 좋은 티켓, 드림팀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공화당 진영에 훌륭한 인재가 많다며 참석자들에게 누가 제이디 벤스를 좋아하냐, 누가 마코 루비를 좋아하냐 라고 연달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드림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유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개솔린세 일시 중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개솔린세 중단에 대해서 훌륭한 생각이라며 우리는 일정 기간 연방 개솔린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개솔린 세금 중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솔린에 갤런당 18센트, 디젤에는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의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5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 휘발유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죠.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공화당원도 나에게 쿠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단지 한 방향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나는 중국으로 떠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언급은 그간의 공세적 태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이날 발언만 보면 미국과 쿠바를 둘러싼 갈등을 외교로 풀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끊이지 않는 텍사스 국경에서 또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라레도 차량계지 인근의 화물열차 화물칸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유니언 퍼시픽 철도 직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자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명의 희생자들 중 1명은 여성이고 나머지 5명은 남성으로 확인됐고 남성 희생자들 가운데 1명은 10대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온두라스 출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발견 당시 현장 온도는 화씨 105도에 달했다며 사인은 확인하고 있지만 여성 희생자는 고체온증으로 숨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라레도 경찰서는 해당 열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사건 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측도 사법당국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 25%죠. 4명 중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 24%는 만찬장 총격사건 조작됐다라고 믿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45%만 총격사건이 진짜라고 답했고 32%는 확실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총격 용의자 콜터머스 엘라는 지난달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만찬장 인근에서 총격사건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소피아 루비슨 뉴스가드 편집자는 정부와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에 퍼져 있는 미확인 정보를 믿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인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전해드립니다.
1: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3: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1: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5: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6: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7: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8: 유지승의 모닝 뉴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7: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8: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8: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7: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8: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맛있는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이 아픈 게 참 뼈저리죠. 네. 서부조 준결승에서 LA 레이커스가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110대 115로 패하면서 사전 전패로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2연패를 할 뭐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긴 해요. 그래도 110대 115 뭐 열심히 잘 싸웠다는데 참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젖잘싸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그래요. 네.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24득점, 그리고 호치무라 선수가 25득점, 그리고 어스틴 리버스가 2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결국 승패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LA 레이커스 내년 시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지금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는 우승 반지 하나 더 가지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 있겠죠. 어제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3대9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타율이 2할 3푼대까지 내려왔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파기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8: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7: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8: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6: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사안경 검안과.
13: 불란사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사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사안경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사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타코 대신 이번에는 나초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즉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라는 의미의 영어를 첫 글자만 따서 타코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역시 멕시코 음식을 빗댄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초입니다. 나초, N-A-C-H-O인데요. 이 역시 물론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럼 이 N-A-C-H-O가 뭐의 첫 글자냐? Not a chance Hormuz opens. Not a chance Hormuz opens. 여기서 딴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어렵다라는 말의 첫자를 딴 것이 바로 나초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나초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증권거래소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나초라는 신조어를 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하비에르 블라스가 최근 자신의 SNS에 처음 언급한 단어인데 지금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블라스는 우리는 지난 주말 타코가 올 줄 알았지만 나초를 보게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석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만 놓고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협 개방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박사는 나는 관세에 대해서 나왔었던 이전의 밈, 이 타코라는 신조어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나초는 맞는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때까지는 개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가고 이제 나초가 왔습니다. 경기도 한탄강 유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한타바이러스가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하선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6주 내지 길면 8주인 만큼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이 됐지만 6주 내지 8주 동안은 증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또다시 말하자면 해당 크루즈선을 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한 5주에서 6주 정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앞바다에 있던 크루즈선 혼디우스호가 어제 마지막 승객인 호주인 4명과 호주거주 영국인 그리고 뉴질랜드인 1명 등 6명을 하선시켰습니다. 이들은 당초 호주행 항공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네덜란드로 행선지가 변경됐습니다. 승무원 19명과 의료진 5명도 하선해서 별도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틀간 20여 개국 출신 122명이 하선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배는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각국이 입항을 거부하면서 대서양에서 소위 떠돌이 항해를 하다가 출항한 지 무려 40일 만에 승객 하선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WHO는 지난 8일 발표 이후에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더 늘어나서 총 7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어제 프랑스로 귀국한 한 프랑스 승객은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에 증세가 악화됐다라고 프랑스 보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에 치사율이 무려 최고 35%에 달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보건당국도 미국인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네브라스카로 이동하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격리 조치 중인 자국민 14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에서 지금 잇따라서 양성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작은 수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저 신에게 맡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 탑승자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각국은 자가 격리 등 이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의 뜻에 맡긴다라는 WHO 사무총장의 말이 귓전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가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율 할당 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즉 일정한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최근에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수입량을 그렇게 늘리니까 이 앞서 언급한 그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넘어서게 되면서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농가를 보호해주겠다라고 관세를 부과했더니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니 이제는 관세 요율이 높아지고, 이랬다 저랬다 안 되니까 결국 관세를 원상 복귀시키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은 이미 1월에 미국의 저율 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이며, 이제부터는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고율의 관세를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세를 원상 복귀하려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또 미국 내 목축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자기들 고깃값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목축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결국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수입 고기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미국 내 농가가 난리를 치고, 결국 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정부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뜻밖의 품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서울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누리꾼은 단순한 관광보다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방앗간에는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방앗간 같은 소규모 공간까지 관광 코스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의회인 세네드 선거에서 한인 2세 조슈아 김, 김승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9일 공식 취임한 그는 영국 하원은 물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자치의회를 통틀어 영국 내 자치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한인 정치인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개표 당일 현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선 확정 45분 후에야 뒤늦게 나타난 그는 개표 날에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사실 당선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 교직에 몸담아온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카이필러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국개혁당이 해당 지역구에서 약 2만 3천 표를 얻으며 웨일스 민족당과 함께 각각 3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 영국개혁당의 한 석을 바로 김 의원이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조슈아 김 의원의 이번 당선은 지난 2018년 영국 지방의회에 한인이 처음 진출한 이후 불과 8년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 1999년 웨일스 의회가 창설된 이래 한인 출신 의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계 정치인이 희귀한 영국 정계에서 한인들의 이 같은 약재는 현재에서도 주목받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영국 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당 소속 권보라 의원이 최초의 3선 고지에 오른 것을 포함해 총 5명의 한인 지방의원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다음 달 4일, 6월 4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은 코리안 오픈 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물론 프로들까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골프 대회입니다. 참가만으로도 골프의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인사회의 메스터스라고 불리우며 그동안 케빈 나, 제프리 강, 펄신 등 자랑스러운 한인 골프 스타들을 여럿 배출해왔습니다. 참가 부문은 챔피언부와 18세 이상인 일반부, 또 60세 이상인 시니어부, 그리고 여자부 등이며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영예의 백상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부문별 준우승자는 장타상, 또 근접상 등도 함께 부상이 수여됩니다. 특히 홀인원상은 유니 굿프렌드 보험이 제공하는 현금 2만 달러가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 유학 사회에 전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는 최근 유학생, F비자, 교환방문 J비자, 언론인 I비자 등등의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이 심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 등록돼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졸업 후에도 전공과 연계된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옵트나 60일 유예 기간 등을 통해서 추가 체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이 끝나지 않았어도 이때까지만 체류하고 결국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이 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에 반드시 이민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 내지 8년 이상 소요되는 이공계, 즉 스템 분야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위험 증가와 보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보험료의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 인슈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2% 인상하는 방안을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역시 평균 6.9%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인상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보험료 조정 제도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신청 서류를 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국은 법적 기준과 보험 계리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해 DUI 연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한인타운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LAPD가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이 증가한 수치로 무려 44% 증가한 셈입니다. 재작년 같은 기간의 32건과 비교해도 22%가 증가했습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중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달리 쉽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타 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4명 모두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도 일단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국은 한 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크루즈선에서 하선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지역 보건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하선한 뒤에 미국 정부가 마련한 의료 전세기를 통해서 네브라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의 격리 시설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타 바이러스는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되는 사망하는 소위 치사율은 최고 35%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자나 지역에서 60대 한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61세 한인 여성 박모 씨가 지난 6일 타자나 소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인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검시국은 밝혔습니다. 타자나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벨리 지역 인근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산업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전기료와 잇단 산불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요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급등 가능성의 주 원인은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사용량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증가가 결국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송전망 확충 비용과 전력망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0: 네, 이 남우호에 대한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 26척이나 있는데요. 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 남우호에 대한 공격 사건은 테러다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해피콜 특가 세일, 가격이나 이벤트.
10: 해피콜, 주방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믿고 쓰는 해피콜이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5: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팬 24불 99, 엣지 블랑 냄비, 프라이팬 6피스 세트 99불 99, 해피콜 2단 직화 오븐 59불 99.
10: 뉴 해피콜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 7피스 세트 119불 99.
5: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지는 해피콜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도, 주방용품 업그레이드도 지금이 기회.
10: 행복을 부르는 소리 해피콜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현재 시간으로는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중국 방문을 시작합니다. 2박 3일, 13, 14, 15,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지지 못하고 방중을 하는 탓에 베이징은 지금 경호 비상입니다. 왜? 전시 상황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호가 좀 남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미중 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사전회담을 왜 서울에서 하죠? 일단 경호와 서울회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3: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0: 5月13号到14号全员临时闭园，向祈年殿、回音壁、圆丘坛全部暂停开放。
1: 特朗普의방중당일서울에선양국무역대표의사전담판이벌어집니다먼저미국이요구하는무역투자위원회설치가주요의제로올라와있습니다2020년1차무역합의이행이흐지부지됐던만큼상설기구를만들어끝까지받아내겠다는의도입니다또에너지농업항공우주분야협정은미국산석유와콩보잉여객기판매를일컫는얘기입니다이에맞서중국은 AI 반도체기술통제와타이완문제등에서미국의양보를요구하고있습니다
2: 中方反对美国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1: 특히이란전쟁과호르무즈재개방등은미중양국은물론세계경제에운명이달린일입니다우리의국익과도무관치않은합의문을서울에서만들고이곳베이징으로와서도장을찍는셈입니다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이어서가솔린택스내려주겠다라는트럼프대통령하지만이건의회승인이필요한건데스토리전해드립니다이란전쟁개전이후에유가상승으로골머리를앓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어제연방가솔린세금을일시중단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제 CBS 방송과의인터뷰에서연방가솔린세중단에대해서이렇게말했습니다우리는일정기간동안연방가솔린세를없앴다가유가가하락하면다시돌려놓을것이다즉다시부과할것이다라고말했습니다그러나연방가솔린세중단에는의회의승인이필요한겁니다대통령이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닌것입니다미국에서는가솔린에갤런당18센트의연방세금이붙습니다이걸없애겠다라는것입니다물론의회의승인없이할수있는게아니지만의회의승인을받는다면과연얼마나효과가있을지도추산해볼필요가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일각에서는이미미전역의평균가격이갤런당$4.50를넘은상황에서연방세가유예된다고해서큰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라는지적입니다물론갤런당18센트가낮아진다면그만큼의혜택을보는건사실이지만이미18센트가낮아진다고해도크게체감할수있는가격을넘어섰다라는의미입니다심지어전국평균이$4.50라하더라도캘리포니아주등일부대도시지역은이미$6를넘어선상태에서18센트정도낮아져봐야소비자들이별로느끼지를못한다라는지적인것입니다이를의식한듯트럼프대통령도어제인터뷰를마친후백악관에돌아가서는작은비용이기는하다하지만어쨌든그것도돈아니냐라고말했습니다네그렇습니다18센트도돈맞습니다하지만지금사람들이원하는건나중에다시원상복귀될세금18센트의일시적인유예가아닌가솔린가격의전쟁이전수준으로의원상회복을원하고있는것입니다그건18센트갖고될일이아닙니다갤런당적어도어떤지역은$150센트이상캘리포니아같은지역은갤런당$2.50센트정도는내려가야원상복귀가될것입니다18센트갖고될일이아닌것입니다이어서명문대학에서일어난자랑스러운스토리전해드립니다유시버클리가미국대학최초로한국어수업을시작한지83년만에한국학전공졸업생을배출합니다유시버클리동아시아학과는오는19일열리는졸업식에서복수전공으로한국화학을선택한학생3명이학위를받는다라고밝혔습니다이는지난해학과에한국학전공이개설된지1년만에거둔첫결실입니다첫졸업생인김소영미국이름일리스김씨는한국의근현대사뿐만이아니라향찰과같은고대표기법까지배웠고고전문학등한국문화를매우깊이있게연구하는이버클리대한국학과에큰자부심을느낀다라며졸업소감을말했습니다다른졸업생인조앤문씨는윤동주의시를공부하고일제식민지배와한국전쟁또분단의역사등을배우면서미국인으로자라온자신의정체성을찾아가는데큰도움이됐다라고소회를밝혔습니다한편유시버클리가미국대학최초로한국어수업을시작한시기는일제강점기였던1943년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서 동아시아 학과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최봉윤 선생이 씨앗을 뿌린 한국어 수업은 8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500여 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UC버클리는 이 역사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23년에 최봉윤 장학금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야말로 그야말로 사건이 돼버린 셈입니다. 명문대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사건 스토리였습니다.

0: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커피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니, 커피 머신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실 진정으로 커피를 즐긴다. 이 말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 그 과정을 다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즐긴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이 여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를 분석해 봤더니 폐기물 트레이 있죠? 그리고 물이 머무는 그 부위에서 다양한 세균 군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구균 계열 미생물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커피 추출 직후에는 캡슐이 아주 뜨거워서 그냥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캡슐 내부에 그 커피 찌꺼기 수분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습한 환경은 역시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또 커피 향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눅눅하고 묵은 맛을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좋은 커피 머신, 좋은 커피 콩 역시 위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용한 캡슐은 식은 즉시 제거하고 또 물받이, 캡슐 보관함 같은 분리 가능한 부품 자주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겠죠. 디스케일링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식초 아니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석회질 제거, 디스케일링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린 뒤에 물만 한 차례 더 추출해도 내부 세척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5: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4: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 1등 회사 상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것인데 해당 여론조사는 뉴스가드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에 의뢰해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워싱턴 만찬장 인근의 총격사건이 조작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5%는 총격사건이 진짜라고 답했지만 32%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 33%가 총격사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13%가량이 해당 사건을 가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뉴스가드의 소피아 루빈슨 편집자는 이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에 퍼져있는 미확인 정보를 믿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전쟁 발발 이전인 2월에 2.4%, 3월에 3.3%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노동부는 4월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너지 상품은 한 달 새 5.6%가 올랐고 가솔린과 연료도 각각 5.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에너지 상품의 인상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가 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 중에 하나인 쿠바와 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어떤 공화당원도 나에게 쿠바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단지 한 방향, 즉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쿠바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공세적인 태도와는 좀 결이 다른 것으로 어제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과 쿠바를 둘러싼 갈등을 외교로 풀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게시해서 12일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어제 연방하원 예산청문회에 나와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에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그때까지 250억 달러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 즉 지난 2주 만에 40억 달러를 더 썼다라는 것입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어제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들어간 업데이트 비용과 전구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 비용 때문이다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소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세스 장관은 작전 선택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파키스탄의 요청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지를 고려해서 작전은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재개한다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양국 국방장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시의 작전 권한을 미국이 갖게 되는 현 시스템에서 이를 한국으로 돌리려는 소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속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회담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회담한 이후에 6개월여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은 우리도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서 국방 역량을 더 확보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을 들어주면서도 결국 국방비가 증액된 만큼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높아졌으니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8년 이전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0: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에 힘입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과거 앨범 두 장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대표 앨범인 Thriller와 베스트 앨범 No. 1는 빌보드 200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 순위 상승은 영화 마이클 개봉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추모 열기 덕분입니다. 드릴러는 지난주에 비해서 판매량이 36% 증가하며 7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이 넘버원스는 무려 65%의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며 10위권 밖에서 이번 주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넘버원스가 탑10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빌보드 200 11번째 탑10 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보드는 넘버원스의 상승으로 지난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은 1970년대 이래 솔로 가수로서는 10년마다 최소 한 개의 탑10 앨범을 배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솔로와 그룹을 통틀어 폴 매카트니, 롤링스톤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이 다섯 번째입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유지승의 모닝 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6: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7: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6: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5: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2: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3: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2: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1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대표단에 기술기업과 금융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의 CEO들도 기업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건립하기 위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중국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또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잉은 737 맥스 여객기 500대와 광동체 제트기 수십 대가 포함된 대규모 계약 협상을 중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2017년 이후 중국이 보잉에서 발주하는 최대 규모의 주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잉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중국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 수행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끝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현재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CEO는 이번 방중 수행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로 초청한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환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러시아 방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다음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였던 지난 4월에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10만 건을 약 8만 건이나 밑도는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은 주택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힙니다만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현재 집값 부담이 수요를 억누르면서 거래 회복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평균 6.33%로 전달에 6.18%보다 또 상승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직전만 해도 6%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판매 가격은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또 주택 판매 재고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의 재고는 147만 채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재고는 현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4.4개월치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는 재고 수준은 6개월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 크게 못 미치는 재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3: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4: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네, LA 한인타운 오늘 옅은 구름이 좀 끼면서 헤이지 선샤인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73도, 내일 74도, 목요일 76, 금요일 76도 정도로 당분간 오늘과 좀 비슷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속을 잘 지키는 팽잔역 인사올립니다. 무슨 약속이냐고요? 바로 이 시간이면 짠하고 나타나는 소중한 아침을 여는 이 약속이죠.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1: 아니 딱딱 그것도 못 맞죠?
0: 그래요. 박수를 치려고 할 때도 딱딱 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게 간발의 차이로 0.1초만 우리 몸에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맞지 않으면 소리는 안 나죠. 그래서 이 시간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는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정해진 시간을 지킬 때 주변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좀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죠.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제 시간에 나타나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진심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시간 엄수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인데 쟤는 꼭 늦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어요. 뜸 들이는 거. 미리미리 신뢰를 가득 담아서 좋은 하루 시간 지키기로 먼저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 텍사스의 한 남자분이요. 세상에. 당첨금이 무려 7,800만 달러 복권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게요. 며칠 있으면 그러니까 5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미리 계획 다 세워놓고 짜잔 나타난 거 아닐까요? 중요한 타이밍 바로 배변의 골든 타이밍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Right timing에 꽃다발을 선사하는 것도 멋진 일이죠. Red rose for a blue lady. 우울한 그녀에게 장미를 선사해보세요.

독일 분입니다. 버트 캠퍼트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Red Roses for a Blue Lady. 우울한 그녀를 위한 빨간 장미들. 아, 우울하다라는 기분 다들 느낄 때가 있어요. 새로운 그 연구가 나왔는데 50세 전후의 시니어들이 가까운 친구 없이 지내는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흥미롭습니다. 60세 넘어가면서 이 친구가 없는 경우 차가운 성격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뭐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서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서 친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타인을 돌보고 지원하면서 쌓인 정서적인 탈진, 번아웃 때문에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우정이 꽃피고 뭐 이런 것조차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또 하나의 의무로 생각되면서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은 사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조기 사망률 위험이 29%나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혼자 계시지 말고 혼자여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뭔가 호기심을 갖고 또 뭔가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좀 시작하면서 혼자여도 집에서 아주 바쁘게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 하면 이게 조기 사망률 위험이 29%나 높아진다니까.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고요. 또 매시간 약 100명이 그 외로움과 관련된 사망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친구 없는 사람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어왔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그런 분들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휴식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 또 은인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자, 타이밍 얘기를 했어요. 타이밍. 바로 메가밀리온 잭팟. 오늘 화요일 바로 232밀리언, 그러니까 2억 3,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한 장 구입해 보시죠. 아우, 텍사스의 이분께서 4,375만 달러 세금 다 떼고 받으셨다고 그래요. 익스파이어 되기 며칠 6일 전에 나타나서 이거를 수령을 해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 올드카, 내가 전에 쓰던 자동차의 플랫 넘버로 복권을 찍어서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또 있네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써야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변의 타이밍, 응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냐라는 기사가 마침 떴는데 제가 어제 저녁 마침 제 후배랑 얘기를 하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쪽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요. 거기서 6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대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차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딜리버리해서 약도 먹어보고 또 뭐 있잖아요. 관장약도 써보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모른대요. 그게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그걸 꼽고 그거를 뭐 이렇게 소변까지 나중에는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변관 하는 것까지 꼽고 LA 공항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또 전문가를 보려니까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소변관 끼고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왜 신장 투석하는 분들 그렇게 배변 주머니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든 건가 체험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은 다 나았지만 와 정말 이하를 두 번이나 가면서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응아를 못해서 이렇다니 그런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정말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거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응급실을 가고 배가 막 말도 못하게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몸에서요. 여행을 가고 그러면 그 정신 그 신경에서 이렇게 뇌에서 보낸대요. 그런데 이 항문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뭔가 얘도 스트레스를 받고 깜짝 놀란 어떤 뭐 그런 자극이 있으면 이 근육이 움직이를 않아서 열어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니 그것도 두 번이나 정말 잘 눕는 것도요. 여러분 돈 절약하시는 거예요. 마침 딱 오늘 아침에 눈에 떴는데 배변 활동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언제일까요? 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 장이 그동안 밤 사이에 소화 시스템은 휴식을 했지만 대변이 대장에 차근차근 쌓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장도 다시 가동을 하면서 이때 아침에는 또 천연 코르티솔 수치가 어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장 운동을 자극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위가 늘어나면서 대장을 수축시키는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따뜻한 물 한 잔이 배변을 돕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요. 또 아침 식사도 건강하게 챙겨주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변을 방해하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리듯이 여행, 시차 변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식단 변경, 또 여행을 가다 보면 움직임의 저하, 평상시랑 다른 그런 스케줄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행 변비기가 생기기 쉽고요. 또 스트레스, 이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장 수축을 과하게 만들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멈추게 해서 변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잘 먹고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장을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식사 후에 쾌변을 위한 습관 훈련법이 바로 5분 정도 변기에 앉으라는 겁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거를 며칠간 반복하면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 몸이 아 이거 배변 시간이로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 이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뭐 너무 막 용쓰면서 그러다가 막 어디 터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5분 정도는 꼭 변기에 그 시간에 앉아보고 또 하루에 25 내지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부드러워진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변비가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자기 전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장 배변에 좋은 골든타임 아침. 자 활발하게. 아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지. 그런 깨운함을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건강에는 바로 기본이 있죠.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아침을 열어보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류에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5: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8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0: 수영도?
2: 그럼요.
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

0: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아주 에너지가 충만하신 그런 분 모셨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2: 글쎄요. 네.
1: 그냥 항상 웃으셔요.
2: 아, 제가 항상 웃고 항상 밝게 네.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아. 제가 뭐 특별히 네. 다른 분들하고 틀린 점보다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열심히. 네. 근데 사람이 늘 네. 밝을 수만 없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기운 빠지고 네. 갑자기 맥이 팍 풀리면서 네.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네. 까딱하기 싫고 이런 경험 변호사님들 가끔 있으세요?
2: 많죠.
1: 많아요?
2: 왜 웃겠어요. 맞죠.
1: 키스가 막 이상하게 안 풀리고 막
2: 그럼요. 그 당연히 제 와이프랑 때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1: 아, 그래요? 혹시 막 집에서 다 푸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그 정도는
1: 밖에서는 막 이러

0: 판사도 가서 아부 잘해야 되고 네. 제 클라이언트들도 만족시켜드려야 되고 네. 상대방 변호사랑 싸워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제 비즈니스도 운영해야 되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매일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아, 저는 집에 가면 좀 텔레비를 보면서
1: 네.
0: 멍 때리는 걸 좋아해요.
1: 아, 어떤 경기를 주로 보세요? 옛날에 보면 뭐
0: 네.
1: 그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랙 같은 거 보면 진짜
0: 네.
1: 거기 빠지다 보면 멍 때려지잖아요. 아무 네. 생각 안 나고.
0: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1: 네.
0: 지금은 이제 야구를 더 좋아하고
1: 네. 네.
0: 그리고 뭐 풋볼도 많이 보고
1: 네.
0: 미국에서는 스포츠 천국이니까
1: 네. 네.
0: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1: 네.
0: 스포츠들이니까 그걸로 많이 풀어요.
1: 예, 게임 정말 이
0: 네.
1: 법정도 게임 아니에요?
0: 네.
1: 딱
0: 맞습니다.
1: 들어가서 이 기세 서로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기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기싸움입니다. 근데 그 기를 어떻게 쓰느냐.
1: 네.
0: 그게 바로 전략이고
1: 네.
0: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은 밀고 땡기고 줄다리기처럼 익사이트를 할 때는 좀 더 익사이트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차분해야 될 때는 좀 차분히 말을 해야 되고 이게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 프로그램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영화를 찍는다. 우리 재판을 할 때는
1: 네.
0: 네. 그리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또 그
1: 영화를
0: 예, 출연도 하고 예.
1: 네.
0: 메인 캐릭터도 될 수 있고 제 이제 저 증인들
1: 예.
0: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네. 좀 도와드려야 되고
1: 감독이 되고
0: 예, 감독이 되고 이제 그 증인들이 나올 때도
1: 네.
0: 어떻게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전략이고 또 스케줄링 때문에
1: 그러네요.
0: 그렇게 바꿔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이
1: 보통 재판, 일이 아니네요.
0: 재판할 때는 장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이렇게 왜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0: 근데 재밌습니다.
1: 아 재밌습니까?
0: 엄청 힘들지만
1: 네.
0: 하고 나면은 그 뿌듯한 기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1: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0: 예, 굉장히 재밌고
1: 예.
0: 거기서 또 배우고
1: 네.
0: 또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또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1: 네.
0: 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뒤돌아보고
1: 네.
0: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엄청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되겠냐
1: 네.
0: 그런 것들이 생각하니까
1: 네.
0: 뭐 제 머리에서는 뭐 그냥 막 많이 돌아가야 돼요. 차차차차차 같이.
1: 네. 우리 하워드김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상해소송 전문 변호사지만 이 시간 나오셔서 뭐 법적인 얘기 또 뭐 이런 케이스 얘기보다 뭔가 사명을 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홉 살 때 미국 오셔서
0: 네.
1: 아버님이 목사님이랑
0: 네.
1: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서 아니 어려운 그 속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그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그러지 않아도 저번 프로그램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 네.
0: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속담을 많이 쓰셨어요. 저기
1: 네.
0: 그 설교하실 때
1: 네.
0: 그래서 그 속담들이 너무 재밌고
1: 네.
0: 귀에 팍팍 들어오고 그냥 자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자꾸 듣고 복습을 하게 되면
1: 네.
0: 그걸 안 잊어버린다는 게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연습을 자꾸 하고 듣는 것도
1: 네.
0: 자꾸 듣고 그러시면은
1: 네.
0: 이게 몸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랑 우리 행동하는
1: 네.
0: 게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사무실은 바로 저희 방송국 여기 윌셔와 옥스퍼드 체이스 빌딩 있죠? 쌍둥이
0: 네.
1: 그 하얀 빌딩 중에 체이스 빌딩의
0: 네.
1: 8층
0: 네.
1: 저희 방송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 213-977-9900-977-9900입니다. 오늘은 어떤 속담과 함께 어떤 얘기를 또 풀어주실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0: 아 그러세요? 네. 아 우선 제가 그 조금 복습을 해드리고
1: 네. 네,
0: 또 재미있는 미국 속담이나 명언이나
1: 네,
0: 금언이나
1: 네.
0: 아니면은 관용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디엄을 말 영어로 한국말로 네. 번역하니까 관용구라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예.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한국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1: 네.
0: 저는 제 자신을 우선 제 자신을 리플렉션을 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문화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아직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아직 이 제가 소송을 많이 하고
1: 네.
0: 이 미국 법이 계속 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우리 한국 분들 의뢰인들이랑 제가 준비를 할 때 그 문화의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게 늘 느끼거든요.
1: 네.
0: 예, 우리에서 나오는 문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배어 있고
1: 네.
0: 역사.

0: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도 있었고 네. 아, 좀 답답한 점도 있었고 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 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한 분씩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좀 네. 아, 강조하고 공유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문화 쪽으로 네. 아, 늘 느끼는 게 우리 아, 의뢰인들이나 우리 한국 분들이 아, 그 모르면은 부끄러워하시는 거.
1: 아.
0: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워 담이에요.
1: 아.
0: 그 담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1: 네.
0: 부끄러워서.
1: 어.
0: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네. 때. 저도 공부할 때 모르고 물어봐야 되는데
1: 네.
0: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하고.
1: 네. 네. 내가 이거 모른다는
0: 그렇죠.
1: 게.
0: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학생들은 보면은 몰라도 막 물어보고
1: 그렇죠.
0: 네, 답변하고 네.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막 다 그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 막 잘해요.
1: 뭐든지 자신 있게 발표하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체면을 아. 너무 따지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모르면 부끄럽다.
1: 네,
0: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1: 네.
0: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1: 네.
0: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1: 있지.
0: 거.
1: 네. 누구는 모르는 거. 알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각자 아는 분야가 다르니까.
0: 그렇죠. 저도 네. 다른 분야에 가면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1: 네. 네.
0: 그리고 제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든 점을 이겨내셔야
1: 네.
0: 돼요.
1: 네.
0: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제 의뢰인 지금 의뢰인들께서도 물어보세요.
1: 네.
0: 왜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저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1: 네.
0: 저도 정말 어려운 법이 나왔을 때, 또 법이 바뀌어졌을 때
1: 매번 바뀌죠.
0: 예, 많이 바뀌죠.
1: 판례도 새로 나오고
0: 판례도 매일 같이 나오고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저도 모를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제 의뢰인한테 모르니까 저도 연구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합니다.
1: 네.
0: 그게 옛날에는 안 됐어요. 저도 변호사니까
1: 네.
0: 문화적으로.
1: 네, 네, 네.
0: 그래서 아,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모르는 거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모른다고
0: 알아보세요.
1: 아. 네,
0: 모른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1: 네.
0: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1: 네. 네. 질문을 해야
0: 그렇죠.
1: 또 듣고
0: 네.
1: 또 배워가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끄러움을 네. 이겨내세요.
1: 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0: 절대
1: 진짜.
0: 아니에요. 절대로 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우리 어저께 저기 앵커님 새로운 앵커님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없겠겠냐.
1: 네.
0: 그래서 제가 곰곰이 또 어저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러셨어요?
0: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2022년도에
1: 예.
0: 아, 배심원 재판을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제 배심원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1: 네.
0: 아, 그 포스트 verdict 아니면 post judgment 판결문 다음에 하는 모션들이 있어요. 또
1: 아.
0: 미국의 법이라는 게 이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다.
1: 네.
0: 그러면 그 판결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거를 challenge 할 수 있는 또 과정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post judgment motion이라고 그래서
1: post라는
0: 네. post라는 after라는 뜻이죠.
1: 예.
0: pre는 전이고
1: 예.
0: 그래서 그 post judgment motion을 집어넣어서 판사한테 한 가지 이슈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판사한테.
1: 네.
0: 판사님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증거물을 채택을 안 했는데 결국 배심원들이 잘못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템드가 wage loss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보상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
1: 네.
0: 예, 그 중에 통증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1: 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wage loss. 만약에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일을 못한 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1: 예, 네.
0: wage loss라 그러겠죠.
1: 네.
0: 그런데 아, 그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우선 증명을 하게 하려면은 의사가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1: 네.
0: 안 왔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결국은 판사한테 그랬어요. 그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1: 네.
0: 아, 예. 그래서 판사가 그건 맞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와서 그 못 해줬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진단서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0: 안 돼요. 그
1: 의사가
0: 와서.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까다로워요. 미국 법이라는 게.
1: 그 의사도 돈 줘야 돼.
0: 의사. 그것도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1: 네.
0: 지금까지 해오는 이유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만 뿌리와 줄기가 스트롱해야 된다. 우리가 기초를 배워야 돼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12급에 17번째더라고요.
1: 네.
0: 예, 17번째에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늘 배워야 되고 늘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그 소송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네. 굉장히 굉장히 머리 아프시기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좀 스무드하고 좀 쉽게 네. 이해하기 좋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지금 제가 세우려고 네. 그 17번까지 여러 컨셉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1: 진짜.
0: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법도 드라마 같은 걸 보고 한국분들이랑 얘기해서 법이 어떻게 정확한지를 말 몰라요. 잘 모르세요.
1: 네.
0: 그리고 또 경험 느낀 게 미국에서 살면서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올 때 다른 변호사들한테 케이스 맡긴 것도 저한테 와서 다시 네. 검토해달라 아니면은 이거를 테이크오버 해달라 그랬을 때 보면은
1: 네.
0: 설명을 안 해준대요. 변호사들이
1: 네.
0: 설명을 잘 안 해준대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1: 네.
0: 이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들이 informed decision 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inform 그러니까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된 의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갈 때 아니면 변호사가 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 권리가
1: 네.
0: 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물어볼 때도 창피 안 하시고 또
1: 네.
0: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네.
0: 변호사님한테 맡겨서 알아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알아야 돼요
1: 네.
0: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1: 네.
0: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데
1: 네.
0: 그런 경우들을 너무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지금 변호사 역할은 28년째지만
1: 네.
0: 제 사무실에 오픈한 건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1: 네.
0: 20년.
1: 네.
0: 그래서 그런 케이스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서
1: 네.
0: 좀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1: 네.
0: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이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리고 우리 의뢰인들이 알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왜 시행을 안 하시는지
1: 네.
0: 그리고 그 돈 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는 돈은 컨텐지스니까 끝나고 나서
1: 네.
0: 돈을 받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미국 변호사들은 법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인폼 디시전을 만들게 해줘야 된다고.
1: 네.
0: 근데 우리
1: 권리군요.
0: 한국은,
1: 권리.
0: 네, 권리예요. 이게 의뢰인들의 권리예요.
1: 변호사님 바빠요. 우리 차일피일
0: 네.
1: 뭐 통화도 안 되고 뭐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응? 괜히 네. 고생만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0: 그러시죠?
1: 말도 안 되는 인폼을 줘가지고
0: 네.
1: 정말 아픈 몸을 끌고
0: 네.
1: 3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가야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보낸 거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0: 네. 그러니까 진짜. 그 과정들이나 변호사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1: 네.
0: 그게 법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근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사용 안 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분들이 다 이 케이스가 끝나서 그냥 동아지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거는.
1: 그런데 네.
0: 결국은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의뢰인들이 그만큼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들이 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1: 네. 네, 내
0: 분명히.
1: 케이스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거 걸리고
0: 그래서.
1: 또 인볼브를 해서 선생님
0: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좀 강하게
0: 네.
1: 이거 알려주셔야지
0: 네.
1: 이게 기본
0: 예.
1: 저기 아니냐 이러면서 따져야 되는 거죠?
0: 따지는 것보다 무로를 보세요.
1: 무로
0: 네. 따지는 거 좀
1: 따져.
0: 제가 따지라고
1: 아니 차일피일 이러면서 도망가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0: 예.
1: 선생님
0: 예.
1: 뭐 우리 기본으로 뿌리와 네. 줄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0: 네.
1: 또요.
0: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청취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변호사한테 물어본다는 것과 informed decision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알아야 되니까.
1: 네.
0: 자기도 알아야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1: 네. 네
0: 모르고 그러면 알기 위해서. 또
1: 네.
0: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아니면 변호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1: 네.
0: 이렇게 과정이
1: 네.
0: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1: 네.
0: 이걸 꼭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오고 가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1: 네.
0: 하고 이게
1: 네.
0: 바로 이 문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그냥 늘 말하는 게 뭘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1: 너무 급해 그냥. 에이. 과정은 생략하고 막 에이. 이래서 그냥 케이스 끝나기만 바라면서 기다리기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0: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17번째 나오면서 그 뒷 프로그램들을 다시 다 일 보니까 그 네. 절차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빅픽처는 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분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분들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기 변호사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1: 네.
0: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세요. 발휘를 네. 하세요. 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 속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에, 에. 체면이 밥을 먹여주냐 그러죠?
1: 네 맞아요. 에,
0: 체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 제가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가면서 상대방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판사랑 토론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1: 네.
0: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기 의사를 강요해요. 혹시라도 틀린 말이라더라도 네. 걱정 말고 우리 변호사들도 해요. 그런 변호사들 많이 봤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저도 그랬고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케이스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웨이지 러스를 저기 뭐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1: 네, 안 오셔서
0: 재판에 오셔서 커제이션 네. 인과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안 왔어요.
1: 네.
0: 제가 이때는 피고인 쪽으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상대방 쪽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통증과 고통 그거를 무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커제이션 네. 인과관계 이 사고로 이렇게 다쳤다 증명을 안 해주면은 이 고통과 통증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1: 아,
0: 증명이 안 되니까
1: 무조건 증명이 중요하군요.
0: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가 동의했어요 저랑.
1: 네.
0: 하지만 wage lost 이제 더 돈을 못 번 거
1: 네.
0: 그거는 그 과연 그 causation이 있어야 되는 거냐.
1: 네.
0: 그 의사가 와서 이 사고로 다쳐서 저기 이런 이 사고로 다쳐서 이런 고통과
1: 못해서?
0: 통증이 있었다.
1: 네.
0: 그 인과관계를 못 맺어도 그 다친 사람 원고가 재판에 와서 자기 혼자서 나는 일을 못했다 이 네. 사고 때문에. 그런데 판례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요. 그리고 판사한테 제가 따졌어요. 그래도 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wage loss 자체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증명을 안 하면은 그 wage loss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판사가 그 말하는 게 자기도 모르겠대요.
1: 네.
0: 왜냐하면 판례도가 없기 때문에.
1: 예.
0: 하지만 자기도 생각할 때 그래도 wage loss는 와서 혼자서 증명하면 될 수 있을 수가 있겠다.
1: 네.
0: 그래서 저 그거는 기각을 받았습니다. 자,
1: 네.
0: 제가 청구한 거를 기각을 받았어요.
1: 네.
0: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미국 판사들도 인정을 해요. 자기가 모르면.
1: 예. 네.
0: 왜냐하면 판례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 얘기를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1: 네.
0: 자신감을 가지세요. 모르면
1: 네.
0: 괜찮다는 거예요.
1: 판사도 모르는데.
0: 판사도 모르는 개들이 있어요.
1: 네.
0: 법에서.
1: 네.
0: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1: 네.
0: 너무너무 그 체면 차리지 마시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1: 네.
0: 오히려 집착을 하시려면 알아내는 쪽으로 집착을 하세요.
1: 네.
0: 모른다? 알아내야지. 모른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1: 네.
0: 변호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봐야지.
1: 네. 네.
0: 그리고 오고 가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풀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변호사와 좋은 의뢰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진짜 문화적으로요. 미국 예.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남의 네. 의식하고
0: 네.
1: 뭐 왜 그러냐.
0: 네.
1: 어? 그 사람들이 너 먹여 살려지지 않는데
0: 그쵸.
1: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아 맞다.
0: 네. 어? 맞아요.
1: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또 모르는 건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0: 네.
1: 새로운 배움이 생기는 것 같군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늘 그거를 네. 강조하면서 또 네. 강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가시기 전에 오늘 관용구 하나 재미난 것도 알려주시죠.
0: 벌써 네. 시간이 다 됐나요?
1: 네.
0: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1: 네.
0: 오케이. 제가 진짜 재미있는 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나 아니면
1: 네.
0: 이번에 해드려야 되나. 우선 그 제가 한국을 한 4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 제가 빠졌을 때 한국을 갔는데 아 제가 또 일 때문에 갔어요. 서울중앙지법도 가서 이 그 케이스 판례 아니 판결문 선고하는 걸 가서 들었는데 뭐 한 친구가 뭐 100억을 넘게 훔쳤는데 그 저기 센텐싱 선고 받은 게 1년 6개월밖에 징역을 안 받더라고요.
1: 100억에 1년 6개월. 1년 6개월. 나도 가겠다.
0: 너무 웃기죠. 아니지만.
1: 예, 그거밖에 그래서, 안 돼요. 예.
0: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가면 늘 택시 아저씨들이랑
1: 아니,
0: 얘기를 많이 걸어요.
1: 그렇지만 토해내는 거죠.
0: 아, 그걸 토해내야 되고 또 예. 벌금 얼마를 내야 되고
1: 내야
0: 그런데
1: 되고. 예. 그러면 근데, 가면 안 되지.
0: 근데 예.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걸 토해 안 내도 뭐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 다 써버린 경우도 예. 있고
0: 아니면 숨겨둬버리든지.
1: 네. 네. 네. 이미 다.
0: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네.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뭐 미국도 좀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네. 한국에서 아, 참 징역이 너무 짧다 기간이 제가 네. 볼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네. 그랬었는데.
1: 사기꾼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여기도 진짜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가면 이제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한테 많이 얘기를 걸어요. 참 네. 우리 한국이 재밌는 게 택시 아저씨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1: 아, 그럼요.
0: 그분들 뭐... 정치도 잘하시고 그럼요. 역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택시 아저씨들한테 많이 배워서 와요. 저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한국에 갔더니 네. 그 직장인들 40대 후반, 50대 초 택시 운전사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문화 쪽으로 제가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그분들이랑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젊으신 친구분이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이 운전하시고 계셔서 물어봤어요.
1: 네.
0: 아니 왜 이렇게 징역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1: 손방망이다.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1: 네.
0: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1: 머리가 비상해.
0: 예, 머리도 비상하지만 네. 저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 속눈썹 치고 아, 믿어볼게요.
1: 속눈샘 치고 믿어볼게요.
0: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영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1: 네.
0: 영어에서는
1: 네.
0: I w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라고 적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giving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래서 그 wording 자체가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1: 네.
0: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속눈썹 치고 믿어보자.
1: 네.
0: 그러면 벌써 속았다. 나 속아도 괜찮다.
1: 네.
0: 그런 사고 방식이 있고
1: 리스크를 우리 안고 내가 그냥 네. 속눈썹 치고 믿어볼게.
0: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그거 영어 속담으로
1: 예.
0: 그 giving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러면 의심의 혜택을 예. 준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1: 네,
0: 말을
1: 네.
0: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이 언어 자체가 조금 틀려요.
1: 네.
0: 내가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의 혜택을 나한테 주겠다.
1: 네.
0: 하지만 나는 너한테 안 속는다.
1: 네.
0: 속는다는 말이 없어요.
1: 네. 네,
0: 나는 계속 너를 의심할 거고
1: 네.
0: 그 지금 상황에서 의심에 네. 조금 더 덕을 주겠지만
1: 네.
0: 나는 계속 의심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1: 네.
0: 우리 한국에서는 네.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 그러면
1: 네.
0: 벌써 생각하는 게 이미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렇죠.
1: 너무 그냥... 응?
0: 그렇죠.
1: 물러가게 나가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것들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에요. 누가 뭐 옳다 말다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찰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께서 속눈썹 치고 믿지 마시고 give the other person benefit of the doubt 의심의 혜택을 주지만 계속 의심하세요.
1: 네.
0: 의심을 계속 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그냥
1: 너무
0: 믿어버려요.
1: 잘 믿어, 진짜. 네.
0: 너무 잘 믿어요.
1: 너무 순진해.
0: 네, 그래서 안 돼요.
1: 네.
0: 미국에 서서 올해 성공하시고 정말 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심을 계속 하세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1: 네.
0: 변호사도 의심하세요. 저도 의심 늘 하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나이스하게 나왔을 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화내고 나한테 공격하는 변호사들은 내가 안 무서워한다. 왜냐면 걔네들은 자기 패를 많이 보여주고 그때 약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를 낼 때
1: 네. 네.
0: 하지만 조용하고 아주 calm하고 아주 아주 나이스하게 나를 접근하는 변호사들은 내가 네. 늘 조심한다 그랬죠. 늘 의심을 가지고 걔네들을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 걔네들 속삼을 모르기 때문에 걔네
1: 네.
0: 아 그 걔 미국 변호사들 머리 정말 비상합니다.
1: 네.
0: 얼마나 나이스하고 나왔을 때 웃으면서 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1: 네.
0: 그거를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늘 배우고 배웠고 아직도 네.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가요?
0: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오히려 욱하는 사람들이 네. 응? 네. 자기 그 결점도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네. 숨겨진 그런 게 없이 하지만 네. 너무 나이스하고 네. 너무 정말 완벽하다 싶은 경우 네. 오히려 의심을 한번 해봐라.
0: 그렇죠. 우리 영화들 많이 보면은 사이코들이 네. 보면 너무 네. 너무
1: 완벽해
0: 완벽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제가 우리 문화적으로 제가 늘 느끼는 게 너무 믿어요.
1: 네.
0: 너무 그냥 맡기고 믿어버려. 속눈샘 치고 막 믿어볼게. 그게 말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방식
1: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 봐라.
0: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1: 네, 네.
0: 예. 그래서 속눈샘 치고 네. 저기 믿어보자를 give them the benefit of doubt로 바꾸세요.
1: 네.
0: 의심의 네. 혜택을 주겠지만 네. 나는 계속 의심하겠다.
1: 네.
0: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내가 계속 유심하고 나는 긴장할 거다.
1: 네.
0: 맨날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긴장 풀지 네. 말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늘 나의 재산과 나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소송 전문 변호사시고요. 213-977-9900입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라디오서울1650.com에 가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레이크 아니피에 아미고 친구야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합니다.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에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7: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8: 세종송보감.
17: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8: 세종송보감.
17: 쌩쌩 돌아라 하하.
18: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8: 213-383-8899 383-8899 세종.
1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죽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9: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4: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1: 후니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남자, 후니 한훈입니다.
1: 후니 씨, 오늘 체크 남방이 아니라 체크 자켓 롱코트를 입어서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이거, 네. 패셔니스타.
2: 이거 감사합니다. 왜냐면 보통 네. 분들이 잠옷 입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1: 가운 같은.
2: 그 약간 가운 네. 같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뻐갖고 샀는데.
1: 아, 좋아요.
2: 아, 근데 역시 알아봐 주시는군요.
1: 좋아요. 푸근한 담요가 생각이 나서.
2: 맞아요. 약간 느낌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아, 이따가 옆에서 네. 오빠 추워군. 그래? 딱
1: 펴서 바바리 코트.
2: 남자가 자켓을 네. 왜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1: 여자에게 벗어주기 위해서?
2: 그럼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남자 자켓.
1: 진짜 그게 은근히 어머 됐어 이러면서도 그래주는 남자 괜찮아, 있으면 그러면서, 좋더라고요.
2: 그럼요, 해줘야지. 하니. 그렇죠. 네.
1: 역사는 재밌어.
2: 좋아.
1: 또 신화 속에 뭐 다 있다잖아요.
2: 그럼요,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다 있죠.
1: 네. 자, 오늘은 판도라의 상자를 드디어 열어볼까요?
2: 그게 여러분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네. 창조하신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애들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약해 빠져가지고 짐승에 공격당해 죽고 추워서 죽고 안 되겠다.
1: 그래서
2: 옛다 그리고 불을 훔쳐서 주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키포인트였단 말이죠.
1: 훔쳐서 줬어요. 그거.
2: 그냥 만들어준 게 훔쳐주고 제우스가 분명히 주지 말라고 했던 불을 훔쳐서 줬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면서 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형벌에 처하죠.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밀 이 생사를 까서 간을 뜯어먹는 형벌.
1: 아, 그럼 밤에는 반복되는 거예요.
2: 평생. 야. 그러면서 인간은 발전을 했죠.
1: 그럼 우린 프로메테우스한테 땡큐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2: 땡큐 해야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1: 네.
2: 창조를 해놓고는 불도 안 주면 어떡해.
1: 네.
2: 근데 제우스가 좀 웃긴 거죠. 네. 성격 파탄자예요, 제우스가.
1: 네.
2: 알고 보면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신화에서 제우스가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성격 파탄자예요. 이제 여기를 보여줄게요. 근데 이번 주는 그래서 불을 받은 인간이 드디어 문명의 시작이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 내가 분명히 저것들
1: 하지 말랬는데,
2: 거, 하지 말랬는데 까불 거. 야, 얘 좀 잘 사는데 이제? 이게 슬슬 기어오르는데 열받는 거야.
1: 네.
2: 그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인간들을 괴롭히자.
1: 네.
2: 라고 제우스가 계획을 만듭니다.
1: 네.
2: 뭘까요? 인간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1: 네.
2: 뭐냐? 최초의 여자를 만듭니다.
1: 아, 그 전에 남자만 있었고.
2: 그 전에 남자만 있었대요.
1: 남자를 남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여자라고요?
2: 제우스가요.
1: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2: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묘함을 그 들어보세요. 최초의 네.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예요.
1: 아.
2: 최초의 여자가.
1: 이 또라버린 여자.
2: 또라이. 한판 또라이.
1: 네.
2: 근데 뜻이요, 사실은 네. 모든 선물을 받은 자가
1: 아.
2: 판도라.
1: 판도라가
2: 왜냐면 여성은요.
1: 네.
2: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남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흙을 캐 갖고 대충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1: 네.
2: 판도라 최초의 여성은
1: 네.
2: 신들이 모든 능력을 하나씩 줘요.
1: 야.
2: 아프로디테. 최고의 미인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판도라한테 아름다움을 줍니다.
1: 네.
2: 아테네는 자신의 지혜를 줘요.
1: 오.
2: 헤르메스는 백을 줬나?
1: 아, 뭐 줬나요?
2: 말솜씨와 동시에 약간의 교활함.
1: 아, 영리함. 이런
2: 뭐
1: 거.
2: 교활함, 영리함. 그리고 기타 등등 신들이 자기의 재능 하나씩 넣어줘요.
1: 야, 우리 여자들이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여자들은 신들이 정말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완벽한
1: 우량이네.
2: 캐릭터.
1: 네, 네.
2: 그게 여자예요.
1: 네,
2: 판도라.
1: 네.
2: 그걸 이제 제우스가 만든 거예요.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1: 아, 그건 제우스가 만들어서.
2: 제우스가.
1: 야.
2: 근데 아시죠? 제우스는 절대 남자를 되는 거 못 봅니다. 이걸 내려주면서 이유가 있죠.
1: 네. 괴로워봐라.
2: 판도라를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네. 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뭐 지혜, 교활함, 네. 영리함 다 줬어. 근데 하나를 더 줘요. 상자. 판도라를 만들어내면서 판도라한테 상자를 줘요.
1: 상자.
2: 네. 근데 사실은 신화에 보면 이제 항아리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 네. 그냥 판도라
2: 판도라의
1: 박스.
2: 상자라고 하는 박스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항아리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제우스가 판도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판도라는 자기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자기 손에 항아리가 있는 거야. 근데 제우스가 야 이거 열지 마. 딱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야 이거
1: 얼마나 열어보고 싶겠어.
2: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열지 마. 이러고는 인간 세계도 보내버려요.
1: 네.
2: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마 그러면
1: 더 열고 싶고
2: 열지마 하면 열고 싶고 먹지만 먹고 싶고
1: 알려고 하지만 보지마
2: 그럼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청개구리가 있잖아.
1: 그럼요.
2: 이 사실은 판도라가 인간 세계에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사실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한테 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더라?
1: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네, 아마추어 메스야?
2: 오 괜찮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열지 말라 그러고 이제 보내 인간 세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도라가 처음에는 알았어요. 나를 만들 창조자가 열지 말라고 알았어 안 열게. 근데 하루 이틀을 하니까 자꾸 보이잖아 눈에 걸리거든.
1: 도대체 뭘까?
2: 상자를 너무 궁금하니까
1: 살짝 열어.
2: 살짝 조금만 뭔가 보려고 이만큼을 열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옵니다.
1: 뭔가요?
2: 질병.

0: 오우. 슬픔, 어. 고통, 어. 질투, 전쟁, 그리고 분노. 이런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들이 열지 말란 상자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1: 아, 왜 열어가지고.
0: 얼마나 놀래. 이거 네.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네. 얼른 닫아버렸어요. 네. 판도라가. 네. 근데 이미 늦었잖아. 네.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두워진 거야. 네. 인간이 그동안은 그냥 막 그냥 띠끗띠끗 돌다가 이제는 고통과 전쟁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고통과 함께 살아야 돼 이제부터.
1: 마음이 지옥이죠 진짜 그거야말로.
0: 그러니까 판도라가 막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어떡하지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산다를 보는데 안에서 박스 안에서 문 열어줘.
1: 저 좀 살려주세요. 어,
0: 문 좀 열어주세요.
1: 누구야?
0: 아, 그 누구? 이거 아까 저거 왔다 영화 네. 뭐지? 네.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뭐죠? 그 지하 그 저거 뭐야? 네. 거 기생충. 네. 거기 그 아줌마가 아, 사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있잖아 그 띵동하면서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그 판도라가 어 나는 이제 닫았는데 또 뭐가 열려 나오려고 그러잖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살짝 열어봐요 마지막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게 아. 바로 희망 이때 안 열었으면 인간 네. 세상에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1: 아 그래도 그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
0: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불행이 네. 튀어나오게 됐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인간에게 희망이 나왔다라는 거. 아,
1: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없었으면 뭐
0: 끝났지 뭐. 자, 근데 우리 제우스가 왜 굳이 네.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벌을 누구나 번개를 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돌려 그랬을까요? 그냥 벌 주면 되는데. 그 프로메테우스처럼 붙잡아서 그냥 벌 주면 되는데 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제우스는 인간을 재밌어는 하는데 인간이 강해지는 건 싫어.
1: 네.
0: 얘네들이 강해서 나중에는 발전하다가 우리를 버릴까봐 넘보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시기 좋다 우리를 넘어설까봐
1: 네.
0: 그리고 신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까봐
1: 네.
0: 기도를 안 할까봐 그래서 인간은 행복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판도라와 상자를 보내버린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오늘 여긴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1: 네.
0: 이제부터 이제 사랑과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신들이.
1: 야,
0: 다음 시간에는 이 네. 제우스의 이 정말 돌 플러스 아이 같은 사랑 이야기,
1: 어...
0: 연애 이야기.
1: 오 제우스가 연애를 해요.
0: 어 장난 막장에 막장.
1: 이제 날 헤라 나오고 막 이러는 어, 거죠.
0: 너랑 헤라.
1: 야.
0: 둘이 헤라 막.
1: 재밌네요.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0: 결국에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저는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네. 결국 여성은 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창조물이라는 거지.
1: 아,
0: 이거는
1: 또 여기서 또.
0: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성을 우러러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거야.
1: 아, 우대해줘야 돼.
0: 아, 우대해줘야죠. 어.
1: 우리 퀄리티가 이렇게 훨씬 위야.
0: 아, 훨씬 위지. 인정. 근데 꼭 말을 안 들어.
1: 아?
0: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았어야지. 불행의 시초입니다.
1: 인간은 행복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내려준 판도라의 박스에서 나온 바로 질병, 슬픔, 고통, 질투, 전쟁,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성숙해지고 예술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렇게 보시려면은 뭐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행복한 신과 신에게 의존하는 그냥 인간들이었을 뿐이었는데
1: 그래도 희망이 따라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0: 근데 만약에 미옥 씨 네. 같으면은 미옥 씨가 유일한 여성이야.
1: 네.
0: 근데 내 손 안에 박스가 있어. 그 뭐 아마존 박스 같은 게 열지 말래. 안 열 거예요, 진짜로?
1: 열어봐야지.
0: 진짜 열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안 열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누가 열지 마 그러면 저 절대 안 열어요.
1: 아 누가 열지 마 그러면?
0: 저는 이거 말하지 마.
1: 저도
0: 열지 마.
1: 말 듣는 편인데.
0: 저는 궁금한 게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1: 나는 흔들어는 볼 것 같아. 뭘까 아, 진짜? 취하면서 이거 언제 누가 연애?
0: 어느 정도 무겁나 뭐 안에 뭐 얼마나 큰가.
1: 뭔가.
0: 저는요 약간 신기한 게 궁금한 게 많은데 또 금방 식어요 저는. 그래서.
1: 내일 아니면 뭐
0: 이러다가 열지 말랬지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신경도 안 써요 그냥.
1: 그게 좋은 것 같아
0: 관심이 맞아. 없어져 괜히 열어가지고
1: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0: 그래 돌아보지 말면 보지 말고
1: 몰아봤다가
0: 꼭 죽잖아 그 그러니까. 주인공들 그죠 영화 보면 나가지 말랬는데 나가서 죽고
1: 그래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0: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저희가 그리스천화 12부작 중에 6부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제 반 왔거든요
1: 네.
0: 이제 반만 남았는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1: 네.
0: 진짜 로마 얘기할까?
1: 로마도 너무 공부할 게 많죠. 역사
0: 뭐
1: 얘기
0: 역사
1: 너무 좋아.
0: 역사 얘기 뭐 그냥 들어갈까?
1: 네. 자, 우리 한대수 씨의 노래 들어볼게요.
0: 좋다.
1: 행복의 나라.

0: 행복의 나라로 들으셨습니다.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작은 거에 감사해야죠. 그냥 감사하면 돼.
0: 맞다 맞다. 역시 정답을
1: 눈 떠서 감사합니다.
0: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 세 가지를 적는 습관이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지수를 높여주면서
1: 자기 전에요?
0: 응. 자기... 우리 몸의 염증까지 줄여준대요.
1: 어 진짜요?
0: 응.
1: 오. 세 가지를 적어요.
0: 염증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잖아요. 그치, 염증을 맞아요.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중에 진짜 감사한 거를 자기 전에 스마트폰 좀 미리 꺼두고 저쪽에 네. 놓고 그리고 누워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감사한 마음을 좋았던 일 세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좋아진대.
1: 하루에 좋았던 일 세 가지.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네요.
0: 왜요?
1: 왜? 아니 그냥 생각해보세요. 하루 지금 세 가지 어저께 생각해 보세요.
0: 오늘 밥 잘 먹었다.
1: 감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거에 감사해야지. 뭔가 큰 거를 생각하면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나 진짜 세 개가 있을까 감사한 일이? 그냥 뭐 진짜 점심 맛있게 먹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왔다. 뭐 오늘도 잘 씻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0: 아 그렇죠. 그런 거고 또 너무 부정적인 정보, 나쁜 뉴스라든가 어떤 분은 자면서 세상에
1: 자기 그거 진짜 안
0: 그
1: 좋아.
0: 멸망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맞아. 막 듣고 자면 그 꿈도 심란해진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배드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간대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0: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좀 보지 않고 네. 그러는 게 중요해요.
1: 제가 예전에 잠이 조금 안 왔을 때 네. 토론을 틀어놓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꿈자리 너무 불편해요.
0: 싸우는 계속, 토론
1: 계속 토론하니까 아 불편한데 잠은 잘아요. 토론 듣다 보면.
0: 그래요. 아유. 아무튼 건강하게
1: 그
0: 여러분.
1: 좋은 얘기네요. 자기 전에 좋은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 좋았던 네. 일 한번.
0: 떠올려서
1: 리마인드 해가지고 네. 쓰면
0: 요즘
1: 좋겠다.
0: 주변에 조금 아, 나 이렇게 좀 우울하다라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1: 예.
0: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안에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장은 납니다. 그 방향 길을 어디로 했냐 돌리느냐.
1: 캡틴 오마이 캡틴.
0: 여러분 다 캡틴이에요.
1: 아 좋아. 우리 럭키비키님 야 빌드업인 거 어떻게 알았지?
0: 어?
1: 빌드업 하시냐고.
0: 어떤 거?
1: 지긋지긋하냐고 빌드업하는. 아니 저희 항상 광고할 때 이거 빌드업하는 거를 눈치채셨네.
0: 아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아 이거 참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지긋지긋한 염증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백일 36년입니다.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메가밀리언 잭팟이 232 밀리언 이상입니다.

0: 2억 3,200만 달러.
1: 투.
0: 네, 와.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에 큰 당첨자가 없었나 봐요.
1: 다음 주에 이렇게
0: 저도 안 당첨 안 되고.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다음 주 화요일 있습니다. 메가 밀리언 잭팟. 잠시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공로로 갈까요?
1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0: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헬스코리아의 이어신 우리 언정 씨 오셨습니다. 우리 김언정 씨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12: 아유, 오늘 무슨 황후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황후. 명성 황후 같이. 야, 네. 멋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1: 헬스코리아의 위엄.
10: 와, 그게 붙은 네.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소박한 네네. 네이비 컬러의 그냥 플레인 원피스인데 거기 왼쪽 그 어깨 쪽에 네. 커다란 장식품을 포인트. 포인트를 다르신 거예요.
12: 잠깐만요. 이게 센스가. 네이비 컬러라고요, 이게? 그린 아니에요? 그린?
11: 그린이죠?
10: 아, 그린이에요?
12: 나 뇌가 순간 생명인 줄 알았어요.
10: 그게 그린 색깔이에요?
11: 제가 그린색을 좀 좋아해요. 근데 그린색이
10: 다크 그린.
11: 건강함을.
10: 네.
11: 그러니까 색도 그린색 좋아하시는 분이 정신적으로도 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2: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10: 색깔이 우리 에스코리아.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11: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루색이나 네. 네. 그린색은 네.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 건강 뭔가 다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건강한 네. 기운. 그 헬스코리아도 파란색.
10: 아 그래요. 네네.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12: 여러분 처음에 두 분에서 서로 어찌나 칭찬들을 하시는지 네. 제가 옆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름답다, 이쁘다고 네. 너무 두 분에서 오가는 칭찬 속에서 저는 네.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0: 헬스코리아 하면 역시 H솔루션 마사지 체어가 그쵸. 정말 따가오르죠.
11: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이제 뭐 감사하는 글도 써야 되고
12: 아, 그쵸. 네.
11: 몸 안에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밖으로 차라리 이렇게 골맛 굽는다 그러잖아요. 네. 뭐 이렇게 염증이 보이면은 그걸 네. 치료를 하지만 네. 몸 안에 겉보기는 멀쩡한데 안에서 정말 골마 터진다고 하죠.
10: 네. 뭐
11: 염증이 여기저기 있으면 몸이 이제 빨리 노화도 오고 그만큼 건강을 잃게 되는 건데
10: 네.
11: 그 이제 염증이 생기는 원인들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스트레스도 얘기하셨지만 순환이 잘 안 될 때
12: 그렇죠.
11: 모든 게
10: 보이면 썩죠.
11: 그렇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0: 네.
11: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10: 네.
11: 좀 물리적으로
10: 네.
11: 외부에서 이렇게 좀

0: 풀어줘야
1: 압력,
0: 돼.
1: 풀어줘야 돼요.
0: 그래서 순환이 되죠.
1: 최고의 방법이 마사지인 거죠.
0: 마사지.
1: 그러니까 마사지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서 네.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데 최고의 네. 방법이고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제 치료 요법이에요.
2: 그렇죠.
1: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자주 네. 받을 수가 없죠.
0: 그렇죠.
1: 마사지 체어가 없다면.
2: 맞아요. 네. 시간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1: 예약하고 네, 너무 힘들어요. 또 뭐 마음에 드는 마사지사 만나기도 힘들고.
2: 힘들죠. 네. 네.
1: 오히려 또 이제 제대로 못 받으면 더 아프고 막 정신적으로도
2: 기분도 나쁘고.
0: 네. 네. 며칠 동안
1: 돈도 썼는데
0: 온몸이 얻어맞는 듯이
2: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1: 더 무겁고
0: 막 잠만 잤어요. 막 3일 동안.
1: 받아보신 경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근데 제대로 또 사람을 만나서 받으신 분들은 그 마사지의 효과를 아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사지 체어가 그런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까?
0: 네.
1: 그러니까 기능 면에서 성능 면에서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받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사지 체어는 체험을 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브랜드도 많고 모델도 네. 많지만 네. 여러분들 마사지 체어 생각하고 계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은 꼭 방문하셔서
0: 그렇죠. 체험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1: 저희 또 7가지 모델이나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마사지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0: 다 전 누워봤잖아요.
1: 네.
2: 카이로스 좋아하지 않았어요?
1: 네. 네.
2: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컴팩하고 그러면서 디바.
1: 디바.
0: 네, 네, 디바도 최고.
1: 지금 두 모델을 놓고 망설이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네, 네.
2: 근데 저는 네. 저는 디바가 그냥 도야. 딱이었어요. 네. 딱 하는 순간 이거구나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걸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1: 너무 좋죠. 디바 소유하신 분.
2: 네.
0: 네. 네. 네. 만족하십니까?
2: 저는 뭐 만족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저는 늘 저와 함께합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하고
1: 만족으로는
2: 왔고요.
1: 충분하게 표현을 못하신다 그러세요, 맨날.
2: 아니 근데 전 너무 웃긴 게요. 진짜로 네. 이거 주말에 제가 요새 뭐 다이어트를 또 미옥 씨가 들으면 또 욕하겠지만 저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주말에 좀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네. 일요일 날 8시 되고 하니까 네. 너무 집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밤에
1: 엄마 핑계 대고
2: 모든 걸 끝내고 집에 와서 갑자기 혼자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네. 또 막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0: 네.
2: 근데 먹다가 지친 적 있었어요? 먹다가 지친 거야.
0: 네.
2: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이거 싫어합니다.
1: 네. 급하게 먹어.
2: 급하게 먹고 많이 먹고 소화하는데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그래서 와이프가 그만 먹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 큰일 났다. 나 누우면 안 되니까 앉아야지.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그래 마사지 받자.
1: 마사지.
0: 네.
2: 왜냐면 소화될 때 등 같은 걸 해주면 좋잖아요. 원래
1: 그렇죠.
2: 그 생각을 하고 마사지 가서 제가 그때는 CEO를 했어요.
1: CEO
2: 모델을. 이게 좀 약하게 부드럽게 네. 해주니까 CEO 모델을 딱 했거든요. 두 타임 돌렸는데 소화가 다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등이나 이걸 잡아주니까 소화도 네. 되더라고요.
1: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문지르면서
2: 정말 그쵸. 깜짝 놀랐어요.
0: 그 혈들이 다 있으니까.
1: 근데 만약에 디바가 없었다. 그러면
0: 어떻게
1: 그냥 와이프를 방법이 그냥, 없잖아요.
2: 와이프를 그냥 닥달했겠지.
1: 그러면은 이게 막 이제 쌓이는 거예요.
2: 맞아요.
1: 쌓이고 그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붓고 막 여러 가지.
2: 맞아, 부어요, 부어.
1: 그 후에 마사지처가 없었을 때 마사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처는 집에 들여놓고. 특히 전과 후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0: 네, 필수품이네요. 건강.
1: 필수품 요즘은 정말 네. 필수품이에요.
0: 옛날에 뭐 어디 아프고 이러면 손 좀 물러주시고 이러면 나았잖아요. 요즘은 마사지 기계가 뭐 아주 뭐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더군요.
1: 저희 뭐 손 마사지기도 또 따로 있지만
0: 네.
1: 그 디바 하나면 다 해결이 네. 됩니다. 손 지압점 하나하나 다 눌러주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팔도 다 꽉꽉 정말 이런 두툼한 손으로 눌러서 주물러주는 것처럼
0: 네.
1: 여러분의 몸 관리를 다 해주다 보니까 뭐 소화만 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 잘 되죠. 신진대사 원활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쌓이는 피로를 쌓일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 풀어주니까.
0: 네.
1: 뭐 일단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라고 하는데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까지 관리가 되면서
0: 네.
1: 젊음을 유지하는 정말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면서 내 젊음의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0: 네.
1: 거예요.
0: 네.
1: 네.
2: 저의 동안의 비결이 하나가 그런 그건가? 어저께도 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1: 혈색도 좋죠.
2: 네. 혈색은 뭐 제가 워낙 살쪄서 좋은데
1: 네.
2: 요새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1: 네, 네.
2: 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또 어르신들 앞에서 큰 어르신들 앞에서 혼나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생각해봤는데 남들보다 제가 하는 건 사실 마사지.
1: 마사지 정말.
2: 운동은 이제 요새 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운동을 많이 했고 지금은 마사지를 많이 받으니까
0: 네.
2: 그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자리에서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재벌인 줄 안다고. 야, 너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마어마 비싼 게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때 그냥 했지만 무이자 받으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1: 네. 그렇죠.
2: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분한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1: 아니 네. 목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에 갑자기 한 번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2: 막 차를 사는 듯한 돼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맞아요. 설명을 드리죠.
0: 네. 아직도 그 가격에 그 착한 가격에 무이자 이제 그거 끝날 때 안 됐나요?
1: 5월 달까지.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네. 혜택을 이제 마지막까지 누리면서 가져가시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디바 같은 경우에 15,000불, 20,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마사지 체어예요.
0: 네.
1: 성능, 디자인 뭐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0: 최고죠, 최고.
1: 최고 여신인데 이게 지금 8,999불. 네, 이제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이나 네. 해드려요.
0: 네.
1: 무이자, 네. 무이자니까.
2: 대단해요.
1: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택스예요.
0: 네.
1: 그럼 요 정도는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1: 온 가족이.
2: 24시간. 맞아요, 맞아요. 365일.
1: 그래서 마더스데이. 네. 요 가정의 달에 또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결정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0: 네.
1: 그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장만하시는데 최고 제대로 된 거를 장만해 놓으시면
0: 네.
1: 내 몸 관리가 정말 최고로 네.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네.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혜택이 사은품.
0: 뭐 주시나요 이번에?
1: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드립니다.
0: 어머.
2: 이거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히 가격도 높고
1: 이거 1499
2: 1500불짜리인데
1: 최고예요.
0: 이 반신욕기 너무 좋아요.
1: 그럼요.
0: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그냥 쫙 풀려.
2: 건식
1: 반신욕 좋은 건 알지만 이제 네. 얘기하신 것처럼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0: 그냥 들어가서.
1: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필요 없으니까 간편하게 네. 매일매일 또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반신욕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들 건강 진짜 좋아요. 거기다 마사지까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는
0: 네.
1: 풀 스파 럭셔리 코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만약에 뭐 이제 호텔에서나 진행하는 그런 스파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진짜 따뜻하게 몸 풀어주시고 나서 최고의 마사지를 받으시면
0: 네.
1: 하루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0: 미용에도 좋고 예.
1: 그 감사 노트 쓸 내용들이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0: 진짜 디바
1: 머리를 막 쥐어짜는 내지 않아도 네.
2: 그러면은 네. 그 간식 반식욕기로 몸을 데피고
1: 네.
2: 그다음에 나와서 디바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고
1: 네.
2: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녹용 홍삼 딱 따서 마시면
1: 그럼요.
2: 끝나네. 하루가
0: 아니,
2: 끝나네.
0: 또 무엇보다 진짜 그 애프터 서비스 워런티
1: 네네.
0: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1: 풀 워런티가 저희는 3년
0: 네.
1: 무상으로 해드리는데 이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0: 진짜.
1: 거고
0: 네.
1: 저희 자회사니까
0: 네.
1: H솔루션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거지만
0: 네.
1: AS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0: 너무
1: 저희
0: 중요하죠, 진짜.
1: 10년은 사용하잖아요.
2: 그럼요.
1: 짧게는 5, 6년이라고 해도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0: 그쵸.
1: 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모가 되는
0: 네.
1: 부분들이
2: 네.
1: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네. 헬스코리아가
0: 헬스코리아.
1: 유일하다라고 저는 미주 전지역에서
0: 미주 전지역에서 지금 벌써 네. 19년째인가요?
1: 19년이죠.
0: 19년째.
1: 19년째.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 건강을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0: 네.
1: 건강만을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2: 네.
1: 뭐 마사지 체어가 됐던 또 건강식품 국민보양 이제 녹용삼 네. 대표적인 우리 녹용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제품들이
0: 네.
1: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라는 거.
0: 네, 네. 너무 좋은 기회네요. 5월 말까지니까 디바 마사지 체어 무이자 48개월 할부하면서 그래서 월 187불 플러스 택스 무료 배송 3년 워런티까지 거기다가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1500불짜리를 주신대요. 와.
1: 이거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
2: 그러니까요. 아 이거 마더스데이 이 5월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1: 네.
0: 네, 이 너무 좋은 기회.
1: 정말이에요.
0: 잡으시기
1: 네.
0: 바랍니다.
2: 자, 우리 아까 녹용삼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가 볼게요. 녹용삼은 사실은 뭐 별 홍보 안 하셔도 이거는 늘
1: 그쵸?
2: 드시는 분이 늘 드시는 거라.
0: 팬들이 늘 있죠.
2: 이거는 뭐
1: 15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분들이
0: 네.
1: 이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또 녹용삼 시작하신 분들은 네네네. 놓치를 못하시죠. 근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제 몸이에요. 제 건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켜야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아내의 몸 속에서부터 튼튼하게 정말 그 기본부터 다지는 네.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먹는 게 소중하잖아요. 네. 원 재료부터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이것도 녹용의 이제 중대 상대 부분까지 다 사용을 했어요. 분골 팁까지. 그리고 강원도 육령근 홍삼,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하는 천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이것도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네. 여기에 뭐 참당귀, 아카시아 벌꿀, 대추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이제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0: 네.
1: 첨물만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 짜낸 그 물만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니까 네. 드셨을 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이제 환절기 때 딱 뭐 네. 1년에 두 번 드시면
0: 네.
1: 잔병 치레 이런 건 전혀
0: 진짜
1: 뭐 주변에서 뭐 콜록콜록하고 뭐
0: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막 그쵸. 그러잖아요.
1: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네. 주변에 다 걸려도 나 멀쩡한 경우 맞아요. 정말 많아요.
0: 네.
1: 제가 좀 그런데 저 이제 네. 코로나 때도 저만 건강했는데
0: 야 바로 녹용홍삼
1: 가족들 다 격리시켜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애 아빠가 따라서 녹용홍삼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드셔보신 분들만 아세요.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꼭 마스크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2: 네. 말씀만 네.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막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런데 네. 이거 가격은 어떻게 됐죠?
1: 저희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라비티랑 네. 저희가 녹용홍삼은 헤시콜의 얼굴이에요. 마사이 체어 중에서는 이제 그라비티고 이렇게 천호앤케어 저희 건강식품 너무도 사랑을 받고 네. 있지만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하면은 녹용홍삼입니다. 녹용홍삼. 네. 이 두 개는 가격은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게 고객층이 늘어나니까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서 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0: 요즘 같은 고물가 네. 시대에 네. 그 네.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1: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숨을 두던 함유량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셔보시면 딱 아시고 저희 네. USDA 미국 농무부 퍼밋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통관 성분이? 절차에서 그럼요.
0: 네.
1: 까다롭게 다 거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서류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용삼 네.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 한 달치예요. 근데 이게 60팩 들어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두 팩씩 드시는 거 권하면서 이게
0: 네.
1: 22돈 녹용이 들어가 있는데 350불.
0: 350불.
1: 보통 두 달 드시거든요.
2: 네.
1: 되게 기본으로 두 박스는 구입하세요.
0: 네. 네.
1: 두 박스 구매하시면 700불인데 이거 한 달치 가격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0: 네.
1: 자, 저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져가시고 타주는 네. 10박스, 20박스씩 구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0: 드셔보시고 특히, 아시는 거지.
1: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 물량이 그때 이제 솔드아웃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네, 네. 막 이거 딱 꾸준히 드시던 분들은 막 발을 네. 동동 구르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내 건강 어떡하냐고 네, 언제 들어오냐고 네. 그때 이제 배가 떠 있었잖아요.
2: 맞아요.
1: 정말 네. 뉴포트 비치 사장님이 네. 매일 나가서 보셨어요.
2: 롱비치.
1: 근데 롱비치에. 네. 그래서 거기서
2: 뉴포트로 놀러 가신 거예요. 네,
1: 롱비치. 네. 네. 거기서 이제 들어오러 못 오고 막
2: 맞아요.
1: 이게 좀 약간 랜덤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한 기간을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2: 아무도
1: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때 코로나 때는 진짜 아, 곧 들어옵니다. 곧 들어옵니다 하니까 막 어르신들 우신 분도 계셨어요. 매니저님도 붙잡고
0: 나 이거 없으면 나 이거 난 네. 큰일 나 이러면서
1: 그때 그 쓰라린 아픈 네. 기억 때문에 10박스 20박스씩 그냥 재워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몇 네. 년치를.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 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셨으면 네. 하는 네. 제품이 국민보양 녹용홍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은 또 가정의 달이고 두 박스 구매하시면 이제 700불도 놀라운 가격이지만 천진단 요거 네. 환으로 된 제품인데 요것도 저희 베스트셀러예요.
0: 네.
1: 원더풀 원더풀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0: 이게 뭐예요? 천진단.
1: 이렇게 환으로 된
0: 네.
1: 그 똑같은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이 들어가 있는 보약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등산할 때나 여행 가실 때는 꼭 갖고 가시거든요.
0: 네.
1: 근데 판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한 달치죠. 요거 네. 정품이 250불인데 요거 한 박스 공짜로
2: 정품을 아~ 선물로
1: 네, 정품을 사은품으로 네. 무료로 드립니다. 네.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요.
2: 네네. 네. 그 지금 구매하시면은 응모권 가능한 거죠?
1: 응모권 가능하죠. 저희 가정의 달 이벤트 네. 31일까지입니다.
2: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 뭐 OTC 카드 사용하실 수 있고 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응모권 드리는데.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1등 마사지 체어.
0: 아,
1: 마사지 체어. 네. 아까 뭐 메가 얘기하셨는데 네. 아, 로또도 로또지만 네. 환율이 더 크잖아요.
2: 그럼요.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체어 꿈 한 번도 꿔보세요.
0: 네. 네.
1: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 저희가 응모권 드립니다.
0: 네, 응모하시고. 네.
2: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네.
0: 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 진짜.
1: 아, 그럼요.
0: 잭팟 당첨돼 봐. 내 맞아. 몸이 아프면 날짜만
2: 해요. 저 주세요, 그러면. 건강은 제가 받을게요.
0: 아 그렇다 그거죠. 그만
2: 낼름 받아야지 또.
0: 그만큼 내 몸만큼
2: 중요한
0: 거
2: 맞아요,
1: 게 없어. 맞아요. 오늘 시이름은 다 읽는 거예요.
0: 네, 오늘 맞아.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디바 마사지 체어 거기에다가 원적에선 반신욕기 사은품으로 드리고
2: 네.
0: 그리고 녹용홍삼 서로가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는 네네. 걸로 내 몸도 참 보신을 잘 하시기 바래요.
1: 네.
2: 저 어디로 체험 가시면 되는지.
1: 저희 매장 안내해드릴게요.
2: 네.
1: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또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에 있는데
2: 네.
1: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 그러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바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궁금하신 건 대표번호
2: 네.
1: 213-385-1005 385-100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2: 좋습니다.
0: 네.
1: 지금 하세요.
0: 385-1005번 385-100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자고요.
1: 네.
0: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차차차 헬스코리아 차차차 헬스 코리아.
2: 대표님이 안 좋아.
1: 헬스 코리아. 헬스 코리아.
2: 차차차.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무스그리 오늘 희끄무리한 날이지만요. 음악 한 곡으로도 분위기가 밝아지니까요.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 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십니다.
2: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1: 그러네요.
0: 자,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이 103세의 그 하워드 터커 박사님이 의사로서는 제일 진짜 오래 사신 의사.
1: 와.
0: 이분이 얼마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 네.
0: 이분이 강조하신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이 있대요.
1: 그런가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은퇴하지 마라.
0: 은퇴하지 마라.
1: 박사님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뇌를 계속 쓰고 세상과 소통하는 거, 그게 바로 젊음을 주는 묘역이라는 거죠. 자, 우리 차차차 가족분들도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 은퇴하지 마라.
1: 그러니까 마라.
0: 은퇴를 해도 뭔가 계속 뇌를 쓰는 활동을 해라.
1: 그렇죠?
0: 움직여라.
1: 네.
0: 가만히 있지 말고.
1: 그렇죠.
0: 네.
1: 두 번째는 뭐예요?
0: 두 번째는 중용의 미학. 적당해라.
1: 적당히.
0: 술을 마시든 음식이든 뭐든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이게 독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음식도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예.
0: 좋다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히 중용을 지켜라. 오늘 점심 과식하지 마시고요.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1: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좀 울림이 커요. 바로 훈이처럼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0: 사랑하며 살아라.
1: 늘 사랑하며 살아라.
0: 네.
1: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여러분 가족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유대감 이런 거라는 겁니다.
0: 네.
1: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한다, 사랑해 요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0: 네. 즐겁게 일하고 움직이고 적당히 즐기고
1: 그렇죠?
0: 뜨겁게 사랑하기.
1: 오, 세 번째 제일 좋다.
0: 뜨겁게 사랑해라.
1: 네.
0: 사랑하면 그게 정신적인 사랑 말고도
1: 네.
0: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어떻게 그걸.
1: 자, 적당히.
0: 적당히.
1: 적당히 즐기세요.
0: 네.
1: 그럼 우리도 뭐 그분처럼
0: 네.
1: 그렇죠? 100세를
0: 100세
1: 건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0: 네.
1: 남은 오늘 또 오늘 오후 하루도 최초하게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네, 오늘 끝곡은 우리 티키알님이 청해주신 곡이죠. 마다나의 라 이스라 보니타라는 곡. 이슬람은 이게 그 아일랜드거든요.
1: 네.
0: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런 곡이에요.
1: 오, 그게 거기 있대요?
0: 남한의 섬 라 이슬라 보니타라는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1: 물러가겠습니다. 나 이거 우리 집에 두 개 있다 그런 것 같아요.
0: 나 이슬라 보니타. 나 이거 이 집에 있다. 네.
1: 내일 다시 만나요.
0: 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훈이 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5: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예산관리국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원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해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5년에서 8년 이상 소요되는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 도중 체류 연장을 위해 추가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시스템 악용과 장기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 내 유학생들이 학업 일정과 비자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보험료와 보험사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도 평균 7% 가까운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 신청은 리카르도 라주 보험국장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 보험 전략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새 정책은 보험사들이 산불 등 미래 재난 위험 예측 모델과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를 막고 공보험인 페어플랜 가입자를 민간 시장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보건국은 이들 4명 가운데 3명은 감염이 발생한 럭셔리 크루즈선 혼디우스호 탑승객이며 나머지 1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행 항공편에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세크라멘토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4명 모두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전체 감염 사례는 9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명에 달합니다. 미국인 크루즈 승객 18명 가운데 16명은 네브라스카 대 메디컬 센터의 생물격리 시설로 이송됐고 최소 한 명은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한타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달리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는 감염 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38%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생설 치료의 소변과 배설물을 통해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이번에 문제된 안데스 바이러스는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으로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보험료와 보험사,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남가주 기반 AAA 계열 보험사인 인터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 보험료를 평균 11%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주 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도 평균 7% 가까운 인상안을 신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주 전역 약 76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 신청은 리카르도 라주 보험국장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 보험 전략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새 정책은 보험사들이 산불 등 미래 재난 위험 예측 모델과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를 막고 공보험인 페어플랜 가입자를 민간 시장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UC 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이번 주 금요일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입니다. 첫 졸업생인 일리스 김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접근하는 한국학 커리큘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 조앤문 씨는 윤동주의 시를 공부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분단의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의 첫 한국어 수업은 1942년 당시 동양화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 개설한 것입니다. 최 선생은 미국 최초의 한국어 대학 교재도 직접 집필했습니다. 83년 전 독립운동가 뿌린 씨앗이 이제 정규 학위 과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2: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범정부 태스크포스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또는 정치적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전략과 경제 수단을 미리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무부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이 태스크포스는 제재 대상을 사전에 식별하고 동맹국들과 경제 조율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 의원은 억제력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릴 때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자국군의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이 계획이 있다면 미국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경제적 결과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LA 경찰국이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 및 약물 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39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은 LA 전체 21개 경찰서 중 두 번째로 음주 약물 운전 사고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는 웨스트밸리 경찰서 관할로 40건이었고 단 한 건 차이에 불과합니다. LA 경찰국 전체로는 올해 480건의 음주 약물 운전 사고가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림픽 관할 지역의 증가폭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이 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동 스쿠터를 탄 형제를 들이받아 9살 어린이가 숨지고 19살 청년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뿐 아니라 처방약과 마리화나 영양 아래 운전도 불법이며 적발 시 평균 13,500불의 비용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LA 전역에서는 음주 약물 운전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6: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작전 중 성모 마리아상을 모독한 병사들을 군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레바논 남부 마론파 기독교 마을 데벨에서 발생한 종교 모독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입에 담배를 꽂은 병사에게는 징역 21일이 사진을 찍은 병사에게는 징역 14일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모든 종교의 성지와 상징물을 보호한다며 병사들에게 종교시설 처신 규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쟁 중 종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발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헤즈볼라 은신처를 초토화하고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예수상 파괴에 이어 성모상 모독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종교시설 보호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전쟁 여파로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테러 전문가들은 이란 강경파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경기장과 호텔 그리고 지하철을 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선임국장을 지낸 자베드 알리 미시간대 부교수는 미국 내 자생 극단주의자와 이슬람 급진 세력 연계 성전주의자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104개 경기가 열리는데 이중 78개가 LA와 보스턴, 달라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특히 개인이나 테러 단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드론이 가장 취약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과거 2022년 존 볼턴 국가안보좌관 암살을 시도했고 뉴욕거주 반체제 인사를 공격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3일 텍사스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전날이라 테러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수개월간 보안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법 집행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 LA 풋볼클럽 소속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일 LA 시의회로부터 아태계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은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의 달을 기념해 LA 풋볼클럽이 개최한 아태계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존 이 시의원과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상을 전달받았습니다. LA 풋볼클럽은 메이저리그 사커 소속팀으로 지난 시즌 손흥민을 영입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한 뒤 지난해 LA로 이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가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보여준 활약과 아시아 태평양계 선수로서의 상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LA시는 매년 5월 아태계 미국인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수상 소감에서 LA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대표 놀이공원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11일 폭탄 위협 신고로 수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매직 마운틴을 겨냥한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공원 입구를 통제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대규모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장갑차를 포함한 다수의 순찰 차량과 소방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공원 내부에 있던 직원들도 한때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직 마운틴은 오전 10시 30분 개장 예정이었으나 수색이 진행되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수색을 마친 뒤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공원 재개장을 허가했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 놀이공원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테마파크 중 하나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7: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0: 전쟁 이후 유가 급등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휘발유일 갤런당 18센트 경유, 일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불 50센트를 넘은 상황에서 18센트 세금 중단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행사에서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승인할지 여부가 이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미국 가전업계가 중동전쟁 여파로 경기침체 수준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갑을 닫으면서 가전제품 판매가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최대 가전업체 월풀입니다. 월풀은 올해 1분기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연간 실적 전망도 주당 6불에서 3불에서 3불 50센트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이 대형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고가 제품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가전업계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등록 유권자 3,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58%에 달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9%에 그쳤고 나머지 13%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부정평가 54%로 긍정평가 32%를 크게 앞섰습니다. 외교정책과 일자리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부정의견이 50%를 넘어 긍정의견 30%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관세에 대해 유권자 55%가 경제에 해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여론 악화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키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과사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이란 공습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습이 재개될 경우 이란의 핵시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협상 제안을 쓰레기라고 일축하며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2: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에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I have the best plan ever. I mean,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3: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0: 천망대입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1: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0: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2: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3: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이 내년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렛은 MTV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힐스로 유명세를 탄 인물로 지난 1월 LA 산불로 집을 잃은 뒤 재난 대응을 비판하며 정치 입문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십만 팔로워의 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만 프렛의 높은 인지도와 산불 피해 경험은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출마가 기존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몇 년간 노숙자 문제와 범죄 증가로 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프렛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치 진출이 LA 시장 선거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벤츄라 카운티 보안관국이 사우전 옥스 주택절도 사건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5일 사우전 옥스의 한 주택에 침입해 10만 달러가 넘는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용의자들을 추적해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훔친 물품에는 고가의 보석과 전자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전 옥스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관국은 주민들에게 방범 시스템 설치와 이웃 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벤츄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훔친 귀중품의 일부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물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투데이 쇼 진행자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가 실종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낸시 거스리는 지난 1월 애리조나주 투선의 자택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당시 78세였던 낸시 거슬리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인물로 알려져 갑작스러운 실종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바나 거슬리는 방송 출연을 줄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수사당국은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민간 실종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초송경찰은 여전히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작은 단서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실종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제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을 시작한 초등학교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의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는 5년 전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루 수업 시간의 절반을 한국어로 듣고 나머지 절반을 영어로 듣습니다. 현재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약 3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참여 학생의 70% 이상이 한국계가 아닌 히스패닉과 팩인 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측은 이들 비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읽고 쓰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두 개 언어를 구사하면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함께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모델 사례로 지정하고 다른 학군의 확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7: 로즈미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전 5시 직전 가비 에비뉴의 아파트 건물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템플 지서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여전히 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투항 명령에도 용의자는 응하지 않았고 현장은 곧바로 대치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접근을 시도하면서 추가 병력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용의자의 손이 보이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현장 지휘부는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용의자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해당 구역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37번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12분 1772번지 건물에서 남성이 목 부위를 칼에 찔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기를 든 용의자가 현재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PD 사우스 웨스트 분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37번가 일대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 테이프가 설치됐고 소방서 관계자들도 인근에서 대기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가솔린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체포 여부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그래머시 플레이스에서 차량 안에 총기를 둔 남성이 목격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민이 차량 대시보드 위에 놓인 총기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웨스트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과 총기 소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멜로즈 에비뉴 일대 교통이 전면 차단됐고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내 총기를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총기를 두는 것은 불법 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남성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량 내 총기 노출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경찰의 즉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카디아 시장이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일린 왕 시장은 연방법원에서 외국 대리인 등록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조사 결과 왕 시장은 전 약혼자 야오닝 선과 함께 US 뉴스 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선전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작성된 기사를 받아 웨이챗을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왕 시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직 시장이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 미주 한인사회 대표 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1: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487-1001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혹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동남풍 논란을 연일 이슈화하며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결집 분위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선거지원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연이틀 부산과 대구, 울산을 훑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과 국민의힘에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9: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8: 중원 공략을 마친 장 대표는 곧이어 텃밭 경북으로 다시 내려가 사흘 연속 지지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시소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직격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는데,
9: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8: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론 여전히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 결의대에 이어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10: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8: 주강덕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도 장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1: 전국적으로 아마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의 그 불만들에 대한 분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8: 정부 여당 실책에 지지율 호조 기세를 탄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주축이 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인데 잡음이 여전한 만큼 선대의 면면이나 향후 행보에 따라 또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이란이 어제 무기급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핵협상이 결렬될 경우 농축 수준을 무기급에 해당하는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13: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선박 남우호의 피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동 현지를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14: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1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더 강하게 맞섰다고요?
14: 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말한 내용인데요.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무기급 물질입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란 내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측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죠?
14: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격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한다면서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무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이곳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2: 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다른 한국 선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4: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나무호를 포함해 모두 26척입니다. 이들은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한 상태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 화재가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인 선박에 승선한 35명을 포함해 158명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와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9: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섭취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2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2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2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2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3: 제이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3: 장례비는요?
2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8: 우메캔.
2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7: 감사한다면
28: 사랑한다면
27: 역시 우메캔.
2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9: 888-941-3311 우메캔.
3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31: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직장인 점심은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해결해드립니다.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에나파기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때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둘러보라고 합니다. 편히 쉬고만 있었다면 과연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힘겹고 지친 삶은 그 힘겹고 지친 것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가파른 길에서 환승이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눈앞의 언덕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펼쳐질 평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0: 네, 서혁은이 불러준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당장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보라고 하네요.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원시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조금씩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멀리 보고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피아님.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에도 하늘을 보며 크게 숨쉬면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어요. 예,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이 댓글이. 아유, 진짜 멋진 피드백 감사해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 있는 흐린 화요일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오면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좀 흐린 하늘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반짝반짝 샤이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7: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6: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2: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3: 세종송보감.
12: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3: 세종송보감.
12: 쌩쌩 돌아라, 하하!
13: 세종송보감이잖아.
14: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5: 213-383-8899 383-8899 세종.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비씨, 세종의 네.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어떠셔요? 바쁘시죠?
1: 예, 마더스데이도 이제 잘 보냈고.
0: 네네네.
1: 또 15일 날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0: 아, 아세요?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죠.
1: 그 다음에 선미 씨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요.
0: 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이
0: 부부의 날인
1: 줄 아세요?
0: 부부의 날.
1: 날.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네.
1: 날도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래도 5월달이니까 뭐 부모님 선물로도 우리 또 건강 선물 많이 찾아서
0: 네네네.
1: 제가 뭐 요즘에 후코이단, 송보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뇌보감, 그렇죠? 기억력 깜빡깜빡, 뇌보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선물로 네.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 정말 사장님 목소리에 유난히 힘이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1: 네, 뭐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오늘 여기 동부는 날씨도 예, 예. 좋아요.
0: 어, 날씨도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예.
1: 네,
0: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는 네. 약간 흐려요. 어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은 좀 네. 먹구름이 꼈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1: 실제로 5월 달에는 뭐 이런 그 부모님 선물 또 건강 선물로 구입도 많이 하시고요.
0: 네네.
1: 또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0: 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한국에 세종바이오텍 지사가 있어서
0: 네네.
1: 예전에는 후코이단 많이 보내드렸고요.
0: 네네네.
1: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뇌보감을 소개했었는데.
0: 아, 뇌보감. 맞습니다. 뇌보감. 네. 먹어야
1: 심해,
0: 됩니다.
1: 심해 예방. 네. 그래요. 그래서 보내드린 몇 분도 계신데
0: 네.
1: 선미씨 오늘은요 요 시간에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 하다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우리 회사가 한 15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하시죠? 비타민
0: C. 비타민 C
1: 네 예. 비타민 C를 포함해서
0: 예예.
1: 우리 회사에 비타민 삼총사가 있습니다.
0: 아, 비타민 삼총사
1: 네네네
0: 네네네.
1: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라디오 서울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할 건데
0: 네.
1: 조금 전에 우리 선미 씨가 얘기한 대로 비타민 C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00억 유산균 세종
0: 아하.
1: 유산균 소개할 거고
0: 네,
1: 그리고
0: 네, 네.
1: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까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0: 네.
1: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세종 네. 리포존 비타민 C부터 알아볼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비타민 C 사장님, 비타민 C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0: 다르죠.
1: 그래서
0: 예, 예.
1: 네, 비타민 C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는 여러분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0: 네.
1: 비타민 C는 반드시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0: 네.
1: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C는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서플리멘트라 비타민 C라 할지라도
0: 네.
1: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0: 아,
1: 그런데
0: 그렇군요.
1: 요 리포존 비타민 C, 비타민 C 앞에 리포존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0: 네, 네, 네, 네.
1: 흡수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리포존 그래서, 비타민 C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루에 한정 요게 이제 500mg이 한 캡슐인데
0: 네.
1: 하루에 한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저도 들었는데요, 대표님. 우리에게
1: 네.
0: 비타민 C는 꼭 필요한데 문제는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이
1: 그렇죠.
0: 몸 밖으로 거의 이렇게 빠져서 그게 문제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분들은
1: 맞습니다.
0: 비타민 C를 막 하루에 6알, 7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1: 그런 분들 많죠.
0: 예.
1: 그 비타민 C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중에 비타민
0: 네네네네.
1: C를 많이 드시면 그렇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0: 네.
1: 그건 문제는 흡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0: 흡수가 중요하죠.
1: 제가 이제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얘기를 방송 때 많이 했잖아요.
0: 네네네네.
1: 우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왜 우리 선미 씨나 제 나이도 그렇지만 더 연세가 더 높으신 분들도
0: 네.
1: AI 이렇게 기술 AI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좋아하는 분 많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0: 네.
1: AI한테 물어봤대요.
0: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1: 세종 바이오텍의 데이비스 사장님이 자꾸 리포존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는데
0: 예.
1: 리포존 비타민 C가 뭐니?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설명을 쫙 들었는데 결론은
0: 네.
1: 뭐냐면
0: 네.
1: 세종 리포존 씨는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0: 오. 네,
1: 그래서
0: 그만큼 세종
1: 참,
0: 리포존 비타민 C가 어유,
1: 네.
0: 진짜 핫하다는 거죠. 예. 예,
1: 맞습니다.
0: 효과도
1: 그래서
0: 좋고. 예.
1: 요 리포존 비타민 씨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0: 네.
1: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체내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0: 네.
1: 개발된 것이고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요.
0: 오.
1: 주로 이제 아침에 식후에 하루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0: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하루에
1: 그렇게
0: 한
1: 돼,
0: 알만
1: 가격.
0: 먹어도 되니까.
1: 네. 그래서 최근에는 본인이 드시고 너무 좋아서
0: 네.
1: 사장님, 지난번에 했던 세일로 한번더살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들까지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좋아서,
0: 네.
1: 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는 한 병에 2개월분인데, 35불입니다.
0: 어이구, 가격 진짜 좋아요, 진짜.
1: 그렇죠. 그래서, 뭐 부부가
0: 네.
1: 또는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되는데, 뭐 제가 있는 동부도 그렇고요. 또 우리 LA에 계신 많은 분들도 리포존 비타민 C를 통해서
0: 네.
1: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0: 자,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가 한 병에 2개월분이 들어있는데 35불이라는 거. 이거 가격 진짜 좋거든요. 그렇다면요,
1: 그렇군요.
0: 사장님, 이 비타민 C의 효능을 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1: 뭐
0: 예.
1: 우리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그러면
0: 네네네.
1: 단편적으로는 효과를 다 아시지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0: 예.
1: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기 좋을 텐데 비타민 C는 우리의 노화를 억제시켜 줍니다. 젊게 살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0: 좋습니다.
1: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비타민 C는 우리의 기초적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기초
1: 우리
0: 면역력 강화.
1: 아침에 감기 기운 살짝 있으면 비타민 C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0: 네.
1: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0: 아.
1: 우리 저 선미 씨도 꼭 드셔야
0: 알겠습니다.
1: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0: 네.
1: 비타민 C는 우리의 빈혈 예방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타민 C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뭐 선미 씨, 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머님, 아버님 모두 관계없이
0: 네.
1: 아빠, 엄마, 또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가족이 요 비타민 C를 꼭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비타민 C가 아니라 리포존 비타민 C를 꼭 기억하시기
0: 네.
1: 바랍니다.
0: 흡수가 잘 되는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기운이 좀 살짝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로 싹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 비타민 3총사 중에 첫째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소개를 해주셨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아, 다음엔 두 번째로 세종 유산균 좀, 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선미 씨, 유산균 하면 무슨 그 금액, 저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 유산균.
0: 숫자.
1: 네,
0: 그렇죠.
1: 뭐죠?
0: 그렇죠.
1: 뭐죠?
0: 500억.
1: 500억.
0: 네, 500억 균수. 예.
1: 그 유산균을 제가 소개할 때 우리
0: 예.
1: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0: 예.
1: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요, 화장실에 앉으시면은요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0: 네.
1: 너무 힘들어하세요. 변비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의 장 건강을 아주 좋게 해주는데 500억 균수
0: 네.
1: 우리의 유익한 500억 균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설명드렸죠.
0: 네.
1: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균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부분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종 유산균은 자그마치 500억 균수가 들어있습니다.
0: 와, 어마무시합니다.
1: 네, 그래서 네. 하루에 한정만 드시면 되고요.
0: 네.
1: 아, 커먼센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공복에 먹는 거, 이 포인트예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유산균이든지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은데
0: 네네.
1: 세종 유산균은 하루에 공복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500억 유산균이니까. 그리고 한 2주 정도 드시면은요.
0: 네.
1: 한 2주 정도 드시면 효과를 보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왜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30분 앉아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0: 네네네네.
1: 제가 있는 동부에 뉴저지의 팔팍이라는 곳에 어떤 고객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인데 유산균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습니다.
0: 아, 세종 유산균. 네.
1: 네. 30분 앉아있던 화장실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앉아있지 않고
0: 네.
1: 이제는 변 보는 게 너무, 너무 쉬운데 혹시 우리 저 선미 씨 제가 예전에 유산균 얘기할 때
0: 네.
1: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 세 가지가 있다.
0: 네.
1: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세 가지를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0: 네.
1: 첫 번째,
0: 먹고,
1: 잠 잘 자야 되고,
0: 자고,
1: 잘 먹어야 되고,
0: 잘 싸고,
1: 잘 자야 되고,
0: 인풋 아웃이 잘 돼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현대인들은
0: 예, 예.
1: 쾌면 잘 자야 되고,
0: 쾌면,
1: 쾌식
0: 잘
1: 먹어야 되고,
0: 예.
1: 쾌변 화장실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0: 진짜 중요하죠.
1: 우리 세종 유산균으로 쾌변을 경험하면 좋은데 자 가격은
0: 네네.
1: 세종 유산균 한 병이 한 달분이 되는데 요거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35불 한 병에 35불로
0: 오고. 와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경험하고 싶어요 사장님.
1: 네,
0: 아니 자꾸 요즘에 베개 수

0: 당뇨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1: 아하.
0: 그다음에 여주는 저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중 제가 예전에 아이돌 그룹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여주를 즐겨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오.
0: 다이어트와
1: 네.
0: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여주 제품과 달리 이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오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하루에 알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먹기 좋고요.
1: 네네.
0: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만 드시면 되고
1: 아하.
0: 요거는 한 병이 한 달 반,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1: 35불이요?
0: 한 병이 35불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세일 정보도 드리겠습니다만
1: 네네네네.
0: LA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미국 어디라도
1: 네.
0: 우리가 다 보내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타운 내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세종 여주가 너무 좋다고
1: 네.
0: 회장님 타주에 있는 우리 동생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주에 있는 분에게도
1: 네.
0: 우리가 UPS로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1: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 타주에도
0: 네.
1: 이게 가능하고 한국도 가능하니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세종 유산균, 당뇨 비타민인 세종 여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두 한 병에 35불입니다. 맞죠?
0: 네. 네,
1: 예, 삼총사가 똑같이 한 병에
0: 네.
1: 35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종 유산균은 식전에 먹는 거고 나머지는 뭐 식후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식후에 먹는 거죠. 예, 일단
0: 네, 유산균은
1: 예,
0: 예. 식전에 먹고
1: 그렇죠,
0: 나머지는
1: 그렇죠.
0: 식후에 드시면
1: 식후에
0: 네.
1: 먹으면 좋고요. 일단 가격이 네. 너무 좋아요. 35불이니까. 자, 그렇다면
0: 네.
1: 오늘도 이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진짜 폭탄 세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방송
0: 네.
1: 때만 주시는 이 세일 정보 오늘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송 드릴 때
1: 네, 네.
0: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통은 비타민C든 유산균이든 여주든 다섯 병에 한 병
1: 네.
0: 5 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어허.
0: 그런데 오늘
1: 네.
0: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할 분들 또는
1: 네.
0: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1: 네.
0: 다섯 병을 더
1: 와 와,
0: 그러니까
1: 이거 가능해요?
0: 10 플러스 5로 드리는데
1: 네.
0: 믹스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1: 믹스
0: 앤 매치로
1: 네.
0: 믹스 앤 매치로 섞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예예
0: 네,
1: 예.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전화번호
1: 그렇죠.
0: 드리면
1: 네.
0: 우리 LA 지사로 전화를 일단 하시면 직접 오셔서 받아 가셔도 되고
1: 네.
0: 구입하셔도 되고
1: 음흠.
0: 아니면 UPS로 받으셔도 되는데 일단 전화번호 오픈합니다.
1: 네.
0: 213-383-8899 383-8899번으로
1: 네.
0: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
0: 네.
1: 정말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요 신제품이
0: 네.
1: 세종 리포존 비타민C 꼭 먹어야 되거든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0: 네, 네.
1: 세종 리포존 비타민C 10병에 이 선물로 세종 유산균 배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는데
0: 그러니까,
1: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세종 유산균 5병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타주에도
0: 네,
1: 배송
0: 5.
1: 가능하다고 네. 하셨죠?
0: 네, 네 물론입니다.
1: 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0: 구입하신 분들 중에 5병, 5병, 5병 이렇게 섞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제가 예전에 우리 고객 중에 원로 장로님 연세 높으신 어르신인데 나는 세종 여주로만 10 플러스 5로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 예예. 당뇨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친구들은 다 이거 먹어야 돼. 당뇨 다 이거.
1: 네.
0: 그러셔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필요한 제품을
1: 네.
0: 믹스해서 구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5월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제품도 좀 간단히 세일 정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0: 네네네.
1: 없지만 빨리
0: 네네네네.
1: 말씀드릴게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비타민 3총사 소개했습니다.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0: 네네네.
1: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혈관 청소하세요 뚫어 생각이 납니다. 세종 송보감
0: 네.
1: 1등이죠.
0: 네.
1: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항암 면역력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 드리려고
0: 네, 좋습니다.
1: 이 세일은 5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요 세일은
0: 선착순 다섯
1: 필요하신 분
0: 분.
1: 5분에게 예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0: 네.
1: 어버이날은 지났고 마더스데이는 지났지만 우리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요거는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는 세일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세일 정보든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0: 네.
1: 한분한분 상담해 드리고 한국도 미국도 제가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0: 네, 무료
1: 전화번호
0: 배송입니다. 네.
1: 네, 213 383에 8899번이고요. 그 윌셔 6가 버즐길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직접 오실 분도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한국에도 이제 배송을 도와드리고요. 타주에도 배송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비타민 3총사를 중심으로 제품 정보와 세일 정보까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도 효과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프로모션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사장님.
1: 네,
0: 마무리
1: 감사합니다.
0: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할까요? 네.
0: 네.
1: 이제 5월, 분주한 5월입니다. 우리 항상 방송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행복과 건강은
0: 네.
1: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0: 네,
1: 말씀드렸습니다.
0: 너무 좋은 말이에요.
1: 비타민 C든, 또
0: 네.
1: 유산균이든, 여주든, 어떤 제품이든지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종바이오텍 LA 지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프로모션 혜택 받으시려면은요,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받는다라는 말씀 오늘도 여전히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말씀 또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3: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3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말씀들 이 댓글창에 올려주셨네요.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D님께서 재미있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임태경과 폴포츠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

0: 네, 임태경 폴보츠가 불러준 사랑이었습니다. 실왕이라 더 좋네요라고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불렀을 때저 봤거든요. 정말 듀엣곡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제 뮤직뱅크에 저장을 해놨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2: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1: 남편 돌아가셨는데 벌써 출근하셨나 봐요?
0: 자,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 박찬욱 감독이 오래도록 사랑받을 영화들을 최고 작품들로 선정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에 올라온 기사예요.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상들은 50년이나 100년 동안 남을 작품들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심사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박 감독은 작품이 국적이나 이 장르, 정치적 이념과 같은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되고 그 이유만으로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화 제작자들은 정치적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화의 예술적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이 됐구나라는 그런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가 예전에 영화의 변방 국가인 것처럼 취급되던 긴 세월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한국에는 훌륭한 감독들, 배우들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흐르고 한국도 세계 영화의 중심 중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맞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옛날 선배들 정말 뛰어났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배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 감독은 그러나 자신의 국적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죠?

저녁 개막하는 깐 영화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박찬욱 감독은 오는 7월 6일부터는 프랑스 남부 소도시 아를에서 첫 유럽 개인 사진전도 연다고 하네요. 걸어가는 예, 보그 프랑스에 따르면 전시는 세계적인 사진 축제의 일환으로 아를에 있는 이우환 재단의 갤러리 이우환 아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고요한 아침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박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한국의 일상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 감독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독으로서 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최대한 통제하려 노력한다. 비록 매우 자연스러운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준비와 연출의 결과물이다 라면서 그에 비해 사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박 감독은 자신에게 사진은 해독제와 같다. 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진으로 담는 건 꽤 단순한 것들로 일상 속의 사물들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름다움이라던가 기이함, 낯설음을 포착하려 정말 노력한다. 바로 그 포착된 순간, 그 만남이야말로 내가 거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사진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훈이 송창식이 불러주는 안개 듣고 계십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OST죠. 네, 박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22년 제75회 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결과였지요. 이번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찬욱 감독,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연방 연료세 일시 중단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이 장관은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 연방 연료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극비로 취급되는 핵무기 잠수함의 위치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방문 전에 이끌어내려 했던 이 종전 구상이 물 건너가면서 다시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은 원하지 않겠지만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연간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면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오퍼레이션 볼케이노라 불리는 집중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해 음주와 약물 운전 연관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LAP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 증가한 수치로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에 위치한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로 학생들의 높은 언어 습득 능력과 문화 이해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 제가 오늘 간추려본 소식의 내용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요,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해비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한국인은 밥심 김스전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8: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스전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스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7: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스전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스전기 상품권
8: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스전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스전기로 오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 이제 걱정 그만.
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인 퍼시 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겨울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봄이고,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오고, 이 계절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본래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스스로를 완성시켜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자신의 이 과거에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 잘 헤쳐나왔네, 정말 잘 견뎌냈어, 뭐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참 잘 이겨내왔다, 참 잘 이겨냈다, 뭐 그런 기특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견뎌내다가 마침내 구원을 얻은 주인공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려움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건강하게 그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허각이 불러준 사랑이 지나가면 들어봤는데요. 참 노래를 멋지게 리메이크했어요. 그죠? 또 허각이 불러주는 또 요 사랑이 지나가면 요 노래는 또 이런 맛이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원곡도 좋지만 예, 요즘에는 리메이크를 또 워낙에 또 멋있게 잘해서 예, 이 버전도 참 좋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알차게 좋으면 오늘 하는 거가 좋고 오늘 하루가 좋으면 예, 1년 365일이 행복합니다. 맞죠? 예, 해피투게더와 함께 해주시는 이 순간순간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 느껴집니다. 소피아님.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댓글. 참 행복해지네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지나가면 명곡 또 이렇게까지 또 짚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난다니까.

오늘 LA 날씨 전반적으로 선선하고 쾌적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이나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7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입니다. 자, 해가 지는 저녁 7시 45분 이후에는 기온이 좀뚝 떨어져요. 쌀쌀합니다. 50도 중반까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당 1492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달 대비 약 1%가량 상승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67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전일 대비 약 49달러 정도 하락한 수치예요.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일반 이 휘발유 평균 가격이 6달러 22센트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이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 한 달 전보다 약 20센트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예상치 상회와 유가 상승의 그런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마감됐네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 시간도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1부 끝났는데.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7: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7: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 오겠습니다. 켈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들 반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요즘 또 한타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선비님, 해피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손도 잘 씻으시고요. 또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시면 마스크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장 보시는 분들도 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선희가 불러주는 조각배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선희가 불러준 조각배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요. 조각배가 아니고 나뭇잎배. 전혀 다른 나뭇잎배. 옛날에 여러분 교과서인가요? 네, 나뭇잎배는 개미도 탔었어요. 물에 빠진 개미 이야기 아시죠? 물에 빠진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물에 빠진 개미가 비둘기가 던져준 나뭇잎을 타고 살아났잖아요. 비둘기를 쏘려는 사냥꾼의 발을 개미가 아니 사냥꾼의 발을 물어서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동화 이야기가 종이배 등 뭐 일부러 개미 앉은 나뭇잎을 물에 띄우기도 했었죠. 옛날에는 그 종이로 배를 접어서 물에 띄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종이배 접어주고 또 비행기도 접어서 비행기 접어서 날리기도 하고 또 종이배 접어서 또 물에 띄워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신기해서 또 종이 접기도 하고 색종이 접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에는 추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뭐 흥얼거리다 보면 그 시절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동요를 한번 들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예. 옛날에 정말 그 쪼그리고 앉아서 땅 따먹기도 했었고 여러분들 그런 놀이들 기억나십니까? 땅 따먹기. 실핀으로 이렇게 땅 따먹는 거. 그거 잘하셨나요 여러분들? 고무줄 놀이도 했었고 노래에 맞춰서 그 뛰던 그 고무줄 놀이.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 막 이러면서 그 고무줄 놀이도 생각이 나고요.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막 이러면서 놀았었던 그 재미있는 놀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순식간에 세월을 뛰어넘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나이가 몇 갠가? 지금 나는 몇 마일로 가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세월은 지체함이 없어요.

0: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들은 원곡과 번안곡을 짧게 짧게 묶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1: I'm so low.
0: 오늘은 오랜만에 샹송을 준비했어요. 살바토르 아다모 좋아하시죠? 예. 톰브레네죠. 이 눈이 내리는 겨울에 항상 듣는 안 들어볼 수 없는 노래의 주인공 살바토르 아다모가 쌍수아마미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0: 아다보는 우리나라에 세 번 정도 내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포크 가수 은희가 이 곡을 쌍더마미라는 번안곡으로 불러서 히트를 시켰고요. 정말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아다모지만 동그라내죠 눈이 내리네 이거 그리고 라노에잇이라는 그 밤의 멜로디라는 노래도 정말 달콤하게 불렀었고 그 쌍두아맘이라는 노래도 정말 그 호소력 짙은 그런 이렇게 허스키한 보이스로 들려주는데 그게 매력이잖아요. 아다모의 매력.
1: Je sais, tout est fini.
0: 나온다요.
1: J'ai perdu ta confiance. Néanmoins, je te parie.
0: 자, 쌍더마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유로 이제 헤어졌는지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 뭐 정말 어두운 나날이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구애의 사랑 고백의 노래라고나 할까요? 아다모가 직접 작사 작곡.

네, 살바토르 아다모가 불러준 쌍파마미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유튜브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스튜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튜디오 카톡을 이용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자꾸 확인을 안 하게 돼요. 이것도 문제죠. 예, 여러분들 가끔씩 스튜디오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선미님 반갑습니다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확인을 안 하게 되네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카톡이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뭐 사연도 없고 노래 시청해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가끔 이제 들어와서 또 노래를 청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또 너무 죄송한 거죠. 그분은 또 아니 노래를 신청했는데 안 들어줘?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스튜디오 카톡 아이디 알고 계실까요? RS1650입니다. 네, 알파벳 RS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할 때 RS1650 스튜디오 카톡 친구 맺어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사연도 주시고 또 생일 축하도

0: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던지는 스톤게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아,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1과 2분의 1 투투 노래 던지는 스톤게 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7일과 9일에서 10일 멕시코 시리에서 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에 사흘 동안 세상에나 15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건 2015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고요. 예, 방탄소년단은 공연에서 현지 문화를 무대 곳곳에 녹여내며 멕시코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 멤버들을 대통령 궁에 초청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100만 명 이상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주변에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또 항공, 숙박, 식음료, 또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 75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6일과 이 17일, 19일 미국 스탠퍼드에서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현지 교통국은 공식 이 SNS를 통해서 콘서트를 위해 특정 버스 노선을 특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듣고 계십니다. BTS 멤버들은 이후에 23일에서 24일과 27일에서 28일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에 다음 달이죠. 12일에서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 예, 팬덤명입니다. 아미와 팬들과 만난다고 하네요. 데뷔 13주년 기념일로 방탄소년단과 국내 팬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어딜 가나 대박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불러준 아리랑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도 들어도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역사 속 오늘 타임라인 스케치입니다. 역사 속 인물을 보니까요. 오늘은 이 플로런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났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1974년부터 매년 5월 12일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헌신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통계학을 이용해서 의료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혁신했던 그녀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혹시 주변에 간호사분들 계시다면요, 축하의 문자라도 보내주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대하소설 토지,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2008년 오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필된 토지는 한국의 한과 생명력을 유려한 문장으로 담아낸 한국 문학사의 뭐 근자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이 마지막 글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가 오늘 태어났네요. 세련되고 섬세한 화성학의 대가였던 그는 현대 프랑스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입니다. 특히 그의 레퀴엠은 죽음의 자장가라고 불릴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입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인권 증진과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날입니다. 퇴임 후에 헤비타트, 그러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보여준 그의 행보는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오늘을 살았던 이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 우리 곁에 음악으로 또 멋진 글로 그리고 따뜻한 돌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입니다. 리퀴엠의 상투.

네. 프랑스 낭만주의의 선율이라고 할수 있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 레퀴엠의 상트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아름답네요. 오늘 가브리엘 포레가 뭐 태어난 생일이라고 해서요. 이 노래 들어봤는데 소피아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상투스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TKL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해 주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커피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니, 커피 머신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진정으로 커피를 즐긴다, 이 말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 그 과정을 다 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즐긴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이 여러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를 분석해봤더니 폐기물 트레이 있죠? 그리고 물이 머무는 그 부위에서 다양한 세균 군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구균 계열 미생물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커피 추출 직후에는 캡슐이 아주 뜨거워서 그냥 제거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캡슐 내부에 그 커피 찌꺼기 수분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습한 환경은 역시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또 커피 향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눅눅하고 묵은 맛을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좋은 커피 머신, 좋은 커피 콩 역시 위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용한 캡슐은 식은 즉시 제거하고 또 물받이, 캡슐 보관함 같은 분리 가능한 부품 자주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겠죠. 디스케일링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식초 아니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석회질 제거, 디스케일링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캡슐 커피 머신,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 또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 것이 햇볕은 따사롭고 날씨야 뭐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기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모두 친구 여러분들 지금 많이 행복하십니까? 아, 아니라고요? 많이 행복하시다고요? 행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또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오셔서 댓글창으로 또 귀로 서로 웃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침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람과 함께 슬며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화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우리 장윤정 씨의 장윤정 씨가 보통 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바람길이란 노래는 아주 차분하게 불러주었고 또 이 노래는 몇 해 전에 미스트롯에서 그 김태현 양이 아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줘서 장윤정 씨가 심사평으로 태연아 네가 옳았다라는 그런 좋은 평을 들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뭐 아침부터 여러분들 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네 인간사고 또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반면에 또 오전까지는 아 나빴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손님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도 되고 어쨌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오늘 하루고 그것이 묶여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TK님 야 개근상 타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비비안님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시는 모든 님들 반갑다고. 아이고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날씨가 좀 이제 덜 덥나요? LA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순철님 친근한 목소리 홀려 오늘도 시간 맞춰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통계님 신청곡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살짝 기대시고 걸터앉으셔서 제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또 달달한 또 맛난 비비안님 청곡 들려드릴게요. 음악 한 잔씩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짧은 대화 또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이 꾸며주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은 또 여러분께 굉장히 필요한 정말 값진 정보를 드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꿈이고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젤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3: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2: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3: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2: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0: 네, 라드론네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울반 빌더스의 우리 폴킴 대표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간에 뭐 항상 또 바쁘시죠?
1: 네.
0: 예, 일하시느라고.
1: 바쁘게 지냈습니다.
0: 예, 제가 소개할 때 K-울반 빌더스하고 그다음에 BTS 솔라 디자인. 그 지난번 기억으로 BTS가 우리 그 BTS 때문에 많은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1: 네, 제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0: 네, 요사이 또 BTS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뭉쳐서
1: 예.
0: 아주 지금 세계를 돌면서
1: 예.
0: 그 제가 보니까 예상 수익이 300조래요.
1: 예.
0: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게.
1: 예.
0: 멕시코는 공연이 취소됐어요. 멕시코 궁에 너무 많이 사람이 와서 사고 날까 봐. 네. 5만 명이 모여서 취소돼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했어요, 공연을.
1: 예.
0: 그 정도로 아주 난리 아닌 난리가 예. 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자, 뭐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집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인데, 아,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K-울반 빌더스는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문 회사로
1: 네.
0: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저희가 네. 이제 리모델링하는 회사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ADU라고
0: 네.
1: 액세서리 딜링 유닛을 짓는 건설하는
0: 회사가 ADU라는 거는 무슨 추가 공간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별채죠.
0: 집 뒤채 같은 경우에
1: 예, 뒤채.
0: 이제 뭐 파킹랏을 쓰다가 아니면 뭐 다른 공간으로 창고로
1: 네.
0: 쓰다가 그거를 주거 공간으로 바꾼다는
1: 네.
0: 얘기죠.
1: 뒷마당이나
0: 네.
1: 아니면 뒤뜰에 있는 그라지나
0: 네, 네.
1: 이렇게 별채로
0: 네.
1: 독립 별채로 짓는 걸 ADU라 그러는데
0: 아, 예.
1: ADU법이 바뀌어서 2026년 1월부터 이제 본체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3 유닛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4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게 ADU법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개인 집 포함해서 4 유닛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메인 집 말고 뒤쪽에 별채가 3개 더 까지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네.
1: 그렇죠.
0: 어.
1: 어태치하고 뒤태치 합쳐서.
0: 네네네.
1: 3유닛을 더 허락해서.
0: 그러면
1: 4유닛을
0: 뭐
1: 만들 수 있는 게 ADU법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식구들이 더 와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렌트도 줄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수익 창출이 되겠네요.
1: 네.
0: 아, 그래서 타이틀이 바로 부동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뀐다는 게
1: 네.
0: 바로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네.
1: 네.
0: 그렇군요. 참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주 호재이고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그 이제 집이 보통 이제 뭐 한 10년 내외를 진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뭐 50년, 70년 이렇게 오래된
1: 네.
0: 집들도 사실 한인타운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특별히 그러다 보면. 집 구조가 뭐 이제 불편하거나 또 지금 사는 공간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덜어 있을 텐데요.
1: 네.
0: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개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리모델이죠.
1: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구조 변경이라고
0: 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ADU를 창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집값,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요.
0: 와.
1: 집에 집값이 시세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네네. 아.
1: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0: 네.
1: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한인타운이나
0: 네네.
1: 오렌지카운이나
0: 네네.
1: 대부분의 지역이 스퀘어피 땅, 원 스퀘어피 땅 600불이 넘습니다.
0: 아 예.
1: 뭐 중간 가격이 한 700불 될 정도로.
0: 그렇구나.
1: 그런데 건축비는 300불이에요.
0: 아 건축비는 300불이고
1: 건축비 300불 들여서 집을 짓고 나면 넓히고 나면 이제 집의 가치는
0: 두 배가
1: 되는 거죠. 600불에서 700불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아.
1: 심지어는 뭐 보뱅크는 요즘 900불도 넘더라고요.
0: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뒤쪽에 내가 1000스퀘어핏이 생겼다고 그러면 30만 불 들여서 60만 불 이상 값어치가 되는 거네.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렌탈 렌탈 수입이 되니까 렌탈 프로퍼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이 아무리 커도 부엌은 하나였어요.
0: 그렇죠.
1: 싱글 패밀리에 부엌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집이 3층이건 2층이건 1층이건
0: 네네.
1: 5천 스퀘어피시건 만 스퀘어피시건 무조건 부엌은 하나였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엌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0: 오.
1: 주소도 별도로 나옵니다.
0: 오.
1: 매매도 가능합니다. 따로.
0: 따로 매매도 가능하다고요? 예. 와, 그럼 완전히 독립체네요.
1: 네, 그렇죠.
0: 오.
1: 대신 본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0: 오.
1: 주소 별도, 전기 뭐, 미터
0: 가스
1: 별도,
0: 이런 것도 가스 다
1: 미터 별도, 다
0: 돼요.
1: 별도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1: 수월랑이까지 전부 다.
0: 예를 들어서 렌트, 월세를 줘도 따로 해서 내면 되는 거고.
1: 그렇죠.
0: 내가 만일에 본체에 살고 별채를 팔아도
1: 네.
0: 그 사람들까지 저하고는 관여가 없단 말이죠.
1: 네.
0: 어,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주택난과 렌트난 때문에 이제 ADU법이 생긴 거라고
0: 아.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공사, 뭐 특히나 리모델 같은 경우는 다 뜯어고치고 뭐 기본 골재만 남겨놓고 다 바꾸는 건데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1: 저희는 아주 빠릅니다.
0: 아,
1: 예상하시는
0: 그러세요.
1: 것보다 엄청 빠릅니다.
0: 어, 그러시구나.
1: 네.
0: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 뒤에 별채가 있다. 뭐 거기 천 스퀘어 피시다.
1: 네.
0: 뭐 그 정도면 기간이 보통 어림잡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1: 건축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0: 아 건축 기간은.
1: 예.
0: 네네네.
1: 단지 이제 CD의 빌딩 펄밋을 받기 위한 기간이.
0: 아.
1: 펄밋을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하니까.
0: 그렇죠.
1: 그
0: 그렇죠.
1: 기간이 보통 3~4개월.
0: 아.
1: 그랜델 같은 경우는 6개월.
0: 아.
1: 이렇게 걸립니다. 아. LA 카운티는 뭐 3~4개월이면 됩니다.
0: 아, 그리고 보면 사실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집을 볼 때는 부엌서부터 먼저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 부엌하고 화장실을 같이 보는.
0: 네, 부엌에서 아무래도 그 네. 시간을 보내는 게 많으니까.
1: 예.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집을 판매하려고 할 때 주로 부엌 아니면 그 화장실 거기를 이제 리모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키친이나 뭐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리모델을 하려면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1: 구조 변경 없이
0: 네.
1: 이제 할 경우에는 부엌은 5-6일
0: 일주일.
1: 예.
0: 예, 네, 일주일.
1: 베드룸은 일주일이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개념이죠. 구조 변경이 없을 때 싱크
0: 그
1: 위치
0: 그렇죠.
1: 그대로.
0: 거기서 이제 뭐 좀 예. 장식을 바꾼다든가 욕조를 예. 바꾼다든가 뭐 예. 변기를 바꾼다든가.
1: 대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0: 아 완전히.
1: 흉내만
0: 아.
1: 내는 것이 아니라
0: 예, 예,
1: 부엌도
0: 예.
1: 완전히 바뀌는 거고
0: 아.
1: 100% 바뀌는 거고
0: 아.
1: 화장실도 100% 바뀌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입니다.
0: 완전 다른 구조로 새 부엌이 탄생하는 거네.
1: 근데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늘어나죠.
0: 그렇죠. 네네.
1: 뭐 10일이라든지
0: 네네.
1: 아니면 일주일이 더해서 2주일 이렇게 늘어나는데 구조 변경이 없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끝냅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어떤 공사라는 걸 하려면
1: 네.
0: 저희 그 일반 입장에서는 아 저기 잘 할까 뭐 내가 어떻게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 있어서 하겠지만 처음으로 내가 집을 좀 어떻게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아, 저분들이 잘하실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증명을 해드려야 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잘 아시더라고요.
0: 네.
1: 요즘에 이제 IT 시대가 돼서
0: 네네네.
1: 전화하기 전에 벌써 웹사이트를 찾아서 보시고
0: 아, 이미 조사를 하시고
1: 예, 네, 그리고 아. 전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저희 웹사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0: 케열반
1: 닷컴하고
0: 아, K열반.com
1: 네. K열반빌더스.com이 있고 K열반라이크.com이 있습니다.
0: 어, 네. 라이크.com이요. 네.
1: K열반라이크.com에는 주로 이제 키친 앤 바트룸 위주로 리모델링
0: 네.
1: 위주로 되어 있고
0: 아.
1: K열반빌더스.com에는 이제 ADU하고
0: 예, 예.
1: 이제 상업용 커머셜
0: 아.
1: 이런 게 주로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아.
1: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보시고
0: 예예예 예, 예.
1: 거기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이런
0: 느낌으로 했으면 느낌으로 좋겠다.
1: 화장실을 고쳤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이런 느낌으로 키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뭐 그 뭐 아시다시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공사도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편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번호 213-310-1800 위치는 여러분 올림픽 선상의 3호 관광이라고 제가 알기로 올림픽하고 카타리나 정도인가요? 거기가 아니요. 아니에요.
1: 올림픽하고 엘든.
0: 아 엘든. 예예. 예. 거기 쪽에 2621 올림픽 블루보드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 전화번호는 213-310-1800번.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분은 6904 온 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아, 213-798-2200번 798-2200번으로 주저 말고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쫙 하고 펼쳐드릴 겁니다. 자, 뭐 요사이 제가 듣기 있기로 이 지붕에 있는 그 태양열이라고 그러죠? 솔라.
1: 네.
0: 솔라를 설치 안 하면 뭐 허가를 안 준다 새 집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제가 새 건물은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새 건물에 한해서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사실 뭐 전기료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솔라라는 거를 많이 말씀도 들어보시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뭐 전기료는 항상 뭐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핏 들으니까 뭐 우리 캘리포니아 전 지역하고 남가주 이런 쪽이 뭐 15% 이상 거의 20% 가까이 오른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1: 정확하게
0: 17%
1: 인상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드디어 BTS 그 솔라 태양광 설치 전문이죠. 그러면 아 거기에 가정용이나 또 커머셜이나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태양광 설치 전문 업체입니다. BTS 솔라 디자인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가정용은 정부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0: 아
1: 세제 혜택도 줄어들었고,
0: 네네네.
1: 지원금이 없어졌는데 아직. 커머셜이나 비영리단체나 교회 같은 데는 30%에서 40%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40%를 돌려받습니다.
0: 네.
1: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만 불 든다.
0: 네.
1: 솔라 설치 비용이.
0: 네네.
1: 그중에서 3만 불이나 4만 불을 돌려받는 겁니다.
0: 3, 4만 불, 30, 40%씩이나 받아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0: 그렇군요.
1: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정용이 아니고
0: 아 상업용
1: 커머셜이나
0: 커머셜 예예 예.
1: 커머셜이나 비영리 단체
0: 예예 예.
1: 교회 건물 이런 데는 IRS로부터 직접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공사를 6만 불이나
0: 6만
1: 7만 불에
0: 7만
1: 할 수 있다고
0: 할 수 있다라는 얘기
1: 생각하시면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그것도
0: 네.
1: 내년 여름이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0: 그것도 그나마 예. 제한적이군요.
1: 예.
0: 가시려면 빨리 내년 여름 이전에.
1: 원래는 2032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0: 네네네.
1: 우리 도라프 형님께서 이 솔라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미국 패권.
0: 네.
1: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민들이 뭐 이 가스비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0: 크게
1: 고통받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느껴져요.
0: 그렇군요. 자, 뭐 지금 태양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대비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1: 필수죠 이제는.
0: 예, 예. 자, 그렇다면 그 태양광은 뭐 옛날에 지역권 목은 아무리 집이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루프의 면적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루프에 면적이 적다. 근데 전기 사용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카포트를 설치해서라도 주차장 위에
0: 네네.
1: 카포트 설치해서 카포트 위에다가 또 솔라를 설치해 드립니다.
0: 아, 그렇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집에 비해서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그럼 매달 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전기빌.
1: 네.
0: 그걸 보시고도 판단이 가능하시겠네요.
1: 전기빌 한 달치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0: 네네.
1: 정확하게 아~ 모든 계산을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어, 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예, 왜 솔라를 예. 해야 되는지.
0: 예. 자, 그렇다면 뭐 솔라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BTS 말고 다른 경쟁 업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고
1: 그렇죠.
0: 앞다투어 열심히 일을 하실 네. 텐데 그렇다면 누구나 요새는 자기 PR 시대니까 과연 이 BTS 솔라의 차별점,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이런 것은 뛰어나다, 좋다 이런 네.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1: 저희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솔라건 리모델링이건 ADU건 최소한 두세 군데 견적을 내셔서
0: 아, 비교를 한다.
1: 비교를 해보시고
0: 예.
1: 비싼데 빼시고 싼데도 빼시고 중간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0: 아,
1: 그게 안전한.
0: 아, 그게 안전하다고요. 네.
1: 그리고 그렇구나. 저희의 장점은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AS 확실하고요.
0: 네네.
1: 매뉴팩처 워런티도 있지만 우리 컨트랙터 워런티를 또 해드리니까.
0: 아.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인지 여쭐게. 제가 이제 집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태양광 설치 분명히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럼 설치한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나중에 돌려받든 뭐하든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전기값을 아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1: 아,
0: 예.
1: 이제 솔라 공사를 하게 되면
0: 네.
1: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일단 네. 본인 부담으로 공사비를 부담할 때는
0: 네.
1: 전기세는 기본 요금만 내게 됩니다. 기본 아. 요금은 월 15불입니다.
0: 아, 월 15불. 얼마를 쓰건 간에.
1: 예.
0: 예, 예.
1: 전기 요금을 500불을 냈건 1000불을 냈건 네네네. 상관없이
0: 네, 15불만 내면 된다.
1: 기본 요금만 낼 수 있게끔 모든 전기료를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기
0: 아.
1: 솔라를 설치해 드리고요.
0: 네, 네, 네.
1: 만약에 이제 솔라를 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부담이 된다.
0: 예, 부족하다.
1: 그러면 론을 아. 론으로 전기세 내듯이 페이먼트로 갈 수가 있고요.
0: 아.
1: 그다음에 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아, 리스 프랜드 있어요?
1: 예.
0: 아.
1: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론이나 리스 프로그램은 이제 업프론트 차지도 있고
0: 아.
1: 또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운 페이먼트가 또 번거롭다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0: 그렇죠.
1: 분도 있으니까
0: 네네.
1: 각자의 이제 형편에 맞게
0: 형편에 맞게
1: 리스 프로그램으로 가시든 PPA로 가시건 아니면 홈 에퀴티 론으로
0: 예, 예.
1: 론을 내 일으키셔서 그런 예, 소라를 예. 설치하고 그걸 월 페이먼트로 가시건
0: 아.
1: 아니면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하시고
0: 예.
1: 그거를 평생 전기세 부담 없이
0: 예.
1: 가실 수도 있고요.
0: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300불을 냈다.
1: 네.
0: 근데 15불로 그게 줄어든다.
1: 네.
0: 그러면 거의 300불이 제가 지금 이제 아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1년에
0: 3,600불이잖아요.
1: 3,600불 중에서
0: 예.
1: 3,400불 세이브 하시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러면 3년만 지나도 10만 불 돈이 저한테는 절약인데
1: 그렇죠.
0: 그 돈으로 리스를 하건 뭐 융자를 일으키던
1: 네.
0: 내 돈으로 쓰던 그 이상은 무조건 나머지는 덤이네요. 그렇죠?
1: 네.
0: 아.
1: 특히 전기차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 솔라는 필수입니다.
0: 뭐 테슬라라든가 그 이외 모든 전기차 네. 같은 경우에
1: 전기차를 쓰시면서 솔라를 안 한다.
0: 아.
1: 이해하기 어렵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얘기 들어요. 집이 있는데 그 구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뒤에 공간이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으면 그걸 또 ADU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든가 내 집에 부가가치를 올리면 되고
1: 네.
0: 그 양쪽에 다 솔라를 설치해서 전기값 절약하면 모든 게 다 남는 장사네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남는 장사.
0: 고객 입장으로 네. 보면.
1: 집의 가치를 높이는 네. 일이니까.
0: 그리고 집이라는 건 사실 1, 2년 사는 게 아니고
1: 네.
0: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식들이 계속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식구들이 살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집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집이라는 개념이
1: 네.
0: 처음에 살 때 융자할 때 뭐 15년 고정 뭐 17년 고정 30년 고정 그러는 게 그만큼 집이라는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듯이 지금 말씀하신 이 리모델이나 ADU나 또 뭐 솔라나 이게 다 그 오랜 세월 가서 내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K-Urban Builders나 BTS 솔라 디자인은 뭐 단순히 집을 고치거나 설치해주는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설계를 해주네요.
1: 네.
0: 예, 마치 그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은퇴한 자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포도나무 열리듯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다만 생긴 게 다를 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그 금융 쪽에서 내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1: 현실적으로?
0: 네. 이거는 고치면 바로 올라가고 네. 월세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세 그 달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직접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지 않나
1: 그렇죠.
0: 싶어요.
1: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말씀드리면 213-310-1800 LA 올림픽 3호 관광길 건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도 213-798-2200 6904 언크랜 서클

0: 좋아한다는 라이크입니다. LIKE.
1: 예, 예, 예.
0: 계열반 라이크닷컴에 들어가셔서 사진들을 둘러보시고
1: 네.
0: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자. LA는 사무실만 있고요.
1: 네, 네.
0: 부엔아파에는 메인 오피스라 쇼룸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부엔아파기나 뭐 플러턴 쪽, 오렌지 카운티 쪽, 얼바인 쪽 사시는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로 가시면 메인 사무실이니까 네. 쇼룸도 있고.
0: 네,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1: 아, 예, 네. 예. 전화하셔서.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시고 LA 사무실은 213-310-1800 310-18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K-올반 빌더스의 폴킴 대표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0: 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네네네. 믿을만하고
1: 네.
0: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확실한
1: 네네.
0: 그 다음에 300만 불 보험을 확실히 갖고 있는 업체에 예, 예. 맡기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라이센스 예. 없고 보험 없는 데 맡기셔가지고 예, 예. 네. 낭패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의외로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동계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옆집 누나랍니다.

네, 옆집 누나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그 우리 서른도 씨 콘서트 포스터가 드디어 나와서 이쁘게 보라색으로 단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이 좀 테이프가 약해서 그런지 떨어졌더니 우리 비비안님께서 뚝 떨어졌어요 라고 그러셨네요. 자, 순철님, 아, 60년, 5, 60년 된 노래, 예, 차차가 찾아놓았습니다. 우리 H님도 오셨네요. 아, 유진아의 모란. 아, 사실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꼭 어머니 날 또 마더스 데이가 아니더라도 언제 들어도 어머니란 단어 자체가 가슴이 먹먹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비비안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현미네요. 사랑한다.

0: 아 이거 박자가 너무 신나서 제가 또 어깨춤을 막 추었습니다. TK님 어제는 웬일인지 댓글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글쎄요 치과가야 이상하네 하니까 또 아재가 그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여기 오시면 저 따라다니면서 제가 가는 곳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함께 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네. 자 3시 47분 4시 되면 식사하시고 이제 소화하실 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앉아서 꾸벅꾸벅 까빡까빡 약간의 졸음도 오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이 오후 5시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5시 지나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네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한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유지승의 모닝 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6: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6: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구성진 트로트였네요. 자, 특히 여성분들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유방암이라는 병이 발병이 돼서 또 치료를 해서 극복을 하셨다가도 수년 후에 재발을 하거나 발병을 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게 되는데 이 지금까지 암세포라는 것이 뼈나 다른 장기의 휴면 상태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돼서 전이나 재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일부 암세포가 분열 속도를 아주 늦춰서 오랜 기간 우리한테 모르게 생존하다가 뒤늦게 재발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암세포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매우 느린 속도로 분열해서 이 치료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한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 이 암세포들이 증식이 더디지만 뼈나폐 기타 장기로 전이되는 속도는 다른 암세포와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기시더라도 좀 말끔하게 치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우리 라디오 서울190.com을 방문해 주시면 시니어 생활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뭐랄까요, 그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쪼록 라디오 서울190.com 많이 애용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견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요.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순철님께서 하남궁의 음악은 흐르는데 5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로라님이 지금 퇴근하시면서 아마 운전 중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달라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박영규의 카멜레온을 마침 신청해 주셔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K님의 만약에 모란, 또 H님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또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한남궁 씨의 노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틀었는데, 아, 우리 순철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남궁 씨는 가수 한남석 씨 밤에 떠난 여인의 형으로, 지금 들으셨던 이 노래는 그 뮤직플레이는 더 뮤직플레이라는 팝송을 번안했던 번안곡이고, 진짜 순철님 말처럼 50년에서 60년 가까이 된 노래고, 신청해 주시는 순철님 또 찾아내는 제가 이러면서 말씀 주셨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곡은 제가 다 찾아드리려고 애쓰니까 일단 노래만 주십시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K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우리 TK님의 달달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연속곡 드라마 홍길동의 OST로 알려져 있고 이 태연이라는 가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녀시대 멤버로서 이 노래가 기성세대한테까지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저씨, 세인트님 즐거운 놀이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라고 감미로운 노래 잘 들어요, TK님. 아, 여리여리한 마음이 드는 이런 노래 너무 좋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사이 그 여러분 그 제가 드디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제 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제 노래 세 곡 또 한 17, 18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녹음실에서 좀 이제 나이가 드는 중후한 멋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동영상도 찍었고 또 한 곡은 보고 싶은 얼굴 가수 현미 씨 노래 그냥 엄마를 위해서 제가 헌정하는 노래로 한 네다섯 곡 만들어서 이제 아마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면 여러분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노래 편안히 들어오셔서 들을 수 있고 이 얘기 첫사랑 얘기하니까 17, 18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첫사랑 그 녹음할 때 우리 세인트 김상현이라는 친구가 그때 집이 꽤 멀었어요. 근데 매일 저를 데리러 와서 녹음실 데려가고 정말 몇 달 동안을 본인 일 다 접어주고 저만 위해서 따라서 이렇게 거의 매니저 역할을 했었던 그 용돈도 많이 주고 제가 저 친구한테 신세도 너무 많이 치고 갚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세인트라는 우리 김상현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복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어도 못 잊는 신세를 친 게 우리 어머니 가수 현미 씨 돌아가셨을 때 5일 동안 꼬박 그 앞에 그 5일을 지켜주면서 손님 오셨다 밥 챙겨 먹어라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신세를 줘서 제가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신세를 갚아야 되는 그런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H님 신청곡입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유진아의 아, 먹먹한 노래였습니다. 자 뭐 우리 가수 진성 씨가 TV만 나오면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또 유튜브 함께하고 계시는 또 귀로 들으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엄마라는 단어는 먹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사가 본인 마음이고 슬프다 그러고 노래를 막연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노래가 뭘까? 노래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의 인상 이야기를 거기다 음을 입힌 거로 제가 노래를 좀 낮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면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노래 가사를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노래 부르는 감정이 좀 좋아지고 편안했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우리 비비아님이 또 분위기를 바꿔주네요. 둠바둠바 진치몬.

네, 둠바둠바둠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인데 원래 둠바둠바둠바가 이 노래도 훨씬 더 경쾌한 리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으로 기타 하나로 이렇게 진시몬 씨가 멋지게 불러준 버전이 있어서 우리 신청곡으로 제가 대신 들려드렸습니다. 네, 기타 연주만 들으니까 이것도 느낌이 괜찮죠? 네, 덕분에 또 분위기 바꿨습니다. 자, TK님, 장기호와 얼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아이고,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오, 세인트 아저씨, 다음 주쯤 딸내미 둘이서 민정이하고 민경이하고 LA로 여행 간다고 아저씨 나한테 꼭 연락하라 그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민경이 얼굴도 보겠네. 야, 우리 세인트님, 김상현 그 첫째 딸이 민정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민경입니다. 정말 민정이는 봤는데 민경이는 제가 한 뭐 20년 이상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 아저씨 나한테 꼭 연락하라 그래요. 아이고 참. 네, 아저씨도 같이 오지 그러면 좋을 텐데. 자,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이 맛있는 아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네, 박윤경의 부처 함께했습니다. 비비아님, 어제 우리 부처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들어도 좋네요. 좋은 노래는 매일매일 들어도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신청곡?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개 더 하시고 아니요 두 개, 세 개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는 한은 여러분의 모든 신청곡을 수용합니다. 자, 신청곡 주실 동안 또 약간 분위기 있는 여러분 기운 조금 내세요. 이제 오후 다 돼갑니다. 아, 김대훈의 비가 온다. 준비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통계님. 아,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문본부장님, 운도형님 춘자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화면 보이시겠지만 우리 운도형님이 이제 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 판타지의 스페셜 이벤트 센터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특별 이벤트 드디어 우리 보랏빛 엽서, 마지막 사랑 이 노래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VIP 티켓 구입하시면 삼호관광에서 제공하는 버스편도 제공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해바라기 관광버스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십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3-692-2170, 323-692-2170 또는 2080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비비안님 이춘자, 고춘자, 김춘자, 예, 첫사랑 중학교 때 체육선생님 이름이 최채호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로라님이 아까 엄마 노래 듣고 펑펑 우셨다고. 근데 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비가 오면 단골 메뉴인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비가 온다 하면서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김대훈의 노래 비가 온다.

네, 김대원의 비가 온다. 우리 마음속에 비를 내리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H님 아까 신청곡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부처를 분명히 들려드렸는데 아마 뭐 전화를 받으시든지 바쁜 일이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청곡들 두셨고 슬픈데 노래는 감성적으로 아름답네요. 그러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한국에 계시는 대구의 저 통계님께서 또 신청곡을 주셨네요. 우리 윤수일 씨 요사이 그 50주년 콘서트 미국도 콘서트 온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 샌디송님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와 음질이 다르다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방송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우리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 윤수일의 노래 50주년 기념 공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강 연가.

것이 없으셔서 차 대고 걸었더니 엄청 땀난다고. 네. 아, 로라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TK님이 아, 정말 반가운 노래예요. 제가 아, 방송 브릿지 타이틀곡으로 쓰고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이 노래. 와...

0: 네, 용필이 오빠, 용필이 형님의 노래. 아, 반가운 용필이 형님 노래 최고지요. 언제든지. 아, 통계님,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라고. 아, 고맙다고 우리 비비안님. 아, 단타다 단타다 도라에브 사랑해. 한국 떠난 지 언젠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아,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벌써 아쉬운 작별의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전부 인사드리고, 오늘도 화요일인데 좀 지치는 날짜고 지치는 시간인데 여러분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또 풍성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보람있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조금만 기운들 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로라님 말씀 옳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죠. 오늘 잠시 헤어졌다가 내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교차가 조금 시작이 됐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저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푹 쉬고 내일 또 새로운 에너지 충전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사랑은 생명의 꽃 로라님의 청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 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8: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10: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맘다니 시장이 재산세 인상안을 제외한 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재산세율을 9.5%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의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맘다니 시장은 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근로자 부담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거부했고 민주당 소속 줄리 매닌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도 재산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재산세는 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지만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안과 별도로 500만 달러 이상 고가주택 중 주된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호컬 주지사와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 과세안은 시타델의 켄 그리핀과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만 같은 억만장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